0: 수직기가 망가졌어.
1: 향기를 모을 방법이 다 사라진 거잖아. 슈리야, 넌 왜 하필 비린내 나는 생선이야?
2: 아, 그게... 기억나?

0: 이제 다 틀렸어. 그 좋은 향기들을 모을 수가 없게 됐잖아.
1: 응? 다들 왜 보건실에서 나왔나요?
2: 향기 수집기가 다 망가졌다고요. 완전히 망했어요.
1: 향기 수집기라면 얼마든지 있는데 말입니다. 네? 망가진 건 고치거나 또 만들면 되는데 왜들 슬퍼하나요?
2: 아, 겨우 끝냈다.
3: 아, 맞다. 덤피, 부탁한 것 좀 가져다 줘.
4: 빵빵! 주문하신 유리병입니다.

0: 그런데 말입니다. 마법 향기 수집기로 무슨 일을 했던 건가요? 어쩌다 그렇게 난리가 나고 어쩌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지 거참.
1: 그러게요. 새로운 로봇 선생님.

결코 무조건 만들어내야 해. 왜냐면 그 이유는 너무너무 힘들어.

드디어 완성. 아이들을 다른 선생님에게 맡기기는 너무 미안한데 내일 생각해.

0: 기상!
1: 아, 로블리.
2: 아, 로블리. 아, 무슨 문제라도 생겼어요?
0: 문제요? 아직까지 차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마법 유치원생이라면 해가 뜨면 눈도 떠야 하는 법. 지금 바로 굿모닝 타임 준비합니다.
2: 굿모닝 타임?
0: 모두 준비됐습니까? 굿모닝 체조 시작!
3: 굿모닝 굿모닝 해가 떴어요. 하늘 쭉쭉 쭉쭉

0: 체조 하나 못 따라하는 햇병아리들이라니.
1: 우리가 병아리처럼 귀엽긴 하지.
0: 지금 장난처럼 보입니까?
1: 아니요.
0: 지금부터 다들 교실로 출동. 이제부터 잘못을 나른 친구들에게는 벌칙 스티커를 주겠습니다.
1: 벌칙 스티커라니? 어? 그런 거 싫어요.
0: 스티커를 거부해도 벌칙, 수업시간에 떠들어도 벌칙, 복도에서 뛰어다녀도 벌칙, 밥을 지저분하게 먹어도 벌칙.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다른 어린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2: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1: 설마 진짜 그렇게 하겠어? 그냥 평소처럼 놀자.
3: 평소처럼 놀자, 핑!
0: 복도에서 뛰었으므로 발칙! 태도 불량! 미술 시간엔 미술을 하도록!
4: 러블리! 베리는 자기 얼굴을 만들려고 거울을 보던 거고, 슈리는 작은 요정의 집을 만드는 중이었어요.
0: 벌칙을 주지 않는 선생님도 벌칙!
5: 더 이상 못 참겠어! 얘들아, 도망쳐! 로블리 미워!
0: 여러분의 잘못이 점점 커집니다! 모두에게 더 큰 벌을 주겠습니다!
6: 뭔 소리야? 왜 이렇게 밝아? 늦잠이다! 왜 아무도 안 깨운 거냐고? 다행히.
5: 뭐야? 로블리가 둘이 됐어?
6: 과연 이게 무슨... 어떻게 이런 일이...
0: 복도에서 뛰어다녀서 발칙!
6: 이게...
0: 이제 무슨 일인지 알겠어요? 로블리 2, 당장 멈춰!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아이들을 지키는 로블리라고! 잘못한 아이들은 혼나야 합니다. 난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 비키지 않으면 같이 혼나야 합니다.
6: 조심하세요.
0: 하다 이제 손까지 날려. 여러분 일단 도망쳐요.
5: 로블리 2는 대체 뭐예요?
6: 로블리 2는?
5: 로블리 뒤쪽에!

0: 이래서 다리를 달면 안 돼. 넌 건데.
1: 지금은 마법을 써야 해.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자가조라 마법을 써. 좋았어. 주피 주피 주피 주. 자가조. 어? 주문 제대로 한 거 맞아? 거지는 마법이 나가버렸어.
2: 지금 선생님에게 마법을 쓴 겁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마법 유치원 전체가 벌을 받도록 합니다.
1: 모두 도망자.
0: 내가 천혜숙을 유인하겠어요. 어서 다시 마법을 쓰세요.
1: 아이, 로블리! 어서 마법을 써야 해. 준이! 이제 그만해!
2: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1: 준이, 어서 이걸 받아! 준이, 자가져라 마법, 빨리! 하지만 또 잘못해서 더 커지면 어떡해? 준이, 친구들을 봐. 용기를 내야 해. 친구들. 그래, 난 할 수 있어. 해내야 해.
2: 더 이상 마법.

0: 서지 않겠습니다. 성공했군요.
1: 다행이에요.
0: 미안해요, 모두들. 제가 좀 편해지려고 로블리 2를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불량품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오늘은 힘들었으니 모두들 쉬도록 해요.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어. 이제 어떻게 아이들을 보나.
1: 안녕하세요, 로블리.
0: 네.
2: 안녕하세요. 굿모닝, 로블리.
0: 네네, 굿모닝. 네? 방이 왜 이렇게.

0: 그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1: 우리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2: 우리가 해요.
0: 네.
3: 감사해요.
0: 아이 천만에요.
3: 죄송해요.
0: 아니 뭐가 죄송해요.
3: 사랑해요.
0: 나도 사랑한답니다.

0: 이어서 오후오후 내새끼가 방송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3: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으세요?
4: 이기를 봐라, 구자라라. 아스날게 취하는데.
2: 몰래 줄룩.
3: 아이고.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이른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차 안. 과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될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살짝 얼었는데.
2: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탱이에요.
1: 고양이 누나한테 관심이 가나 봐요.

0: 누나, 거기서 뭐해? 나 심심한데 나도 쪼까 들어가 보면. 너무해. 참나, 같은 가족끼리 너무하네.
1: 고양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화력 만렙 강아지 탱이. 먹는 것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네. 슬슬 말썽도 한 번씩 부려주고.
2: 아가, 그건 아니야.
1: 본격적인 배변 훈련에 들어간 탱이. 사료가 한 톨씩 올라간 배변 패드 위에서 공놀이를 하며 적응 중인 모습인데요.
3: 아까 보호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1: 피아를 할 것 같은데. 오! 성공!
4: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어요.
2: 탱이는 태어나서 잔디를 지금 처음 밟아봐.
1: 유기견 보호소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온 탱이.
4: 탱이야,
1: 기분 어때 탱이야?
4: 탱이!
2: 아이고, 저. 귀여워. 탱이는 지금 태어난 지 오늘 53일 됐어요.
3: 53일?
2: 네.
1: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돼 새끼 강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0: 어?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4: 어? 어머나, 아이고.
1: 닮은 듯 다른 듯 형 누나들이 그저 신기한 탱이.
4: 탱이, 고마워.
0: 알지? 엄마, 나 좀만 더 놀다 갈게.
1: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요. 한 건물 창고 속에 방치되어 있던 녀석들을 우연히 발견해 구조해온 거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제 새 가족도 만났으니 안심해 얘들아. 그리하여 이 친구들에게도 새 이름이 생겼으니 바로 구찌와 샤넬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는지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인데요.
5: 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0: 아, 모냥 빠지게 왜 이러냐. 이름값 해야지.
1: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며 투닥거리는 구찌 샤넬 형제. 이번엔 구찌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죠? 요고 요고,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그지? 샤넬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구찌.
5: 야야, 내 거랑 바꿔먹자. 내 거가 더 맛있어.
0: 아직 네 거 많이 남았잖아.
1: 아우, 잘 자랐네 녀석들. 데이즈 누나 품에서 잠자는 건 여전하네요. 샤넬 구찌가 사랑하는 데이즈 누나는 대형 푸들견이어서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그 새를 못 참고 데이즈 누나 곁에 찾아와서 애교 발사!
0: 누나, 누나, 심심해.
1: 자, 일단 눕자. 빗질은 마저 해야지.
5: 잠깐만 놀다 오면.
6: 누워.
5: 나 잠깐만. 누워. 잠깐만. 누워. 그만하고 이제 놀 거야.
1: 실랑이 끝에 빗질을 마치고 낮잠에 든 보호자와 데이즈 누나.
0: 그렇다면 나도 같이 잘래.
5: 여기 자리 만들어줄게. 일로 와, 여기가 더 따뜻해.
1: 집사와 데이즈 누나 사이에 쏙. 사이좋게 오순도순 낮잠 타임을 즐기려는 그때.
5: 엄마, 아니 지금 못 하냐? 나만 빼고 엔딩 그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저 일단 들어갑니다.
1: 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아이, 사랑스럽다.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친구를 넘어서 가족도 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0: 천진난만 매력을 자랑하는 이 친구의 정체는 보리. 사료를 하나씩 먹이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1: 기다리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2: 손.
0: 아이고, 얼굴을 올리네. 다시 손.
2: 손.
0: 아유, 잘했네. 강아지가 스스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훈련도 성공! 어, 저거 어려운데?
2: 들어갔어. 스스로 들어갔어.
0: 어머, 근데 산책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보리야, 너 지금 눈 돌아갔어.
3: 역시 산책은 실전이지.
0: 잠깐의 걱정도 무색하게 만드는 위풍당당 발걸음. 보리야,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게.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뚜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4: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네.
0: 정수기 버튼 앞발로 꾹 눌러서 알아서 목 축여주시고요.
4: 뚜뚜빵. 해줘 말아. 해줘? 귀찮아. 그래, 해준다, 해줘. 귀찮아.
5: 옳지.
6: 옳지.
5: 뚜뚜 앉아. 뚜뚜 손.
4: 뚜야, 하이파이브. 옳지. 집사야, 이거 좀 눌러줘봐봐. 그 다음에 요거. 이 오타 좀 봐라. 손 많이 가는 집사야. 요새 재밌는 만화가 많네. 이거부터.
0: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낸 뚜뚜. 이렇게 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7: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8: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9: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8: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10: 호수에서 물만 잡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1: 안 물려줘요.
12: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8: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의 날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좋았어요.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착한 개의 대명사 시추. 하지만 가족들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한 요 녀석.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보는 사람도 혀를 내두르게 하는 아무도 못 말리는 감자의 유별난 취미.
4: 커피씨 같아. 눈이 돌아있어. 눈이 희번득해 좋으니까 무아지경에 빠져.
5: 안녕하세요. 저 사차오게 킹사이 썸. 아이고.
3: 취미가 반려견 자랑하기인 남자. 삽살개에 빠진 영국인.
6: I love Kingsley, the wonderful dog. Honestly, they're the nicest breed.
3: 영국 신사와 한국 토종견 삽살개의 만남.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주인공들이 찾아옵니다.

0: 화려한 발재간을 자랑하는 에너지 넘치는 오늘의 주인공 감자.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아빠 보호자 덕분에 감자가 심심할 틈이 없겠어요.
1: 자주 놀아주는 편이에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그러면 얘가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은 이렇게 놀아주고 나면 잘 자더라고요.
0: 순둥순둥한 모습이 매력인 감자. 하지만 보기와는 다르게 자기 주장이 확실한 녀석이라는데요.
2: 근데 지금 봤을 때 문제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3: 그래 보이시죠?
1: 곧 본색이 드러날 겁니다.
0: 그럼 본격적으로 감자의 일상을 관찰해볼까요? 공놀이가 끝난 후에도 아빠 보호자만 졸졸 따라다니는 녀석. 아직도 기운이 넘쳐 보이죠? 그런데 대체 뭐라는 걸까요? 야! 녀석이 호시탐탐 노린 건 다름 아닌 발? 그런데 이번엔 제작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녀석. 아무래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인데요. 간식이라도 찾는 걸까요?
4: 빨리 내놔. 내가 좋아하는 거 내놔.
0: 감자가 목표물을 포착했습니다.
1: 아유, 저 손이 괜찮더라고. 저 손이.
0: 녀석이 노린 건 다름 아닌 손. 정성스레 할랜 것도 모자라 꼭꼭 씹어 맛보기까지 하는데요. 가족들은 이미 해탈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1: 이제 손 금방 말라요. 그러면 이제 로션 바른 것처럼 아주 그냥 촉촉합니다.
3: 저희가 다 그래서 손이 늘 이렇게 보습이 잘 돼 있어요. 네.
0: 끊임없이 제작진의 손을 노리는 녀석.
4: 난 보기를 모르는 감자다.
0: 끈질긴 요구에 마지못해 손을 내주고 마는데요.
1: 요 손맛은 어떤가.
0: 문제는 녀석의 이런 행동이 하루 종일 계속된다는 것.
3: 빠는 자세.
2: 이렇게 손 보는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3: 저희도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듭니다. 그냥 저희가 TV 볼 때 너무 방해가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계속 주고 있거든요. 어떨 때는 시간이 재본 적은 없지만 주면 계속 빨고 있어 이렇게.
0: 보호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감자의 문제 행동.
3: 감자 일로 밥 먹어.
0: 감자야, 공놀이에 또 손까지 열심히 하려라 힘들었을 텐데 많이 먹어.
3: 먹자.
1: 밥 먹읍시다.
0: 그런데 갑자기 식탁 쪽을 빤히 쳐다보는 녀석. 그리곤 식사 중인 가족들에게 다가가는데요. 식탁 밑에 들어가 뭘 하나 봤더니 아이고, 이번엔 발을 앓기 시작합니다.
5: 아, 감자야. 아이고, 진짜.
1: 야, 밥. 야! 이러는 거 아니야. 밥 먹을 때 이러는 거 아니야.
0: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문제 행동. 감자야, 가족들 밥 먹을 때만이라도 얌전히 있어주면 안 되겠니?
1: 나 저기 양말 있어. 거기 바깥에 있어요, 뭐. 그래, 여기서 씻혀서.
0: 밥 먹다 말고 양말을 신는 가족들.
6: 맨발로 생활하는 거는 거의 꿈도 못 꾸고 대부분은 집에서도 양말을 한 신고.
3: 이제는 그러려니 하는 것도 있어요.
0: 식사 후 편하게 쉬고 싶지만 또다시 가족들 곁으로 와서 손을 핥는 감자. 도무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1: 자, 그만. 그만.
0: 보호자가 말려봐도 막무가내.
1: 안 돼, 하지 마.
0: 자. 여기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설 녀석이 아니죠. 목표물 변경. 이번엔 엄마 보호자에게 손을 내놓으라고 보채는데요.

0: 무아지경에 빠진 감자.
1: 근데 그냥 주는 게 편해. 주면 TV를 볼 수가 있어 이렇게. 내가
2: 이렇게 TV 볼 때도 계속 이러면 힘들지 않으세요?
3: 그러니까 TV에 집중할 땐 잘 저도 모르는데 사실 근데 울고 나서 TV를 집중해서 본 적은
1: 진짜
3: 없어요. 진짜 뭘 봤나 싶긴 해요.
1: 네. 내용이 기억이 안 나요. 네.
3: 그래서 잘 때 얘 몰래 TV로 다시 볼 때도 있어요.
0: 그래서 준비한 실험. 과연 감자는 가짜 손에도 집착을 할까요?
1: 제 생각엔 그래도 같은 모양이니까 하지 않을까요?
4: 촉감이 달라서 안 할 것 같아.
0: 가짜 손을 내밀자 바로 검열에 들어갑니다.
5: 야, 넌 뭐야? 아무래도 좀 수상한데?
0: 손이라면 환장하는 감자. 그런데 가짜 손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짜증난 것 같은데요?
5: 감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속을 것 같아?
3: 해야지, 손하고 그렇지.
0: 이번엔 레몬을 이용해 감자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레몬 신맛은 웬만한 사람도 참기 힘들죠.
6: 이거 짜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1: 감자. 냄새나.
0: 과연 감자의 반응은?
6: 와, 진짜?
1: 와, 좋다.
6: 좋아해?
0: 레몬즙이 잔뜩 묻은 손을 열심히 핥는 녀석.
3: 어머, 눈 봐.
0: 야, 손에 대한 집착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날 오후, 감자와 함께 산책에 나선 가족들.
6: 야, 야.
7: 어디가?
6: 천천히.

0: 네, 밖으로 나오자마자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녀석. 농구장에 난입한 감자. 동네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익숙하다네요.
1: 애들이 공을 부셔주 주네, 그냥.
2: 네, 알아서 이제는.
0: 멀리서 공 소리만 들려도 난리가 난다는데요.
3: 한 겨울쯤부터 공에 한번 저 공소리에 집착하더니 그때부터 나오면 정신이 못 차리고 정상적인 산책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무지하니까 이게 ADHD 아니야? 이럴 정도로 뭔가에 집착하고 그런 게 있어요.
4: 강아지 냄새 나는 거?
0: 그렇게 좋아하는 손도 밖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3: 만져봐.
0: 주위에 이렇게 손이 많은데도 감자의 관심은 오직 공뿐인데요. 동네 아이들의 공을 막무가내로 뺏는 감자 때문에 보호자들은 난감할 때도 참 많다고 합니다. 공을 뺏으려고 하자 더욱더 흥분하는 감자.
4: 어떻게?
5: 강아지 안으시고 안으시면 제가 잡아드릴게요.
2: 가자. 가자, 들어가자. 감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유, 화났어, 화났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아, 들어가자. 아, 안 돼, 안 돼.
0: 유독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감자 때문에 평화로운 산책은 꿈도 못 꾼다는데요.
2: 감자, 감자, 감자. 흥분하지 말고. 그만. 어, 됐어, 됐어. 어, 그래, 그래. 아유.
0: 결국 산책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쫓기듯 집으로 돌아갑니다.
2: 가자, 가자. 감자야, 안약 넣자. 안약.
3: 아유, 싫어.
2: 알았어, 알았어. 미안, 미안, 미안. 어, 이거 넣어야 돼, 넣어야 돼. 하나. 야, 아빠가 잡을게, 아빠가 잡을게. 어, 너무 싫어.
0: 어휴, 온몸으로 안약을 거부하는데요.
3: 아유, 힘들어, 좋아. 그래.
2: 알았어, 알았어.
3: 들어갔어.
2: 아, 됐어. 아유, 너무 싫었어. 미안. 아유, 그래, 그래. 안정.
3: 안정. 안정제.
2: 안정제. 안정제. 왜?
1: 아니, 주로 간식 같은 거 줘서 말리잖아요. 손가락 좀.
2: 에. 그래서 간식값은 안 들어요.
3: 간식은 잠깐이지.
0: 사실 감자는 어릴 때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데요.
2: 지금 현재 왼쪽 눈은 완전 실명된 상태이고요. 그 오른쪽은 그 동공 가운데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옆에만 조금 보는 상태라서 의사 말로는 시야가 정말 요 정도밖에 안 된대요.
0: 장애 때문이었을까요? 생후 3개월 무렵 회사 앞 상자에 버려진 채 발견된 녀석. 가족들은 감자의 문제 행동을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든다고 합니다.
2: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봤더니 이 아이가 아기 때 왔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젖을 충분히 못 빨아서 그래서 빠는 걸 수 있다라는 정보를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어요.
3: 건강이 제일 걱정되긴 해요. 사람 손이 깨끗하진 않잖아요. 매번 자주 씻는 편이긴 한데 얘가 온 이후로 그게 제일 걱정되고 그래서 혹시 얘한테 무슨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0: 감자의 집착을 멈추게 해줄 단 한 사람. 설쌤, 오늘도 감자를 위한 특급 솔루션 기대할게요.
1: 아니야, 아이고, 여기까지 나와. 어? 이렇게 막 나와도 돼?
6: 사람을 엄청 좋아하네요.
7: 다른 강아지 냄새가 나지? 스캔을 아주 열심히. 응?
8: 거의 집에서 매일 이러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계속?
1: 이건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명확한 원인이나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일상생활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1: 네.
0: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손을 달라고 떼쓰는 녀석. 마치 사탕 먹듯 보호자의 손을 핥아대는데요.

0: 손을 못할게 하자 이번엔 발을 노립니다.
1: 잘된다. 저렇게 TV 보면은 손을 다 달라고 계속 이렇게 몸을 긁어요.
2: 손을 달라고?
1: 네, 저는 저렇게 손을 주는 수밖에 없어요.
2: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로 봤을 때는 막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3: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요.
2: 조금 힘드실 것 같다. 여기서 중간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2: 잠은 잘 자요?
3: 잘 자요.
2: 잠은 잘 자요?
3: 네.
2: 그러면 잘 때만 빼고서는 계속 저행동을
3: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봐야 돼요.
0: 발을 핥는 감자 때문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지경.
1: 감자야! 아, 진짜! 아.
0: 게다가 욕실에 씻으러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감자의 표적.
4: 빨리 나와! 대충 씻고 빨리 나오라고!
0: 욕실 문이 열리자마자 마치 닥터 PC처럼 구석구석 핥아대는 녀석.
2: 점점 제 마음속에서도 이 심각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이번엔 설쌤의 손이 표적이 됐네요.
2: 얘 지금 달래. 손 핥고 싶대. 계속 내 손을 지금 줘봐. 자, 일로 와. 위험해. 왼손에다 오른손 마우스.
0: 생후 3개월 무렵 버려진 감자. 입양 당시에도 손과 발에 대한 집착이 무척 심했다고 합니다.
3: 너무 아기 때 버려져서 엄마랑 애착 관계가 형성이 잘 안 돼서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2: 엄마랑 빨리 떨어진 애들은 이 행동보다 네. 더 많이 하는 게 네. 전형적으로 많이 하는 행동은 고양이 꾹꾹이 하듯이 이불이나 이런 거 쭉쭉 빨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강아지인데도.
3: 아.
2: 이거는 어렸을 적에 엄마도 충분히 못 먹은 그런 이 결핍 이런 게 잠재의식 속에서 남아서 이런 행동을 더 할 수 있기는 한데 이거는 꼭 엄마랑 빨리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3: 그렇구나.
2: 조금 어려운 면이 있죠.
0: 모견과 일찍 떨어진 게 감자의 문제 행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분석. 그렇다면 감자는 대체 왜 이렇게 가족들의 손발에 집착하는 걸까요?
2: 감자의 하루 루틴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실래요?
3: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2: 네.
3: 똥 싸고 한참 자요.
2: 한참 자고
3: 네.
2: 산책이나 놀이는요?
3: 산책을 제가 일부러 저희가 하루에 한 번은 꼭 시키려고 하는데 산책이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 소리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가자마자 놀이터 쪽에서 아이들 웃음소리, 공 튀기는 소리 네. 그거에 미쳐서 컨트롤이 안 되게 뛰어가요.
5: 하늘 좀 딸려 여보.
0: 바깥에 나가면 특히 소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인 감자. 제대로 된 산책이 불가능할 정도였는데요.
6: 들어가자.
0: 평소에도 외출 시 공을 비롯한 여러 소리에 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2: 하나의 감각이 좀 줄어들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거든요.
3: 그렇죠.
2: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시각적으로 둔감해지고 잘 안 보이는 대신에 내 위험을 포착하기 위해서 청각이 더 많이 발달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 이런 핥기 행동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얘는 집에서 이걸로 내 그 스트레스와 기분을 푸는 아이예요. 강박적이지만. 사람도 똑같은 게 손톱 물어뜯기 같은 거. 이거 왜 하는지 자기한테 물어봐도 모를걸요? 근데 똑같아요. 했을 때 뇌 안에서 안정감과 기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이나 신경전달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에 빠져서 너무 하다가 여기 상처나고 문제 생기면 이거 강박행동이라고 하고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0: 외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충분한 산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핥는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다는 진단.
2: 그럼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 네.
2: 쇼츠 많이 보세요.
1: 네.
2: 그거랑 똑같아요.

0: 다리라고 해서 잘 참아주면 그때 이런 장난감을 제공해주면 되고 이것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1: 네.
0: 물론 안 보이는 아이들 훨씬 더 교육하기 어려워요.
1: 네.
0: 앉아. 감자 앉아. 말 안 들으면 안 줘요.
1: 네.
0: 감자 앉아. 기다려. 한 5초밖에 못 기다리는구나. 뭔지 알 것 같아. 기다려. 옳지. 제가 이거 하면서도 느낀 게 있어요.
1: 네, 네.
0: 지금까지는 좀 못 봤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를 찾았는데
1: 네.
0: 시쭈 중에
1: 네.
0: 엄청 똑똑한 아이일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1: 그런 애가
0: 제가 그걸 어디서 느꼈냐면
1: 네.
0: 제가 아까 앉아 기다려를 시켰을 때
1: 네.
0: 행동을 자기가 여러 개를 보여줘요.
2: 교육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는 감자. 하지만 설쌤의 말에 뱅그르르 돌아도 보고 엎드려 보기도 하고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0: 지금 명확하게 막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자기가 여러 가지 행동을 보여주는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에요.
1: 아~
0: 에너지가 많고. 그런데 지금 청각의 민감함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밖에서 다 못 풀어요. 그러면 집에서 이걸 푸는 방법을 처음에 하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보상작용이 되는데 그 보상작용으로 점점 강박으로 되는 거예요.
2: 감자야, 이제는 손이랑 발 대신 간식 맛있게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자.
0: 기다려.
2: 가장 기본적이지만 충동 조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다려 교육.
0: 기다려.
2: 야, 처음인데도 제법 잘하는데요?
0: 옳지, 먹어! 먹어!
3: 감동이야?
0: 응.
3: 대박.
0: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뇌 안에서는 기다려라는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신경이 연결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습관화 시켜야 됩니다. 얘 이거 너무 좋아하네.
1: 네.
0: 던져주기 전에 기다려 시키셔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간식 있을 때만 기다려만 되면 안
1: 네.
0: 되고 이걸 실생활에 적용시키면 이건 교육이 되는 거예요.
1: 네.
0: 앉아. 기다려.
2: 얌전히 설쌤의 지시를 기다리는 감자.
0: 옳지.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습관만 되면 나중에 자기가 먼저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점잖게.
2: 엄마 보호자도 도전.
1: 앉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0: 보통 여기서 보호자분들이 포기해요. 근데 절대 규칙이 세워졌으면 깨지면 안 돼요.
1: 기다려.
2: 얌전히 기다리는 녀석.
1: 먹어. 어우, 잘했어요. 감자 잘했어.
0: 확실히 브레이크는 조금 모자라지만 이것만 잘 계속 만들어주면
1: 네.
0: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지금까지 감자한테 이런 것들을 많이 못해줬던 게 오히려 미안해지는 것 같고 감자가 손을 핥는 행동 말고도 다른 좋아할 거리들을 많이 찾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설쌤의 솔루션 이후 매일 꾸준히 이어진 교육.
1: 옳지, 잘했어.
2: 간식 매트까지 열심히 활용한 결과 문제 행동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반가운 소식. 더 이상 손발에 집착하지 않고 덕분에 가족들에겐 평화가 찾아왔다는데요. 감자야,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파이팅! 아주 특별한 취미를 가진 또 다른 주인공. 그림 같은 풍경 아래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는데요. 반려견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다는 남자.
4: 게임스레이 타자. 게임스레이! 굿보이. This is Kingsley. It's a subsalgae. And he's about

0: About 1.5 years old, so the Sabzalgi have a very thick coat, so this time of year he's hot. So we'll have a short time out with him in the morning.
1: 영국 남자 폴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국 토종견, 삽살개 킹슬리.
0: Lilybet! Good girl! This is Lilybet. We got her from a rescue, so she's a gun dog mix. And she's part spaniel, so 100% ADHD. But we'll try and... So she's partly... Her breed is also to chase birds for hunting.
1: 호수에서 안락사 직전 구조대 가족이 된 릴리벳. 견생 역전이 따로 없네요.
0: 킹슬리, 따라! Good boy! 따라!
1: 척하면 척! 찰떡 호흡을 자랑하는 폴과 킹슬리.
0: Good boy!
1: 그런데 폴, 한두 번 교육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은데요?
2: 도그 트레이너?
0: No. I have a professional job, but this is what I get to do sometimes in the evenings and weekends with our own dogs.
1: 얼핏 보면 두 녀석 다 삽살개처럼 보이지만 견종도 성격도 전혀 다르답니다. 특히 폴은 킹슬리를 만난 후 삽살개의 매력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는데요. 덩치는 크지만 어찌나 애교가 많은지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고 온순한 녀석. 폴은 마치 영혼의 단짝을 만난 기분이라네요.
0: If you have a very high activity dog, like a border collie, which is a working dog, they need constant stimulation, and they're not suited to a family pet, which will stay at home for most of the day. So, Sabzalgi suit me perfectly.
1: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삽살개. 가족들은 킹슬리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한 기분이라는데요. 아내밖에 모르던 남편이 킹슬리를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3: 원래는 제가 비비했었죠. 근데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센터 오브 라이프, 세상의 중심, 나 삶의 중심, 이제 킹슬리로 완전히 바뀌었죠. 사진 찍고 카메라 보여, 동영상 찍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셀리 사진 산에 데리고 가서 하는 거를 갑자기 와챠프로 보내고.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 킹슬리 가족의 일상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반려견을 키울 결심을 한 후 한적한 시골 마을로 오게 됐다는 폴. 그 후 보호소에서 릴리벳을 데려왔고 2년 전 아내의 권유로 삽살개 킹슬리까지 입양하게 됐답니다.
0: You can see the dogs are resting happily. They're on their hammocks.
1: 신나는 산책 후 각자의 자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녀석들. 그 사이에 잠시 집 구경 좀 해볼까요? 고양이 집사이기도 한 폴은 네 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반려동물 사랑이 남다른 영국 남자. 어린 시절부터 폴에게는 동물들과 함께 부대끼며 사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0: With four long-haired cats and two long-haired dogs, I always go to work decorated with hair.
1: 한국과 해외를 오가며 엔지니어로 일하는 폴.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반려견 교육과 공부에도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문 서적을 주로 봤지만 삽살개 킹슬리를 입양하고 난 후에는 책을 고르는 기준도 달라졌답니다.
0: And I was really pleased when I found this in Australia that they had Sabzalgi on the cover.
3: 아, 이거 진짜.
1: 출장을 다녀오며 사온 아내의 선물.
3: 이거를 사다 준 거예요, 저한테. 제가 분명히 캥거루 관련한 거 사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캥거루 키링 요만한 거. 그거 하나하고 이거

0: 사람을 상하면서 하는 말이 야, 삽살이 찾았어. 공항에서. 이러면서
1: So they show the dogs of Korea?
0: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삽살이. 삽살이. 그럼 내용도 여기에 보면 귀신 쫓고 이런 거 써 있다는 거예요.
2: 볼에 못 말리는 삽살개 사람.
0: 진도가 좀 크게 나와서 속상해하고 그러나
1: they had the 삽살개 on the cover.
0: 표지에는 삽살이만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그걸 또 엄청 강조하는 거 있죠. 요거 삽살이 여기 있다고.
2: 손재주가 남다르다는 이거. 폴.
0: 이거 이게 우리 신랑이 폐 책상, 책상 이제 디스카드 하는 거 그거로 만든 거예요. 손으로.
1: 12 or 13?
0: 12살 때 만든 거예요.
2: 폴의 오랜 취미 생활인 목공예. 그런데 킹슬리를 만난 후 목공예도 그만뒀다네요.
0: 이거 한 주면서 결혼하자고 해서 그냥 했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원래 저희 신랑이 이 우드워킹을 테라피처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안 해요. 더 이상.
3: 왜요?
0: 킹슬리. 킹슬리가 나타나가지고 더 큰 테라피. 완전히 뭐 이거랑은 그냥 비교가 안 돼요. 킹슬리가 나타난 이후로 하나도 안 만들어줘요.
1: 킹슬리!
2: 평소 업무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폴. 그런 그에게 킹슬리는 힐링 그 자체라는데요.
1: Yeah. Son, how do you do?
2: 헛지즘이 적은 삽살개 특유의 성향 또한 킹슬리의 매력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So one of the really nice ones about Sapsari is that they don't bark unless they're warning you as their owner that there's somebody approaching the property. So again, that's their guard instincts that they've been trained on or bred for is that they tell you they'll bark when somebody's approaching as a possible invader to alert you as the owner. But apart from that, they don't bark.
2: 점잖으면서도 느긋한 선비 같은 킹슬리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폴. 폴은 요즘 아주 특별한 수업을 받고 있다는데요. 과연 이곳은 어디일까요?
1: 킹슬리.
4: 아이고,
1: 아이고, 로빈이도. Let's
0: just
1: read. Yes, I'm trying to believe.
4: 아이고, 이거 뭐야.
1: 어머님.
0: 장모님.
1: Sorry. 장모님.
2: 국악 명창인 폴의 장모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그는 장모님에게 민요를 배우고 있다는데요. 영국 남자가 부르는 한국 민요. 이 기대되는데요.
1: You're about to find out why I work as an engineer. I would be very poor working as a singer.
4: 지금부터 우리 폴 과외, 개인 과외를 시작하겠습니다.

0: 아라리카
1: 아라리카
0: 난네
2: 오, 잘했어 완전 잘했어요.
1: So we get to do dog training. Yeah. Now I'm getting 남편 training.

0: 미녀 수업 내내 있는 듯 없는 듯 얌전히 자리를 지키는 킹슬리.
1: 내가 이 장을 치면 그 옆에서 저렇게 하고 있어. 음악 소리 듣는 것처럼. 그렇게 순해요, 애가. 그냥 더 이쁘지. 순하고.
0: 강아지 시절부터 폴과 함께 꾸준히 미녀 교실을 드나들었던 킹슬리. 소음을 비롯한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었죠. 특히 영국에선 퍼피 시기에 사회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킹슬리와 함께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합니다.
2: It's really important as a puppy to acclimatize them to as many different environments as possible. All

0: different things to get him used to different noises. So now he's hearing the drumming. He's mostly asleep.
1: 이렇게나 얌전히 있어주니 녀석과는 어디든 함께 할 수 있다네요. 점심 메뉴는 장모님표 김치볶음밥.
0: And kimchi? Wonderful.
1: 음식 앞에서도 얌전한 녀석들. 맛있는 냄새가 나도 소란 한번 피우질 않습니다. 이러니 폴이 예뻐할 수밖에요.
2: 자. 맞아, 맛있어.
0: 맛있어.
2: 맛있어. 요.
0: 맛있어요.
1: 야, 젓가락질도 수준급인데요.
0: Eating in a Korean restaurant with a group of colleagues. And then it was practicing eating with peanuts to increase my speed and accuracy. Because there wasn't any Western cutlery, so you had to learn quickly.
1: 한국 문화의 진심인 영국 남자 폴.
2: 우리 폴은 말을 나랑 안 통해도 손발을 다 해, 둘이. 우리 둘이 날 척척척척 잘해요. 그리고 첫째는 장모님이 해주는 걸 무조건 다 잘 먹어. 다 맛있다, 뭐, 뱉어줘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먹으니까 이쁘고. 너무너무 고맙지요.
1: 다음날 폴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요. 영국 신사답게 정장에 모자는 필수. 아무래도 특별한 곳에 갈 모양인데요. 킹슬리도 아주 예쁘게 단장했네요. 오매불망 폴만 쳐다보는 녀석들.
0: Out. Kingsley, out. House. 킹슬리, house. Good boy. Well, first off, it's where Kingsley came from. The nice one there is that this is where there are other subsalgas that he can meet, and we will hopefully find a pedigree mate for him in that location.
1: 킹슬리를 만난 후 폴의 머릿속엔 오로지 습살개 생각뿐. 대화도 삽살개로 시작해 삽살개로 끝납니다.
3: 삽살개.
4: Yes.
3: Which 삽살개? Just one 삽살개.
4: Kingsley. I reckon it's Korean history. They are the true Korean dog.
1: 잠시 휴게소에 들러 쉬어가기로 합니다. 외국 남자가 한국 토종개인 삽살개를 데리고 다니는 모습은 흔치 않은 풍경. 킹슬리를 데리고 등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0: Kingsley, sit.
5: No. 여자?
0: 남자.
5: 남자.
1: 그런데 갑자기 휴게소에서 킹슬리 교육에 들어간 폴. 게다가 개인기까지 아낌없이 보여주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6: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삽살개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우리 슬리 잘해요. 이걸 이렇게 한단 말이죠.
7: 아, 여기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1: 아, 사람들에게 킹슬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네요. 폴의 전략이 제대로 통한 것 같죠? 팬미팅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현장.
8: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영국 사람이 다니니까 그거 더 신기한 것 같아요.

0: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삽살개 제단. 킹슬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데요. 한때 멸종 위기를 겪었던 삽살개. 삽살개는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견종입니다.
1: For the Sapsari Foundation, Professor Ha has been very impressed with Kingsley, and he wants to continue his genes as part of the recovery of the Sapsari population. So we're very proud.
0: 사실 이곳은 폴이 꼭 소개하고 싶었던 장소이기도 한데요.
1: This.
0: 삽살개 중에서도 우수한 유전자를 인정받은 킹슬리. 그래서 삽살개를 보존하는 작업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지키는 데 킹슬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폴은 녀석이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네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인 삽살개. 특히 충성심이 강해 한번 가족이 된 사람은 평생을 잊지 않고 기억할 정도로 영특하다고 하네요.
1: They're wonderfully friendly dogs. Can have them. They're focused on one person, so you can have a biting incident with another family member. With Sapsalge, they see their entire family as pack, and therefore they protect the pack. So, one of the things I haven't understood is why so many Koreans are raising Western dogs when you have a particularly wonderful breed of Korean dog.
0: 화창한 주말. 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온 킹슬리 가족.
1: Out. Good boy.
0: 주말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폴. 킹슬리와 함께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Hey. 바로 사람들에게 킹슬리 자랑하기.
2: 저렇게 자랑하러 갈 때는 꼭 저렇게 돌돌이를 여러 번 하고 나가요. 원래 그냥 트레이닝 입을 때는 상관없잖아요. 근데 슬슬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저게 너무 귀여운 거 있죠.
1: Right. You're pulling too much. 가자.
0: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교육을 할 땐 누구보다 엄격한 폴.
1: So what I'm doing now is figure of eight. I want them paying attention to me, not everyone else.
2: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싶은데 지금 땡기니까 다시 팔자를 그리는 중이에요. 강아지가 지금 살짝 새로운 환경에 와가지고 흥분해 있으니까.
1: 안녕하세요. 삽살개.
3: 삽살개요?
1: 네.
0: 드디어 시작된 삽살개 자랑.
1: 안녕하세요. 삽살개.
3: 삽살개라고?
1: 삽살개.
3: 삽살개.
1: 네. Kingsley, Tom.
3: Oh,
4: Ted. I'm a
2: 순경견이 아니고 수호견이라.
0: 아내도 못 말리는 폴의 유별난 취미. 킹슬리를 자랑하기 위해 안 가본 곳이 없다는데요.
2: 저 진도까지 갔다니까요. 진도. 진도 끝까지 가고. 그리고 막 진도 갔다가 그 다음날 서울 가고. 왜 한국 사람들이 삽살이 더 많이 안 키우는 거야? 맨날 왜 처음 봤어요. 내가 꼭 그 얘기를 들어야 돼? 막 이렇게 키우기 쉬운 강아지를 막 이러면서.
0: 자타공인 삽살개 전도사 폴. 축제가 열리는 곳은 폴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킹슬리를 자랑하는 게 폴에게는 큰 행복이라네요.
1: 삽살개.
0: 영국 신사의 마음을 빼앗은 삽살개.
1: First off, I'm just really pleased that people get to see Sapsari because there's not many of them left, but also the people have heard stories. Everyone in Korea has grown up hearing about Sapsari, but most have never seen one. So Korea has the four breeds of native Korean dogs, but in my opinion, Sapsalge are the best.

0: 삽살개를 만나고 더욱더 한국을 사랑하게 됐다는 폴. 사랑스러운 반려견 킹슬리와 함께 앞으로도 지금처럼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길 바랄게요.
1: 저는 섭섭해 사랑해요.

0: 소문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땡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요.

0: 스트레치 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반려동물 행복 라이프 허글에서 동결 건조 간식을 드립니다.
1: 상담완료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7: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2: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3: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상가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5: 와, 이게 동해 문화어군요.
6: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7: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8: 한 250억 했고요.
9: 연매출이
10: 13억.
11: 한 50억.
12: 한 10억대 정도
13: 보시면. 이게 진짜 전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4: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고 그래서 해물섞었지.
15: 우와!
16: It's magic.
17: 안돼,
18: 미끼야, 끝말이
17: 진짜. 먹어봐,
18: 뿅뿅아.
17: 맛있지?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온 가족이 눈 돌아갈 천상현의 초스피드 볶음요리 2종.

0: 잘 맞은 죽순의 아삭한 식감과 맛이 깃든 영양 만점 밥 반찬. 황금 양념 굴소스의 볶아 중식 일품 요리 같은 죽순 채소볶음부터 집에서 중화풍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맛집 안 부러운 특급 레시피. 우리 집이 바로 레스토랑이 되는 중화풍 바지락 볶음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요리 레시피.
1: 안녕하세요. 채우비의 찰떡 광입니다.
2: 네, 천상현입니다.
1: 네. 사실 셰프님. 네. 이 죽순을 즐겨하거나 잘 먹는 채소는 아니지만,
2: 그렇죠.
1: 이 죽순이 워낙 아삭하고 맛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죽순 요리 오늘 재료를 살펴볼게요.
2: 네. 죽순은 4월부터 6월까지 네. 제철이에요. 생죽순은 그래서 삶은 이제 생죽순,
1: 네.
2: 양파,
1: 네.
2: 표고, 청, 피망, 네. 홍, 파프리카
1: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재료만 봐도 오늘은 이 중식의 향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이 양념도 소개해주세요.
2: 네. 양념은 굴소스.
1: 네.
2: 맛술, 참기름, 다진 네. 마늘, 후추,
1: 네.
2: 통깨 이렇게 영양 만점인
1: 예.
2: 죽순 채소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죽순의 아삭한 돋보이는 영양 만점 반찬.
2: 네.
1: 자,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죽순 채소볶음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죽순부터 네,
2: 삶은 네, 삶은 죽순을 네. 우리가 삶아 놓고 이렇게 놔두면 안 되고 한 4시간 정도
1: 네.
2: 찬물에 이렇게 담가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아린 맛하고
1: 네.
2: 그런 맛을 제거해 주기 하기 위해서 생죽순에서는
1: 이 죽순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아린 맛이 나는구나.
2: 네.
1: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삶은 다음에 네. 4시간 동안을 이렇게 찬물에 담가놔봤어요.
2: 네. 네. 네.
1: 자, 색이 확실히 달라요.
2: 네. 약간 그 여기에 그 성분 아린 맛이 빠지는 거고
1: 예.
2: 그래서 여기 맑은 물 한 4시간 담가놨던 건 빠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1: 예.
2: 오늘
1: 자.
2: 죽순 채소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자, 4시간 담가놨던 이 죽순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볶음 만들어 볼게요. 네.
2: 보통 지금은 생죽순이
1: 네.
2: 한참 나오는 철이고 되게 가격도 싸요.
1: 네.
2: 또 온라인에서도 삶아진 죽순들을 많이 또 구입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리고 우리가 또 캔에 있는 죽순을
1: 네.
2: 보면 이 안에 하얀 게 많아요. 그거를 잘 제거해서
1: 네.
2: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 사실 진짜 네. 이 죽순 몸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저부터도 요리 프로그램 이렇게 몇 년 했지만 네. 죽순 요리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2: 그렇죠. 생죽순 먹기 쉽지 않아요.
1: 아, 그럼요.
2: 사실은. 그래서 그냥 4, 5cm에서
1: 근데 죽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세요.
2: 그렇죠.
1: 식감도 좋고
2: 그리고 식감도 좋고 예. 또 죽순으로 할 수 있는 게 볶음 요리도 있지만은 그냥 삶아서
1: 예.
2: 초고추장 찍어 먹는
1: 오.
2: 초고추장도 찍어 먹을 수 있고
1: 예. 뭐
2: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 먹을 수도 있고
1: 네.
2: 그래서 여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죽순 요리예요.
1: 영양 덩어리라고 하니까
2: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고.
1: 아, 맞다, 다이어트.
2: 다이어트, 예.
1: 수분 함량 굉장히
2: 수분 함량도 많고, 칼륨. 좀 짜게 먹는 사람은 이거 먹으면 또 많이,
1: 저, 배출도 잘,
2: 배출도 잘 되고.
1: 자, 이렇게 해서. 죽순 손질했고요. 네. 채소들도 손질해볼게요.
2: 예. 빨강 파프리카는 그냥 어슷슬기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1: 네.
2: 청도 네. 마찬가지로.
1: 이렇게. 써시고.
2: 양파나 네. 이렇게 해서 결대로 그냥 한 1c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또 이렇게
1: 자, 양파도 네. 들어가고요 오늘
2: 아, 이 4월달에 다 현장파 시절에는
1: 예.
2: 양파를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1: 제일 맛있을 때
2: 그렇죠
1: 자
2: 그것도
1: 오늘은 이렇게. 재료들을 큼직큼직하게 네. 썰었어요
2: 이렇게 해서 순이 죽으면 이렇게 해서
1: 예.
2: 여기에 또 집에 남는 뭐 버섯 같은 거
1: 네.
2: 다른 채소들도 같이 섞어서 볶아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이게 준비한 게 이 정도니까 집에 있는 남는 채소들 같이
1: 네.
2: 해서 볶아도 맛있게 그 죽순 채소 볶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을 만들고 갈까요? 네.
2: 아니요, 양념 안 만들고
1: 네.
2: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오, 네. 바로
2: 네. 자 이동하겠습니다.
1: 이제 금세 네. 조리를 하러 왔는데요. 네.
2: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볶음기에서 식용유를 먼저
1: 예.
2: 넣겠습니다.
1: 자, 셰프님.
2: 예.
1: 이제 볶음을 할 건데, 볶음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제대로 볶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2: 그렇죠.
1: 어떻게 먼저 맛있게 볶을 수 있는지.
2: 그렇죠. 먼저 이 죽순이
1: 네.
2: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잖아요.
1: 예.
2: 죽순부터 먼저 볶아서 저 수증기를 날려 보내고
1: 예.
2: 다른 야채들 같이 해서 최대한 그 물기가

0: 덜 나오게끔 네.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1: 자, 일단 팬에 불을 올렸는데요. 센 불에서 하나요?
0: 네, 센 불에 합니다. 오. 볶는 요리는 처음에 다 센 불로 해줘야 돼요. 오. 기름이 열이 받아야지만 예. 이 프라이팬을 이렇게 돌리더라도 이게 야채가 돌아오거든요. 오. 근데 집에서는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국자로 예. 이렇게,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집에서 편하게.
0: 네, 네, 편하게.
1: 자, 처음에 센 불에서 이 죽순을 좀 볶아줄게요. 네. 죽순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요?
0: 아, 그 물에 담갔다가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면은 이 온도, 이 후라이팬 온도도 떨어뜨릴 뿐더러 예?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한번. 오.
1: 익는 정도 다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리고 마늘. 네. 마늘을.
1: 드릴게요. 네.
0: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늘.
1: 네, 다진 마늘.
0: 네, 마늘만 넣어주고. 네. 이렇게 넣어주면서 야채.
1: 채소도요?
0: 채소들을 한번 넣겠습니다.
1: 자, 파프리카 넣고,
0: 양파 넣고, 표고는 지금 넣어버리면은 예. 약간 그 기름 이런 걸 다 흡수를 해버리니까.

0: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되게 많고요. 예. 칼륨도 되게 풍부해요. 예. 그래서 90%가 수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죽순이는 저칼로리 웰빙 식품.
0: 오,
1: 네. 그리고 노폐물도 예. 제거해주고.
0: 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1: 다 들어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많이 먹어야겠어요.
1: 그렇죠.
0: 근데 문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항상 이제 죽순은 아주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많이 없어서.
1: 아니 죽순은 생죽순은 예. 마린 맛만 때문은 되게 맛있어요. 혹시 광희 씨도 생죽순은 드셔보셨어요? 혹시?
0: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벌칙같이 이렇게 먹었던 것 기억이 있는데.

0: 여기에 이제 참기름.
1: 네.
0: 채소는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잖아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그래서 그렇게 막 짓무르지 않게 예. 볶아도 상관이 없어요.
1: 근데 확실히 물기도 안 나오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채소들이 큼직큼직하게 썰려 있어서 네.

0: 뭔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어요. 예? 일본 요리집에 나오는 네. 그런 요리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1: 이건 별것도 아닌데?
0: 맞아. 솔직히 고기 네. 안 들어있거든요?
1: 근데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은 죽순이에요. 생죽순.
2: 그렇죠. 그렇죠.
1: 우리가 집에서는 흔히 못하면 뭐 통조림 죽순을 쓰는데 예. 오늘의 제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생죽순을 이렇게 볶았다는
2: 예.
1: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굉장히 먹으면 들어 보여요. 일단 물기도 없고요. 오, 아 죽순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줄이야. 셰프님, 네. 들어간 버섯이 이 고기의 식감을 해주니까.
1: 예. 그렇죠. 그냥 몸에 좋은 버섯. 네. 뭐 샐러드만 되게 많잖아요.
2: 예.
1: 좋기 때문에 양파, 우리 또 피를 맑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채소지만은 네. 몸에 좋은 것들은 여기 다 있어요.
0: 그러게요. 어, 진짜 채소들도 뭐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본연의 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불이 약하면은 네. 여기서 물이 나오고 흐물흐물 해줄 수 있어요.
0: 아, 질색이가 중요하구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죽순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죽순 채소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삶은 죽순을 넣어 4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삶은 죽순을 찬물에 담가놓으면 아린 맛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죽순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피망은 엿을 썰어주세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죽순을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피망, 빨강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 굴소스, 후춧가루,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 통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죽순 채소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저도 워낙 해물류를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은 오동통한 바지락 요리입니다.
1: 네.
0: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굵은 바지락,
0: 예.
1: 그리고 다진 생강,
0: 네.
1: 그리고 이제 참기름,
0: 네.
1: 그리고 양파,
0: 네.
1: 올리브유,
0: 네.
1: 청주 두반장 굴소스 이렇게
0: 예.
1: 다양하게 양념을 준비해봤습니다.
0: 개운한 맛이 일품인 중화풍 바지락 볶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들어볼까요?
1: 네.
0: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 이 바지락부터 네.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굉장히 또 깨끗해요 지금
1: 바지락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바지락들이 커야지 맛있어요.
0: 좀
1: 마트에 가면 좀 작고
0: 좀 크기가 있네.
1: 네. 그리고 요즘 다 보면은 또 마트나 이렇게 온라인에서 파는 거 보면 다 해감된 바지락을 팔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집에서 굳이 해감을 뭐 하루 전날 뭐 비닐로 까만 비닐로 씌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0: 소금을 맞춰가지고.
1: 소금을 맞춰서 염분을 예.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다 너무 잘 나와요.
0: 그럼 혹시나 이제 해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1: 해감은 하게 되면은 예. 그 물에 예. 소금물을 염도를 보통 우리가 바닷물 염도 정도에 강하게 해요.
0: 예.
1: 짜게. 그런 다음에 그 까만 비닐봉지로
0: 비닐봉지
1: 저녁에 딱 덮어놓고
0: 예.
1: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걸 싹 버리면 이제 해감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바닷물인 줄 알고 불순물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0: 통해내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줄 알고 예.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놓으면
0: 예.
1: 자기 이제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0: 예.
1: 자기가 이제 그 불순물을 배출하는
0: 해감을 하는 네. 거죠. 자, 이렇게 이제 해감이 된 저희가 바지락을 준비했습니다.
1: 네.
0: 오늘 오동통한 바지락 정도
1: 네.
0: 이 정도의 크기인데
1: 그렇죠.
0: 자, 이거 이제 바로 이렇게 사용하나요?
1: 아니요. 이게 지금 바로 사용하면 네. 여기 짱기를 갖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짱기도 갖고 있고 여기서 또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끓는 물에
0: 네.
1: 여기 벌어질 정도로만 살짝 데쳐낼 거예요.
0: 살짝.
1: 네. 여기 약간만 벌어지기만 하면 건져내면 돼요.
0: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1: 한번 가볼게요.
0: 맛있게 먹기 위해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바지락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소리 나는.
1: 네.
0: 바지락 소리 나는.
1: 그렇죠.
0: 예.
1: 그렇게 바지락을 넣다가 완전히 이렇게 열려져 있거나 깨져 있는 바지락은 버리세요.
0: 아, 이렇게 열려 있거나.
1: 왜냐면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바지락 하나가 상함으로써
2: 맛을 다 배려요.
0: 신선하지 않은 상태의 그렇죠. 바지락이구나. 네. 이때 이제 들어간 후에 몇 분 정도 데쳐준대요?
2: 몇 분은 아니고 들어가서 이게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예?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건져주시면 돼요.
0: 완전히 보시고.
2: 보시고. 예.
0: 보면서 입이 싹 벌어질 때.
2: 예, 벌어질 때.
0: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2: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짠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0: 그럴 것 같아요.
2: 예. 그래서 여기서 짠기도 약간 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해서 볶아버리면 되게 짜요.
0: 지금도 약간 짠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쵸?
2: 그렇죠.
0: 이렇게.
2: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지잖아요. 요거 시간은 뭐 1분, 2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던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0: 살짝. 이렇게 데쳐내면 바지락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질 것 같아요.
2: 네,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바지락살이 또 잘 떨어져요.
0: 그리고 비린내도 좀 날아간 것 같아요. 네.
2: 날라가고 또 볶으면서 또 여기서 이제 맵게 볶으면서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한번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0: 그러니까 안 나죠?
2: 네, 안 나요.
0: 자,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비린내 날리면서 잘 데쳐봤습니다.
2: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채소.
0: 네.
2: 채소를 또
0: 썰어볼까요?
2: 썰어보고. 네. 자. 대파.
0: 네. 저희가 이제 셰프님하고 요리하면서 이 대파, 그다음에 양파, 그다음에
2: 그렇죠, 기본이에요.
0: 이 청양고추, 청양고추 안 들어간 적이 없던 거예요.
2: 그냥 1cm 정도로 듬성듬성 썰어서 이렇게
0: 썰고
2: 청양고추도 1cm 정도로 듬성. 어차피 먹기도 하고 잘게 다질 필요는 없거든요.
0: 예. 양파도 넣고. 이것도 이제 크기를 맞춰 썰어주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크기 맞춰주시고. 그렇죠. 자, 이렇게 채소 손질.
2: 이렇게 하면 채소 손질 다 됐어요. 이제 한번 자, 중화풍 바지락 볶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0: 바로 볶고 가나요?
2: 네.
0: 네. 아니 사실은 셰프님과 요리하면서 도마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예. 자. 자,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네,
2: 재료만 준비가 돼 있으면 바지락만 준비가 돼 있고
0: 네.
2: 제가 이제 만드는 기본 양념 두반장하고 굴소스는 집에 냉장고에 보면 항상 한번 사놓으면 1kg씩은 써요.
0: 예예. 예.
2: 그래서
0: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구비를 해두고 계시죠.
2: 네.
0: 두반장과 그다음에 이 굴소스.
2: 굴소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식용유 대신
0: 예.
2: 약간 그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올리브유를.
0: 사실 셰프님께서 오늘 이 중화풍 바지락 볶음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볶는 거잖아요.
2: 네.
0: 맛있게 볶을 수 있는 방법.
2: 맛있게 볶을 수 있는 거. 일단은 프라이팬을 식용유 넣고 최대한 달궈라.
0: 아 뜨겁게.
2: 네 뜨겁게.
0: 오,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아요.
2: 네.
0: 맛있게 볶으려면 최대한 불을 세게 뜨겁게 해라.
2: 네.
0: 네.
2: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바지락을 넣겠습니다.
0: 넣어볼까요? 저희가 한번 살짝 데쳐낸 바지락 넣겠습니다.
2: 국물이

0: 찬장 맛이 강하기 때문에 예.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1: 국신하고 우리 비린내를.
0: 그렇죠. 예. 비린내하고 향신료탄. 마늘은 좀 많이 넣으셔도. 네. 그렇죠. 냄새 맡아보면 약간 지중해 온 느낌 안 드세요? 올리브야?
1: 네, 맞아요. 사실, 이거 왜, 봉골레야.
0: 봉골레.
1: 봉골레 하나.
0: 맞아요.
1: 봉골레 하나.
0: 여기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해도 상관은 없어요.
1: 그렇죠.
0: 자, 여기에 이제 위에. 두반장.
1: 두반장.
0: 청주.
1: 청주 들어가고요.
0: 굴소스.
1: 굴소스.
0: 설탕.
1: 네. 자, 여기 전분은 언제 들어가요, 선생님?
0: 전분은 나중에.
1: 나중에.
0: 물 나왔을 때.
1: 자, 전분 아, 요거
0: 월남꼬치도 지금 미리 이걸 해버리면 매운 냄새가 좀 날아가요.
1: 어, 예.
0: 그래서 이제 얼추 됐을 때. 네. 지금 넣겠습니다.
1: 이 베트남 고추.
0: 그렇죠.
1: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구매해두면 요리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0: 그렇죠. 요즘 다 요 케이스에 나와가지고 네. 집에 다 쓰시더라고요.
1: 아, 조그만데 아주 매콤한 맛을 그렇죠. 잘 내요. 칼칼하게.
0: 여기에 이제. 야채를.
1: 예, 채소 넣을게요. 네. 이미 바지락은 거의 익은 상태였죠.
0: 그렇죠.
1: 아까도 데칠 때부터도.
0: 그렇죠.
1: 네, 이제 입을 완벽하게 벌렸고.
0: 그렇죠.
1: 맛은 양념 재료들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 오늘 알이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그렇죠. 조금만 더 넣는 게 뭐예요?
0: 아, 위에 이제 이 불이 네. 바지락을 해서 센 불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위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열을 네. 밑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오, 살짝 덮어놓는 거예요.
1: 열을 더 가해주기 네, 위해서.
0: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1: 예.
0: 살짝 예. 됐잖아요. 전분물을
1: 예.
0: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분물을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1: 전분물 잘 풀어줄게요. 네. 예.
0: 이렇게 해서
1: 자, 전분물을 조금 풀어줍니다. 전분 넣을 때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셰프님?
0: 아, 너무 되게 잡아서 넣지 말라. 그러면 뭉쳐버려요.
1: 어, 예.
0: 그러니까 연하게 하더라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1: 두세 번에 걸쳐서.
0: 네, 전분물을 넣어주는 게 좋아요.
1: 아, 한 번에 하지 말고.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하게 해서.
1: 아, 그러게. 항상 뭉쳐있거든요, 한쪽만.
0: 그렇죠.
1: 어, 확실히 전분 들어가고 난
0: 그렇죠.
1: 전후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0: 딱 잡아주잖아요.
1: 예. 양념이 아예 바지락에 싹 된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우와.
0: 이렇게 하면은.
1: 네? 다 된 건가요?
0: 다 됐습니다.

0: 아, 정말 이 쫄깃쫄깃한 이 바지락 살에 이 맛있는 이 중화풍 이 양념이 이렇게 배겼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1: 와, 이게 가끔씩 별미로 예.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술 한 잔으로 마셔도 좋고.
0: 예, 어르신 네, 그렇죠. 어른분들은 술 한 잔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1: 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조개 일은 안 좋아하잖아요.
0: 네, 처음에요.
1: 그렇죠. 예. 여러 식으로 해서 약간 유혹 맛있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야죠. 어쩔 수 없어요.
0: 이렇게 맛있는 거 굳이 유혹해야 먹다니, 그렇죠?
1: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세대라 틀리잖아요.
0: 저도 이제 와서 이거 바지락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0: 예전에는 그냥 뭐 피자 이런 거 좋아했죠. 맛있으니까. 셰프님, 오늘 확실히 바지락 살이 큼직큼하게 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1: 커야지 좋고, 작은 걸로 하면은 먹으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조개를. 승질 나더라고요, 사실은.
0: 먹을 게 있어 보이네요. 푸짐하네요, 셰프님. 자, 이렇게 아무나 푸짐한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중화풍 바지락 볶음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바지락을 넣고 입을 벌리면 건져집니다. 이렇게 바지락을 살짝 데치면 짠맛과 수분이 제거돼요.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청양고추도 송송 썬 뒤 양파는 깍둑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바지락을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두반장, 청주,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 대파, 양파를 넣고 볶다가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뚜껑을 덮어서 익혀야 열을 골고루 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매콤한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꿀맛! 고소한 주꾸미 닭볶음부터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에 순식간에 사라질 마늘종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생활연구소 크린앱에서 세탁, 생활위생용품 세트를 드립니다.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와 무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왜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상담 완료 시 강력한 분쇄력, 무선 믹서기 텀블러와 무선 만능 다지기까지 모두 증정.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주룩 주룩.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3: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4: 먹는 즐거움.
3: 잇몸 튼튼 이가탄.
5: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6: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6: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 080-961-9595.
5: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80-961 9

0: 여사부
1: 지금 헤르베로로 아만 워터 아만

0: 아틀라스 산맥이 품은 장쾌한 절경. 천년의 시간이 쌓인 마을을 찾아 대를 이어 전해진 전통을 만납니다. 유서 깊은 도시에서 맞은 라마단. 한 달간의 단식을 준비하는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1: 라마단 카림.
2: 메시, 웰컴.
0: 모로코의 여행의 백미는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를 만나는 겁니다. 도시마다 다르게 쌓인 시간의 흔적을 찾아서 항구 도시 카사블랑카에서 시작해 우주드 폭포를 만나고 인근에 위치한 천년 마을 타나그말트까지 여정을 이어갑니다. 모로코 북서부 대서양을 마주하고 있는 카사블랑카는 1942년 개봉한 영화 카사블랑카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도시죠. 14세기부터 아프리카 대륙의 주요 항구로 발전을 거듭한 이 도시는 모로코를 대표하는 관광도시이자 경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0: 네, 저희는 지금 카사블랑카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카사블랑카라는 이름은 저희가 많이 익숙하죠. 카사, 집, 블랑카, 하얀. 포르투갈 말로 또는 스페인 말로 카사블랑카는 하얀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로도 지명은 다르바이다. 역시 하얀 집이라는 뜻이 되겠어요.
1: 도시 이름이 왜 스페인어로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대서양을 항해하던 포르투갈인들이 도시에 자리한 하얀 집을 보고 카사블랑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0: 여기가 하부스 시장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런 어떤 코스다 보니까 기념품 가게들이 많이 있어요.
1: 카사블랑카에는 구시가지를 뜻하는 메디나가 두 곳 있는데요. 1930년대 프랑스 보호령 시대에 지어진 하부스 시장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져 뉴 메디나라고도 불립니다. 도자기, 가죽제품, 직물과 같은 공예품이 유명한 곳인데요. 현지 문화를 경험하고 모로코 사람들의 일상을 만나기 좋은 장소죠.
2: 따스.
0: 하다 미네인 메디나 아디. 하다 사나 미네인.
2: 마그립.
0: 마그립 내가 이렇게 미네인.
2: 페스.
0: 아 페스.
2: 예 페스.
0: 노하스. 그렇지.
2: 하다 캐치도.
0: 따뜻한 온수 차지 않고 뜨겁지 않은 미온수를 준비를 해가지고 손님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 분은 손을

0: 이 주전자 들고 또 한 사람은 이거를 들고 여기에는 비누를 놔둬요. 그래서 물을 받고 한쪽에서는 여기다 손을 이렇게 씻고 그렇게 해서 식사를 준비하게 되죠.
1: 이런 물건에서도 손님을 초대하고 대접하는 모로코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행에 앞서 카사블랑카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0: 마치 대서양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모스크, 하산이세 모스크입니다. 저 모스크에 보이는 오른쪽의 높은 타워는 약 200m의 높이로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미나릿입니다. 신의 옥좌는 물 위에 지어졌다는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 따라 해안가에 건설돼 더 신비롭습니다. 하산이세 국왕이 국민의 성금을 모아 7년에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모스크 내부에 2만 5천 명, 광장에 8만 명, 모두 10만 5천 명이 동시에 예배를 볼 수 있는 규모라고 합니다. 모스크 맞은편에 자리해 유명해진 이 등대는 1905년에 지어졌는데요. 100년 넘게 대서양을 오간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었죠. 바다를 건너와 모로코에 도착했던 수많은 여행자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카사블랑카를 떠나는 길 식사할 곳을 찾지 못해 한참을 달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식욕을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1: 모로코 고속도로에서 나와서요. 지방국도로 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국도로 달리다 보면 마땅한 휴게소나 어떤 식당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기를 사서 이 식당에 가서 가면 고기를 구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띠 키로 바카라 야니 캡타.
2: 나.
3: 슈퍼에.
1: 야 미시 슈퍼에.
3: 나와.
1: 아랍식 또는 이슬람식은 도살법 위에 도살을 하고 나면 피를 다 뗍니다. 그래서 저렇게 피를 빼는 이유는 부패되는 걸 방지하고요. 그다음에 숙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부에 걸려 있는 겁니다.
0: 원하는 고기를 정육점에서 구입하면 옆에 있는 식당에서 바로 조리를 해주는데요. 원하는 고기를 원하는 조리 방법으로 먹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식당입니다.
1: 고기 완장. 어쩌면 우리 떡갈비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일 수도 있죠.
4: 치즈.
1: 자, 꿀이.
4: 웰컴 슈퍼로.
1: 쇼크랑.
0: 고기 굽는 냄새를 맡고 있자니 갑자기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1: 고기 완자, 소고기 완자를 해서 이렇게 굽지만 이쪽 말로는 캡타라는 음식이고요. 뒤편에 보시면 따진이라는 그 독이 그릇이 있습니다.
0: 타진은 고기와 생선, 채소 등을 넣어 만든 모로코식 스튜인데요. 요리에 사용되는 냄비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국갈 모양의 뚜껑이 타진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가열하는 동안 재료에서 나온 수분이 뚜껑에 모여 떨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부족한 모로코에 최적화된 그릇이라고 할 수 있죠.

0: 드디어 제가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슬람 문화를 가진 모로코에선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게 일반적이죠.
1: 저는 지금 포크를 좀 주문을 했는데 포크 오기 전에 저도 허기가 져서 그냥 시작할게요. 이렇게 빵을 뜯어서 빵 속에 이렇게 고기를 넣으세요. 이런 식의. 사실 정육점에서 고기 사서 숯불에 직접 굽는 모든 과정을 저희가 직접 봤기 때문에 더 맛있는 것 같아요.
0: 재료가 좋으면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는 법이죠. 숯불에 굽기만 했는데도 정말 맛이 좋았습니다. 이제 도시를 떠나 모로코의 자연을 만나러 갑니다. 카사블랑카에서 남동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관광 명소입니다.
1: 예, 모로코에는 세 개의 아틀라스 산맥이 있습니다. 여기 중 아틀라스 산맥에 위치한 우주두 폭포에 왔고요. 이곳에 지금 해발 770m 위치해 있습니다. 폭포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폭포라 그럽니다.
0: 모로코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1: 이야, 물 날리는 거 보세요. 어이구.
0: 지금은 건조한 계절이지만 수량이 많은 시기에 우주도 폭포는 이렇게 멋진 모습입니다. 우주두는 북아프리카 원주민 베르베레인의 언어로 곡식을 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폭포가 유명해지기 전에는 이곳에 방앗간이 많았다고 합니다. 산 한쪽을 뚝 떼어낸 것 같은 붉은 단면 사이로 하얗게 쏟아지는 물줄기가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1: 관광입니다. 저 모로코에 이렇게 숨어서 있는 폭포를 상상을 못했어요. 모로코 가장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다고 그러는 폭포. 이야, 어머, 저거 보세요, 저기.

0: 장크하게 쏟아지는 폭포수가 가슴을 시원하게 뻥 뚫어주는 기분이었는데요.
1: 야, 이 지금 폭포가 위에서 볼 때는 한 번에 낙차로 되는 줄 알았는데 내려와서 보니까요, 이게 3단 폭포입니다.
0: 북아프리카 아틀라스 산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폭포 소리 잠시 귀를 기울여 보시죠.

미국과 캐나다 국경의 나이에가라 폭포가 높이가 50m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곳은 110m예요. 두 배로 높다 보니까 물줄기는 작아도 그 장관입니다. 우주도 폭포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은 배를 타고 폭포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멀리서 볼 땐 전해지지 않던 폭포의 우렁찬 소리와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0: 여러분 이 소리 들리세요? 아우, 우렁 타고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한 소리입니다.
1: 모로코의 자연이 전해주는 충만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0: 우주도 폭포 인근에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는 길입니다. 타나그마트라는 이름을 가진 마을인데요.
1: 저는 우주도 폭포를 방문하고 거기서 소개를 받았어요. 아마지기 베르베르 마을이 지금까지 1000년 동안의 그대로 생활을 보여주는 곳이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곳은 타나그말트입니다. 타나그말트.
0: 몇 장의 사진 이외에는 인터넷에도 정보가 나오지 않는 산골 오지의 작은 마을인데요. 북아프리카 대륙의 토착민으로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가진 베르베르인이 사는 곳입니다. 마을 곳곳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 아, 이 옛날 집 해체해가지고요. 우리 한옥 개체에서 하듯이 다 옛날 집 해체했네, 그 나무들. 살람 알레이쿰. 미셸로, 살람 알레이쿰. 대팔쿰. 함두릴라. 하달리, 미나. 아, 시네마. 오. 영화 세트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는데요. 에이 시네마, 스피르 마그리비, 아우.
2: 마그리비.
1: 아마지기. 아마지기. 맞다, 사람을 하대. 미나 자비도 아유.
3: We are about to make a market here.
1: 나?
3: We are about to make a market here.
1: Because 마켓, 마켓. 쑥.
3: Yeah.
0: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골목 안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을 만났는데요. 가끔씩 저처럼 우주도 폭포를 방문했다가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있다는데요. 감사하게도 문님 씨가 마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 따라 나섰습니다. 골목에서 쉬고 계신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고 사교성 좋은 주민을 만나고 나니 마을이 한결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1: 배운데 지금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분은 뭐 고대 영화일 텐데 유태인복장이네요.
0: 골목을 따라 걸으며 만나는 풍경들이 어린 시절의 시골 마을을 떠오르게 해 더 정답게 느껴집니다.

0: 야, 여기 또 경치가 내려가는 경치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야, 이거 마을에서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빠지는 구조네, 이게 지금. 어우.
1: 천년의 시간을 이고 있는 마을은 그 자체로 하나의 풍경이 됩니다.

0: 진흙에 황토 이런 색깔만 보다가 갑자기 지금 마을 앞에 펼쳐지는 이 녹음, 앞산 경치가 아주 눈이 시원한데요. 이야.
1: 전망 좋은 이곳에 이 마을을 만든 분이 잠들어 계신답니다.
2: 네.
1: 마을의 시조가 잠든 곳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0: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공간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마을에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그곳이 주민들에게 정신적인 의지가 되어준다고 합니다. 복도처럼 이어지는 건물 사이를 지나 그분이 잠들어 있는 문 앞에 섰는데요. 어쩐지 경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카메라 이쪽을 비춰주시면 이 마을에 지금은 900명이 살고 있고 한 80여 가구인데 아주 오래전에는 여기를 감옥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마을에 자취하는 데 꼭 필요했던 어떤 공간이기도 했네요.
2: عندما يكون هناك شخص ما يريد الالتزام بأوامر المؤسس لهم وضعه في السجن هنا وسط الناس الذين هم مكلفون بحراسة السجن ويتم سرخه يعني ضربه كي يلتزم في المرة الأخرى يلتزم بالشرطة
0: 나름의 규율과 법칙 아래 마을을 잘 이끌어 나가고자 했던 선조들의 의지가 전해집니다. 마을과 역사를 함께한 또 다른 건물이 있다는데요.
1: 목욕탕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0: 남녀가 하루씩 번갈아 사용한답니다.
3: 수백 년
1: 아들 마 미네이나.
0: 마을에 있는 것들 중 역사가 짧은 게 수백 년입니다.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에도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 같은데요. 문님 씨가 아궁이를 보여주었는데요. 천장에는 세월의 덮개가 두툼하게 쌓여 있습니다.
1: 여기가 천년 된 목욕탕인데요. 대단합니다. 천년 동안 이 시골에 목욕탕 하나가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 이 목욕탕의 이 그림을 상당히 관심이 가요. 그림의 역사. 전혀 상상할 수 없네요. 그림 하면 뭐 표면에 살짝 입혀진 정도로 우리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동굴에, 천년 동굴에 그 종유석이 떨어지는 그런 영상에 검은 것이 이게 카메라 잘 잡힐지 모르겠어요.
0: 아궁이에서 피어오른 그림이 쌓여 벽과 천장을 뒤덮은 것인데요. 마치 천년의 시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불을 지필 때 쓰는 불쏘시개라는데요.
1: 저는 이게 사실은 동물 배설물인 줄 알았거든요. 어디 가면 소똥을 말린다든지 해서 쓰는데 이게 여러분 저기 올리브 있죠? 올리브 기름 짜고 남는 찌꺼기입니다. 한번 불에 넣으면은 어이샤.
0: 마을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곳이 제게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유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구경을 마치고 문님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 하다 밥 라이스.
2: 하다 마지.
1: 아버지.

0: Hercule.
1: Aí deu o padrinho muito de dentro de mim, é assim.
0: Ah, via tu sim. Fazer doco.
1: Não. Fazer. مرحبا
2: سمير
1: نعم هذا نربط فيه إنوار
3: 150년 되었다는 이 집은 문임 씨의 고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답니다.
0: 예, 마이즈. 알라, 무슨 마이즈? 예, 가람이.
1: 가람이 마이즈.
0: 야, 이거 색다르네요. 바깥에는 황토색으로 집들이 진흙집이 쫙 펼쳐졌는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갑자기 푸른색이 있고 그림도 있고 이게 완전 실내 정원이에요.
3: 전통 가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실내 정원 리아드입니다. 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집은 2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가족 행사가 있을 때 2층 공간을 사용한답니다.
0: 야, 저희가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일종의 공중정원이 됐네요, 여기는.
3: 결혼식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 되면 남성들은 1층에서 전통춤과 음악을 즐기고 여성들은 2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행사를 즐긴다고 합니다.
0: 전형적인 이 베르베르족, 아마지기족의 가옥 구조입니다. 이 형태가 도시에서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요.
3: 이들의 문화와 지혜가 담긴 가옥 구조죠.
0: 저기 소가 있네. 당나귀인가? 아래 뭐가 움직이는 게 보여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아! 당나귀가 있네요. 네.
3: 가축들도 집안에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0: 지금 이 집은 들어가는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보니까. 저희가 들어왔던 문이 있고 이쪽으로는 다른 골목으로 나가는 문인데 여기 당나귀만 나갈 수 있는 문이네요, 보니까. 당나귀를 키우고 있고요. 당나귀 밑에는 닭들이 있습니다.
3: 벽을 사이에 두고 함께 사는 가축들은 이들에게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랍니다. 집안 구경을 마치고 나니 손님 방으로 저를 안내합니다.
4: 따뜻합니다.
3: 소박한 음식들 안에 정성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0: 역시 모로코 차에는
5: 이런 고추 설탕이 들어가야 맛입니다.
0: 아, 오랜만이네, 박하님.
2: 하다 시바.
1: 나 시바.
0: 아,
5: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박한잎 향기가 강하다는 걸.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향기를 느끼고 그다음에 시바 향을 느끼는데 시바 향이 더 강해요.
3: 차를 끓일 때 꼭 고체 설탕을 사용하는 것도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문화입니다.
0: 아, 나 거품을 만들어서.
3: 차를 한 잔 따를 때에도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죠. 그 바탕에는 손님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5: 아, 모로코 차를 모로코 말로는 아차이라 그러는데 이 모로코 차는 참 청량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3: 낯선 이에게도 흔쾌히 호의를 베푸는 삶의 태도야말로 이들이 물려받은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 천년 마을 타나그 말트의 가장 아름다운 전통을 만나고 갑니다. 산골 마을 타나그 말트에서 내려와 모로코 왕국의 수도 라바트와 그의 위성도시 살레로 향합니다.

고대 로마의 식민도시로 건설된 라바트는 오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1990년도부터 석박사를 취득하기 위해 6년간 머물렀던 제게는 제2의 고향과도 같은 것이죠. 28년 전 거닐던 기억을 더듬으며 유서 깊은 장소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모로코의 수도 라바트에 있습니다. 저 뒤쪽에 보이는 저기 대사양 쪽이고요. 해변가에 자리한 저 위다야 성, 저게 라바트에 처음에 건설된 도시입니다. 핫산타워는 미완성된 미나렛이지만 라바트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손꼽힙니다.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미너렛의 조각과 장식이 정교하고 수려하기 때문이죠. 12세기에 짓기 시작했던 모스크의 청탑인데요. 요거는 지금 라바트에 있는 이 핫산 타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의 세비야에 또 타워가 있습니다. 모스크 타워. 그 다음에 마라케시에 있는 코토비아 모스크의 타워. 이 세 개 타워가 같은 시대에 지어진 것들이어서 양식이 다 같아요. 여섯 개의 각 층에는 방이 하나씩 있고 건물 안에는 폭넓은 경사로가 있다고 하는데요. 술탄이 말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86m의 높이로 계획되었던 미너렛은 건축을 지시했던 알 모하드 왕조의 제3대 야쿠브 알 만수르가 12세기 말 사망하면서 44m로 남게 되었습니다.

0: 부레그레그 강 어귀에 있는 카스바 우다야는 성체이자 곡물 창고로 쓰였던 곳입니다. 12세기에 건설된 이곳에서도 섬세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젓갈색의 중후한 성벽을 따라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밥 우다야는 핫산타워와 마찬가지로 야쿠브 알만수르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1: 네, 이곳은 카스바 우다야입니다. 우다야. 우다야 카스바에 들어가는 메인 문인데요. 이게 당시 12세기에 만들어진 건데요. 지금 라바트에 있는 어떤 그 카스바 여러 형태 중에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럽니다.
0: 맑은 모양의 아치 주위에는 기하학적인 무늬가 조각되어 있고 이슬람 초기 서체인 쿠피체로 코란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수 작업을 거치긴 했지만 800년이 넘는 세월에도 견고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성체 안쪽에 있는 건물들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옛날에 이거를 자주 걸으셨나요?
1: 예, 가끔 차 마시러 오죠, 이쪽에.
0: 하얀 주택가를 지나 해변 쪽으로 가면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성곽이 나타납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니 가슴이 답답할 때면 이곳을 찾곤 했던 지난날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1: 바뀐 게 없어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니까 여기 이 동네는 바뀐 게 없어요. 원래 12세기에 만들어진 어떤 요새에 안쪽에 그냥 조그만 마을이 형성돼가지고 그대로 사시는 그대로인데 바뀐 게 없네요.
0: 요새의 처음 이름은 리바트 알파트, 승리의 근거지란 뜻인데요. 현재 도시의 이름인 라바트가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1: 이곳은 모로코 왕조 중에 알 모하드 왕조 당시에 칼리프했던 야쿠브 알만수르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당시에 12세기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성체가 바다라에서 지금 뭐 보존은 잘 됐지만 그 당시에 이 칼리프 야꾸브 알 만수르가 그 사망을 하면서 이 카스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왔습니다.

0: 모로코의 옛 도시를 여행할 때 빠뜨릴 수 없는 명소는 메디나죠. 골목을 사이에 두고 빼곡하게 늘어선 가게를 둘러걷다 보면 시간 가는 걸 잊을 만큼 구경거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로코인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도 있죠. 라마단 첫날을 맞은 메디나의 풍경은 어떨까요? 줄줄이 늘어선 손님들이 기다리는 건 슈바키아입니다. 라마단에 가장 많이 먹는 먹거리 중 하나죠.
1: 일하신 분 여섯 분에 기름통 하나인데 이렇게 장사가 잘 되네요.
0: 라마단 기간이 한 달이나 이어지다 보니 손님들은 대부분 많은 양을 구입했는데요.
1: 이스타리트 어디? 샬, 아니, 아타칼레비 아라비아. 아라비아. 한테 샬 와전하다.
2: 브라테오.
1: 감사키로. 한테 이스타리트 아샤르키로. 아샤르키로. 하달리 푸토. 릴비에 아울리 우스라. 아, 우스라. 우스라 겹이 가요. 우스라 겹이. 펜타스쿤, 펜사킨. 이런. 라마단 카림.
2: 됐어, 와.
1: 이제 라마단 단식 때, 특히나 라마단 때, 낮에 저기 단식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해지고 나서 차와 함께 저 슈바키아라는 전통 과자를 먹습니다. 엄청 달아요. 엄청 달아요.
0: 라마단 시기에는 해가 뜨기 전에 수루라고 부르는 아침 식사를 하고 해가 진 후에는 이프타르라고 하는 저녁 식사를 합니다. 보통 슈바키아는 금식을 깨는 저녁에 많이 먹는데요. 곱게 간 참깨 가루에 밀가루와 설탕, 다양한 향신료 등을 섞어 반죽한 다음 기름에 튀겨서 마지막에 시럽을 발라주면 완성인데요. 단맛이 강하게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드는 사람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존중과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장미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하다 막간 이야기 하다 싶밖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파라크 겸이. 예. 문주 봤다. 1928년부터 이거 보세요. 카메라 좀. 그냥 저기 꽈배기 선물이야. 아나 아프다 야니 마할 야니 슈바케 막 우리 코리아 슈크란
3: 슈크란
1: 그 맛의 향수가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와서 줄을 서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뭐 오래된 빵집, 오래된 떡집, 오래된 뭐 칼국수집, 뭐 설렁탕집 역시 역사는 사람의 입맛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거리에서 이게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예의에 벗어나기도 하죠. 무슬림이든 무슬림이 아니든 간에 그 문화라는 것은 같이 서로가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저 저녁 때까지 삼켰습니다.
0: 라마단을 맞은 일상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위성도시 살레로 향했습니다. 살레는 대도시 라바트에 비해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1: 라바트 북쪽에 위치한 아브레그 강을 건너면 살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바트 살레는 같은 도시로 치는데요. 거기에 있는 그 수쿨 알가잘 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길입니다.
0: 라바트에 비해 여행객의 발길이 드므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가게가 많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죠.
1: 야, 이거 가오리입니다. 가오리.
0: 해가 떠 있는 동안에 금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마단엔 식자재 가게들이 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1: 필필라, 하라. 하라, 미제파우스. 하루 날다 날 사이버. 저보고 이게 저 우리 고추인데.
3: 실례만 좀 해서
1: 먹어
3: 주세요. 날 날.
1: 찍지 말라고. 지금 돈 내라고. 장난했대. 그거 들여 넣거든.
3: 아니. 저 리사 안고.
1: 어이. 색깔별로 있죠. 가져가려는데요, 세개 다.
3: 아이고,
1: 여기 한국 사람이라고 저기 선물로 준답니다, 이거 세 개.
4: 나 하나
1: 맡게.
0: 유쾌한 분을 만났습니다.
5: 선물로 천재 때 드셨어요.
3: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1: 참 오랜만에 봅니다. 이거 토끼들도 있고 칠면조도 있고요.
0: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와 동물 소리가 뒤섞여 시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시장을 한참 구경하다가 좁은 골목길 안에서 모스크를 발견했습니다.
1: 사람 알리고 마스진 문키 타스위르 닥탈리나 아타칼빈 아랍이야 네 한타 타스위르 나 문키 나도 그걸 해야 돼 잠깐만 나 아나 무슬림이야
6: 안도니시아
1: 꾸리
0: 모스크 규모는 크지 않지만 시장 상인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자주 찾는 모스크랍니다.
1: 이 방향에 앞에 예배를 리드하시는 분이 서가지고 여기서 리드를 하고 뒤에부터는 이제 일렬로 이렇게 쭉 줄을 서죠. 그리고 이 방향은 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방향입니다. 이 방향. 전 세계 무슬림들은 지금 라마단 특히 라마단 있잖아요. 전 세계 예배 볼 때 이 방향 자체가 모스크를 지을 때부터 방향을 그 메카 사우디 방향으로 만들어졌죠.
0: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매일 다섯 번의 기도를 합니다. 여명, 정오, 오후, 해진 후, 늦은 저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해의 움직임에 맞추어 기도합니다.
1: 아 지금 두 번째 예배 지금 아잔이 나가는군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아잔이 울리면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모스크로 와서 기도를 올립니다. 천년의 세월을 따라 걷고 자연에 발맞추는 이들과 함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이 공존하는 모로코를 만났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그 사이의 정, 자연과의 더불어가는 삶에 대한 깨달음.

0: 상가물 도시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1: 아버지 간병 있으신지 벌써 1년 다 돼가지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2: 걱정은 아버님 보험은 1년 365일에 추가로 175일을 더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3: 최대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5년은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0: 상가물 도시 식탁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도자기 홈세트 고온에서 완성된 탄탄한 내구성 식탁의 품격을 더하는 행남자기 4인 도자기 세트 증정
2: 엄마 간병인 쓴지 벌써 1년이야
1: 간병인 비용 보장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지?
5: 아니 뭘 걱정을 해 내 보험은 365일을 넘어서 최대 540일까지 간병인 비용 보장되는데
2: 540일까지?
4: 질병, 상해, 치매 구분 없이 부담되는 간병인 사용 비용을 최대 540일까지 더 길게 보장해드려요.
2: 암 진단비 한 번 보장으로 괜찮을까? 흥국생명은 암 진단비 매년 다시 계속해서 보장되더라고. 암 진단비를 매년 계속! 게다가 전이암에 걸리면 전이암 생활비까지 평생 준대. 전이암 생활비도 평생?
4: 네, 평생이요. 암 진단비를 최초 1회 보장받고 전이암, 재발암, 원발암, 잔존암 상관없이 1년이 지나 또 암에 걸리면 1년마다 계속해서 암 진단비를 보장! 그리고 전이암 진단을 받으시면 완치가 되어도 보장이 끝나지 않고 매달 전이암 생활비를 월급처럼 꼬박꼬박 평생 지급해드리니까 암도 길게 보장받으세요.
2: 큰 병 걸리면 보험료는 어떡해?
4: 흥국생명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중에 하나라도 진단받으면 보험료는 내지 않더라도 보장은 100세 만기까지 쭉 그대로! 그리고 보험료도 인상 없이, 갱신 없이 100세 만기까지 첫 보험료 그대로! 고혈압, 당뇨 같은 지병이 있어도 75세도 간편심사만으로 가입 가능하니까 흥국생명 다사랑 3회노 간편건강보험 아래번호로 전화만 주세요. 간병인 사용 입원, 요양병원은 180일 한도, 암진단 및 전이암 생활비는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
6: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7: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8: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7: 아, 이래도 되나?
9: 준비할게요.
7: 예.
9: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 이동하실게요.
0: 네. AIA 생명.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2: 다시 들어간다.
0: AIA 생명.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3: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4: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5: 이어서 EBS 뉴스 시리가 방송됩니다.
6: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뉴스 11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2주 앞두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교육수장 16명을 뽑는 교육밤 선거에 도전한 후보는 모두 58명인데요. 특히 수도 서울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금창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교육감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출퇴근길 유세 현장에 나와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소형 명함을 활용해 거리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벽보를 통한 후보 알리기도 본격화됩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나 녹음기 등은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 폭도 넓습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지지 요청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과 현직 교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단연 서울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교육감 한 자리를 놓고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상 첫 통합 교육감을 뽑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에선 김대중 전남 교육감과 이정선 광주 교육감의 이른바 현직 빅매치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1: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교육부가

0: 지역 대학을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 키우고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아 지역 균형 발전의 버팀목으로 삼겠다는 구상입니다.
1: 비수도권 대학에 대한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일자리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까지 고민하면서 대책들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0: 미래 세대를 위한 AI 교육 대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체 학교의 4분의 1이 넘는 3,300여 개 학교가 AI 중점 및 선도 학교로 지정돼 운영 중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7천 명의 디지털 선도 교사를 양성해 학교 현장의 AI 교육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학교 현장 체험학습 논란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2: 안전관리 책임을 또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냐. 특히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뭐 도덕 책임, 비난 왜 나한테 다 오게 하냐. 이거 안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뭔지 고민하고.
0: 교육부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교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3: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외에 학생들이 치르는 수행평가가 큰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죠. 한 학기에 평균 30개가 넘는 수행평가로 밤을 새우는 일이 부지기수고 학원이나 부모의 손을 빌리는 경우까지 허다합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지난해 정부가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에선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반응입니다. 박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경기도의 한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손승현 학생.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다시 수행평가 준비로 분주합니다. 여러 과목의 평가가 몇 주 사이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자는 시간까지 줄여야 합니다.
5: 가장 많은 날은 이제 7교시 중에 7개도 있는 날도 있는데 3, 4개씩 몰려있다 보니까 3시간, 2시간씩 자고 아니면은 아예 안 자고 학교에 와서 잠을 자면서까지 수행평가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수행 지옥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학교 현장의 부담은 심각합니다. 내신의 40%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평가인데 과목마다 두세 차례씩 치러지는 데다 정기고사를 피해 특정 시기에만 쏠리는 현상이 되풀이되는 겁니다. 실제 학생 48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언론의 설문조사에서도 학생들은 한 학기에 평균 30개가 넘는 수행평가를 치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양이 너무 많다고 호소했고 수행평가를 할 때 사교육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부담 과중과 공정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난해 교육부는 수업 중에만 수행평가를 실시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습니다. 입시와 직결되다 보니 여전히 외부 도움에 의존하는 게 현실입니다.
6: 학교 현장에서 절반 이상이 어차피 사교육이나 부모님 도움 받아가지고 딸딸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시험 칠 거면 수행평가 사실 이거 지금 좀 이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잖아.
4: 교사들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지침과 규제가 복잡해 수업 맥락에 맞춘 자율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7: 교육청별로 수행평가의 비율, 서논술형 평가 비율, 심지어 정기시험 횟수, 실시 시기, 세부 기준 공개 방식 등을 강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육과정이나 수업 학생 맥락에 맞는 평가를 설계하기보다는 지침이 요구한 형식부터 형식적으로 좀 도식적으로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교육부는 학교나 교과 중심이 아닌 학생을 기준으로 평가 비율과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입니다.
8: 아이를 기준으로 맞춰주는 어떤 이런 평가의 모습으로 가야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교육청하고 계속 좀 협의를 하고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4: 주입식 지필평가를 보완하겠다며 도입된 수행평가. 과제의 양부터 평가 과정까지 학생의 진짜 사고력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
3: 전국 중고등학교의 정장형 교복 평균 낙찰가가 26만 5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열린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교복비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정장형 평균 낙찰가는 26만 5천 원으로 생활형 15만 2천 원보다 11만 원 이상 비쌌습니다. 교육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중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 개별 학교 누리집에 교복 유형과 품목별 단가, 구매 방식 등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EBS 뉴스 12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3: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2: 하다 하나 보니까 자꾸 이렇게 커져가지고.
3: 이왕 짓는 거 여한 웃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4: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2: 돈보다도 저 회사 하는 게 좋잖아요.
3: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5: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
3: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5: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3: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5: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3: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0: 즐기는 사치.
1: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
0: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벚꽃 참 이쁘다. 이 동네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2: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0: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2: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네.
3: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0: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4: 무사지이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3: 결혼하고 계속
2: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3: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0: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5: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0: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6: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5: 예, 예.
6: 방송국에서 제주로 오신 분 맞지요?
5: 아, 예.
6: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십니다.
5: 예, 예. 예.
6: 전철이 갈 테니까 뒤에
5: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6: 3월 1일용이라서 탈 수가 없는데. 예, 전철이 갈 테니까
5: 제가 따라갈게요.
6: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신다고 아, 수고
0: 그러니까
1: 많으십니다.
0: 어떻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예,
0: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예, 있고. 예,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아...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아...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썩 한번 접고
3: 저는 고집만 버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쨌든지 좋은 집에서 네.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0: 그러니까요.
3: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4: 맞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0: 작전회의를 막.
3: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0: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내가 반대하면 자녀들 단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잃고 저건 잃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4: 안녕하세요.
1: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3: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4: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총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돈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1: 시어머 시어버

0: 아버지,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민우리가 없었어요.
1: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예.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2: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0: 사과도 짓고 또 배. 아, 수원이 한 4천 한 5, 6평 정도 했었고.
2: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로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3: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0: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2: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4: 3만
2: 원?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짓자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3: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5: 와, 요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3: 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5: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0: 저 밑에서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여기 오니까 뭐 밤낮이 밝고.
4: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5: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네,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0: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3: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6: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0: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2: 커장은 회장 집은
0: 단지
2: 130평인가 그렇고
6: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0: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1: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0: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짓노 하는 정도로.
2: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5: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0: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요. 세면 두께만 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5: 예, 예, 예.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0: 네,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2: 100년 가도 안 무너져요.
3: 하하하하.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튼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0: 태양광전기 6kg를 했어요. 그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요금은 없어요.
3: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려서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0: 초가집에서 매년 연기를 만들었어,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구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2: 단열이 안 돼.
0: 물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됐었어요.
4: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2: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보이니까 좀 미안하고.
3: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5: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6: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네.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반가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5: 연망 보는. 예,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아이고, 예.
3: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4: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5: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4: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5: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네. 옛날 거 버리는 거.
4: 네.
3: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6: 엄마,
2: 왜?
6: 접시 이거 쓸까?
2: 써. 이쁜 거 써야지.
6: 아, 그래?
2: 예, 네, 이럴 때 써지. 언제 써냐?
3: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꺼내 오셨어?
7: 아니, 이쁜 여사님, 신자면서 내가 쓴다고 하면 접시 아니에요?
2: 이거 꺼내든 습관이 내가 저게 꺼내왔죠.
5: 원래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4: 예. 네.
2: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숙도 있고.
3: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벌어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 지은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0: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말.

0: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돈
1: 그 말을 했어요,
0: 빚
1: 아버지.
0: 내는 건뭐 걱정 없어.
1: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2: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0: 예, 뭐, 방을 뭐.
2: 야, 이게 또 히든도어로 돼 있네요.
1: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여기.
3: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2: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1: 예, 무조건 좋습니다. 딴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기분 좋잖아요. 거의
2: 예,
1: 최고.
2: 맨날 웃으시고.
0: 예.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집 있는 거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가짐도 깨끗하고 우리가 아유 아버지가 또
2: 또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또 오신다.
3: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0: 여기서 뭐 우리 군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되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요거 책장, 요거 다야 그대로 놔비두고.
1: 집이 추우니까 여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0: 지금도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3: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4: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else, walking down the strange new street.
2: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5: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6: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실게 이렇게 손잡이를 만들었어요.
2: 예. 야, 와, 호텔이다.
3: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2: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요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갈것 같으니까.
7: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3: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 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2: 여기 2층 테라스는 진짜 너무 좋아요.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1: 예, 그렇죠. 이런 집이래요.
0: 요뭐 둘이 와서도 같이 그 가끔 차한 잔씩 뭐 먹자 그러면서 올라오고 이래거든요. 이러면 좋아요. 위치도 좋고.
2: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1: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노래에 이제
0: 자녀들은 참 자기도 돈 주려고
1: 좋은 집
0: 전혀 생각이 안
1: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살.

0: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더 건강도 하고 하는데.
1: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2: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나려고.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3: 근데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2: 아니,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4: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2: 처음에는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아이고, 고맙다.
5: 예.
0: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5: 같이 오래 사셔야지.
4: 배농사부터 자식 농사까지 한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뇨.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6: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는 어디.
2: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새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네.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0: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네. 꽃길도 있고.
3: 지인님로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택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앙부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제리.
2: 제리야.
0: 제리.
1: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옆집이니까.
4: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4: 아,
1: 예.
4: 아유, 박 소장님.
1: 아, 예. 아,
4: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1: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3: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1: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2: 맞습니다, 바로 그 친구님.

0: 네.
1: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0: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2: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3: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랬어요.
0: 무슨 돈이 없었다.
4: 완전.
0: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면서.
3: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0: 무슨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4: 제가 취미 생활을 좀 했습니다. 네.
0: 안녕하세요.
5: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0: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논란 안에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5: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2: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0: 저희는 둘 다 재료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놨고 여기는 그 세라믹 공학과를 놨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5: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2: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6: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4: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6: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4: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현관을 보셨을 때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0: 또 하나의 살.
4: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단살의 느낌이 있는.

0: 모던한 이전 직원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0: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1: 예.
0: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일곱, 여덟 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1: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2: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1: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0: 결합을 했네요.
1: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2: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1: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한땀 붙인 거거든요.
2: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1: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관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소문이 안 나서 여기저기 막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많이 보시죠.
3: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1: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용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2: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0: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현이 된 겁니까?
1: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0: 예, 와비사비가 무슨?
1: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 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자재들이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3: 힘든 취향이에요.
2: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5: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2: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분다 대단하시다.
5: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2: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1: 제가 은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아 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 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놨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0: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1: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0: 개미가
1: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람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들어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0: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1: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0: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2: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3: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1: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0: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2: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4: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2: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5: 트러플 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때는 내가 웍질도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1: 오케이.
2: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3: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0: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3: 왜?
0: 왜?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2: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0: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1: 글을 써.
0: 우연히
1: 집에다 그래.
0: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 나는 바쁘고 그다음에 재벌 회장님들 회의 테이블 하기도 바쁜데 대놓고 안 해줘는 못하시고 그냥 웬만하면 나 비싸니까 가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2: 삼고초려해서 장인을 설득하고 원하는 디자인을 위해 제작 현장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몰입을 했답니다.
1: 나락은 뭐 전공이나 이런 거가 다 같았지만 나라면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

0: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1: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 않았어요. 예, 올라가 보시죠.
1: 예, 밟고 올라가도 됩니까?
2: 네, 밟아도 됩니다.
1: 와, 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방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와, 여긴 또 강렬한 색상.
4: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1: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세요?
3: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동상이제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3: 네네네.
1: 그거는 집 짓다, 네. 밥 짓다, 실을 짓다,
3: 네.
1: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아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4: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2: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으면.
4: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7: 왜 집을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8: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팬 선풍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펜 선풍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12: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10: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8: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펜 선풍기 증정.
9: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10: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 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9: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10: 비급여 항암 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8: 상담을 도시 공간을 채우는 3단계 바람으로 더욱 시원하게 3단 파워펜 선풍기 증정.
11: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10: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 치료비 100세까지.
12: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10: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13: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10: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9: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10: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랫.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4: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15: 아, 이번 신상한 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6: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5: 아, 이래도 되나? 예.
17: AIA 생명.
15: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8: 이동하실게요.
15: 네.
17: AIA 생명.
15: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9: 다시 들어간다.
17: AIA 생명.
15: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18: 한 번

0: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무선 헤어스타일러와 헤어드라이기까지 두 가지 모두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4: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5: 안녕하세요. 나는 저 멕시코예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나무와 숲이 초록을 다투는 계절이 왔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이맘때면 스님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3: 올해도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1년에 딱 한 달뿐이랍니다.
4: 사랑니 약속하더라. 가는 당신이 무정하더라.
3: 노래가 막 절로 나오시나 봐요.
5: 야, 그래요.
3: 설레세요?
5: 녹혀달랑께 설레시오.
2: 자연이 아낌없이 내어준다는 스님의 곳간. 꽁꽁 닫혀있던 산사의 곳간이 올해도 활짝 열렸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두륜산. 그 중턱엔 긴 세월 소리 없이 한자리를 지켜온 천년 고찰 대흥사가 있습니다. 백제 성왕 시절 창건된 유서 깊은 도량. 수없이 많은 고승이 부처님께 단심을 바쳤던 곳입니다. 아침부터 봄 치고는 꽤 요란한 비가 내립니다. 비 때문인지 어딘가 적막감이 감도는 산사. 그때 소임을 마치고 처소로 돌아오시는 스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3: 짝짝아, 일로 와. 가자. 집에 가자. 퇴근이다, 퇴근.
2: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은 스님에겐 휴일. 하지만 휴일이라고 특별할 건 없습니다. 굳은 날이든 맑은 날이든 제 소임을 다하는 것이 수행자의 몫.
3: 비가 와도 할 건 다 똑같아요. 밥 먹고 예경하고. 스님들은 쉬는 게 일상입니다. 일상.

0: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들도 크게 쉰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근데 어우, 얘는 얘가 진짜 잘 쉬는 것 같아요.
1: 쉼은 멈춤이 아닌 수행. 벗과 함께니 뭘 더 바라겠습니까?
2: 됐다. 짝짝이는 어떻게 좀 인연이 되신 거예요?
0: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에 그 밥을 빌어 먹던 유기견이었는데 새끼였어요, 새끼. 그 식당에서 스님이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두 번, 세 번 권유하니까 뭐 이것도 인연인가 싶어서 데리고 왔죠.
2: 짝짝이가 근데 이름이 왜 짝짝이에요?
0: 앞발 색깔이 틀려요. 한쪽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양말을 한쪽만 신고 나와서 짝짝이라고.
1: 스님에게 봄은 선물 같은 계절.
0: 보세요. 하늘이 온 산이 푸르르잖아요. 꽃도 피고 나무 잎도 나오고. 짝짝이는 자는구나.
1: 이 비가 그치면 자연은 또 어떤 선물을 내어줄까요? 비구름이 몰려가고 산사에도 봄볕이 찾아들었습니다. 초록이 무르익는 이맘때쯤이면 대흥사에서 가장 바빠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공양간. 음식으로 스님들 수행을 돕는 공양주들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데요. 입맛 도두는데 직역인 나물 조물조물 묻혀 봄 향기 꾹꾹 눌러 담고 영양 보충해줄 청국장도 준비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정성스럽게 차려내는 공양.
3: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지금.
4: 알겠습니다.
1: 근데 이 음식은 다 어디로 가져가시는 걸까요?
2: 아,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그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 참 갖다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1년 중 딱 한 달 대흥사의 곳간이 열리는 날. 바로 이곳이 천년 세월이 깃든 절집의 오래된 곳간이라는데요. 화학 비료 한번 주지 않고 오롯이 자연의 힘으로만 키워낸 차밭입니다. 차는 마음 공부하는 스님에게 둘도 없는 도반이자 깨달음의 음식. 대흥사에서는 이맘때면 찻잎을 수확해 1년 동안 스님들이 수행하며 마실 차를 직접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2: 손이 빠르시네요.
5: 네, 어를 싸다 볼게 그러네.
2: 그러니까 매년 차 이제 울력할 때 되면 이렇게 와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5: 네, 20년 다 돼가요.
1: 찻잎을 따는 건 평균 20년 내공 이상의 보살들이 맡아오고 있습니다.
2: 어떤 찻잎을 따는 거예요?
5: 새 잎까지 이렇게 두 잎 나오고 그런 차만 따는 거예요. 아야, 작년보다 더 좋네. 찻잎이 참 부드럽고.
6: 어래 줬어.
5: 줬어.
6: 어래 줬어.
2: 지금 시기가 찻잎이 가장 맛이 좋을 때예요?
5: 예, 가장 좋을 때죠. 제일 부드럽고 맛도 제일 좋을 때고.
7: 오메 오메 스님 밥 갖고 오시라 고생하셨네요.
1: 기다리던 새참 시간.
5: 스님 얼른 이리 앉으시오.
7: 은댕이 까라고.
1: 새참은 이렇게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먹는 게 궁룰. 스님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노동 후에 함께하는 공양 시간.
5: 야, 우뭇가살이구만.
7: 뭐지 안 치고 이놈.
5: 여거지 떨어져서.
7: 가서 가서.
5: 스님이 무슨 일이야.
8: 냅 더불어.
4: 왜요?
8: 엉글라 먹고.
4: 왜?
2: 머리 붓이 많이 떨어졌어요.
5: 냅 붓이요.
4: 근데 안 묻는 방법 있어요. 나처럼 밀면 돼.
5: 밀면?
4: 그러면 안 묻어. 밀면 안 묻어.
5: 밀어야 되는데.

0: 그럼 누가 저렇게 밀어주겠습니까?
1: 내가 대신 밀어드릴까? 따질 때 내가 집 따라가가지고 계속 밀어드릴게.
2: 입안의 기쁨보다 마음의 행복이 더 큰 식사 시간입니다.
3: 그래. 아, 이 점심시간이 되게 즐거우시겠어요.
0: 그래. 우리 신님이 계신 게 더 즐겁어요. 그냥 웃고 그러면 피로가 탁 풀려 보여.
2: 부지런한 보살님들 덕분에 어느새 찻잎이 자루 하나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수확한 찻잎은 대흥사로 옮겨지는데요. 이제부터는 스님들의 일.
4: 네, 찾으러와요, 찾으러와.
5: 오, 찾네. 아이고.
3: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아닙니다. 이야, 역시 아주 이게 이 고부라 그런지 얼마 안 지나서 그런지 이게.
2: 차를 만드는 건 대흥사 스님들의 오랜 전통입니다.
6: 이물질 골라내는 작업이에요. 이물질 골라내야 이 차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 선별 작업을 하는 겁니다.
3: 스님은 여기서 이렇게 차 관련 작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 5년 정도 됐고요. 우리 이제 법은 스님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2: 좋은 녹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 수백 번 뜨거운 열기 앞에서 찻잎을 뒤집어야 하는데요. 내공과 숙련이 필요한 고난도 작업. 담당은 법은 스님.
3: 네, 솥의 온도를 파악하려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데 이게 극렬로 섞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방울이 이렇게 요란하게 튀면 안 돼요. 옷구슬처럼 또르르 굴릴 때 그때가 차덥기 좋은 온도라.
2: 물방울이 솥에서 뜨그르르 구르면 차를 만들어도 좋다는 신호. 350도 고온에 찻잎을 넣고 골고루 덮어줍니다. 차를 만드는 일은 매 순간 정성을 들여야 하는 일. 스님에게 차는 참선이고 수행입니다.
3: 손으로 이렇게 직접 다 하시면 손 뜨겁지 않으세요?
7: 뜨겁죠. 처음에는 물집도 잡히고 또 때로는 손톱도 나가고 그래도 견뎌내야죠. 대행사에서 출강하면은 차를 만드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 같습니다.
2: 대흥사는 이름난 차의 성지.
3: 자, 비벼주세요.
2: 조선 후기 우리나라 차 문화를 이끈 초이선사의 제다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6: 너무 힘을 많이 주면 찻잎이 깨져서 좀 말리는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살살 손의 압력을 좀 털어가지고 살살 하고 이 차에는 좀 더 이제 힘을 줘서 하고 그렇습니다.
3: 차는 위연만 하고 한해는 손만 닦고 한해는 흠차만 건조하고 이랬던 세월이 있죠.
8: 지금까지 그 과정들을 다 거치신 거예요?
3: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일단 솥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몇 명 딱 정해놓고 움직여요.
7: 저 솥은 좀 숙련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2: 찻잎을 고온에 덮고 잎의 껍질을 벗겨내는 유념 과정을 거치면 이제 건조의 시간.
9: 이 과정을 마지막에 가향, 향덕금 과정까지 7번 정도 반복을 하면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차가 완성이 됩니다.
2: 오랜 시간 스님들의 땀과 정성으로 만들어지는 대흥사의 보물 녹차. 그렇게 올해 첫 차가 완성되면 스님들에게는 꼭 거쳐야 하는 연례 행사가 있답니다.
3: 스님, 지금 차 가지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7: 아, 조실 스님께 올해 만든 첫 차를 예, 평가받으려 가고 있습니다.
2: 오늘은 사찰의 가장 큰 어른인 노 스님께 올해 처음 만든 차 맛을 보여드리고 평가받는 날.
9: 올해 만든 첫 차입니다, 스님.
10: 그래요?

0: 한번 뽑아봐. 상해 이쪽으로.
1: 긴장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만든 올해 첫 차를 꺼내 찬물을 우립니다. 스님들의 노고가 오롯이 담긴 깨끗한 차 한 잔. 어른 스님께서는 올해도 좋다 해주실까요?
0: 좋다. 스님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그런지 차 맛이 좋은데?
1: 이제야 스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2: 긴장 많이 하셨나 봐요, 큰 스님 앞에서.
3: 어른 스님 앞에서는 항상 긴장이 되죠.
2: 차 맛 평가 받으셨는데 어떠세요?
3: 너무 기분 좋고요. 잘 만들었다고 이게 오만해지면 안 돼요. 잘 만들었다고 할 때 더 긴장하고 이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괜히 들뜬 마음 생겼다가는 또 화를 입습니다.
2: 화라는 게 어떤 말일까요?
3: 맛이 변한단 말이죠.
1: 산사의 향기로운 봄날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날 오후 모처럼 스님들이 포행을 나섰습니다. 녹차 울력 후에 포행이라 마음도 걸음도 가벼운 길.
4: 세수는 한번 해야겠다.
1: 기운찬 물길에 고단함을 씻어내 보는데요. 스님 시원하신가요?
4: 봄이나 따뜻하니 좋습니다.
1: 자연은 스님들에게 최고의 참선 장소. 여기에 맑은 차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습니다.
4: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파라솔이에요. 500년 된 파라솔이죠.
1: 500년 된 파라솔 밑에 있으니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4: 스님이 30년 되셨습니까?
5: 30년까지 안 된 것 같은데.
4: 아니, 그럼 스님이 몇 살 때 저리 들어왔죠?
5: 저리 들어온 거는 뭐 9살 때.
4: 어려서 출가한 느낌 어떻습니까?
5: 비슷하잖아요.
4: 저는
5: 괜찮았어요.
4: 그래도 나이 먹고 들어와서 29에 들어왔잖아요.
6: 오히려 그러니까 관심 없을 때 출가를 해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탕마의 일이 버거울 때도 많았습니다. 숱한 시간 스스로 다잡으며 이뤄낸 마음의 평안.
5: 네, 두 스님 고생하시는데 어떻게 잘 챙겨야 될지 그런 고생스러움을 느꼈습니다.
4: 차를 만들고 차 맛을 보면은 이거야말로 행복한 봄날이지 아닐까.
6: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봄날 아닐까요?
1: 스님들은 말합니다. 행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7: 자, 이곳이 저희 보물창고입니다. 망가지는 될 것 같아요, 망가지. 그래서 만물이에요, 만물.
8: 흥미로 갖고 왔어요, 누가 이렇게.
9: 아, 이거 맞으면 이제 손 드는 사람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8: 가위바위보.
10: 너무 좋은 물건 나왔어요. 지갑이 확확 열리네.
7: 학교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11: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걸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2: DB라면 됩니다.
1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2: 됩니다.
1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1: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2: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2: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3: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2: 진단비도요?
0: 되고요.
2: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5: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1: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산더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8: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9: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8: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 후원 문의 080-861-9595.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개,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 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0: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2: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3: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짱하니까요.
2: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4: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5: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6: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5: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4: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안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7: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8: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4: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 받아보세요.
1: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0: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텃밭지기 이영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주말농장 초보자들이 어떻게 밭을 만들 것인지 또 밭을 만들고 나서 무슨 작물을 심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구경이라도 해본 분들은 주말농장을 시작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지만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모든 게 낯설 겁니다. 밭은 얻어놨는데 뭘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떤 도구를 써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거름은 해야 하는지, 비료는 언제 주는지.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밭 만들기와 심을 작물들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농장에 무엇을 심고 가꾸려면 기본적인 농기구가 필요한데요. 땅 규모가 아주 크면 다양한 농기구가 필요하겠지만 작은 주말 농장에서는 큰삽, 모종삽, 레기 이렇게 세 가지 종류만 있으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농기구들은 주말 농장 분양하는 곳이면 대체로 비치되어 있으니 빌려 사용하면 되고 없는 경우에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말 농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밭 만들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사의 절반은 밭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봄의 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해 농사의 많은 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밭 만들기란 밑거름 뿌리기, 밭 깔기, 밭 다듬기, 이랑 만들기, 비닐 멀칭하기 등 다양한 작업을 말합니다. 밭을 만드는 첫 번째는 밑거름과 밑비료 뿌리기입니다. 밭을 갈아엎기 전에 퇴비와 화학비료 적정량을 밑거름으로 뿌려줍니다. 보통은 퇴비를 뿌리고 나서 적어도 일주일 후 밑비료를 뿌리는 게 좋은데요. 주말 농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드니까 퇴비 넣을 때 함께 밑비료도 뿌려줍니다. 퇴비는 가축분 1등급 퇴비를 쓰고 비료는 복합비료를 주로 사용합니다. 복합비료는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칼리가 섞여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즘은 비료 3요소 외에도 작물에 필요한 밀양의 고토, 붕소, 규산, 석회, 유황 등이 섞여서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비료 사용량은 비료 비닐에 쓰여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적게 뿌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절대 과하게 뿌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퇴비량이 많을 경우 양

당분 과다가 되지 않도록 비료량을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줄여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를 심을 경우 토양 살충제를 거름 뿌릴 때 같이 살포해주면 뿌리 채소를 갉아먹는 굼벵이 같은 벌레를 미리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밑거름과 밑비료를 뿌리고 땅을 갈아 엎었으면 다음은 다듬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 필요한 도구가 렉이나 양괭이입니다. 아주 굵은 흙들이 보이면 등날로 잘게 부셔줍니다. 흙을 파서 뒤엎다 보면 힘이 많이 드니까 굵은 흙들을 그대로 놔두고 비닐을 씌우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땅은 딱딱한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어 작물이 고르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이면 아주 잘게 부숴줍니다. 그리고 레기에 걸리는 밭돌들은 모두 골라줍니다. 감자나 무, 당근 같은 뿌리 채소를 심을 경우 돌들이 있으면 돌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하거나 기형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랑 만들기입니다. 이랑은 두둑과 고랑을 모두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둑은 작물을 심을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각종 작물을 심는데요. 작물의 특성, 예를 들면 가뭄이 잘 타는 작물을 위해서는 두둑을 좀 낮게, 건조한 땅을 좋아하는 작물에는 두둑을 높게 해줍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과 식물들, 즉 감자, 토마토, 고추 등은 건조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땅을 적어도 25cm 이상으로 높여서 두둑을 만듭니다. 두둑은 작물에 따라 한줄 두둑, 두줄 두둑, 광폭 두둑을 만듭니다. 감자나 토마토, 고추 같은 경우는 한줄 두둑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통풍이 원활하게 되고 물 빠짐도 좋게 됩니다. 상추 같은 비교적 작은 잎채소의 경우는 두둑을 80에서 100cm로 넓게 해서 모종 대여섯 개씩 한 줄에 심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 씌우기입니다. 이렇게 이랑을 다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비닐을 씌워줍니다. 비닐 멀칭을 하는 이유는 주로 수분을 보존하고 잡초를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닐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주말 농장에서는 잡초 억제를 위해서 검은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은 밭을 만든 후비 오기 전에 씌우는 게 좋습니다. 밭을 만들고 나서 비닐 멀칭을 해두지 않으면 비가 오거나 햇볕에 노출될 시간이 많아지면 땅은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비닐까지 다 씌웠으면 이제 작물을 심을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비닐까지 다 씌웠다고 바로 작물을 심지 말고 적어도 7일에서 10일 정도 놔두었다가 작물을 심는 게 좋습니다. 바로 심으면 작물이 가스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말 농장에 자주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잡초 매트를 구매해서 깔면 고랑이 올라오는 잡초에 신경을 덜쓸수 있습니다. 잡초 매트는 처음부터 깔 필요는 없고 작물을 심은 후 잡초가 자라는 것을 봐서 적당한 시기에 깔면 됩니다. 다음은 주말 농장 초보자들이 어떤 작물을 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전 서울 변두리를 지나는데요. 그리 크지 않은 밭에 3, 40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무엇인가를 의욕적으로 심고 있었습니다. 아마 주민들에게 무엇이라도 심을 수 있도록 한두 평씩 땅을 임대해 준 모양입니다. 사람들이 작은 땅이지만 정말 열심히 일하던데요. 이렇게 봄이 되면 너나 할것 없이 무엇인가를 심고 싶은 마음이 참으로 큰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보다 조금 크다 하더라도 여전히 작은 5평에서 10평 정도의 주말 농장에서는 무엇을 심을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처음으로 주말 농장을 하시는 분들은 땅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잘 몰라 고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은 주말 농장에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심기를 자제해야 할 작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에 심기를 자제하면 좋을 작물들을 알아봅니다. 첫째, 벌레가 잘 먹는 작물들은 자제를 합니다. 봄에 주말 농장 밭에 가보면 배추, 무, 청경채, 겨자채 이런 것들을 심어놓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심어볼 만한 것들이긴 합니다만 봄에 심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벌레가 심상치 않게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봄 배추나 무에는 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벼룩 잎벌레가 잎을 갉아먹어 구멍을 숭숭 냅니다. 겨우 이겨냈나 싶으면 이번에는 배추

유신나비가 돌아다니면서 배추잎 앞뒤에 알을 깝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에서 깨어난 벌레가 배추잎을 무지막지하게 갉아먹습니다. 이게 바로 배추잎과 유사한 색을 띠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 청벌레입니다. 이 벌레의 목성은 정말 커서 심어놓은 작물을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 배추, 청경채, 겨자채 같은 채소는 모두 꽃잎이 4개인 십자화과인데요. 이런 십자화과에 속한 채소들은 하나같이 벌레에 아주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꼭 심으시려면 한랭사를 씌워 벌레가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벌레가 비교적 적게 찾는 가을에 심기를 권합니다. 둘째, 키가 큰 작물, 덩굴이 뻗어나가는 작물들은 자제를 합니다. 옥수수를 심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요. 사실 옥수수는 큰 키에 비해서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그루에 2개 정도가 달리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개는 거의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옥수수는 대체로 밀집해서 심다 보니까 나중에 키가 크면 주변 밭을 그늘지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인 밭뿐만 아니라 옆에 심은 사람에게 역시 큰 민폐가 됩니다. 밭이 크고 심을 게 마땅치 않다면 해볼만 하지만 좁은 밭에서는 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고구마인데요. 장점은 봄에 심어놓고 큰 관리 없이 가을에 캐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돌볼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작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너무 긴 재배 기간 때문에 주말 농장에서는 가을까지 할 일이 별로 없거나 다른 것들 심을 공간이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꼭 심을 만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잎채소로 상추 종류를 심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이고 주말 농장에 가장 선호하는 필수 작물입니다. 주말 농장에 심은 노지 봄상추는 벌레가 잘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배도 비교적 쉽고 맛도 좋아서 가장 많이 심습니다. 상추 모종은 가격도 저렴하고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꼭 심기를 권합니다. 그것도 한 종류만 심지 마시고 다양한 상추, 예를 들면 꽃상추, 청상추, 적상추, 청로메인, 정로메인, 아삭이 상추, 이런 것몇 포기씩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매 채소로 가지과 작물들을 심습니다. 대표적인 가지과 작물이라고 하면 가지, 고추, 토마토, 감자를 말합니다. 고추는 주말 농장에서 상추와 더불어 가장 많이 심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을 비롯해서 여러 영양소가 풍부하고 그 맛도 아주 좋습니다. 꼭 심어 보시되 너무 많이 심지 마시고 종류별로 예를 들면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 두 포기, 안 매운 고추인 롱그린, 아삭이 고추 각각 두 포기, 그 외에 꽈리고추 두 포기 정도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맵지 않은 아삭이 같은 고추가 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청양고추 옆에 심어서 그럴 겁니다. 따라서 매운 고추를 싫어하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심지 마시든지 따로 떨어뜨려서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지도 재배해 볼 것을 권합니다. 가지는 병충해에 의외로 강해서 봄철에 서너 그루만 심으면 가을 서리에 올 때까지 4인 가족이 넉넉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도 빼놓을 수 없는 주말 농장 대표 열매 채소입니다. 직접 심어서 익은 것따 먹어보면 사 먹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맛이라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처음 심을 때는 큰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나 조금 두툼한 대추토마토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으니 색깔별로 몇 포기만 심으면 충분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말 농장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밭을 어떻게 만들지, 또 어떤 작물을 심으면 좋을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신과 전문의 신용범입니다. 저는 수면의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대한수면의학회 부회장으로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제 불면증입니다. 불면증. 정말 이제

흔한 문제죠. 제가 이제 수면학 공부할 때, 이 수면학 교과서에 그첫 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 인구의 3분의 1이 한 번은 불면을 경험한다. 중요한 건 불면증이 아니고요. 불면증이라는 병이 아니고, 잠이 안 와서 힘들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한다고 해요. 근데 아마, 요즘은 아마 뭐 거의 다가 경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전부터 이 불면에 어떤 유병률이라든지 사실은 불면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자극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면증이라는 병이 아니라 이제 불면 증상은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불면 증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되고 고착화되면 불면증이라는 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나 있어야지 불면증이냐, 얼마나 심해야지 이제 불면증이냐, 이제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요. 사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살아오시면서 한 번이라도 잠이 안 와서 힘든 적이 없었다라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단 번은 누구나 있죠.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했지?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았나?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나중에 더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불면증이라는 병 혹은 불면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사실 이제 불면증은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거 어느 정도 못 자야지 불면증이지? 내가 나 이게 평소하고 잠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첫 강의에도 말씀드렸듯 이 자다가 깨는 것도 불면증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우선은 불면증은 다른 말로 하면 정상 수면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정상 수면이냐? 되게 이제 정상적인 수면 아이디어라는 그런 슬립은 보통 한 7시간 내외 정도를 자는 거예요. 일단 수면 시간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잠이 금방 들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금방 들어야 되냐? 머리 붙이자마자 잠을 자야 되냐? 어떤 분들 그러세요. 나는 머리 붙이면 바로 잠자. 아무 문제 없어. 예. 물론 이제 그분은 잠드는데 문제는 없죠. 근데 보통 저희가 연구를 한 거나 그, 또 저희가 이제 실제 검사를 해보고 이러면 정상적인 분들은 한 10분 내외 정도 걸려서 잠이 들어요. 요게 정상이에요. 머리 붙이자마자 한 2분 안에 잠든다. 이런 분들은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어쨌든 한 10분 내외, 한 15분 정도까지 잠드는 게 정상이고, 이런 분들은 내가 잠이 안 들어서 힘들어라는 얘기를 전혀 안 하세요. 그리고 대개 그분들은 나 금방 잠든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나 이게 잠이 안 와서 이게 힘드네라고 이렇게 이제 느끼게 되는 건한 15분이 경과되면 좀 불편합니다. 그럼 되게 자세를 좀 바꿔요. 옆으로 눕기도 하고 머리를 이렇게 좀 돌려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리고 한 30분 넘어가면 나 이거 잠안 오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한 30분 이상 걸려서 또 잠이 오지 않으면 잠드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다가 깨는 문제 있잖아요. 자다가 깨는 것도 보통 사람들이 자다가 한번 정도 깨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한번 깨고 나서 이제 다시 잠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한번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두번 이상 깨면 요거는 수면 유지가 안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나 잠은 잘 들어요. 잠을 자고 쭉 자서 한 5시간 정도 자고 중간에 그다음 깨서 잠을 못 자네? 근데 5시간은 못 잤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충분하다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좀 아침에 일찍 깬다 그랬죠. 조조각성이라 그래요. 이게 노인분들한테 흔하죠. 이것도 불면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면증을 정의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은 낮 동안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나는 5시간 자고도 낮에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분은 사실은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7시간, 8시간을 자고도 낮에 생활하는데 문제가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수면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도 이 불면증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실은 불면 증상은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면 증상에 잘못된

하면서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불면증 발병 모델, 이게 스필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이제 사람들이 생활을 살다 보면 좀 잠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가 좀 신경 쓸 일이 있거나 여행을 갔다 와서 수면 이름이 흐트러지거나, 어느 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제 밤늦게 커피를 잔뜩 마셨어요. 그때도 잠이 안 와요. 아니면 너무 아파요. 잠이 안올수 있어요. 이 잠이 안 오는 상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대처를 하는 거죠. 잠안 오는 상태에 대해서 잠이 안 오는데도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요. 아니면 이제 어젯밤에 못 잤으니까 낮에 낮잠을 자요. 낮에 멍하니까 커피를 더 마셔요.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수면제나 혹은 수면 유도 약물을 부적절하게 사용을 해요. 이 과정에서 불면 증상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원래 불면 증상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잘못 대응함으로 해서 불면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럼 불면증이 되는 거예요. 요 잘못 대응해서 생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에 불면증을 유발했던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줄어들어요. 이게 줄어들어요. 그럼 전체 키가 낮아지거든요. 줄어들어서 더 이상 불면증이 안 되는 상태, 아닌 상태가 되는 게 대부분인데 요건 줄어들었는데 내가 잘못 대응한 게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불면증 상태에 남게 되는 거죠. 즉, 불면증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없어졌지만 내가 불면증에 대응한다고 낮잠을 자요. 아니면 낮에 멍하니까 커피를 계속 마셔요. 아니면 수면제를 부적절하게 드세요. 하는 것 자체가 계속 나를 불면증 환자로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면으로 잠을 못잘수 있어요. 이유가 있으면 잠을 못 자는 걸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지내시면 되는데, 그게 대해서 내가 대처를 하는 게 잘못되면서 증상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면증에 대한 이 비약물 치료로 인지 행동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는 그 잠에 대해서 잘못 대처하면서 생긴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이나 그다음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원상태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불면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수면제를 계속 드시고 한다고 해서 불면증이 낫질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폐렴이 걸렸어요. 그러면 항생제를 이제 의사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열심히 드시고 하면 그 균이 죽으면 끝나요. 심지어 우울증도 내가 우울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시면 뭐좀 길게 드셔야 돼요. 대개 한 6개월 이상 드시면 우울증이 나아요.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잠을 못 잔다고 수면제를 먹으면 그날 밤은 잘수 있어요. 그러나 수면제 자체가 내 스스로 잠자는 힘을 길러주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지적, 행동적 이제 그런 교정을 통해서 스스로 잠자는 힘을 이제 길러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이제 행동 치료인데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면 내용이 많은데 기본적으로는요, 밤에 졸리지 않으면 눕지 않아야 돼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지키지를 못해서요.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지 그나마 잠이 오지. 내가 밖에 나가서 뭐 다른 활동을 하면 더 잠이 안올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잠이 안 오는 상태에서 누워서 뒤척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몸이, 우리 뇌가 누워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그 느낌을 배워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더 잠이 깨게 돼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으면 다른 공간으로 가서 뭐 거실이나 이런 데 가서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시다가 졸리면 잠자리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 이게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인 대응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지적인 측면을 조금 말씀드리면 생각이죠, 생각. 잠에 대한 생각, 잠에 대한 걱정. 내가 잠이 안올 때, 나 이거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등등등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잠은 쳐다보고 있으면 안 와요. 내가 잠을 자야지,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면 정말 잠이 안 와요.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가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 중에 저 TV 보다가 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TV 보다가 자요. 그래서 침실에 TV를 덜어다 놨어요. TV 보면서 주무시려고. 그런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그 TV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잠을 못 잔다, 잠이 걱정이다라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인 접근은 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밤 9시, 10시, 11시에 책을 읽거나 다른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그러면 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뭐 유튜브나 이런 이제 영상 매체를 보시는 건 제가 좀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밝은 불빛이 우리 뇌 속에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더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들게 되기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그런 매체들이 재미있어요. 흥미가 있거든요. 그걸 자꾸 따라 보게 되고 이러면 자극이 되다 보면 더 잠들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늘 권해드리는 게 라디오를 듣거나, 그다음에 책을 읽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오디오북이라는 게 있어요. 책을 읽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걸 깜깜한 데서 들으시다가 졸리면 자리 가서 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내가 정말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이게 병원을 가야 되냐, 그뭐 수면 클리닉, 뭐 수면 검사 이런 걸 받아봐야 되냐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면증. 제가 전 인구의 3분의 1이 경험한다 그랬죠. 근데 보통 그런 상태가 한 4주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가 불면증이라고 진단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가 한석달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불면증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이상 지속이 되고 내가 약을 먹고 있으나 뭐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자꾸 약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때 조금 더 이제 전문적인 불면증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어떤 경우에 불면증이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잘못 대처할 때더 병이 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불면증에 대한 행동적, 인지적 접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경우에 병원에 가시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요, 불면증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이 수면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사실 이 수면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쓰레기 문맹 탈출을 도와주는 쓰레기 도우미 쓰레기 박사 홍수열입니다. 먼저 분리배출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기본 원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의 문제인데요. 분리배출이 맞을까요? 분리수거가 맞을까요?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요. 분리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죠? 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고 분리해서 배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야 될 것은 재활용품의 분리 배출인 것이고요. 지자체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분리배출 표시를 많이 보는데요. 분리배출 표시가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을 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생산자에게 재활용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예요. 생산자는 재활용 책임을 부여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재활용 사업자에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재활용 책임을 이행합니다.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쓰레기로 배출할 때는 공짜로 분리배출하는 게 맞는 거죠. 물건 사면서 재활용 비용 내고 쓰레기로 버리면서 쓰레기 처리비까지 내면은 이중 부담을 한 거잖아요.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제품은 우리 소비자는 공짜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분리배출은 우리 소비자의 의무이면서 권리가 되기도 한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삼각형에 작대기가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종량제 봉투로 버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직관적으로

쉽게 알수 있는 표시예요. 근데 우리가 좀 자주 보는 거는 어떤 거예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 재활용 어렵다는 거네.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종량제 봉투로 버려요. 근데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고 할 거면 삼각형에 작대기 끄면 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는 것은 생산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생산자들의 제품을 평가했을 때 재활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물건을 좀 잘못 만든 것 같아. 이것을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알렸어. 그러니까 빨리 제품을 개선해. 이런 압력을 생산자에게 주기 위해서 재활용 어려움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어려움이 적혀 있더라도 우리 소비자는 그냥 분리배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분리배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뭔가요? 비, 행, 분, 석입니다. 비우고, 헹구고, 라벨 같은 이물질은 분리하고 서로 섞지 않는다. 이게 비행 분석의 원칙이고요. 우리가 왜 비우고 헹궈야 될까요? 분리, 수거, 선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선별장에서 손으로 집어서 선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럽게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시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너무나 나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더럽게 버린 쓰레기가 재활용이 잘 될까요? 재활용도 어렵겠죠.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재활용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사람이 손으로 선별을 하려면 일정 크기가 되어야 쉽게 선별을 할 수가 있겠죠. 부피가 아주 작은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손으로 집어서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이 되지 않으니까 쓰레기로 배출이 되는 것이죠.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어 벨트 위에서 이 빨대를 손으로 선별하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일회용 커피 캡슐도 마찬가지겠죠. 볼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리배출하더라도 선별장에서 쓰레기로 배출이 됩니다. 만약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플라스틱을 따로 모으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일회용 커피 캡슐 회사 중에는 일회용 커피 캡슐만 따로 모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재활용이 가능하겠죠. 부피가 작아지면 선별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부피를 작게 만드는 것이 선별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비닐을 딱지 접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라는 논쟁이 벌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뭐가 맞을까요? 그때그때 달라요. 아파트는 딱지를 접어도 괜찮아요. 왜? 비닐만 따로 모으잖아요. 비닐만 따로 모으니까 비닐이 선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지를 접어도 괜찮습니다. 주택가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어 벨트 위에서 비닐을 선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피가 작아지면은 선별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주택가지역에서는 딱지를 접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알루미늄 캔을 세워서 납작하게 밟아서 배출해요. 그럼 부피가 너무 작아져요. 알루미늄은 자석에 안 붙는다 그랬잖아요. 손으로 선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가 너무 작아지면은 선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알루미늄 캔은 그냥 눕혀서 옆면을 살짝 밟아주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적당히 밟아주셔야 알루미늄 캔은 선별이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해 폐기물을 어떻게 배출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계 유해 폐기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폐농약, 폐의약품, 수원 함유 폐기물, 자연 방사성 폐기물. 이네 가지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수원이 함유된 폐기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원이 함유된 대표적인 폐기물은 형광등이에요. 형광등은 불을 밝히기 위한 필수 물질로

많습니다. 이렇게 모은 폐형광 등을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수온가스를 안전하게 포집을 하고요. 남은 유리 등을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주의해서 형광 등을 깨뜨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온가스가 날아가 버리면 형광등의 분리배출의 필요성,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깨진 형광등은 뭐예요? 유리조각이잖아요. 유리조각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조각이 잘못하면 종량제 봉투로 삐져나와서 수집하시는 분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꺼운 종이로 잘 싸셔서 종량제 봉투로 안전하게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 건전지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건전지에 수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해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전지에는 수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수온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지 안에는 여러 중금속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재활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건전지는 따로 모아서 건전지 분리수거함으로 분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건전지 분리수거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형광등 분리수거함 밑에 보면 건전지 분리수거함이 따로 있어요. 건전지 배출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휴대폰 보조 배터리예요.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플라스틱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보조 배터리를 버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큰일이 나요. 보조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배터리예요? 리튬 배터리거든요. 리튬 배터리는 충격을 받으면 폭발이 일어나요. 화재가 일어날 수가 있죠. 플라스틱으로 배출하게 되면 플라스틱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하는 공정을 거쳐요. 플라스틱을 파쇄할 때 칼날이 보조 배터리를 치게 되면 강한 충격으로 인해서 폭발이 일어나요. 플라스틱이 가득 쌓여 있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형 화재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도 반드시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하셔야 되고요. 보조 배터리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물이 들어가게 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랩으로 잘싼 다음에 건전지로 분리 배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폐의약품을 살펴볼 텐데요. 폐의약품과 관련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물로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변기나 세면대, 싱크대 등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수처리장에서는 약을 완전하게 분해를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변기 등으로 약을 버리게 되면은 강으로 약 성분이 그대로 흘러들어가서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 지침에서는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주민센터 수거함으로 가는 것인데요. 문제는 약국 등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요. 약국으로 배출한 의약품, 폐의약품도 다 소각장으로 가요. 태워서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소각이 되는 곳에서는 종량제 봉투로 폐의약품을 배출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과 생활계 유해 폐기물의 분리배출 방법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종이의 분리배출을 완전 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신인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3강은 우리가 이혼을 왜 할까?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연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약 OECD 국가 1위, 아시아 국가 1위, 전 세계 3위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IMF 직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의 파탄으로도 이어진다. 이렇게 뭐 역설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어찌 보면 부부가 돈 때문에 가장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어떤 사유로 이혼할까를 이렇게 면밀히 들어가 보면 다양하지 않지만 몇 가지 사유가 꼭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대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이혼할 때, 중년 이후에 이렇게 노년에 이혼할 때가 이혼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결혼 연령을 봤을 때 그게 이제 신혼 이혼과 황혼 이혼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면 물론 이제 그 중간에는 일반적인 이혼이 있는데 신혼 이혼이라고 하는 건 4년 차 이하의 이혼을 신혼 이혼이라고 그래요. 황혼 이혼은 이제 이 결혼 20년 차 이상인데 보통은 이제 50대, 60대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죠. 요걸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율을 보면 황혼 이혼이 가장 많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황혼 이혼이 가장 많은데 그 이유는 황혼 고 연세에 드신 분 노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100세 세대라서. 그래서 황혼 이혼이 많고 지금은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또 신혼 이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증가가 되고 있는데 그 이혼 사유와 관련해서 보면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돈 문제하고 그다음에 외도입니다. 부정행위. 요건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혼차 이혼에서 1위는 돈 문제입니다. 황혼 이혼에서 저 1위가 부정이 외도입니다. 이런 걸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신혼 이혼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면 돈 문제가 가장 이혼 사유로 대두된다고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빚이에요, 빚, 채무. 결혼할 때 나 모르게 가져온 빚 또는 혼수를 저기 카드 할부로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결혼한 이후에 받은 월급으로 돈을 번다고 하죠. 그 할부를 1, 2년씩 갚아가는 거.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본인은 이만큼 벌어졌는데 이만큼도 저축이 안 됐더라. 이런 갈등. 그다음에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을 이혼 선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조정에 가서 설득하고 이런 건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신혼차 이혼에서 그 가장 주의할 거, 또 결혼할 때 주의할 거, 그 부모님들에게 결혼 당사자한테 당부드리는 건 빚을 반드시 정리하고 열어내라. 빚을 정리를 하고 부모님께서도 혼수 파리바리 예단 파리바리 해줄 생각 하지 마시고 빚을 갚아주시라. 딸아이가 그 혼수를 준비할 돈이 없으면 어머님이 돈을 빌려서라도 좀 해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할 때 냉장고 세탁기 뭐 이런 거 해도 그게 많아야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입니다. 잘해가도 가구처럼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가전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싸졌어요. 그리고 많이 안 해가요. 옛날처럼. 이거를 할부로 사갖고 가서 이혼의 원인이 된다니까. 어머님 제발 핀내서라도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혼차 이혼에는 돈에 예민한데 특히 빚에, 채무에 굉장히 예민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돈 관리 문제예요. 우리 때는 돈 관리 문제가 왜 나와요? 남편 벌으면 다 갖고 와. 봉투째 가져오고 딱 입금 들어오면 그대로 주잖아요. 생활비. 여자가 관리한다가 어떻게 문화처럼 당연히 생각했지만 요즘 아닙니다. 그런 건 오히려 숫자적으로 적고 제가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꼭 질문을 해보면 아 생활비 통장을 만들어갖고요. 얼마씩 넣기로 해서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갈등이 왜 생기냐면은 생활비 통장에 돈을 넣는데 예를 들면 두 사람이 300만 원을 이렇게 딱 모으기로 하고 너 150만 원, 나 150만 원 이렇게 넣자고 해요. 그러면은 월급이 똑같아야죠. 근데 우리나라 현실이 아내분들이 소득이 적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이 400만 원 벌고 아내가 2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은 200만 원 듣고 100만 원 넣어야지. 150, 150 넣으면 이거는, 그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분이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월급 받아서 어디다 다 쓰니?

어디다 다 쓰긴 여기다 다 놓지. 50만 원 갖고 뭐가 남아요? 이거 거기는 다 여기만 쓰나? 나도 개인적으로 쓸 일이 있고 하죠. 어느 날 친정도 갈때 있고 시어머님한테 배우면 용돈도 드리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아내분 입장에서 남편한테 여보 어디에 뭐 투자했어? 그러면 당신이 알아서 뭐해? 말하지 마라? 나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이 돼서 이혼으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4년 차를 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특히 요즘 젊은 세대가 굉장히 예민하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고 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20년 차 이상의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고 갓뭐 재혼하셨어도 사실은 50대 이후에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연세가 많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혼 사유에 있어서도 젊은 부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이혼 사유는 뭐 젊은 세대와 다르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 그다음에 돈 문제, 이런 문제, 관계 갈등,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되고 있지만 관계 갈등은 뭐 연세 드셔서 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관계 웬만 극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로 세 번째로 대두되고 있는 게 폭언, 폭행, 그다음에 경제적인 뭐 횡포, 이런 게 이혼 사유로 대두되고 있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것은 부정행위예요. 그 연세의 부정행위가 젊은 분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연세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고요. 질투 감정도 줄지를 않아요. 그리고 소유욕도 강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젊은 세대하고 달리.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 빚보증 잘못 써갖고, 그때 빚졌을 때 전세집 빼주고 월세에서 내 에어컨 고생하면서 내가 여기저기 빨래 해주면서 아르바이트에서 돈 벌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한이 묻혀 있습니다. 이런 한이 묻혀 있는 게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어서 이혼 가정 자체를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많이 우시고 이제 뭐 대한민국에만 있던 화병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이제 아내분들한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곡차곡 모가지까지 쌓인 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폭발한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포공폭행이 이혼 사회로 대두된다는 게 놀라우시죠? 근데요, 우리나라 이혼 사회의 변천사를 이렇게 보면 88 올림픽 이전에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어요. 1위가. 안타깝죠. 우리나라가 확 바뀐 전환기까지도 남편한테 매 맞고 사는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혼 사유 1위가 남편의 폭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때는 너무 맞고 남편이 욕하고, 그래도 나가지 못한 게 돈을 못 벌고, 그때는 양육권도 남자한테 줬어요. 그죠? 그다음에 여자한테 재산 분할이 인정된 것도 90년대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근대가 된게뭐 그닥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를 맞아도 왜못 나가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게 참고 자랐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황혼이혼에서도 폭력, 폭행이 이혼사회 중에 젊은 사람들보다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수성을 버리지 못한 남성분들이 쭉이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고, 황혼이혼이라는 그 특징이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특히 아내분들이 정말 많이 참고 살다가 한다라는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얘기하면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좀 쓸쓸한 단어죠. 그래서 황혼이혼을 이렇게 보면은 대법원 통계자료에 몇살때 이혼을 가장 많이 할까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은 45세에서 55세 사이가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전형적인 황혼이혼 나이죠. 이때 이혼 사유 1위는 뭐 압도적으로 부정행위가 1위입니다. 바람들을 참 많이 피세요. 이때 이 얘기하면 또그 남편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건데 남편분들이 더 많이 피세요. 근데 아내분들 외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부정행위가 높아지냐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내분들이 45세 정도 되면 갱년기가 오게 됩니다. 그럼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게 되고, 성에 대한 욕구가 감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이제 성관계 자체가 이제 무리인 나이가 되다 보니까 아내분들은 40대 중반부터 급격하게 성욕이 감소되는데, 남처분들은 신체적으로 자신이 좀 노화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자신의 정체성을 찾겠다고 외도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70세까지 왕성하게 외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되고 막내 아들 결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재산 분할이 정말 이렇게 보장이 잘돼 있죠. 황혼이혼은요 그냥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결혼할 때 누가 가져왔고 내가 벌었고 이런 거 말고 그냥 5대5입니다. 작년에 받은 상속받은 재산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투기 재산에 빠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으면 그냥 5대5예요. 그러니까 아내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욕먹고 맞고 그다음에 저 바람피는 꼴을 내가 왜 봐?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 하루를 살아도 저는 인간답게 살고 싶어요. 이혼할래요. 이러고들 아내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남편분들이 늦게 들어갈 때, 욕할 때, 돈안줄 때, 바람 빌 때,

护肤를 긁어준 부분 위에 편하게 발라주시고, 그 다음 코일을 붙이기 시작하는 부분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이렇게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가운데서 시작하시는 게 나중에 금이 덜 가실 수 있어요. 바닥 안쪽으로 코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잘라서 마무리를 하고 또 2층, 3층, 4층을 계속 자르면서 올리셔도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어서 작업하셔도 저는 상관없다고 말씀드려요. 마지막에 높이는 정칼로 맞춰서 자르시면 되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대신에 긁고 흑풀 바르는 거는 까먹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셨다가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서 아래, 위에서 아래 촘촘하게. 반대쪽으로도 다시 한번 잘 붙였나 확인해 보시고, 힘을 위해서 너무 많이 가면 밑에가 꾹 눌러서 처질 수도 있으니까 힘 조절도 신경 써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높이를 붙여주셨으면 다듬는 과정에 들어가실 텐데요. 안쪽은 벽에서 바닥으로 밀어서 이음새를 연결해 주시고요. 바깥쪽은 바닥에 있는 흙을 위로 올리셔서 붙여주실게요. 그 다음 전체적으로 안쪽이랑 바깥쪽에 선을 다 없애주실 건데, 보통 이렇게 코일링 작업을 하시고 이 무늬를 그대로 살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제 바깥쪽에 이 무늬를 살리실 거면 안쪽은 확실하게 다듬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마에서 금이 갈 수도 있으니까 바깥쪽은 무늬를 살리되 안쪽은 다 깔끔하게 밀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옆으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앞쪽에서 보면서 면 정리를 해주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작업을 하시면서 나한테 맞는 스타일을 찾으시면 되세요. 바깥쪽도 다듬어 볼게요. 이렇게 나무 칼보다 조금 더 넓은 둥근 칼도 있어요. 둥근 칼로 편하게 미셔도 되세요. 아까 기본 도구 세트에 하나씩은 꼭 들어있으니까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크게 다듬어 주셔도 좋아요. 맨 위쪽 부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는 게 조금 더 다듬기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선을 다 없애주셨으면 제일 밑에 부분은 약간 눕혀서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스폰지로 물을 꽉 짜서 안쪽 바깥쪽 부분 표면 부분을 깨끗하게 다듬어 줄게요. 그 다음 위쪽 부분도 아까 코일을 한 줄 한 줄씩 쌓지 않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부분이 조금 많으실 수도 있어요. 칼 끝부분으로, 그렇다고 반듯하게 일자로 자르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자연스럽게 자르는 걸 추천드릴게요. 코일링은 손으로 하는 작업이어서 반듯한 느낌보다는 약간 자연스럽고 러프한 느낌이 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제일 낮은 부분에서부터 잘라주는 거를 연습하시는 게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좋으세요. 그 다음 잘라서 이 상태로 스폰지를 닦아주면 이렇게 두께감 있는 느낌의 화분이 되지만 약간 우리가 송편 빚듯이 점토를 이렇게 주물주물하면서 자연스럽게 흙을 조금 펴주는 것도 도자기에서 핀칭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를 다시 한번 좀 맞춰 나가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죠. 좀 두꺼운 부분이 있다면 흙을 약간 끌어올리듯이 올려주셔도 괜찮으세요.

하지만 손은 항상 모아서 촘촘하게. 전 부분도 다시 한번 손으로 다듬어 주시고, 전 부분이 금이 가장 많이 가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난 다음에 스펀지로 또 다시 한번 마무리로 부드럽게 마무리해 주세요. 흙은 항상 이렇게 굳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져준 형태가 완성된 형태이기 때문에 굳기 전에 어디에 뭐가 이상한 부분이 있나 없나, 내 생각대로 내 스케치한 대로 작품이 완성이 됐나 확인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좋으세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바디가 완성이 되셨으면은 이렇게 주변에서 흔히 보실 수 있는 빨대 있죠. 큰 구멍 빨대도 있고 작은 구멍 빨대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작은 요구르트 빨대 같은 거는 나중에 유약을 바르실 때 너무 작아서 다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너무 작은 빨대보다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쓰는 요런 빨대들로 구멍을 뚫어볼 텐데 그냥 가운데에서부터 아니면 이제 원하시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부분에 흙을 꾹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세요. 그리고 쏙 빼면 이 안에 이렇게 흙이 끼거든요. 그럼 요거 다시 빼고 다른 부분에도 구멍을 이렇게 뚫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구멍까지 뚫어주시면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셨고요. 화분 밑에다가 굽을 붙이셔야 되는데 지금은 얘가 굳지 않아서 흐물흐물거리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 반건조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날 화분에다가 바닥에 굽을 붙여주실 거예요. 오늘은 코일링 기법으로 작은 미니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더 높은 화분, 더 넓은 화분으로 응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차 성형을 한 기물은 서늘한 곳에서 건조해 주시고요. 잘 말리셔서 가까운 근처에 공방을 찾아서 초벌구이와 재벌구이까지 해서 나만의 화분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릇을 만들어 볼 텐데요. 석고 몰드를 이용해서 그릇에 굽을 붙이는 과정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창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웅빈입니다. 보통 바다는 모든 지구 생명체의 고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문학적인 의류가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사실입니다. 현대 생물학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바다에서 탄생해서 서서히 무트로 올라오면서 다양한 생명체로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를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죠. 네. 양서류, 개구리 같은 것들이요. 물과 무트를 왔다 갔다 하지만 물에서 있어야 됩니다. 파충류, 예, 알도 딱딱한 알이 되면서 물에서 많이 좀 벗어나게 되죠. 조류 포유류로 오면 우리는 물에 살지 않습니다. 물론 물은 먹어야 하지만요. 이처럼 지구 생명체의 진화 과정은 물에서부터 점점 서서히 멀어지는 경향을 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고 또 놀랍게도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 이미 이런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1804년에 한 책을 냈어요. 네. Temple of Nature, 자연의 전당이라는 것이죠. 여기 보게 되면 이거 실루된 그런 그 책인데요.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망망한 파도 아래 생명이 움탔나니 바닷속 진주동굴에서 태어나고 자랐도다. 처음엔 작아서 돋보기로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뻘 위를 헤매고 그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들이 대를 이어 번성하면서 새 힘을 얻으며 점점 더 커지더니 거기서 수많은 초목들이 저마다 솟아나고 지느러미와 다리, 날개 달린 것들이 숨을 쉬도다.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에서부터 시작해서 무트로 올라오는 이런 과정을 간파한 게 보이시죠? 우리 인류, 호모사피엔스의 직계 조상은 약 한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발 걷기를 시작한 인류의 육체적 능력은 사실 보잘것이 없어요.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맨몸으로, 알몸으로 자연에 나가서 한번 자연에 있는 생물들과 대결한다 그러면 과연 얼마나 이길 수 있을까요? 혈혈단신 맨몸의 인간은 참 나약하기 작은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계에 있는 모든

총수들을 다 물리치고 왕좌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대부분 이렇게 질문하면은 머리, 이 발달한 뇌를 얘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명석한 두뇌 중요하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물어보느냐. 바로 섬세한 손, 이 자유로운 손놀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영국의 한 진화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래가 양손의 손가락을 진화시켰다면 인간이 만든 대도시나 기술을 모방할 수 있었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고래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의 손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의 손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세요. 여기 뼈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손에 한 손뼈에 뼈가 무려 27개가 있습니다. 손목뼈 8개, 손바닥뼈 5개, 손가락뼈 14개. 양손을 합치면 54개죠. 우리 몸 전체 뼈가 몇 개냐? 206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 뼈의 4분의 1이 넘는 게 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손에는 엄청나게 정교한 신경망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우리 손 1제곱센티미터당 천여 개에 이르는 신경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경은 또 특히 손끝에 분포하고 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손 민감하잖아요. 눈 감고 만져봐도 우리가 1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촉각.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런 신경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엄지가 모든 손가락과 맞잡을 수 있습니다. 맞붙을 수 있어요. 이거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할 때 여기 둥둥한 부분에 근육이 느껴지실 겁니다. 바로 이런 근육의 발달 굉장히 중요하죠. 오스탈로피테쿠스도 이 엄지손가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힘이 약했고요. 도구를 사용했다고는 하지만 그 사용 전도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왜? 손재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정교의 손을 얻었잖아요. 대신 이 진화라는 거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예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정교함을 잃고 대신 견고함을 잃었죠. 보세요. 손 잘 삐입니다. 마우스 많이 써서 손목 터널 증후군 여러 가지 관절 질환으로 우리가 힘들어하죠. 자연을 보세요. 앞다리 달리는 애들이 다리 삐었어. 그런 애들 없잖아요. 걔네는 견고해요. 대신 정교함을 잃었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생각이 발전을 해요. 저 오른손잡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학생 여러분도 아마 오른손잡이실 겁니다. 뭐 통계를 보게 되면 인류의 약 85%가 오른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오른손잡이가 압도적으로 많을까요? 근데 이 말의 답을 하려면 먼저 오른쪽, 왼쪽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오른쪽, 왼쪽은 뭘까요? 저는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의 반대편. 이게 오른쪽이 아닐까? 기준을 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대부분 오른손잡이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먼 옛날 원시인들이 다니는데 유인원 호모가 탄생하기 전에 이제 막 직립보행을 하면서 양손을 쓰는데 걸어가다가 만났는데 오른손으로 타격을 한다. 오른손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심장은 멀어집니다. 왼손으로 쓴다. 그러면 심장은 상대방한테 가까워지니까 만약 상대가 나를 했고 저는 적이었다면 어느 게 더 유리했을까요? 오른손을 쓰는 게 유리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뇌피셜 썰입니다. 네.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또 하나, 글씨를 써서 오른손잡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수백 년 전만 해도 글씨 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럼 도대체 왜냐? 자, 우선 왼손, 오른손 잡기를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얘기를 해봐야 돼요. 손이 우리가 언제 생겼느냐. 그럼 바로 직립보행을 시작하면서 손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립보행하기 전에 그런 유인원류에서도 과연 왼쪽, 오른쪽에 선호가 있느냐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유인원류들을 봤어요. 근데 그 유인원류들이 네 발로 기를 때는 왼쪽, 오른쪽을 선호하지 않는데 발을 앞발을 쓰기 위해서 들었을 때는 왼쪽, 오른쪽 선호도가 나오는데 그게 거의 반반이랍니다. 인류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 그 원시인들의 유물을 딱 출토한 다음에 뭐 이게 도구, 뭐 그릇이 됐건 뭐 깎은 뭐가 됐건 한 다음에 그걸 놓고
현대인들에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에게 똑같이 그걸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깎은 각도나 이거를 봐서 오른손잡이가 깎은 거와 왼손잡이는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해 봤더니 놀랍게도 한 60만 년 전부터 이 오른손잡이가 만들었을 것 같은 유물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60만 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60만 년 전쯤에 인류가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언어는 이 좌뇌, 왼쪽 뇌에서 많이 관장한다고 얘기를 하죠. 좌뇌는 오른쪽을 관장하고 우뇌는 왼쪽을 관장하니까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시작하면서 좌뇌가 발달하면서 오른손잡이가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게 현재 유력한 가설 중 하나로 나타나고 있어요. 실제로 동물의 뇌는 양쪽으로 나뉘어 기능을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고기만 해도요, 이 먹이를 눈에 두 개 있잖아요. 먹이를 포착하는 데는 주로 오른쪽 눈, 즉 이제 좌뇌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요. 이 우뇌의 다른 기능, 왼쪽 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주변 경계를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네 발 달린 이 우리 옛 조상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손을 잇게 됐고, 다음에 언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좌뇌가 발달하고 그 결과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에이. 사실 저는 뭐 그런 영화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재밌다고 그래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특히 잔잔한 감동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나오는 그 주인공, 이번 그 시리즈의 이 편의 주인공이 그 라쿤이라는 미국 너구리예요. 걔가 두 발로 다니고 손을 쓰거든요. 근데 사실 거기 영화에서는 걔가 이 유전공학적으로 해서 손을 쓰는 그런 설정인데, 또 제가 아무리 봐도 그 유전공학으로 해서 그 정교한 손을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서는 유전공학 이거보다는 발달한 이 사이보그를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왜? 우리 손이 워낙 정교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인간 진화에서 손에 대한 얘기를 봤는데요. 그런 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뇌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자, 이 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감사합니다.
2: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어요?
3: 이길 바로 고자라다 아스나르게 치아디.
4: 오, 그러다.
5: 몰래 몰래 몰래 몰래 줄룩 줄룩.

0: 이게 동해 문어군요.
1: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2: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한 250억 했고요.
3: 매출이
4: 13억?
2: 한 50억. 그냥 10억대 정도 보시면.
4: 예쁘죠?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5: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삭박지.
4: 우와!
6: It's magic.
7: 안돼, 야 끝날이 진짜. 먹어봐, 뿅뿅. 아.
8: 오, 잘 먹는다.
9: 맛있지?

0: 줄 알았어요.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1: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또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2: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1: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0: 저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1: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2: 초기 우주의 은하?
1: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0: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1: 맞습니다.
0: 3억 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3: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4: 오차가 좀 큰데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0: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 명이 누가 오차라고 불렀어?
3: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0: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1: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0: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7: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9: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8: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식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0: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구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미국사 강의를 맡은 김봉중입니다. 오늘날 미국 인구의 30% 이상이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약 100만 명의 이민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가문화 구성은 더욱 복잡하고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한데 어울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는데 이게 미국 사회를 아주 특별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모여서 미국 땅에 끊임없이 활기를 불어넣고 변화와 성장을 계속 이끌어왔죠. 마치 여러 색깔의 실이 엮여 하나의 멋진 직물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근사한 모습 뒤에는 복잡한 갈등도 숨어 있습니다. 19세기 이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네이티비스트라 불린 토착주의자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른 이방인들을 경계하고 배척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882년에 제정된 중국인 이민금지법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법으로 특정 인종을 배제한 첫 사례였는데 그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차별적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까지도 이민 문제는 논쟁의 대상이지만 다양한 갈등과 변화를 거치며 지금의 미국 다문화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미국 사회가 걸어온 이 독특한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은 말 그대로 다양한 문화가 뒤죽박죽 섞인 인종 칵테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주의? 그건 쉽게 말해 여러 인종과 문화가 한 데 모여서 때로는 충돌도 하고 때로는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현상인데 미국은 이걸 시작부터 제대로 보여줬죠. 초기 미국 사회는 유럽 여기저기서 온 이민자들이 각자의 특산품 같은 문화들을 잔뜩 들고 와서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강제로 끌려온 아프리카계 노예들의 문화도 깊숙이 자리 잡았고 이건 말하자면 강제 콜라보 같은 거였죠. 이 다양한 문화가 서로 뒤엉키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뼈대가 되었고 이제는 백인 유럽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아시아계, 라틴계 등 만국 박람회 같은 인종과 민족이 모여 다채로운 사회를 이룹니다. 과거 미국은 용광로, 멜팅팟이라는 이념을 들고 나왔는데 이건 마치 다양한 문화들을 강제로 믹싱해서 한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다 같이 하나로 녹아내려서 완전히 똑같아지는 게 목표였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겠어요? 결국 앵글로색슨 개신교 문화를 중심으로 주류 문화 강화 프로젝트가 되어버렸고 다른 문화는 좀 억압받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다 1960년대 민권운동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각자 맛은 다르지만 다 같이 샐러드볼, 데워보자 이런 모델이 등장하죠. 샐러드볼은 각 문화가 자기만의 샐러드 특징을 유지한 채 한 그릇 안에서 멋지게 한번 어울리게 만들어보자 그런 의미죠. 이건 그냥 똑같아지라는 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권리도 챙기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도 키워가자는 현실적인 멋진 타협이었죠. 결국 모두가 나만의 개성 살리면서도 팀플 잘하자 그런 느낌? 미국의 다문화주의가 이렇게 진화했습니다. 미국 다문화주의의 핵심은 모든 문화가 자신만의 특별함을 지키면서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문화가 억지로 하나로 섞이지 않고 강제로 바뀌려는 시도를 거부하는 뜻도 포함됩니다. 이런 생각은 때로 정치적인 다툼이나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이것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문화주의는 단순히 여러 문화를 인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 속에서 힘의 균형과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더 깊고 복잡한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미국 사회에서 히스패닉 커뮤니티는 스페인어를 정체성과 문화적 뿌리로 적극 유지하죠. 그런데 공립학교 이중언어 교육과 공공기관의 이중언어 서비스 제공 같은 정책적 지원을 받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부족들도 자신들의 언어와 전통 보존에 힘씁니다. 나바오족의 언어 교육과 보호 프로그램이 좋은 예죠. 아세아계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아세아계는 가족 중심 문화와 교육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미국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조화를 꾀합니다. 미국에서 다문화주의가 멋진 이상으로 그려지곤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합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미국에서 그냥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 같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공식 영어 법안 같은 게 나오면서 영어를 중심에 두려는 움직임이 다문화주의를 막아버리곤 합니다. 미등록 이민자란 합법적인 서류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현재 미국 다문화 사회에서 매우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그 나라의 문화에 녹아드는 동화주의에도 속하지 않고 여러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에도 딱 맞지 않는 가운데 끼에 있습니다. 이들은 어느 쪽에서도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인종과 문화 사이의 불평등도 여전한 골칫거리입니다. 다문화주의라는 그 화려한 단어 뒤에는 문화적 민족주의와 인종의식의 정책이 숨겨져 정치판에서는 자꾸 극과 극으로 나뉘는 양상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회 분열을 키우는 모순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미국 건국 초기 이민 정책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이민 정책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느슨한 규제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서부개척과 산업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앞둔 미국은 대규모 이민자 유입이 절실했죠. 이민 절차는 간단한 신체 검사와 기본 심사에 머물렀고 주로 영국, 독일 등 북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개방된 국경 정책을 유지하며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방성은 무조건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790년 최초의 귀화법은 자유 백인으로 일정 기간 거주한 이들에게만 시민권을 허용했습니다. 거주 기간도 처음 2년에서 1795년과 1802년을 거치면서 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단기간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의도가 담긴 조치였죠.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반연방주의자들 사이에 갈등이 심할 때 이민 정책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북부 중심의 연방주의자들은 강한 중앙정부를 원했고 주로 남부주들로서 프랑스와 밀접한 반연방주의자들을 의심했어요. 1798년 제정된 애국인 및 선동법은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속에서 프랑스계 이민자와 반정부 세력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죠. 특히 귀화법은 시민권 취득 요건을 무려 14년으로 대폭 늘려 이민자들의 정치 참여를 사실상 막았고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애국인을 추방할 권한이 부여되었습니다. 물론 1802년 귀화법에서 그 기간이 안화되어서 다시 5년으로 줄어졌지만 미국 초기 이민 정책은 애국인 혐오와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정치적 대립이 이민 제한으로 강화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신생국이 꿈꾸는 경제 성장에는 끊임없이 들어오는 노동력이 절실했기 때문이죠. 19세기 초 미국은 산업혁명의 물결과 서부개척의 열풍 속에서 숨가쁘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철도도 놓이고 공장도 들어서며 땅과 자원이 풍부한 미국 땅은 커져가는 경제를 버티고 키울 사람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정부는 이민을 막기보다는 적당히 허용하며 성장의 동력을 잃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결국 이민 정책은 엄격한 규제보다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는 개방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이 택한 길은 문화와 출신을 뛰어넘어 신대륙의 꿈을 공유할 사람을 확보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민자들이 경제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특별한 출입 제한 조치 없이 대부분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국 심사도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사와 등록 절차만 거쳤습니다. 그런데 1850년대 들어 이민 정책은 급격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인한 대규모 아일랜드 이민자가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인들이 미국으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주로 도시 노동자로 집중되면서 기존 노동자 계층과 치열한 일자리 경쟁을 벌였습니다. 급격한 이민자 증가는 토착민들의 불안과 반감을 키웠고 결국 No Nothings라 불리는 미국당의 등장을 불러왔습니다. 이 정당은 주로 앵글로색슨 개신교 출신 토착민들끼리 뭉친 일종의 혈통주의파였습니다.

아일랜드 가톨릭 이민자가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우리 밥그릇 건드린 거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반발한 것이죠. 근데 이 정당 별명이 좀 웃기죠. 노 나싱스라고 불렀는데, 당내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묻거나 그러면은 아는 게 아무도 없어요 라고 딱 잡아댔거든요. 아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당이 반이민 정당이라고 말하기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반이민 반가톨릭을 핵심 이념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토착주의라는 깃발을 들고 급부상한 건 진짜 미국인은 오로지 개신교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라고 믿었죠.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으면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지키려 한 것입니다. 그들의 핵심 이념은 반가톨릭주의와 애국인 혐오였죠. 가톨릭 이민자들을 로마 가톨릭 음모라고 칭하고 교황이 미국 민주주의를 흔든다고 믿었습니다. 미국 땅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했을까요? 창당 직후인 1854년과 1855년 그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1854년 중간 선거에서 미국 당은 하원에서 약 50석 이상을 차지하며 의회 내에서 갑자기 막강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전체 하원의 약 10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로 신생 전당치고는 놀라운 성과였죠. 특히 북부주들에서 미국당은 반이민, 반카톨릭 정서를 등에 업고 빠르게 지지기반을 넓혔습니다. 의회에서의 입지가 커지면서 미국당은 주요 정치 이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죠. 당시 전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 문제보다 더큰 이슈가 미국을 덮으면서 미국당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노예제라는 거대한 이슈가 미국 사회와 정치를 뒤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슈를 놓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서 미국당은 점차 쇠퇴했습니다. 비록 노 나싱스 운동이 노예제 문제 앞에서 힘을 잃고 미국당은 결국 다른 주류 정당에 흡수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이 운동은 급격한 이민자 증가에 따른 토착민들의 불안을 정치적으로 드러낸 중요한 현상이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 사회가 이민, 종교, 정체성 문제를 둘러싸고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했는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례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노 나싱스 운동은 미국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 아래서도 특정 민족, 인종, 종교적 이해관계에 얼마나 쉽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역사적 경고였습니다. 비록 이 애국인 배척 운동이 남북 지역 간 노예제 갈등 속에서 사라졌지만 그 뿌리는 이후 미국 역사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되살아나며 끊임없는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막 끝나자마자 미국은 단숨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죠. 1865년부터 1917년까지 미국의 산업화는 역사에서 그 유례가 드문 그야말로 초고속 산업 발전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했기에 전 세계 이민자들을 빨아들였고 그 결과 수백, 수천만 명이 미국 땅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민이 들어오는 현상을 이민의 홍수라는 표현을 썼죠. 지금 미국인들 4명 중 1명은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의 후손이니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왔는지 알겠죠. 이민자들은 단순히 힘 좋고 값싼 일꾼 역할을 넘어서 미국 경제의 핵심 엔진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만의 다양한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내면서 미국 사회에 색다른 맛과 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맛의 다양성이 꼭 맛집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인구가 늘고
대도시에 몰리면서 집 문제, 일자리 싸움, 빈곤과 범죄가 폭발해 온갖 사회 문제를 빚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토착주의 운동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화가 몰고 온 급격한 사회 변화와 대규모 이민자 유입에 대한 불안감이 결합되면서 토착주의자들은 자신들을 원주민으로 여기고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을 경쟁자로 간주하며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유럽계, 남유럽계,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인 배척 대상이 되었는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임금 하락과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비난받았어요.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히 외국인 배척 감정에서 끝난 게 아니라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미국 사회에서 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치사회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정치집단,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까지 동원된 거죠. 예를 들어 아메리칸 보호협회 APA는 1887년에 결성된 대표적인 토착주의 조직 중 하나였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백인 영어권 개신교 출신 미국인들이 중심이었고 특히 가톨릭 이민자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APA는 이민 제한을 강하게 요구하며 새로운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지 않다면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취급했죠. 토착주의 운동 당시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신문은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였는데 많은 토착주의 경향의 신문들은 이민자들을 범죄와 사회 혼란의 주범으로 묘사하는 기사를 빈번하게 실었죠. 이런 보도 경향은 대중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외부인에 대한 불신과 편견을 키웠습니다. 특히 도시 빈민가에 밀집한 이민자들의 생활환경 문제나 실업률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이민자 탓으로 돌리며 범죄 확산, 질서 파괴 이 같은 프레임으로 공격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강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인 이민자들은 이 시기 토착주의 운동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영어 사용도 제한적이었고 전통적인 중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유지했죠. 이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는 이들을 동화 불가능한 타자로 간주하며 황색 위협이라는 과장된 공포 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신문과 대중매체는 이 담론을 확산시키며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했고 특히 중국인 여성들은 애춘부라는 왜곡된 성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1875년에 제정된 케이지법으로 이어져서 중국인 여성의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며 중국인 공동체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차별도 제도화되었죠. 1862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제정된 반쿨리법은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월 $2.5의 세금을 부과해 이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습니다. 쿨리라는 인종차별적 별칭으로 불린 중국 노동자들은 이 법으로 인해 노동시장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고 사회적 지위가 떨어졌습니다. 토착주의 운동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을 넘어 제도적 차별과 폭력으로까지 번졌죠. 1870년

1970년, 80년대 미국 서부 전역에서는 중국인에 대한 폭력과 혐오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차이나타운이 몇 차례 불에 타올랐고 중국인에 대한 물리적 가해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이런 폭력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조직적 적대감과 공권력의 묵인 아래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1882년 연방의회는 중국인 배척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민족 집단의 이민을 연방 차원에서 처음 금지한 법으로 경제적 긴장과 인종 편견, 토착주의 운동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법은 단순 이민 제한을 넘어 누구를 미국인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입국을 10년간 전면 금지하고 귀화와 시민권 취득을 불허했으며 미국 내 거주 중국인들에게는 거주 증명서 소지를 의무화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중국인 공동체는 극심한 고립과 가족 분리, 법적 사회적 박해에 시달렸죠.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황색 이역 공포는 일본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되었고 1924년 아시아 배제법으로 이어져 아시아 전역 이민자들이 사실상 미국 입국을 금지당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1920년대 반이민 정책은 아시아 이민자들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20년대 미국은 어느 나라에서 온 이민자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을지 정했죠. 이를 국가별 할당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북서 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준 반면 남쪽이나 동쪽 유럽 그리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사람들은 많이 받지 않은 거죠. 국가별 할당제는 이민자의 국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한을 둔 정책이었습니다. 아무튼 중국인 배척법은 1943년 폐지될 때까지 약 60년간 미국 사회와 이민 정책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경제 위기 대응이라는 명목 아래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를 제도화한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당시 중국인 이민자들이 겪은 차별과 폭력은 오늘날 미국 내 구조적 인종차별의 역사적 뿌리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 법은 미국 사회가 이민자와 소수민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시민과 비시민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중반은 미국 민권운동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억됩니다. 1964년 미국은 민권법을, 1965년에는 투표권법을 잇따라 제정하며 사회 전반에 평등의 기치를 확산시키는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종차별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모든 시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 흐름 속에서 1965년 이민 및 국적법 개정안도 제정되었죠. 이는 미국 이민정책에 내재한 인종과 출신국에 따른 차별을 공식적으로 철폐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20년대부터 특정 유럽 국가 출신들을 우대하고 남부 및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를 제한해온 국가별 할당제는 이 법안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이민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했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인종과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식 금지했지만 동시에 중남미 지역의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일당량 제한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방구 출신 이민자에 대한 연간 총 할당량을 약 12만 명으로 제한했는데 이는 당시 중남미 지역에서 유입된 저임금 노동력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은 국가별 상한 2만 명의 전체 이민 할당량 제한까지 겹치면서 합법적인 이민길이 거의 미로처럼 좁아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싶었지만 잘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신분으로 분류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든 1965년 이민법 개정안은 미국 사회에 꽤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종이나 출신국 때문에 차별하는 걸 없애면서 평등과 포용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뗐죠. 2000년대 이후 미국의 이민 정책은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9.11 테러의 영향이 컸죠. 애국법과 국토안보부 출범으로 불법 이민 단속과 감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멕시코 국경에 장벽이 세워지고 주정부 신분증 발급 기준도 엄격해졌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서도 어린 시절 불법 입국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했죠. 이것이 2012년에 도입된 다카 제도입니다. 약 80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에게 추방 유예와 노동 허가를 부여해 이들이 합법적 신분 없이도 학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죠. 동시에 국경에서 단속을 훨씬 더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3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되기도 했죠.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강력한 반불법 이민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무슬림 국가 여행 금지, 불법 이민자 가족 분리, 멕시코 국경 장벽 공사 등 강경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수가 줄었지만 인도주의적 논란이 컸죠. 2021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정책을 완화했으나 국경 불법 입국이 폭증하며 다시 엄격한 제한 조치로 돌려야 했습니다. 불법 이민 문제는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한 숙제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첨예하게 나뉘는 의견들을 불러일으켰고 경제적으로는 때로는 부담으로 때로는 기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안보 문제까지 얽히면서 사회적으로 꽤 무거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 진짜 다문화주의 국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정말 중요한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회가 더 성숙하고 포용력 있는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갈등 속에서 머물 수도 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미국사학자 김봉준이었습니다.

0: 자,
1: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자랑스러운 국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0: 그 뒤에서 불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2: 안 밀려져요.
3: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0: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소감들을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빌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무쌍인 것 같아.
0: 굉장히 재미로운데.
2: 그냥 못생겨서.
0: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4: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2: 진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작품빙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주기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고마워, 포근아.
1: 자자자자자! 이젠 못 쫓아오겠지. 해치.
0: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1: 웃기시네. 밀밀이야.
0: 자, 아라리오.
1: 뭐냐?
0: 벌받을 시간이다.
1: 제발. 두고 보자, 해치.
2: 그래서 악당이 인간계로 도망쳤고 해치가 그 악당을 잡으러 이곳에 오게 된 거지?
3: 그런 말한 적 없는데.
2: 해치, 맞지?
0: 밖에서 말 걸지 말랬잖아.
2: 아, 맞다.
0: 윤호야, 가봐야 하니까 나 좀 가려줘.
4: 응? 됐다.
0: 자.
2: 해치, 응? 어떻게 왔는지 꼭 얘기해줘야 해.
0: 아휴, 알았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2: 응?
0: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 하자자자자자!
2: 파이팅! 어,
3: 그만해!
5: 세나야!
3: 어? 안녕!
2: 안녕? 학교 안 가?
5: 아, 가는 중이야! 가자!
1: 이 집이라고?
6: 꼬마와 해치가 여기 들어갔다니까요!
1: 맞아요! 그럼 해치가 안에 있단 거냐?
6: 있을까?
1: 난 모르지.
6: 한번 가볼게.

오씨, 위층을 살펴봐. 어디?

0: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1: 밖에서만 봐선 알수 없지. 한번 들어가 보장.
2: 누구세요? 어? 누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나비는 2층, 심심이는 1층, 오씨는 저 개를 감시해.

어?

0: 이건 뭐냐? 밀리리야?
1: 어? 선계 반응이야? 윤은의 동네 쪽이야.
2: 녀석이다.
3: 동네 쪽이야.
0: 그냥 계속 자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된 이상 널 그냥 둘 수는 없다고.
4: 나한테 으르렁거리더니 잘됐다.
5: 좀 불쌍한데 우리 부화하라고 해볼까요?
4: 누가?
5: 왜?
0: 그래? 혹시 내 부하가 될래? 그럼 봐줄게. 너무 쉽게 대답하네. 어쨌든 잘 생각했다.
5: 야, 이리 와봐. 이제 네가 막내야.
4: 그러니까 나한테 또 으르렁대면 안 돼. 알았지?

0: 됐어?
1: 분명히 이쪽이었는데.

0: 밀리비야! 뭐냐? 어때? 뜨겁지? 없죠? 버티네? 그럼 제대로 해주마! 밀리비! 뭐냐? 이게 무슨 대사야?
1: 깜짝이야! 하라리오!

0: 같이 돌아왔을까?
1: 밤에 온다니까.
0: 내일은 꼭 비밀 얘기해줘야 한다고 해.
1: 알았어.
2: 어? 잠깐.
1: 무슨 소리지?
2: 아프다고.
3: 어이 없어.
1: 괜찮아?
4: 그런데 또 놓쳐버렸어.
0: 어떡해. 집이 엉망이야.
2: 아짜짜! 모냥? 설마?
0: 안녕, 모냥?
5: 여기 있는 줄 모르고 엉뚱한 데서 찾고 있었네.
2: 좋아! 밀리야!
5: 얼레리요!
0: 꼴레리요!
6: 혹시 지금 영화 찍는 거예요?
2: 네? 그래. 찍니다! 밀리리요!
0: 도망해!
7: 영화 아니에요?
6: 그럼 TV 드라마인가?
0: 어? 고마워, 포그날.
8: 윤호 왔니?
7: 다녀오셨어요?
0: 안녕하세요.
8: 세나도 있었구나. 그런데 집이 깨끗해졌네. 누가 청소했나?
7: 한번 해봤어요.
8: 웬일로 청소를 다? 포그나? 올라가 버리네. 왜 저러지?
5: 그나저나 아까 정말 고마웠어, 포그나.

0: EBS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사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1: 아, 불이 났어요.
2: 그랬대.
3: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면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2: 형들, 떡볶이 먹자.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와, 진짜 맛있다.
3: 고급져.
4: 잘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어떡하지? 우리 아기가 잠이 들질 않아. 낮잠을 자서 그런가? 지금은 잠이 확 달아났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야기도 늘려주고 딸랑이 인형에 따뜻한 물주머니까지 줬는걸. 근데 뭘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 넌 아기 고밀 때 어떻게 해주면 잤어?

멋진데? 좋았어. 고마워. 봐.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

전혀 소용없는 것 같은데. 고마!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서 일어나!

아직 자고 있는 건가?

감사합니다.

넌 어떻겠어?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이것 좀 잠깐.

기다려!

봄이라니까.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유치원 가자.
2: 널놀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널놀이랑 교실놀이, 도섬이랑 가게놀이, 종이 열리면
1: 놀이터로 와.
2: 신난지.
1: 내일 또 놀자.
2: 널놀이 유치원.
3: 안녕 일. 널 만나다니 정말 행운이야.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 높이뛰기 잘하니?
1: 한번 해볼게.
3: 세 칸. 잘했어. 다시 해봐. 다섯 칸. 정말 훌륭해. 다시 해봐. 왠지 너에게 행운이 생길 것 같아. 7
1: 더하기 1은?
3: 바로?
4: 8 1, 2, 3, 4, 5, 6, 7, 8 8, 8개. 잠깐, 다리인가? 어디 보자. 뭐든 상관없어. 전부 좋아. 나는 8. 나는 너무 멋져. 아무도 없나? 오우, 안녕? 넌 누구니? 난 파리야. 난 또 다른 파리야. 잘 봐. 8
1: 빼기 1은?
3: 바로 7.
4: 안녕.
1: 우와.
3: 봤지? 행운이 생길 거랬잖아.
5: 안녕!
4: 모두 안녕!
6: 손에 드는 솜씨가 대단한데?
4: 어디 그뿐이겠어?
1: 넌 누구야?
4: 난 파리야. 내 별명은 말이야, 옥토블록이야. 1, 2, 3, 4, 5, 6, 7, 8! 후!
1: 산처럼 기가 커. 암벽도 오르금.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4: 옥토블록 등반! 1, 2, 3, 4, 5, 6, 7, 8 등반!

0: 세상에도 변신 네모 거미가 되어 기어다니는 발은 스파이더 블록! 아, 아니, 닥터 블록!
1: 닥터 블록 거미! 1, 2, 3, 4, 5, 6, 7, 8 거미!
2: 달리기 선수야! 재빨리 달려나가! 발은 닥터 블록!
3: 닥터 블록!
1: 닥터 블록 달리기! 1, 2, 3, 4, 5, 6, 7, 8 달려!
4: 누구보다도 강해 문어를 닮은 문어 블록이라고나 할까? 다른 옥토블록!
3: 옥토블록!
1: 옥토블록! 문어가 또 뭘 할 수 있더라?
5: 내 세계 해영천 나르는 지렁이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1: 옥토블록 수영! 1, 2, 3, 4, 5, 6, 7, 8 수영!

0: 게 챔피언이라고!
1: 옥토블록 간지럼! 1, 2, 3, 4, 5, 6, 7, 8 간지리기!
2: 산처럼 키가 커!
3: 담벽도 오래는!
2: 저블링도 한 번에! 8개씩!
1: 스케이트도 선수야!
2: 무적기도 척척척! 춤 실력도 어마어마하고!
4: 다른 옥토블록! 옥토블록!
1: 옥토블록! 1, 2, 3, 4, 5, 6, 7, 8!

0: 댄스 타요가 다시 돌아왔어.
1: 타요라고?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타요 살려!
1: 좋게.
2: 타요,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코코,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

0: 돌리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그래, 사포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쭈.
1: 지구 영웅 헌개맨.

0: 말랑무지팩 네이버. 말랑차를 넣고 쉐이커로 쉐킹.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무지팩이 와글와글 말랑말랑 쫀득쫀득. 무지팩 하우스에 쏙. 말랑무지팩 네이버.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2: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3: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4: 오늘도 이 악당 크크를 귀찮게 하는구나. 딩동댕 삼총사!
5: 하! 우주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4: 하! 그렇다면 이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마.
6: 저런 저런 어쩌나.
7: 크크봉의 따끔한 맛을 보기엔
5: 우리 딩동댕빔이 쎄도 너무 센걸. 지금이야 딩댕
7: 딩동
6: 딩댕
5: 딩동
4: 받아라 크크 봉보라 봉봉 봉봉 짱.

0: 내 징징봉이 부러졌다!
1: 니들 장난감으로 싸우고 있었구나. 그 장난감 짤랑이, 장난감 깽깽이도 똑같이 분질러주마. 크크크크크크크크크. 받아라! 크크! 봉보로 봉봉! 봉봉! 야! 이럴 수가. 두고 보자. 둘, 셋, 뿅.
2: 예, 우리가 했다.
0: 또 아니 창피하게 크크 앞에서 부러지면 어떡해.
3: 아니, 전쟁도 아니고 외계인도 없는데 요정들 왜 왔어?
0: 박사님, 제 딩딩봉이 부러졌어요!
3: 메이야? 아니, 그 귀한 딩딩봉이 어쩌다가?
0: 그니까요, 저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0: 왜 모를까?
1: 우린 다 아는데.
2: 어?
0: 딩딩이 너 그동안 그 딩딩봉으로
2: 딩딩 선수 홈런
0: 야구도 하고
1: 벌레도 잡고 옷도 박았잖아. 그러니 그 딩딩봉이 안 부르지고 배겨?
0: 맞아.
2: 그런가? 박사님, 이 딩딩봉 고쳐주실 수...
3: 아니. 한번 부러진 딩딩봉은 다시 고칠 수 없다. 더구나 그걸 새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려. 그러니 그걸로 대강 우주평화 지켜.
2: 네, 박사님.
3: 그런데 딩딩이처럼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가 있어.
4: 네? 네?
2: 저런! 그러면 정말 안 되는데요.
3: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동!
4: 출동이다!

0: 이 사건은 저기 트럭을 갖고 노는 박성우 어린이로부터 시작되었다.
1: 오, 깜짝이야! 성우야, 트럭 고장나겠다. 살살 좀 갖고 놀아.
2: 이제 그만 놀 거예요.
1: 어머머머머머머! 성우야, 트럭 바퀴 빠졌잖아. 네 장난감이 돼. 소중히 다뤄야지. 그렇게 막 던지면 어떡하니?
2: 바퀴 빠질지 몰랐죠. 엄마가 좀 고쳐줘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1: 어머머, 어머, 어머, 어머, 세상에. 아우, 트럭아. 미안하다. 잠깐만, 근데 이거 다시 끼울 수 있는 건가?
0: 그런데 성우가 자기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코끼리 인형은 코가 덜렁덜렁 솜이 다 빠져나갔고,
2: 엄마!
0: 신발은 성우가 하도 구겨 신어서 모양이 다 망가졌으며, 책은 성우가 하도 뭘 많이 흘려서 찢어지기 직전이었다.
3: 난 저렇게 자기 물건 함부로 다루는 어린이 참 좋아해요. 자, 그럼 우리 박성우 어린이 집으로 이 악당 크크 출동해볼까? 둘, 셋, 뿅!

얘들아, 성우의 물건들아. 너희들 여기서 계속

0: 아니 다들 나와 함께 도망가자. 어때?
1: 좋아!
0: 하, 그럼 이리 와. 나와 함께 가자. 야! 그럼 이만 둘, 셋, 뿅!
2: 결국 성우는 엄마를 졸라 장난감을 사러 왔는데.
3: 뭐 사야지?
4: 번개민 인형 사야지. 띠또로.
3: 띠또로. 띠또로.
4: 여기 있다.
5: 아, 저 친구는 물건을 함부로 다룬다는 박성우 친구? 나가, 그래. 친구, 일어나.
3: 왜 번개맨이 꿈쩍을 안 해?
5: 나가. 나 너네 집 절대 안 간다고.
0: 번개맨 인형들이 왜 꼼짝을 안 할까? 나한테 얘기를 들었거든. 박성우 손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 절대 따라가지 마. 카카카카카카카.
3: 말도 안 돼. 무슨 내 손에 들어가면 다 죽어요.
0: 다 죽지. 너 네 물건들 함부로 다루잖아. 아무렇게나 던지고 아이스크림 막 흘리고. 그러니 얘네들이 다 너한테 도망친 거 아니야. 에이,
3: 그게 뭔데요?
0: 네 장난감, 네 책들, 얘네들 다시는 너한테 안 간대. 그치?
3: 그럼 내 방에 없어진 물건들이 거기?
6: 미안해 얘들아, 다시 돌아와.
0: 오, 박성우 온다. 도망가자.
3: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0: 나 잡아봐라.
3: 아, 거기서요. 잠깐만요.
0: 대안에 빙동댕 삼총사!
7: 악당 캐캐!
3: 빙동댕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7: 성우의 물건들 다시 돌려줘!
0: 아니, 성우 손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3: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내 물건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물건들아, 제발 돌아와줘.
8: 성우 말 들었지? 얼른 돌려줘.
0: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나 얘네들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 거거든. 카카카카카카카카.
7: 하,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 등님.

0: 우리 띵띵이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 안 사주셨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1: 야!
0: 오늘은 이 악당 크크에게 제대로 혼나는 수밖에.
2: 아, 어떡하지? 이때 딩딩복만 멀쩡했었다면.
3: 딩딩아.
2: 어? 박사님?
3: 내가 밤새 딩딩봉을 새로 만들었어. 앞으로 너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거라. 얍!
2: 어, 감사합니다, 박사님!
0: 아이, 이럴 수가!
2: 악당 크크! 새 딩딩봉 맛을 보여주마! 딩딩!
4: 동동!
1: 딩딩!
0: 제발 말로해 말로! 저 딩딩봉 신상이라 너무 세다!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5: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소중히 다뤄줄게. 약속!
3: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성우뿐이 아니었지.
1: 아우, 등 가려. 아, 저기 등등아, 아, 등 좀 굵게 딩딩봉 좀 빌려줘.
2: 가라.

0: 쏴.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4: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2: 암흑 보석이요?
1: 결코 악당 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2: 암흑 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1: 싶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지?
2: to heaven in a little rowboat. 보석만 손에 넣어.

0: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 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 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크럼프를 익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게 치킨. 크크크.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순간소음의 비밀.
4: 준다! 준다! 준다! 그래서 빨주, 노토, 파남보, 난쟁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난 거야. 괴물이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난 거냐고. 왜?
3: 아이고, 귀신인지 괴물인지 왜 나타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기필코 밝혀내고 말 거야.
5: 층간소음!
3: 이 층간소음 딱지도 왜 자꾸 깜빡이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4: 오! 얇게!
3: 기다려라! 빨주, 노초, 파남보, 일곱 난쟁이들아, 이 백설공주가 가신다!
4: 백설공주님이 어디 있는데? 어디?
3: 어딨긴! 여기 있긴! 아무튼 난 다녀올게. 이야!
4: 누나가 백설공주님이라고?
6: 아, 피곤해.
3: 피곤해. 어? 동화책 속으로 다시 왔다.
7: 어? 백설공주님 다시 오셨군요.
4: 백설공주님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은데. 또 귀신이 나타날까봐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0: 좋아요. 이 백설공주가 잡아드리죠. 그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나타나는 시간이 언제였죠?
1: 어젯밤이었어요.
0: 좋아요.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젯밤으로 돌아가서 알아보죠.
2: 어두워졌다. 밤이야.
0: 자자자.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제랑 똑같이 행동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귀신이나 괴물이 나타난다면 이 백설공주한테 연락주세요. 짱! 위치로!
2: 위치로!
3: 위치로!
0: 일단 파랑이네 집부터 가봐도 될까요?
4: 네! 백설공주님 따라오세요.
0: 네!
4: 들어오세요.
0: 네.
4: 여기가 파랑파랑 파랑이네 집이랍니다.
0: 오! 깨끗하군요.
4: 아이, 어젯밤에 청소기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거든요.
5: 오.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저 청소기랑 이 층간소음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 파랑이, 어젯밤에 어떻게 했는지 보여줄래요?
4: 네. 먼저 제가 가장 아끼는 파랑 옷을 여기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아, 그 다음에 청소기를 밀었어요. 백설공주님, 여기가 어디예요?
0: 파랑이네 집 바닥과 아래층, 초록이네 집 천장 사이인 것 같아요. 아래 좀 봐봐요.
6: 백설공주님이 어젯밤 했던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빨리 자야지.
0: 아! 괴물이야! 아, 무서워! 아, 어떡해! 나 진짜 무서워!
4: 어? 우리 집에서 나는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예요.
0: 근데 소리가 울려서 들리네요.
4: 오, 괴물 소리 같기도 하고.
0: 헛! 초록이네 집에선 세탁기와 청소기가 보이지 않아서 괴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4: 우와, 괴물의 정체가 내가 돌린 세탁기, 청소기였다고?
0: 초록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백설공주님! 괴물이에요! 괴물이 나타났어요!
4: 와.
0: 진정해요. 이건 위층 파랑이네 집에서 청소기랑 세탁기를 돌리는 소리예요.
6: 네?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괴물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서 다시 자려고. 잠시만요.
0: 뭐 하세요?
6: 아, 침대 위치까지 바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6: 백설공주님!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에요!
0: 노랑이네 집으로 가봐야겠어요.
6: 네.
4: 와.
0: 노랑이, 겁먹지 말아요.
6: 어떻게 겁을 안 먹어요? 어젯밤처럼 바이올린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소리 괴물 맞죠?
0: 사실 이 소리는 위층에 사는 초록이가 침대를 옮기는 소리였어요.
6: 그럼 왜 이렇게 크게 들린 거죠?
0: 그게 위층의 바닥과 아래층의 천장이 연결되어 있어서 소리가 전달될 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6: 아,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엄청 겁을 먹고 쿵쿵쿵 그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 무서워서 어제 바이올린 연습하는 것도 멈췄지 뭐예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7: 백설공주님!
0: 몰라. 전 가봐야겠어요. 조심, 조심.
1: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0: 아이고, 귀신이 아니에요. 노랑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 소리예요.
1: 아니,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덤벼라! 얍얍, 얍얍! 아, 내가 미안해. 공까지 던지고 울기까지 했다니까요.
5: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0: 어? 층간소음 딱지가 또 깜빡인다. 혹시 주황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아래층에 있는 빨강이가 귀신으로 착각한 건가? 저기 주황아, 아까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울어봐.
7: 야,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어요!
0: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빨강이한테 가봐야겠어.
7: 백설공주님, 귀신이 나타났다니까요!

0: 이건 주황이가 우는 소리인데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나 봐요.
1: 네? 그럼 탕탕탕 소리는요?
0: 주황이가 공을 바닥에 던지는 소리였어요.
1: 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엄마야! 웃어서 비명까지 질렀단 말이에요.
0: 그래서 남이랑 보라가 이 비명 소리를 듣고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거구나.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1: 엄마야!
3: 엄마야? 어, 또 비명 소리다. 어, 또 귀신인가 봐.
0: 이건 귀신이 아니에요. 빨강이가 주황이 우는 소리를 듣고 귀신이 우는 줄 알고 놀라서 비명을 지른 거고 그 소리래.
4: 아, 우리가 듣고 놀란 거군요.
5: 어, 그럼 귀신은?
0: 없는 거죠.
4: 다행이다. 그럼 우리 계속 춤 연습해도 될까요?
0: 네.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6: 아, 괴물이다.
3: 괴물이라니.
7: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어?
3: 갑자기 층간소음이라뇨.
0: 아, 이제 알았어요. 남이랑 보라가 한밤중에 춤 연습을 하는 바람에 아래층에 있는 파랑이가 그 소리를 듣고 괴물로 착각했던 거예요.
4: 에이, 말도 안 돼.
0: 못 믿겠으면 저리 따라와 보세요. 손 잡으세요.
3: 손.
0: 이야!
2: 우와!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0: 위를 보세요.
2: 쿵짝짝 쿵짝.
4: 어? 우리가 춤추고 있어.
2: 자, 쿵짝짝 쿵짝짝.
0: 소리가 바닥을 타고 벽으로 가고 있어요.
2: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
3: 어? 쿵짝짝. 파랑이 내려갈 때는 소리가 더 커지고 있어.
2: 쿵짝짝.
4: 이 소리가 저렇게 컸나?
8: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건물은 벽과 벽 사이, 천장과 바닥 사이가 얇아서 작은 충격에도 큰 소리로 전달된다며. 쿵쿵쿵 쿵쿵쿵. 청소기나 세탁기, 보함치는 소리나 악기 소리 등은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데 조용한 밤엔 더 잘 들린다며. 더 크게 들린다며.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가 된다며.
9: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난입니다. 코르티솔.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합니다. 심장님, 빨리 뛰세요. 빨리, 빨리. 오, 스트레스.
10: 쿵쾅 쿵쾅 쿵쾅. 코르티솔 한밤중에 1억이야. 이렇게 빨리 뛰면 잠 못 자. 쿵쾅 쿵쾅.
0: 코르티솔 때문에 짜증나. 한밤중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짜증이 나서 잠을 잘 수가 없대요.
1: 앞으로는 소리가 전달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1: 난 쿵쿵 소리가 나지 않게 까치발로 다닐 거야.
10: 아! 우리 집안에선 슬리퍼 신고 다니자.
12: 오, 좋아, 좋아, 좋아.
13: 밤엔 가구나 침대를 옮기거나 세탁기, 청소기를 돌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게요.
14: 밤에 피아노나 바이올린을 연주하거나
15: 큰 소리로 음악을 듣거나 춤추는 사람은 없겠지?
4: 우린 안 그럴 거야.
0: 좋아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가 귀신 아파트가 또 괴물 아파트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배려하기로 약속!
4: 약속!
0: 어? 환경영웅 최고 딱지다!
1: 우와! 백설공주님이
11: 환경 영웅이 되셨다.
4: 역시 백설공주.

0: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에 사는
1: 작은 소리도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그래비 트랙스. 나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창의적인 트랙. 다양한 확장으로 액션선을 굴려봐. 위험한 장애물도 건너고 먼 곳까지 한 번에 쿵.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 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3: 형들 떡볶이 먹자
4: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진짜 맛있겠지
5: 와 진짜 맛있다
6: 쫄깃해
7: 어울려
8: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9: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10: 귀신아파트
11: 괴물아파트
10: 그렇게 백설공주님과 왕자님과 일곱 난쟁이들은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11: 우와! 재밌다 재밌어! 근데 누나 어디에서 행복하게 살았대?
10: 어디에? 그거야 응 여기 무지개 아파트에서 살지 않았을까?
11: 무지개 아파트? 우와! 진짜 아파트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보라 무지개 색깔이네
12: 층간소음, 층간소음, 층간소음
10: 어?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인다
11: 응? 층간소음이 뭔데? 층간소음이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뭔데?
10: 아이고 아파트처럼 함께 모여 사는 집에서 위아래로 전달되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층간소음이라고 해.
11: 아,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 집은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야? 아파트도 아닌데 왜 층간소음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10: 아이고, 글쎄, 그건 나도 잘.
11: 어이? 응? 어이? 어?
10: 왜? 와! 층간소음 딱지가 저절로 움직인다! 왜? 와!
11: 와! 어! 누나가 그린 책 속으로 들어갔다!
10: 어? 여기는 어디지?
13: 어? 백설공주님 왜 오셨어요? 얼른 돌아가세요.
10: 예? 제가 백설공주라고요? 근데 다들 누구신지요? 얼굴은 창백하고 눈빛은 새까맣고 잠을 못 잤는지 엄청 피곤해 보이는데.
11: 아, 설마 백설공주를 괴롭히러 온 새 왕비는
10: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다들 누구세요?
13: 백설공주님 저희를 모르시겠어요?
14: 우리는 빨강, 주황,
15: 노랑,
16: 초록,
17: 파랑,
18: 남색, 보라
19: 일곱 난쟁이 그리고 백설공주님
20: 보라
21: 7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답니다
10: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던데요
21: 행복하게 살았었답니다
22: 어젯밤이 아파트에 귀신이 나타나 이전까지는요
10: 야 귀신이 나타났다고요
23: 아니 아니 그건 귀신이 아니라 괴물이었어요
10: 네! 이 아파트에 귀신이랑 괴물이 나타났다고요! 진짜예요?
24: 네!
25: 네가 먼저 말해!
26: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제 백설공주님이 우리 아파트에 파티를 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백설공주님께 멋지게 보일 거야.
6: 그러려면 옷이 깨끗해야겠지? 세탁하자! 바퀴는 돌렸고, 아! 백설공주님이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르니까 깨끗하게 청소해야지! 백설공주님 빨리 오세요!
7: 오늘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온다고 했으니까 나도 백설공주님처럼 예뻐져야지. 그러려면 빨리 자야 해. 리는 잠꾸러기니까.

0: 다시 자야 해. 다시 자자. 근데 무서워서 잠이 안 와. 어떡하지? 침대 위치를 바꾸면 잠이 잘 오려나? 그래, 바꾸자. 무서워. 빨리 자야지. 됐다. 이제 보면 됐으려나? 아니야, 이쪽으로 조금 더.
1: 백설공주님이 파티하러 오실 때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드리면 엄청 좋아하시겠지? 연습해야지.
0: 쿵! 이 소리는 코끼리가 쿵! 떨어졌나?
1: 에이, 코끼리가 어딨냐? 나도 참. 연습이나 하자.
0: 이 소리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잖아? 긴 소리를 내고 쿵! 코끼리가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소리를 내는 거 보면 괴물인가? 와!
2: 내일 백설공주님 오시면 곰놀이 하자고 해야지. 엄청 좋아하실 거야.

머리가 쭈뼛쭈뼛 서잖아. 이렇게 기분 나쁜 소리는 꼭 귀신이 나올 때 나오던데. 설마 귀신? 귀신아 덤벼 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와.

0: 백설공주님께 맛있는 딸기 케이크를 선물해 드려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저 소리 때문에 장식을 망쳐버렸잖아. 대체 무슨 소리지? 이건 설마 귀신 엄마야! 엄마야!
1: 어젯밤에도 남이랑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춤 연습하는데
2: 엄마야! 비명 소리가 들려서 귀신이 나타난 줄 알았어요.
3: 어?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쿵짝짝. 아니 이 소리는? 청소 끝! 완벽해! 어? 쿵쾅쾅 쿵쾅쾅 쿵쾅쾅 쿵쾅쾅. 이 소리는 괴물이다! 그건 분명 괴물 소리였어요.
0: 아니야! 귀신 소리였다니까요.
4: 괴물이라니까.
5: 귀신이라니까.
4: 괴물이.
5: 귀신이라고.
0: 조용. 조용.
4: 조용.
6: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신인지 괴물인지가 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한숨도 못 잤다 이거예요?
7: 네. 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요.
8: 백설공주님, 왜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거예요? 왜 눈빛이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7: 왜?
6: 그게 잠을 잘 자야
9: 뇌를 청소하는데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밤에 뇌를 청소하러 오는 멜라토닌 청소맨이 안 오고 뇌를 청소하지 못하면
10: 우와, 노폐물 괴물이다. 뇌를 괴롭히지마.
9: 으아, 노폐물 괴물이다. 저리 가. 노폐물 괴물이 나타나면
10: 피곤하지. 피곤하지.
9: 고마해라. 많이 피곤하다 아이가. 뇌가 피곤하면 여긴 어디지? 난 누구야? 기억력이 떨어지고 뇌가 피곤하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밤에 안 자거나 못 자면
7: 스트레스와!
11: 스트레스 받으면 나오는 나는요 코르티솔 피상! 피상!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한 작전을 실시한다. 일단 핏줄부터 줄인다. 확! 오우 스트레스.
8: 혈장님! 이 노폐물 좀 치워주세요.
12: 적혈구님! 이산화탄소 좀 가지고 가주세요.
13: 피부세포들아! 기다려!
14: 혈장님! 적혈구님! 빨리 오세요! 우와!
15: 갑자기 핏줄이 좁아졌잖아.
13: 피부세포들한테 가야 하는데 움직일 수가 없어.
15: 피부세포들이 하얗게 변했어.
13: 우리가 못 가서 그런 거야. 얼굴도 창백해졌을 텐데.
0: 피곤해.
15: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13: 안 돼. 우린 여기 눈빛 핏줄에 갇혔어.
8: 눈밑 피부는 유난히 얇아서
12: 적혈구님이 갇혀있는 게 그대로 보일 거예요.
13: 그럼 피부에 비친 나는 푸르스름하거나 까맣게 보일 거야.
15: 그걸 다크서클이라고 하잖아.
12: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면 눈 아래 푸르스름하게 까맣게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예요.
7: 아, 그렇구나. 똑똑한 백설공주님 감사합니다.

0: 어떡할 최고 딱지다! 백설 공주님!
1: 우리 아파트에 나타나는 귀신을
2: 잡아주세요! 괴물도 잡아주세요!
0: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꼭 귀신과 괴물의 정체를 밝히고

0: 쿵쿵쿵 시끄러운 소리 안 돼요.
1: 약속!
2: 안 돼.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4: 꼭

0: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1: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0: 팔판의 가족이 장을 보러 왔습니다. 팔판은 쇼핑을 좋아하죠. 조지는 쇼핑카트에 타는 걸 좋아합니다. 팔파도 타고 싶었죠.
1: 아빠, 저도 쇼핑카트 타고 싶어요.
2: 다 큰 어린이가 이걸 타겠다고? 넌 물건 사는 걸 도와야지.
1: 네, 좋아요.
3: 오늘 사야 하는 건 네 가지야.
2: 토마토, 스파게티, 양파, 그리고 과일.
1: 제가 다 찾을게요. 이쪽이에요.
0: 팔파는 쇼핑이 즐거워서요.
3: 팔파, 우선 토마토를 찾아봐.
1: 찾았어요, 찾았어요. 엄마, 토마토 여기 있어요.
3: 그래, 고맙다.
1: 하나, 둘, 셋, 넷.
3: 이제 쇼핑카트에 갖다 넣으렴.
1: 아빠, 내가 토마토 찾았어요.
2: 잘했다, 페파. 토마토는 이제 목록에서 지워야겠군. 다음엔 뭘 사야 하지?
1: 스파게티요. 비게티.
2: 그래, 맞아, 조지. 헌데 스파게티라고 해야 돼.
1: 비게티.
0: 팔판의 가족은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2: 스파게티는 어디 있을까?
1: 저 알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스파게티. 여기요. 스파게티 여기 있어요.
3: 그래, 페파. 그것도 쇼핑카트에 넣으렴.
1: 네, 엄마. 비게티. 조지, 누나 따라해봐. 스파게티. 비게티.
2: 다음엔 뭘 사야 할지 아니?
1: 포테이토 칩.
2: 그건 이 목록에 없는데.
3: 포테이토 칩은 집에 많잖아.
2: 다시 생각해보렴.
1: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3: 조지는 뭔지 기억나니?
1: 공룡.
3: 공룡이라고?
1: 조지, 너 공룡이야? 슈퍼마켓에 공룡이 어딨어?
2: 조지도 틀렸어요. 다음에 사야 할 건 양파야.
1: 양파! 들으니까 기억나네. 여기 있어요.
3: 잘 찾았다.
1: 하나, 둘, 셋, 넷. 양파.
2: 좋아요. 이제 목록에 있는 걸 거의 샀군.
3: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았어요.
0: 화분? 화분이 목록에 있었나요?
2: 그게 아니야, 조지. 마지막 한 가지는 과일이야.
3: 아오. 괜찮아, 조지. 과일은 네가 골라봐. 과일은 어디 있지?
1: 저기 있어요.
0: 사과도 있고, 오렌지, 바나나, 그리고 큰 수박도 있네요.
3: 조지, 어떤 과일 먹고 싶니? 사과?
2: 오렌지?
1: 바나나? 수박!
0: 이곳은 물건값을 계산하는 계산대입니다.
4: 토마토, 스파게티, 양파, 수박, 초콜릿 케이크.
1: 초콜릿 케이크?
0: 초콜릿 케이크가 목록에 있었나요?
3: 페파, 쇼핑카트에 초콜릿 케이크 넣었니?
1: 저 아니에요.
3: 조지, 그럼 네가 초콜릿 케이크 넣었어?
1: 안 넣어.
3: 나도 넣지 않았는데.
1: 그럼 누굴까요?
2: 후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3: 당신이군요.
1: 아빠 장난꾸러기.
2: 미안하다.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랬어.
3: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뭐 목록에 있었던 걸로 하죠 뭐.
1: 초콜릿 케이크.
2: 야호.

0: 오늘은 팔팔 생일입니다. 팔팔은 아침 일찍 일어났죠.
1: 내 생일이다! 조지, 일어나! 내 생일이야! 오늘 생일 파티 할 거다. 그리고 아빠가 마술쇼도 하신대. 조지, 빨리 와. 엄마랑 아빠 깨우러 가자.
0: 엄마, 아빠는 아직도 자고 있네요.
1: 일어나세요. 제 생일이에요. 일어나세요.
2: 몇인데 그래?
1: 아침 된 지 한참 됐어요.
3: 새벽 5시밖에 안 됐잖아.
1: 내 생일 된 지 한참 됐어요.
2: 그래, 가서 생일 파티 준비하자.
0: 엄마, 아빠, 조지가 팔팔의 생일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3: 생일 축하한다, 페파.
1: 와, 이게 뭐예요? 인형 옷이잖아. 곰돌이한테 입혀야지. 고맙습니다.
3: 고맙긴 뭐. 근데 곰돌이 인형이 여자였나?
1: 그것도 모르세요? 당연히 여자죠. 새 옷이 정말 예뻐요. 고맙습니다. 그래, 곰돌아. 깨끗이 잘 입어야 해.
2: 페파, 다음엔 뭘 알지 아니?
1: 알아요! 친구들이 오면 같이 생일 파티도 하고 또 아빠가 마술쇼도 할 거잖아요.
3: 마술사가 아빠라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비에 쌓인 마술사라고 소개해다오.
1: 신비에 쌓인 마술사요?
3: 그래, 신비에 쌓인 마술사.
2: 아빠가 일주일 내내 마술 연습하신 거 아니?
1: 내 친구들이다.
0: 파파 친구들이 왔어요. 고양이 칸디, 양수지, 강아지 데니, 토끼 레베카, 조랑말 페드로.
1: 친구들아, 어서 와.
4: 페퍼 생일 축하해.
2: 네. 어서들 오렴. 얼른 파티하자.
0: 아빠가 마술쇼를 하려고 합니다.
3: 페파, 어떻게 소개할지 알지? 신사숙녀 여러분, 신비에 쌓인 마술사를 소개합니다.
1: 알았어요, 아빠. 신사숙녀 여러분, 마술사 아빠입니다.
3: 자, 첫 번째 마술입니다. 아브라카다브라.
1: 와, 곰돌이다.
3: 다음 마술을 위해 누구 한 명 나와주시겠어요? 누가 좋을까요? 거기 아가씨가 제일 먼저 손들었죠? 이름이 뭔지.

0: 말해줄래요?
1: 네, 제 이름은 수지예요.
0: 좋아요, 수지. 여기 공이 3개 있어요. 빨간 공, 파란 공, 그리고 노란 공.
1: 그런데요?
0: 내가 등 돌리고 서 있을 테니까 셋중 하나를 골라봐요. 골랐나요? 아브라카다브라. 수지가 고른 건 노란 공이죠.
1: 아니요.
0: 아브라카다브라. 파란 공?
1: 아니요.
0: 아브라카다브라. 빨간 공.
1: 엉터리 마술사 아빠, 세 가지 다 말하고 맞추고.
0: 조용히 해, 페파. 친구들이 듣겠어. 한 가지 더 보여줄까요?
2: 네, 보여주세요.
0: 모두 눈을 감아요. 뜨면 안 돼요. 자, 같이 주문을 외워요. 아브라카다브라. 이제 눈을 떠요.
1: 바나나색이 제일 크다.
3: 페파, 촛불을 꺼야지.
2: 생일 축하해, 페파.
1: 친구들아, 고마워. 이렇게 즐거운 생일 파티는 처음이야.

0: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0: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2: 대박. 너무 맛있는데?
1: 쫄깃쫄깃하네.
2: 쫄깃해.
1: 아, 몰라.
3: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0: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간트렉스. 당신 덕분에 제 몸을 되찾게 되었네. 저 모습은 플레임 노바?
1: 뭐야, 아는 사이야?
0: 저게 녀석의...
1: 진짜 모습?
2: 테러를 돌려줘!
0: 이 아이 말인가, 데려가고 싶다면 힘으로 뺏어가 보시지.
1: 야!
3: 레드블리츠! 안 돼! 그 상태로 무리해!
2: 레드블리츠! 쌤!
1: 레드블리츠!
3: 다들 피! 이쪽입니다! 루카씨, 친구들을 부탁해!
0: 아직 싸울 힘이 남았다. 제우스 마티나가 당신에게 스플란자우를 맡긴 이유를 알겠군. 하지만 그만 물러나줘야겠다.

0: 대체 어디는 거야?
1: 저기나 아마도 편집장님!
2: 어? 죄송해요.
3: 준이 있는 항구가 여기가 맞을까?
2: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어? 서둘러.
1: 에이, 여보, 저기!
2: 어?
4: 어찌 보면 은인인데 이렇게 대해서 유감이군, 기간트렉스. 그래도 덕분에 깊은 바닷속에서 스펠란자호와 함께 잠들어 있는 20억 메탈카르본 군대도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됐다!
2: 20억?
5: 저기!
0: 어쩔 셈이 씨!
4: 뻔한 질문을 하는구나. 이 지구에 널린 인간을 정리한 다음 우리 메탈 카드봇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다!
6: 뭐? 메탈 카드봇?
0: 왕국? 뭐?
2: 헛소리 좀 적당히 하시지! 음? 그런 지구정복 같은 소리 이미 다 들어봤거든! 우리가 있는 한!
0: 이 마음대로 하긴 내버려 두진 않을 거야!
5: 죽다 겨우 살아남 주제?
7: 배짱아란 조건.
4: 너희는 어쩔 테냐?
5: 널 따라가겠어. 난 강한 녀석이 좋거든.
7: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도 지금 네 손 안에 있으니까.
8: 나도 가겠다.
4: 네가 함께 해준다니 든든하군.
8: 그대가 이 일을 어떻게 끝맺을지 지켜보고 싶을 뿐이야.
4: 그럼 우린 이만.
2: 기다려!
9: 아, 완전 엉망진창이네. 장치는 너덜너덜하고 회전축도 뒤틀려 있잖아.
10: 고칠 수 있을까요?
9: 당연하지.
11: 선택받은 자 외엔 메탈 브레스를 다룰 수 없어. 설마 인간과 메탈 브레스를 한꺼번에 탈취해갈 줄이야.
12: 페루루는 괜찮을까?
2: 플레임 노바라고 했지? 대체 누구야?
5: 난 몰라.
0: 우리 배에 탔던 녀석은 아니야.
5: 스카이글럽과 그 형제랑 함께 아니야?
13: 플레임 노바는 마키나 행성에서 내 상관이었어.
5: 뭐?
0: 그렇다면 녀석도 스타 가디언이라는 건가?
13: 마키나 십자 훈장을 세 번이나 받은 용맹스러운 메탈 카드봇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데우스 마키나에게 반기를 들었지. 마키나 행성의 성역에 들어가 데우스 마키나의 메모리 코어를 훔치려고 한 거야.
14: 성역 주인은 크라크 승진입니다. 따라서 몸을 부리고 다시는 학살 수업으로 동의하겠습니다.
5: 봉인된 데다 몸까지 분리당했다고?
0: 그 정도로 녀석이 저지른 죄가 무겁단 뜻이겠지.
13: 그 후 마키나 행성이 붕괴될 때 죽은 줄 알았는데.
0: 그런 중죄인이 살아남아 이 행성까지 와서 우리 배를 탈취하려 하다니. 스펠란저 후엔 우리 20억의 동지들이 메탈카드 상태로 잠들어 있다. 만약 그게 블레임 노바 손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11: 지구가 점령당하는 것도 시간 문제야.
12: 뭔가 막을 방법 없을까?
15: 잠시 저
0: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2: 정말?
13: 알려줘 기간트렉스.
0: 녀석들이 스펠란자호를 띄우기 전에 탈환하는 거지.
5: 오버나이저도 녀석들에게 빼앗겨버렸다고.
10: 걱정 마. 난 포르카카 마을까지 단숨에 날아갈 수 있다고.
16: 지혜로, 우린 너처럼 하늘을 날 수 없잖아.
5: 아, 오. 넌 성미가 급해서 탈이야.
0: 그게 네가 할 말이냐?
17: 저에게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5: 좋은 방법?
2: 이건
12: 여기에 모두 태워서 가면 되는구나.
10: 맞아. 이 차량 운반용 컨테이너를 연결시켜서 포르카카까지 다 함께 날아가는 거지.
2: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했대?
9: 다 방법이 있지. 오래돼서 안 쓰는 컨테이너를 매입한 거야.
2: 아저씨, 요즘 지갑은 괜찮은 거예요?
4: 크라스트님이 구입해 주셨습니다.
11: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뻐.
5: 정말 이걸로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야?
17: 걱정 마십시오. 저의

0: 지금까지 함께 싸웠는데 뒤에서 구경이나 하는 건 싫어.
1: 이 녀석 멋진데 스펠란자오는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며. 그럼 내 힘이 필요하잖아.
2: 우린 스펠란자오를 빼앗기고 싶지 않아. 무엇보다 페루를 구해야지.
3: 안 그럼 루카라도 우릴 용서하지 않을까?
4: 우리도 너와 함께 할게.
5: 응, 다 같이 페루를 구하러 가자.
6: 집 떠난 우리 애들도 데려와야지.
2: 응? 메탈브랜스가 없다고 해도 너와 난 우정의 끈으로 연결돼 있어.
5: 응? 어? 가자 얘들아, 플레임 무마의 야망을 깨부숴주는 거야.
7: 가자!
3: 블루카, 기세가 너무 좋은가?
2: 자, 지답해.
5: 아빠?
8: 이게 기강트렉스 일행이 타고 온 스펠란자호로.
4: 뭐야, 별거 없네. 곰팡이 냄새만 엄청나고.
9: 4천년이나 방치되어 있었으니 할 수 없지.
8: 엔진룸부터 찾아야 해. 배 전력을 공급하는 게 우선이야.
10: 페루루, 페루루, 눈 좀 떠봐.
5: 여기는...
10: 스펠란자호 아니야. 정확히는 소방차 녀석의 몸 속이지만.
5: 글로바? 넌 언제 여기에...
10: 허리가 좀 아파서 신세 좀 지고 있지. 그건 그렇고 여기 계속 있다가 큰일 나. 어서 도망쳐야 해.
5: 어떡해, 여긴 녀석의 몸속이라며.
10: 그걸 역용하는 거지.
4: 여기가 엔진룸이야?
2: 이만한 순도의 마키나시움을 통째로 동력으로 사용하다니 무식하기 그지없군.
9: 전원이 나갔어. 회로를 확인해봐야.
5: 글로바, 대답!
4: 뭐지? 꼬마가 메탈브랜스를 사용한 거야!
9: 아가씨를 꺼내, 어서!
2: 생쥐 같은 녀석! 가토!
5: 메탈브랜스가!
4: 지금은 일단 피하자고! 놓칠 줄 알고!
8: 잠깐, 저 꼬마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
11: 최근 이 도시에서 발생했던 수상한 사건들, 그 중심에 네가 있었구나, 준.
5: 아빠, 준은 메탈카드봇과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해서...
11: 넌 물러날 거라, 안나! 네가 저들을 감싸고 싶어하는 마음은 잘 안다. 하지만 나도 시민들을 지킬 의무가 있어. 메탈카드봇들은 우리에게 맡기려.
5: 실장님!
0: 안 돼! 메탈카드봇은 우리 친구야!
12: 맞아, 맞아!
5: 모두 착한 친구들이라고요!
13: 시장님, 아이들 말을 들어주세요. 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14: 안나 아버님, 준과 준의 친구들을 위협한다면 저도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물러납니다.
11: 더 이상은 듣지 않겠습니다. 어서 비키세요!
15: 이야, 좋은 사진이 찍혔네요. 타이틀은 어디 보자. 아이들을 제압하는 경찰부대와 시장님!
11: 자네!
13: 방송만 보면 메탈카드봇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싸워도 열정만큼은 넘치는 녀석. 겁은 많지만 누구보다 착한 녀석. 메탈카드봇들도 우리처럼 다 다르고 좋은 녀석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11: 친구? 메탈카드봇들이?
5: 아빠, 저한테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라고 가르쳐주셨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나서서 도우라고도 하셨고요. 메탈카드봇들도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친구들을 구하러 가야 해요. 지금 당장요.
11: 가다니, 어딜 말이야.
16: 호르카카 행열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탑승하실 분은 서둘러 주십시오.
2: 시장님, 우린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인류에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 답을 들려주세요.
11: 좋아요, 안나를 부탁합니다. 반드시 무사히 돌아와야 한다.
5: 네!
16: 이 정도면 됐습니다.
3: 더 단단히 묶어줘. 엉덩이에 구멍 나고 싶진 않으니까.
0: 머리 바꾸자니까.
3: 싫어!
9: 대장, 가다가 머리 아프면 꼭 말해야 해.
14: 준!
13: 엄마, 이게 다 뭐예요?
14: 가면서 먹을 거. 큰일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조심히 다녀와.
13: 엄마...
14: 페루루 건 돌아오면 만들어주겠다고 전해주고.
13: 네!
17: 저기요! 저도 태워주세요!
13: 짐 아저씨?
17: 특종이 욕심나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실 조금 욕심은 있지만 기자로서 메탈 카드봇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14: 네, 얼른 타세요!
13: 그러고 보면...

0: 아니, 웬일로 베라가 안 보이네요?
1: 아, 편집장, 베라 아버지가 위험한 짓 하지 말라고.
2: 그럼 실력 발휘 좀 해볼까요? 포르카카 행렬차 출발합니다.

0: 얜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1: 어?
2: 우리 열차는 잠시 후 포르타카.
3: 준, 일어나. 도착했어.
1: 여기가 포르타카?
2: 포르타카 마을. 포르타카 마을.
1: 더러워.
4: 괜찮아?
5: 여기가 맞아?
0: 예전이랑 꽤 많이 달라졌어.
4: 당연한 거지. 4천 년이나 지났으니까.
6: 저 절벽, 틀림없다. 여긴 무크라와 우리가 살던 곳이야.
0: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괜찮을까?
3: 베라의 방송으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잖아.
7: 아, 저기, 어? 저기 혹시 네가 준이니?
8: 어? 아주머니는...
3: 페루르 어머니시죠?
7: 맞구나. 우리 딸이 시세가 많았지.
8: 막혀.
7: 미안하다. 아, 근데 페루르는 어디 있니? 돌아온다 말도 없이.
9: 저 그게...
7: 어? 우리 딸 친구들이 무카라의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줬구나.
4: 큰일 났군. 메탈 브랜스도 빼앗기고 얼마나 넓은지도 모를 우주선에서 도망치는 신세라. 아니, 그래도 내 메탈 카드는 챙겼으니까 너무 자책하지는 마. 이래봬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봐, 페루루. 잠깐 내려볼래?
10: 안 되겠어. 전원은 켰지만 엔진이 작동하지 않아.
4: 예상대로군. 나는 함교 쪽으로 가보겠다. 여길 통해 올라갈 수 있겠어. 아이고, 바구 허리야. 엄청 불길한 소리가 났지? 이런 데. 잡아, 페루루! 캐쳐오네! 너희 둘은 여기서 엔진을 켤 방법을 찾아보도록. 스카이갤러, 너는 나와 함께 가자.
10: 나도 여기 남을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꽂혀지는 대로 올라가도록 하지.
4: 그래, 부탁한다. 하마터면 납작해질 뻔했네. 괜찮아, 페루루?
3: 그럭저럭. 저 미친...
4: 뭐지, 이 방은?
7: 페루루가 납치당했다고?
11: 페루루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9: 저희 페루루를 구하기 위해 여기 온 거예요.
8: 페루르는 지금 스펠란자호 안에 있어요.
7: 스펠란자호?
6: 우리가 타고 온 우주선입니다.
0: 누구 덕분에 지금은 바닷속에 잠겨있지.
5: 지금 굳이 그런 얘기를 꺼내야겠어?
7: 별바다를 건너온 배라면 네 개의 별이 누운 곳으로 떨어졌어. 유적에 적혀있는 전설이야. 무카라가 남겨준 기록 중 하나지.
11: 준!
8: 무카라는 스펠란자호가 추락하는 걸 목격했던 거야.
9: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스펠란자호가 떨어진 건 4천 년 전 6월 21일 밤, 즉 하지날이었어. 그날 밤 무카라가 보았던 네 개의 별은 나그네 자리의 아래 우마 해구야.
8: 다녀올게.
11: 너희 녀석 혼자 괜찮겠어?
8: 딥바이트에 탈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두 명 정도예요. 페루르를 데려오려면 저 혼자 가는 수밖에 없다고요.
11: 메탈 브랜스만 있었어도 널 혼자 보내진 않았을 텐데.
6: 너한테 맡길 수밖에 없겠군.
4: 그렇지.
5: 준, 어?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추락했을 때 배 일부분에 틈새가 생겼어. 그 틈새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8: 응, 고마워, 레드블리츠.
3: 기다리고 있을게, 준.
7: 우리 페루르를 잘 부탁한다. 너만 믿을게.
6: 너무 무리하지 말고.
12: 글로버 만나면 기다리고 있다고 전해줘.
6: 부탁한다.
11: 준, 우리 친구들을 꼭 데려와줘.
8: 응. 얘들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내가 곧 갈게.

0: 있게. 조금만 기다려줘.
1: 자, 그럼 일단 태양가로 내려가서 출발!
2: 기량 놓고 가보자고!
1: 곱게 태우면 어디 돈나냐!
3: 역시 코어는 뒤틀려 있고 플라이휠은 녹슬어 있어. 엔진의 배터리가 안 켜지는 게 당연해.
4: 그게 뭔데?
3: 그런 게 있어.
4: 이제 어쩔 거야, 형?
3: 보면 알게 돼.
5: 글로버, 설마 이게 다...
6: 메탈 카드야. 이 방에 진열된 모든 게 메탈 카드봇들이라고! 페로로! 야야야, 페로로! 어디 가?
5: 엔진룸으로 돌아가야 해!
6: 엔진룸에 왜?
5: 녀석의 목적은 이 배에 잠들어있는 메탈 카드봇을 깨워 지구를 지배하려는 거야!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스펠란자호의 엔진을 파괴해야 해!
6: 그랬다간 우리도 지상으로 못 돌아간다고!
5: 그래도 메탈 카드봇과 지구인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낫잖아!
6: 같이 가자고 말이라도 해줘. 삼촌 섭섭해. 저기 봐.
0: 틀림없어. 스펠란자호야. 아, 레드블리츠가 준 쪽지. 입구 위치가. 뭐야 이게? 딥파이트, 선체 어딘가에 틈새가 있을 거야. 찾아봐줘.
6: 알겠어. 거의 다 왔어. 어? 둘 뿐이군.
5: 뭐 하는 거지?
6: 글쎄, 아마도 밀어서 엔진의 시동을 억지로 걸고 있는 것 같아.
5: 뭐라고?
4: 너 누구야? 빨간 꼬마냐? 용기 돌아왔구만. 숨어 있지 말고 나와. 겨우 이딴 돌조각으로. 어? 마키 나인성 최강의 목소인 이스파크 비트미닝에 싸움을 걸자니.
6: 너 왜?
5: 넌 녀석을 맡아줘. 내가 배에 엔진을 멈출게.
6: 진심이야?
5: 아직까지 믿지 않았어. 저 녀석을 막기만 하면. 조금만 더. 됐다.
3: 뭐가 됐다는 거지?
6: 베르노!
3: 스파크비트, 전력을 다해 코어를 내리쳐라.
4: 코어가 뭔데?
3: 보라색 덩어리.
4: 전력을 다 한다라.
3: 일났네.
5: 안돼.
4: 내가 제일 잘하는 거야.
3: 드디어 내가 됐군. 스펠란자고 놀라라.
0: 움직이기 시작했어!
6: 준! 레드블리츠가 말한 틈새야!
0: 좋았어! 이대로 뚫고 들어가자!

0: 왜 그래, 시에롬?
1: 저걸...
2: 뭔데, 뭔데?
1: 우주선! 우주선이에요! 붉은색 에? 우주선!
3: 뭐?
4: 스펠란조우야.
5: 에오스 마키나는 알고 있어. 우리들의 모성, 마키나 행성이 멸망할 거란 사실을.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우주로 날린 거야. 자, 이 배에 잠들어 있는 20억 동포들이여. 드디어 깨어날 때다. 이 땅을 두 번째 마키나 행성으로 만드는 거다.
2: 뭐지?
5: 왜 아무도 깨어나지 않는 거야?
6: 나도 여기 남을 때 엔진의 주요 회로는 모두 위쪽에 있으니.
5: 무슨 꿍꿍이냐, 스카이길러.
1: 이 스펠렌자오 내놔! 대공방어 시스템이 멀쩡히 작동해! 역시 정면 침투는 어렵겠어!
4: 스펠렌자오 닷군, 그렇다면...
0: 역시 기계는 때려야 제대로 돌아간다니까!
4: 말 좀 가려서 해.
0: 이 둘은 어떡할 생각이야, 형?
6: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처리하는 편이 좋겠지.
1: 스카이갤러!
5: 이런, 위쪽에 계셨구만.
0: 형!
5: 스카이갤러, 우릴 배신한 거냐?
6: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을. 난 처음부터 플레임 노바의 동료였던 적이 없다. 자, 아가씨. 제게 모든 명령을.
1: 고마워, 스카이갤러.
0: 그런 건 배신이라고 하거든.
5: 실망이군.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게 아니었나.
6: 너의 선택도 실망스러운 건 마찬가지야. 플레임 노바의 생각은 내가 원하는 자유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
5: 네 말이 맞다, 스카이갤러. 마키나 행성 재건에 자유는 가장 불필요한 요소지. 나에게서 데오스 마키나의 부모를 훔치다니 죄값을 치르게 해주마.
1: 이 메탈 브레스는 기간 트랙스가 무카라에게 우정의 증표로 준 거야. 원래부터 네거 아니거든.
5: 준 일어나.
7: 여기 스펠런저우요?
5: 지금은 바다 위로 올라온 것 같아.
7: 저기야, 두드러자 디파이트.
1: 이거 왜 이래?
7: 동료를 쏘다니 나도 답답한데. 스펠란자오,
4: 믿기 작전이 통하는 것 같아, 대장.
8: 그래, 시에루람이 잘해줄 거라 믿었다.
9: 좋아, 이대로 투쟁.
1: 나 갈게, 둘러봐.
10: 다음 역은 스펠란자호, 스펠란자호 역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내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블레스트레인이 스펠란자호에 접근 중이야. 다들 무사해야 해.
11: 페루루.
0: 준은 괜찮을까?
10: 걱정 마. 메탈 브레스가 없어도 알 수 있어. 나와 준은 마음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2: 와, 진짜 맛있다.
4: 고기채.
2: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2: 밥 비벼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6: 아이스크림 햇슬. 나도 좋아, 나도 좋아. 모두가 좋은 아이스크림! 와우.
7: 오, 예!
6: 환상의 조합. 딸기, 바닐라, 그리고 민트 초코칩!
7: 민트! 초콜릿 피가 내린다!
6: 정말? 어디에?
7: 초콜릿 스프링클이야!
6: 이거 봐!
7: 와! 궁전처럼 생겼어! 아이스크림 캐슬이다!
6: 그곳에선 벽도, 문도, 그리고 욕조도 아이스크림으로 가득!
7: 아이스크림 화장실!
8: 아이스크림 욕조는 좋겠네.
6: 세계

0: 맛있어.
1: 우리 너무 많이 먹었나 봐.
2: 우리 조금만 더 먹을까?
3: 좋아!
1: 아니, 잠깐!
2: 모르겠다.
3: 엄마!
2: 마법의 양탄장.
3: 좋았어!
2: 이겼다! 이제 야옹코인 3개만 더 모으면

0: 은색 샌드위치를 소환할 수 있어. 좋아, 다시 가보자고.
1: 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래.
2: 뭐? 왜?
1: 책 때문에! 이 책 엄청 재밌거든!
2: 너 책을 읽는다고?
1: 응, 곧 외계인이 쳐들어올 거야. 진짜 멋지지? 안녕!
2: 아, 책이라니!
3: 그거 좋은 생각인데! 너도 게임은 끄고 책 좀 읽는 게 어때, 티시?
2: 근데 엄마! 책은 지루하다고요!
3: 그렇지 않다니까! 여기! 그럼 엄마도 같이 읽을게.
0: 안녕, 티씨.
4: 책 읽고 있네.
2: 안녕, 태씨. 그냥 게임이나 하고 싶어.
4: 이왕 읽는 거 즐겨봐.
2: 사실 그렇게 재미없진 않아.

0: 그것 봐, 테시. 책도 읽다 보니까 재밌지?
1: 네! 정말 재밌어요!
2: 엄마! 아...

0: 이어서 DBS 뉴스가 방송됩니다.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0: 남수단의 분쟁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0: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0: 080-961-9595.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EBS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를 13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교육을 책임지 교육감 선거에는 전국에서 모두 5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특히 후보가 8명이나 몰린 서울은 이번 선거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금창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0: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 선거운동이 진행됩니다. 교육감 후보들도 이른 아침부터 일제히 출퇴근길 유세 현장에 나와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 사무장 등은 어깨띠와 소형 명함을 활용해 거리에서 직접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 공보물과 현수막, 벽보를 통한 후보 알리기도 본격화됩니다.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확성장치나 녹음기 등은 밤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일반 유권자의 선거 참여 폭도 넓습니다. 선거 당일을 제외하곤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SNS를 통한 지지 요청은 선거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공지능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나르는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됩니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과 현직 교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단연 서울입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교육감 한 자리를 놓고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해 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상 첫 통합교육감을 뽑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선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이른바 현직 빅매치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EBS 뉴스 금창우입니다.
1: 네, 이어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과 눈여겨볼 지역까지 이상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부터 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와 함께 이 교육감 선거 후보들의 특징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2: 네, 이번 지방선거는 앞으로 4년 동안 지역 행정과 교육을 이끌 대표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회 의원과 교육감도 함께 뽑는데요. 전체 평균 경쟁률은 1.8: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감 선거만 놓고 보면 전국 16개 시도에 모두 58명이 등록해 평균 3.6:1로 훨씬 높습니다. 후보가 3명인 지역이 7곳으로 가장 많았고 4명인 지역이 5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와 전북은 두 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로 선거가 치러지고요. 대전은 5명, 서울은 무려 8명이 출마해 다자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후보들의 연령대를 보면 60대가 가장 많고요. 남성 후보가 51명, 여성 후보가 7명으로 남성 후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이 정당 공천과 기호가 없는 만큼 후보자들의 교육 철학과 실행력을 유권자가 직접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교육감 선거는 경쟁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특히나 서울은 후보가 8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 공식 선거 운동

0: 첫날 풍경이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1: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조전혁 후보였습니다. 오늘 자정 용산에 있는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요. 오전에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윤호상 후보도 오늘 오후 서울시 교육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고요. 정근식 후보는 유동인구가 많은 용산역 광장을 첫 유세 장소로 선택해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각자 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골랐는데요. 김영배 후보는 광화문 광장에서, 또 한만중 후보는 한글과 교육의 의미를 강조하며 주시경 마당에서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하갱 후보는 건대 입구역 쪽에서 유권자들과 만났고, 또 류순호 후보도 동대문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선거전에 들어갔습니다. 홍세남 후보는 별도 출정식보다는 학교 앞 등교 인사와 전통시장, 또 퇴근길 유세를 이어가며 생활 현장을 도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0: 네, 반면에 경기도 교육감 선거는 임태희 후보와 안민석 후보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오늘 유세 현장을 보면 두 후보의 풍경이 좀 달랐습니까?
1: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교육감 선거의 상징성이 큰 곳인데요. 이번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임태희 후보와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나선 안민석 후보가 1대1로 맞붙습니다. 두 후보는 첫날부터 서로 다른 장소를 선택하며 각자의 정책 방향을 드러냈는데요. 임태희 후보는 수원의 한 특수학교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등교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인사하며 가장 소외되기 쉬운 아이들부터 챙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고향인 성남에서 출정식을 열고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현직 교육감으로서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가고 또 경기 교육을 안정적으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안민석 후보는 성남의 한 초등학교 등교길 인사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는 과거에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학교폭력 문제를 겪은 곳인데요. 캠프 측은 이곳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이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후 서현역에서 출정식을 열고 판교 테크노밸리도 방문을 했는데요. 이 테크노밸리 방문은 AI 교육과 미래 교육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이두 후보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모두 기초학력과 AI 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임 후보는 그동안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해온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을 중심으로 학생 맞춤형 학습을 더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초학력 지원도 이 기존 정책을 보완해서 이어가겠다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면 안 후보는 이 문해력과 독서 교육, 또 사고력 교육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 AI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읽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선거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맞대결이라기보다는 지난 4년간의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경기 교육의 방향을 바꿀 것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0: 네, 지금 뭐두 명의 후보 공약만 들어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전국에서 58명이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공약들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두드러지는 흐름이 있을까요?
1: 네, 현재까지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 보이는데요.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기초학력과 문해력 회복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이 학습결손 문제가 계속 제기됐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의 문해력, 사고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후보들도 단순히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말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수준을 어떻게 진단하고, 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AI 교육 역시 대다수의 교육감들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수업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지, 또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와 평가에 어떻게 연결할지, 또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봄과 관련된 공약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 맞벌이 가정이 늘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가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돌봄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도 중요해졌습니다.
0: 네, 이제 이 교육감 선거도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갔는데요. 유권자들과 후보들이 충분히 만나고 공약을 제대로 설명하면서 내실 있는 선거가 치러지길 바랍니다. 이상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면서 이 주변에서 큰 수익을 거뒀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런 강세장에서 조심해야 할게 있습니다.

0: 바로 이뇌 실력과 단순한 운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청소년 경제 체력 기르기 프로젝트, 오늘은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투자 감각을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한국행동경제학연구소 정태성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지금 뭐 변동은 있지만 꾸준히 강세장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심리 상태가 있을까요?
1: 네, 강세장에서 가장 위험한 심리는 자기 과신입니다. 노벨상을 탄 행동경제학자 리차드 탈러는 과신이야말로 투자자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계속 오르게 되면 내가 산 주식도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시장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내 판단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귀인 효과입니다. 오르면 내 실력, 떨어지면 시장 탓이라고 생각하니까는 투자금을 계속 늘리게 됩니다. 여기에 FOMO, 즉 나만 뒤처질까 봐라는 공포가 더해지면 적금을 깨고 빚까지 내게 됩니다. 강세장일수록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겸손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0: 네, 시장이 뜨거워지면 좀 개인 투자자들도 뜨거워지기 쉬운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자신의 수익이 실력인지 운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도 있습니까?
1: 네, 제가 최근에 조출한 히든사이드라는 책에서 나심 탈레브라는 학자의 동전 던지기 사고 실험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만 명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면 살아남는 게임을 진행하면 10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면 순전히 운만으로도 약 10명은 10연승을 하게 됩니다. 이 10명은 자기만의 투자 철학이 있다고 믿겠지만 실은 운이었을 뿐이죠. 가장 간단한 구분 기준은 이겁니다. 내 수익률이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과 비슷하다면 그건 시장이 올려준 것이지 내 실력이 아닙니다. 또 하나, 내가 이 종목을 샀는지 즉각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운입니다. 세계 포커 챔피언인 애니 듀크가 말한 것처럼 좋은 결과가 좋은 결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수익이 좋은 실력을 의미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0: 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처럼 좋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믿으면서 점점 투자금이 늘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이 과정에서 적금 깨기도 하고요. 네. 심지어 빚도 내는데 이것도 심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입니까?
1: 네, 대니엘 커너먼이라는 학자가 밝힌 평균 회귀라는 개념이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에서 교관들은 칭찬 후에 조종사 성적이 떨어지고 조종사를 꾸짖으면 성적이 좋아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통계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예외적으로 좋은 성적은 다음번에는 평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수익률이 예외적으로 높았다면 내년에는 평균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은 눈앞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과대평가하고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현재 중시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었으니 내년에도라는 생각 자체가 현재 편향의 산물입니다. 경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투입금을 늘리려는 이유가 분석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올해 벌었다는 그 기분 때문에 기반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0: 네, 특히나 요즘은 뭐 책도 많고 유튜브 채널도 많고요. 개인들이 AI까지 활용해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시장을 이길 수 있다. 이런 환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그 마이클 보브신이 제시한 실력의 역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력의 역설은 실력이 모두 향상되어서 성적이 평준화가 되면 운이 더 중요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실력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결과의 차이에 대해서 운의 비중이 커지게 됩니다. 정보 접근성이 평준화되고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보편화된 지금은 투자자 간의 실력 차이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프로야구에서 4할 타자가 사라진 것도 선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올라서 실력 차이가 줄었기 때문이죠. 통제의 환상에서 벗어나는 핵심은 통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단기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통제 불가능합니다.
0: 네, 요즘은 특히 유튜브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른바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전문성이 있겠지, 뭐 유명하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믿어버리기도 쉬울 것 같아요.

0: 있는데 위험한 거죠?
1: 네. 마태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 유래한 사회학 용어로서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그런 뜻의 이 현상이 바로 유튜브에서는 극대화되게 됩니다. 구독자가 많으면 알고리즘이 더 많이 노출시키고 더 노출되면 또 구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문성이 검증되는 단계는 별로 없습니다. 이때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후광효과, 헬로 이펙트라는 것이 작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후광으로 작용해서 다른 특성까지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게 보이는 것을 후광효과라고 하는데, 구독자 수라는 후광 때문에 분석 능력까지 더 뛰어나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더 위험한 것은 생존자 편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것은 예측이 맞은 영상뿐입니다. 틀린 예측은 삭제되거나 아예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청자는 성공한 종목만 보고, 이 사람 진짜 잘한다 라고 판단하지만, 영상에 찍히지 않은, 보이지 않는 곳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0: 네, 반면에요, 자신 있게 말하는 전문가일수록 예측 정확도가 낮았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 좀 강하게 얘기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얘기하면 조금 더 끌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런 심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1: 필립 테틀록이라고 하는 예측 전문가가 연구한 20년간 전문가 2만 8천 건의 예측을 추적한 결과, 전문가들의 예측 정확도는 다트 던지는 침팬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TV에서 자신 있게 전망하는 전문가일수록 오히려 정확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런 확신에 끌릴까요? 본질은 인간이 불확실성을 견디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가 불확실할 때 누군가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잡함을 견디기보다 단순한 패턴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률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믿어라. 세상에 절대적으로 100% 일어나는 사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각각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이 보다 더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확률로 얘기하는 사람을 믿어라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시각각 달라지는
1: 네.
0: 수익률 앞에서 우리 감정이 좀 일희일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가 뭐 공부하고 또 노력도 하면서 어떤 이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겠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문장하고, 성공한 사람은 노력했다라는 문장은 전혀 다른 명제입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참에 가깝습니다. 노력한다고 무조건 성공하지는 않죠. 성공에는 노력 외에도 운동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공한 투자자가 노력했을 수도 있지만, 노력한 모든 투자자가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결과만 보고 원인을 역추론하는 것은 논리학에서는 후건 긍정의 오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투자할 때도 누군가의 화려한 수익률을 보고 그의 전략이 정답이라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오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제가 책에서나 강연에서나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단 하나의 방법, 금융 문해력을 길러라입니다. 기업 재무제표를 읽는 법, 지표의 의미,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칙,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공부해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노력은 좋은 결정의 확률을 높여주지만 좋은 결과를 반드시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집중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겸손한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불안한 마음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금융 문해력을 차근차근 키워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5월 21일 목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양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마음 쉼터 천년 고찰 낙산사. 부지런한 여행객들은 이 기가 막힌 일출도 만날 수 있죠. 거기에 출출한 허기 달래줄 양양 자연의 맛까지.
3: 여기 우리 다리 하나 잡숴.
4: 형님 덕분에 내가 잘 먹네 오늘.
5: 호랑이가 싹 훑었어요.
6: 이게 나물 따는 사람은 나물 따는 사람 눈에만 보여.
7: 얘는 원추리.
2: 탁 트인 동해바다가 선물하는 다양한 매력. 그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풍류를 즐기는 현대판 선비를 만날 수 있는 곳.
8: 만백성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해요.
2: 양양의 특별한 멋을 만나봅니다. 양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바다와 산의 매력을 두루 느낄 수 있는 강현면입니다. 탁 트인 바닷가를 품고 있는 이곳은 관동 8경 중 하나인 낙산사고요.
9: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문화관광해설사 김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양양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 1번 낙산사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너무 좋고 설악산 자락에 천년 고찰 낙산사 꽃이 많이 폈어요. 예쁜 낙산사 될 겁니다. 저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2: 통일 신라 시대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낙산사는 그 역사가 1400년 가까이 되는 고찰입니다.
9: 네, 지금 보이시는 곳은 낙산사에서 가장 높은 해수관음상입니다. 동해바다에서 생업을 하시는 모든 어부들의 안녕을 위해서 1977년도에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2: 높이가 15m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 낙산사의 상징과도 같은 이 관세음 보살은 양양 일대를 덮쳤던 화마를 이겨내며 더욱 유명해졌답니다.
9: 자, 밑에 지금 저분이 걷고 있는 곳이 108 범륜석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2005년도 산불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할 때 깔았다고 합니다. 화마를 피해 갔습니다. 물론 돌이라 피해 간 것도 있지만 요 일대에서 요 부분은 안 왔답니다.
2: 복전함 밑에 있는 두꺼비는 재물을 불러오는 영험함이 있다고 합니다. 푸른 동해를 굽어보며 바다를 수호하는 해수 관음상을 뒤로 하고 발길을 향한 곳은 낙산사의 중심 법당인 원통 보전입니다. 지난 2005년 화재로 소실됐던 법당. 복원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는데요.
9: 지금 보시는 곳은요, 원통 보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홍련암이 낙산사의 가장 중심 법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게 아니라 여기 원통 보전이 바로 중심 법당입니다. 안에 관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곳인데요. 저희 낙산사의 세 점의 보물 중에 두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2: 원통 보전으로 향하는 대성문을 지나 관세음 보살을 만나러 가는 길. 보물제 499호로 지정된 7층 석탑을 지나 법당으로 들어가면 자비로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는 관세음 보살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물제 1362호로 지정된 이 불상은 각 부분의 비례가 유려하고 표정이 빼어나다고 평가받는 불교 문화재입니다.
9: 원장, 절에서 이렇게 정각에 담장을 친다는 게 매우 드문 일이죠. 자, 이게 세조 때 바로 세조의 명예에 의해서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에서 볼 수 있는 원장을 지금 낙산사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양양의 돌과 전각과 지금 기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귀한 곳을 경외시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산불이 많다 보니까 세조께서도 산불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원장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2: 낙산사에서 만난 멋 또 하나, 해안 정자인 의상대입니다. 과거 의상대사가 좌선 수행을 했다고 알려진 자리가 바로 이곳인데요. 지난 1925년 의상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동해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곳에 정자를 지은 것이죠. 오래된 소나무를 거느린 의상대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9: 연안 박주원님 64세 마지막 관직 생활을 양양에서 하셨습니다. 양양에서 하시면서 당시 녹봉이 2,000냥이었었는데 12,000냥을 받았다고 하셨답니다. 그 만냥이 여기서 바라다 보는 일출, 이것이 만냥의 가히 조카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니 이 여기의 절경은 그야말로 동해안에서 깨어난 일출의 명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세월을 품은 수려한 절경 그리고 장엄한 일출, 시대와 세대를 뛰어넘은 묵객들이 찾아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던 곳. 세상의 평안과 중생의 안녕을 기원하던 부처의 가르침과 그 간절한 염원이 천년 고찰 낙산사 곳곳에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의상대를 지나 바닷가를 따라 걷다 보면 홍련암을 만나게 됩니다. 낙산사를 대표하는 기도처이기도 한 이곳. 낙산사 창관의 모태가 되는 성지인 홍련암은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직접 만난 곳이라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오는 장소입니다.

0: 세상에서 번다 했던 마음의 휴식을 찾기 위해 마음을 모으는 시간.
1: 소리에 집중합니다. 천천히 입으로 들어와서 입속에 일단 머금고 있습니다. 입속에 차를 머금고 입속에서 불려보기도 하고 온도가 변하고 맛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목 속으로 차가 넘어가도록 조금씩 마셔봅니다.
2: 살면서 스스로를 느끼는 게 잘 없는데 시점이 잘 자주 까먹는데 멈추고 자신을 느끼는 습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0: 템플스테이의 주된 수업 내용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호흡법을 배우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고 비로소 참된 평안을 찾아갑니다.
3: 저희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다양한 명상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해서 참가자들이 단순히 하루 쉬었다가 그냥 가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곳에서 아름다운 곳에서 명상과 불교 문화와 사상을 직접 체험하고 일상에 돌아가서도 마음을 챙길 수 있도록 적용해 놓은 템플스테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오늘 하루 수행자가 된 마음으로 명상에 임하는 사람들. 상처받았던 마음도 욕심도 모두 흘려보냅니다. 참 나를 만나고 내 안의 번뇌를 내려놓기 위한 기도는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2: 절에 있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휴식이 조금 더 깊은 휴식이 되는 느낌이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0: 양양에서 강릉 주문진으로 향하다 만나게 되는 제법 널따란 저수지. 이 저수지를 품은 마을은 달이 뜨고 내가 흐르는 곳이란 뜻의 달래촌 마을입니다. 산림 휴양 마을인 이곳은 지금 늦은 봄맞이 준비가 한창.
4: 달래촌 마을은 그냥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쉼하고 충전하고 힐링하는 마을입니다.
0: 주민 모두가 합심해 만든 곳인데요.
4: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만들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만들자.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수지가 조성이 되게 됐어요.
0: 저수지도 새롭게 만들고 둘레로 길도 놓고 평범했던 시골 마을을 함께 꾸며 관광 명소로 만든 것이죠.
4: 이 폭포로 말할 것 같으면 달래촌의 제1경입니다. 달래폭포. 폭포 길이가 한 20m 정도 되는데 큰 비가 왔을 때 엄청난 그 굉음을 내 장관인데 여기 태어난 친구들 어릴 때 여기서 미끄럼을 탔다는 겁니다. 폭포에서.
0: 청정 산림의 반에 김주성 씨가 이 마을에 터를 잡은 건 지난 2004년.
4: 아, 저 안에 있네. 많이 뜯었어? 다 낙엽 속에 있네, 낙엽 속에.
5: 얘는 낙엽이 덮어져가지고 고라니가 싹싹 훑었어요. 나뭇잎을 헤쳐야지만 딸 수가 있어요. 시력이 좋은 사람만 보여요. 이게 나물 따는 사람은 나물 따는 사람 눈에만 보여. 지금 요거는 원추리 나물이고요. 이런 거는 다 이쪽에 머위입니다. 머위는 잎이 작을 때는 데쳐서 나물로도 먹고요. 조금 크면 요걸 쌈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뿌리는 뿌리대로 약을 하고 머위가 항암제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얘는 원추리.

0: 그만 따오 그만 많이 했는데 그만 가지죠. 고라니 먹을 거 남겨놓고 가.
1: 이젠 이 산과 들에서 나는 거라면 모르는 게 없답니다. 이젠 마을 공동 사업으로 힐링 캠프도 운영 중인데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산채나무를 이용해 건강 밥상을 선보이는 것입니다. 이 맛에 반해 이 심심산골로 해마다 찾아오는 고객이 3만 명이 넘는다는군요.
2: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
3: 생일 축하드려요, 어머니.
4: 만수무강하세요, 만수무강.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같아.
5: 아저씨. 예. 아저씨, 이장님이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 아들 그래야지 뭐 아무 소리도 안 해.
1: 어르신께 대접할 메뉴는 송이 능이 백숙.
6: 백세까지 사셔야 되자. 여기 우리 다리 하나 잡수.
5: 형님 덕분에 내가 잘 먹네 오늘.
7: 감사합니다. 아니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응? 이렇게 와서 그래 할 거네.
5: 왜 소문을 내 그래?
6: 뭐라고 할 말이 없다.
1: 2010년부터 마을 이장을 맡으면서 시골 생활에 단단히 뿌리 내린 김주성 촌장.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아들이나 진배 없답니다.
5: 우리 이장님이 또 우리 할머니도 생일들 이렇게 해줘요.
8: 원님 덕분에.
4: 아니 아침에 그러더라고. 어머니 구순이라고. 이왕이면 저기 영양가에 있게 저기 송이 저 능이 백숙을 해드리라고.
5: 강남도에서는 이 백숙이 최고예요. 인기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여기 이 동네 달래촌에서만 나가지 다른 데는 없어요.
1: 양양의 풍성한 자연이 한상 가득.
9: 맛이 괜찮으세요?
10: 맛있어요. 같이 와서 먹자.
9: 네. 원추리나물 달달해. 원추리나물 잡수고 이거 돈나물 물김치예요. 물김치.
11: 이 돈나물이나?
9: 네, 돈나물하고 미나리하고.
11: 어디 있더나 돈나물이?
9: 네, 돈나물. 물이 우만하게 막 올라왔어요.
1: 달래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힐링 맛집은 바로 여기입니다.
12: 네, 필요한 건 없으세요?
13: 네. 땀은 잘 나요?
12: 네네, 땀이요. 뼈가 막 쑤셔요, 쑤셔. 아, 시원해요. 뼈가.
13: 따뜻한 차 더 갖다 드릴까요?
12: 네.
14: 여기서 찜질을 아주 하세요?
12: 네네네네.
14: 어떤 게 좋아요?
12: 뼈가 개운해요. 뼈가 쑤신 게 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개운하고, 포근하면은. 아.
13: 수증기가 나오고.
1: 핀란드식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 숲속에서 뜨끈하게 피로를 풀어주는 사우나. 이만한 힐링이 또 어디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쉬는 것. 달래촌에서 해야 할 건 그게 전부입니다.
15: 저희가 달래촌이잖아요. 몸 달래, 마음 달래.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고. 맛있는 건강한 식사도 하시고 몸도 풀고 가시게 그 온갖 시름도 다 내려놓고 그렇게 개운하게 하고 가시는 그런 쉼의 장소로 저희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1: 숲길을 따라 조성된 생태 탐방로를 걸으며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 양양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쉼입니다. 설악산 줄기에 푹 파묻힌 아늑한 마을. 인적 드문 이곳에 밑더러이 떨어진 집이 한 채 눈에 띄는데요. 자연인이라도 머무는 곳인가 했는데 오이 상투까지 틀고 한복을 갖춰 입은 의문의 한 남자. 게다가 화를 들었습니다. 도인인가 싶은 그 남자의 정체는 유학을 가르쳐온 서당의 훈장님이신데요. 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를 자처하는 김일명 씨. 문물을 겸비한 그의 수행은 34년째 진행 중입니다. 남편을 따라 수도도 전기도 없는 산골로 들어와서

0: 알게 된 아내 김은희 씨. 7년 전부터 지인이 빌려준 집에서 자연을 벗삼아 살고 있지만 그리 불편할 것도 힘들 것도 없다네요.
1: 이 해마다 번져가지고. 초고 주장에 무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저녁에 반찬 하려고.
0: 산골의 봄은 좀 느리게 찾아옵니다. 이제야 비로소 텃밭에 감자를 심는데요.
1: 간격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2: 먼저 지금 강원도에서는 제일 파종 제일 먼저잖아. 이게 우리가 추위가 올해 길잖아요. 이게 이제 6월 감자라 해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여기는 이제 파종을 해야 돼. 그만큼 이 추위가 길어. 우리 이게 강원도는.
1: 손으로 덮어야 돼.
2: 아, 우선 이제 손으로 위에다 정성스럽게. 모든 매사에 이 사람의 손이 가야 돼. 그러면 안 될 것도 잘 돼야.
0: 해줘야. 이 정도 밥만 읽어도 두 사람 먹을 양으로는 충분하답니다.
1: 그만 그러구나.
0: 욕심 낼 것도 그리 부지런 떨 것도 없는 삶.
2: 밥상에 오르지 마면 돼.
0: 부부는 지금 참 행복합니다.
2: 여기도 쑥이고 저기도 쑥이고. 그 양양이라는 한자가 기름진 양에다 변양자예요. 우리나라 중에서 가장 우거지고 기름지고. 그래서 사람도 기름진 곳에 머물면은 기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봐. 한줌. 그저 이렇게 먹을 만큼 채취했으니 베풀어준다 이 말이죠. 자랑스럽습니다. 벽골 영양.
0: 봄 나물이 지천으로 올라오는 몇 좋은 요즘.
1: 매이하고 달래하고 아깝게 캤는 거 가지고 저녁에 반찬 달려.
0: 하하, 부지런한 아내는 벌써 식사 준비를 마쳤답니다.
1: 으쌰. 식사하실 준비 됐어요.
0: 자급자족하며 검소하게 사는 부부에겐 지금이 화양 연파.
2: 이제 뭐 하절기나 다른 먹겠다. 이렇게 야외에서 또 먹을 수 있으니까. 응? 고맙네. 많이 먹고 우리 감자 심으라고 했으면 이제 수확은 이제 아마 몇 배 나올 거야.
1: 진짜 맛있어요.
2: 아, 그래. 맛있는 정도가 아니 이게.
1: 많이 드세요. 오늘 애지 없으셨잖아요. 일하시느라고.
2: 그렇지. 그 말을 챙겨줘야 또 내가 박합을 했다고 인정을 내가 스스로. 고맙소. 아내도 같이 먹고.
0: 딱 좋은 날들입니다.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펼쳐진 아름다운 풍경. 동해의 지푸른 바다와 소나무 숲을 함께 즐기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양양의 명물 하조대 등대를 만날 수 있는데요.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 같은 양양의 비경. 양양 10경 중 제5경으로 꼽히는 하조대는 2009년에 명성 제68호로 지정된 곳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즐기는 특별한 방법. 이 시대의 선비인 훈장님, 가야금 뜯으며 풍류를 즐기십니다.
2: 하륜이라는 옛날 조선시대, 조선 중기 때 하씨와 조씨 이 두 분이 여기 와서 늘 학문에 정진하고 또 스스로 우정을 다지고 또 이곳 모든 분들이 서로 활용을 하면서 이 소나무 숲에서 이 절경 속에서 또 이거 일출봉입니다. 일출대입니다. 일출대. 그래서 하조대. 즉 우리나라 동해안의 일출대. 우리 민족의 긍지와 같이 5000년을 지켜온 그와 같은 장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비경에 쓰니 그냥 쓸 수가 없어서 소인도 그런 점을 준비했습니다. 송담석화 글체가 좀 거친 것 같아요.

0: 같지만 제 채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송자, 이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이 그래서 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석화, 돌 위에, 바 위에 귀암 괴석의 꽃이다. 역사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장엄한 모습들입니다. 봄을 기다리며 살아온 세월들, 만백성 이 일대의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고 모두들 건강했으면 해요.
1: 이 자연이 좋아 그 풍경에 반해 양양에서의 삶을 선택한 부부. 다시 찾아온 봄. 부부는 더 화창한 내일의 소망을 그려봅니다.
0: 근데 이 봄날 긴 겨울을 해동시키고 이렇게 동해안 물려는 여기에 봄이 봄바람과 오니 이렇게 풍광이 좋고 자연적인 학당에서 이때 이 부단자루에 글 한 점 쓰는 것도 큰 의문의 요지라. 금모래 음모래 하는 이 해변에서 이렇게 이 몸을 움직여봤습니다.
1: 해돋이의 고장 양양. 산과 바다가 있고 아름다운 멋이 있는 이곳 양양에서 한 박자 쉬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생명의 생명의 신비야.
3: 아래서 아직 안 나온 것도 있어요.
2: 이제 좀 있으면 나갈 거지.
0: 내가 장풍 이걸로 탁 날려버릴 테니까 놓고 밥 먹고 시작합시다, 영화. 자. 이야!
4: 이어서 PD로그가 방송됩니다.
5: 아빠를
6: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데?
7: 이길을 봐라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2: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2: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어요. 언니한테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오늘 찾은 곳은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전국에서 가장 큰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 홍성으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3: 오늘 아주 좀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이 먼 곳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분을 뵈러 한번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4: 안녕하세요. 저는 임치호 박사라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고.
5: 알고리 뭘까요?
4: 그쵸. 축산 직업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유통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좀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미트마스터라는 딱 직역하면 이제 고기 전문가죠. 정말 배우고 안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2: 고기의 진심인 미트마스터 임치호 고기 박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고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6: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7: 감사합니다.
6: 예,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8: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승. 그리고 그렇구나. 이 지리적으로 이쪽이 네.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다 뻗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9: 됐어요. 네. 오늘 같이 오실 PD님.
6: 안녕하세요. 예. 아우, 처음 뵙겠습니다. 잘 말씀을 또. 아유, 민망하다.
9: 여기는 네. 저희 박사.
6: 네네.
9: 아카데미에서 절대 제가 이렇게 또 제자이기도 하고.
6: 아, 지금 말씀 많이 들었어요.
9: 제가 1호 제자. 1호 제자.
6: 그렇구나. 네.
9: 항상 먹으려면은 농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님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6: 아유, 예. 보여주시면 영광이죠. 벌써부터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지금. 여기 총 몇 마리쯤 있는 거예요?
10: 여기는 상시도수 한 100도에서 120도 정도.
6: 보통 사람들이 한우랑 유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가 한우고 뭐가 유구예요?
10: 한우는 이제 말도 한국수호란 뜻이거든요.
6: 저 누렁이. 저 누렁이. 이 농장에는 재래종인 한우와 더불어 다른 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10: 우리나라에서 한우를 풀도록 유구라고 하는데. 네.

0: 홀스타인 얼룩무늬.
1: 네. 우유랑 고기 소리를 같이 생산할 수 있는.
2: 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0: 들어야 되는 거죠?
3: 네.
4: 맥락이 빨아가는데요? 식도가 열렸습니다. 맛있어?
2: 이곳의 소는 2개월까지는 분유를, 이후에는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3: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숯불 출연율이 한 60% 65% 정도. 얘네들은 TMI라고 해가지고 저게 토탈 믹스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딴 비빔밥이에요.
0: 아 비빔밥. 네.
3: 풀이랑
0: 비빔밥 먹고 자라요. 네.
1: 그러니까 유산균이 네. 첨유된 그런 아. 느낌.
2: 최상급 한우로 키우는 비결이 비빔밥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3: 이게 옥수수가 섞여 있고요.
0: 옥수수?
3: 이제 이건 면실이라고 황분인데 면실 섞여 있고 아. 배합살이 섞여 있고.
0: 면실은 왜 있어요?
3: 면실이 지방이 높아. 아. 고지방이 높아 가지고.
0: 지방.
3: 네. 그냥 한 칸에
0: 아, 한 칸에
3: 하나의 태바가지.
0: 얘들은 살찌우는
3: 네.
0: 걸컵 이거 걸컵 하는 거죠, 얘들 네. 지금.
3: 얘네는 살찌우는 사료고 얘네는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2: 첫날 농장 견학을 바탕으로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기 박사님이 일찍부터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가 들어오는 날, 이날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을 합니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5: 어?
0: 아, 네. 아유, 안녕하세요.
5: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5: 일단 먼저
0: 네.
5: 작업을 해야 되니까
0: 네, 네.
5: 일부를 좀 입으시고.
0: 네, 네.
6: 근데 여기 막 태극기 있고 뒤에 마스터라고 써있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마스터도 아닌데 너무.
0: 이렇게 장비가 많네요.
7: 항상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네. 미생도 되게 중요하고요. 안전도 중요하니까.
0: 맞아요. 네.
7: 오른손잡이시죠?
0: 네, 오른손잡이.
7: 왼손에 꼭 뭐 칼을 잡을 때는 꼭 차셔야 돼요.
0: 네.
7: 저는 그냥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십니다.
0: 생명. 네. 생명입니다.
8: 이게 안전장갑인데
7: 저희 직원인데 오늘 사수가 되실
0: 거예요.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오늘 들어온 게 450kg.
8: 고기만 450kg.
0: 전체 순서가 발골하고 대구날,
7: 대구날
0: 이렇게.
7: 네.
9: 얘네들 연결구가 다 있어가지고
8: 진짜 뼈 모양대로 샥 하시네요.
9: 돼지는 배웠는데 네. 이 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돼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배워야 돼요.
8: 아,
9: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이제 소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가 도가니세요. 저는 이 뼈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
8: 네.
9: 예, 지금은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8: 아, 거의 무슨 약간 초능력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레이처럼 보이면?
9: 예, 한번 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8: 네.
9: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딱 잡고
8: 네.
9: 칼로 여기를 끊을 거예요.
8: 이렇게
9: 떨어집니다.
8: 네.
9: 자, 오. 자, 들어서. 자.
8: 오, 무겁다.
9: 오. 자, 하나, 둘, 셋.
8: 아. 오.
9: 이게 한 기본이고 좀 이따 등심은 좀 더 무겁습니다.
8: 네, 아, 이게 몇 킬로쯤 돼요?
9: 한 20킬로 좀 될 것 같습니다.
8: 20킬로? 어. 생각보다 무겁네요.
9: 다시 또 일로 오시죠.
8: 네, 네.
0: 어, 다 이렇게 유심히 엄청 유심히 보시네요. 그렇죠. 예.
8: 거의 뭐 몸을 닫는데 거의 뭐 온몸으로 하시네요.
9: 그치, 그래야지
8: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9: 네. 그리고 요게 채끝.
8: 아, 뼈 굽는 소리가 싹싹 들리네요.
9: 그쵸.
8: 와,
9: 여기에서 사골 나오고.

0: 마지막에 여기 두고 여기다가 손을 딱 넣으세요.
1: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0: 잘 받쳐서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대분할보다 이제 오늘 이제 손질을 칼로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 사수한테 배우실 거예요.
2: 네.
3: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요?
2: 헤어밴드 이거 운동할 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나 보죠?
0: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2: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데.
4: 최대한 살을 보면서 나오죠.
5: 이렇게 네. 우리가 최대한 살을 덜 다치게.
4: 네. 이런 식으로 이 홍두깨를 요거랑 이쪽까지 다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3: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한 첫 번째 작업.
4: 왜 떴어? 여기서 쭉 쓰면은 저처럼 쑥 쓰면은 길게 쭉 나와요.
2: 아, 네. 좀 불안해서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몰라서 생각보다 떡지방이 두꺼워서
4: 네, 맞아요.
2: 이렇게 해도
4: 쭉 하면서 쭉 당기고 오케이. 맞아요.
5: 좋아요. 좀 깨끗하지 않아요?
4: 네, 좋아요. 쭉 끝까지 쭉 끝까지. 네.
5: 스시 해봤던 게 도움이 됩니다.
4: 스시 하시면 돼요. 네. 저희 비닐을 벗기 전에 잘못 손질하면 옆에 있는 그 사고가 탈 거예요.
0: 저희 잠깐 옷 이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5: 좀, 네.
4: 좀 들어가야
0: 잠깐 나가.
2: 들러. 네, 네.
4: 약간 똑같은데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2: 네.
4: 저기 저 작업하는데 또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 걸어야 돼.
2: 아, 위에? 네.
0: 이렇게.
4: 이런 식으로 해서?
0: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2: 탁 걸어야 된다는 거죠?
5: 벌써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0: 이게. 자, 아래 잡고.
4: 여기서.
2: 여기다 머리에 걸면 되나요? 막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요, 손에서.
0: 야, 여기가 지지대가 돼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2: 아, 약간 스쿼트 하듯이 이렇게. 네. 아,
4: 그래야지 혼자. 네.
0: 호흡까지 또 가볼게요.
2: 네, 네.
4: 쭉 당겨요. 훨씬 깔끔하죠?
2: 네.
0: 피디님, 또 잠깐 오시고.
5: 아, 네. 또 가겠습니다.
0: 네. 우리 여기서 그 지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2: 아, 뭐니까.
0: 여기서 근데 골고리가 튀어나올 때 이 손 조심하세요.
2: 아,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네요.
0: 지렸대.
5: 쭉. 나와야 것 같아요.
0: 아, 나와야죠. 골라라.
2: 나왔습니다.
0: 자, 그리고 항상 자세 생각하고. 그래서 쭉 스쿼트 하듯이.
2: 네,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아. 일하면서 저절로 운동이 막혀요.
0: 아주 건강한 직업이에요.
2: 아, 그러네요.
0: 네. 아직도 홍두깨 하고 계시는 거야?
4: 네, 맞습니다.
0: 다음 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하세요, 피디님.
4: 너무 겁이 많으세요.
2: 아니. 제가 이 상품에 피해를 줄까봐.
0: 안전하게?
2: 네, 안전하게. 네. 안전은 뭐?
0: 안전하고 신속하게?
2: 네, 알겠습니다.
4: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2: 네. 천천히 빠르게 하라니 뭔 소리예요, 지금?
4: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다치지 않게 하면서.
0: 여기 같이. 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앞치마살. 그리고 또 지방 걷으면 얘네가 또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치마살 걷고, 알치마살이랑, 치마 양지하고.
2: 그치. 소가 치마를 몇 개월 입은 거예요, 지금?
0: 그치.
2: 앞치마 있지, 뭐, 저기, 속치마 있고, 뭐.
4: 한복 수준.
2: 아,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4: 국내산이라 한복 입었나 봐요.
5: 네.
4: 저, 힘들어
0: 가야 돼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2: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또 잡는 부분이 미끌미끌해요. 거기가 기름이 있으니까.
0: 이걸 잡고.
5: 스쿼트 하듯이.
0: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고.
5: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죠?
0: 하나, 둘.
5: 잠시만요. 손이 미끄러지네요.
0: 미끄러지죠. 조금 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5: 하나, 둘.
0: 자, 애기한듯이. 결혼 하셨죠? 그죠?
5: 진짜 무겁네요.
0: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시면. 오시죠?
4: 또 힘들어 가셔야 돼요.
5: 아, 그래요? 네, 가겠습니다. 네.
2: 다리.
0: 하나, 둘.

0: 그치. 오, 수고하셨습니다.
1: 쉽지 않네요. 네. 제가 보니까 힘이에요, 힘. 기술도 중요한데 어쨌든 힘입니다. 힘이 밑받침 안 되면은 뭐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0: 여기서 좀 엎친살이 나오는데 왜 엎친살인지 아세요?
2: 왜 엎친살이에요?
0: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닿는 부분.
2: 아, 엎드려 있다고 해서.
0: 네, 엎드려 있을 때 배가 먼저 닿잖아요. 그 부위를 이제 엎친살이라고 해요.
2: 명칭을 아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의 어디 부위인지 네. 감이 오네요.
0: 토시살.
1: 토시살.
0: 안 띄고 있는
1: 팔토시. 팔토시랑 비슷해서. 네.
2: 진짜.
1: 토시. 근데 이제 언제 이거 잘 모르겠어요.
2: 어머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1: 조금.
2: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아직 자, 누가 준지 누가 지은지 몰라.
1: 그러니까 이거 누가 준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색스럽다.
2: 그렇죠. 예.
0: 소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지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돼지고기도 더 할 수가 있어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문화가 좀 발달됐고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거든요.
3: 야, 보지세요. 오케이.
2: 오, 엄청 웃기네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여기가 엎진살, 그다음에 뭐냐 양귀머리, 양귀머리, 차돌박이 다 있습니다.
1: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소가 들어오는데 정도 하고 아 숙성을 시키는구나. 숙성 얼마나 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가요?
0: 온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1: 아 네.
0: 지금 거기 저기 품질에 신경 많이 쓰세요?
1: 네. 쓸데없는 거 그러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2: 할 일도 많아요.
1: 그러니까요. 네.
4: 선생님, 시간이 오픈 시간 다가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2: 네, 네. 다 걸자. 네. 고기 굴리고 나서 우퉁 해놓고 나서 하자. 고기 네. 많이 굴렸다.
1: 제가 지금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죠.
4: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이제 저쪽으로 저도 빨리 굴게요.
4: 강아지 기절하시고.
2: 네, 좋아요.
5: 그리고 나서 저기.
0: 우리가 막 고기가 들어오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본이든 숙성 과정을 왜냐하면 사후강직이라고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전부 다 강직이 시작해요. 강직이 풀어지려면 이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소는 한 일주일가량 온도에 따라 달라요. 돼지는 한 2, 3일.
6: 고기 박사님의 어깨너머로 발굴과 고기 손질을 배우며 그렇게 첫 근무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죠.
1: 드디어 또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6: 회식입니다.
1: 이렇게 회식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0: 저희는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먹은 듯이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1: 그러면 환영회이자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네요.
0: 아 그렇죠. 네.
1: 두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7: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특이하고
1: 아, 그러면 저희가 고기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아요?
0: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이게 소고기가 육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향이 좀 적은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로 천천히 육향이 강한 걸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1: 네. 한영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아요?
0: 일단 요즘에 막 TV에서 많이 나온 거 이분하게.
1: 이분하게. 그렇죠, 이분하게.
0: 충청도 사투리로는 이제 오아시스살, 청겹살이라고 얘기해요.
1: 청겹살.
0: 이렇게 보면 이게 마블링이 많이 들어 삼겹살 말고 이제 청겹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분하게.
1: 아유,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네,
0: 저는 여기 항정살은 고추장을 좀 찍어 먹거든요.
1: 아, 그래요?
0: 항정살은 기름진 음식은 고추장에 먹으면 좀 그 느끼함이 좀 잡더라.
1: 가브리살이 그 등심 덧살인 거죠?
2: 네, 맞아요.
0: 이 가브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무엇을 덥다라는 거, 덥다라는 얘기거든요.
1: 등심 덧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은가요?
0: 등심 쪽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살코기의 만장이 좀 담백해서 너무 막 바싸게 익히면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살짝 좀 들리킨다는 느낌은 있고.
0: 네,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네.
7: 아이아르 반.
3: 아이아르 반. 아,
8: 그치, 우리 셰프 출신. 네. 이 친구가 지금 자격증이 기능가 몇 개가 있지?
7: 양치 조리 기능사, 통식조리 기능사, 의식조리 기능사, 제가 기능사, 제빵 기능사, 이번 시흡철 기능사.
3: 와,
7: 그렇게 있습니다.
3: 갈매기살.
8: 예, 갈매기살.
3: 갈매기살이죠. 갈매기살은 조금 쫄깃한 그런 식감이 좀.
8: 네, 식감이 있잖아요.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내장이 접합하는 부위라다 보니까 특유의 향이 있었어요.
3: 맞아요. 풍미가 좀 강하잖아요. 네. 향이.
8: 갈매기살도 지방이 좀 없는 부위니까, 네. 요거는 오히려 기름장에, 소금장이 더 날 수도 있어요.
3: 아, 그럼 이거 소금만 찍어서.
8: 네, 소금만 찍어서. 네.
7: 오히려 소금이 더 잘 어울려요.
8: 식감도.
3: 네.
8: 오, 역시 브리지.
3: 제주도 품종이 많잖아요.
8: 네, 지금 이제 얘는 제주 재래 돼지하고 랜드 데이스를 토종 돼지하고 합친.
3: 그 삼원 교잡종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 세 개 합친 거.
8: 랜드 데이스, 네. 요크셔, 뷰로.
3: 그게... 네.
8: 우리가 그 한돈 있잖아요. 네, 그게 삼원 교잡종이. 뭐 색깔 부분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코스레 하면은. 맛이 없어요. 달라지고.
3: 색깔이 좋으면 일단 관리가 잘 되는 고기다.
8: 네. 근데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잖아요. 근데 그런 제대로 된 숙성된 고기들도 오히려 더 색감이 진해요.
3: 자, 맛있다.
8: 한우는 아무래도 이 마블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강한 대신, 유부고기는 저 마블링이 좀 적은 대신, 육향이 좀 강해요. 고름 사이에.
3: 그러네요.
8: 보자. 다음 제가 올리는 부위는 무슨 부위일까?
3: 분명히 잘랐는데.
9: 스테이크 등심이랑 비슷한 부위였던 것 같은데요.
7: 자, 그럼 뭐야? 살치살. 부치는 뭐야? 부치살.
8: 도시살. 커팅 방법이 좀 달라요. 힘줄을 집어넣어서 따로. 도시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육향이 있어서 분량을 좀 더 익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여기 내장에 접합하는 부위니까.
3: 맞아요. 내장이라는 거. 네.
8: 얘는 자 볼까요?
3: 제비추리?
8: 어우
3: 제가 잘랐던 기억이 나요.
8: 제비추리는 통으로 구워가지고 육즙을 감당 가위 탁탁 잡으면 진짜 맛있어요.
3: 통으로? 또 커다란 걸.
10: 상해에서 한 19년 정도 직장 생활 했어요. 사람들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알고 왔거든요. 여기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8: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예전에 일단 데리고 있었던 되게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육 관련된 일을 못 하고 그냥 정육 식당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야 우리 이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어디 나가서도 인정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좀 변모해 보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예전에 좀 밑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 드디어 제대로 된 발굴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고기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로 출근했습니다. 총 6주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 그 마지막 날입니다.
8: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9: 6주 분량하는 하루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8: 네, 아카데미 괜찮을 것 같고 상의만.
6: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건 필수죠.
3: 오, 두껍네요.
8: 두꺼워.
3: 그럼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은.
8: 일단 한 두 번 보호가 되겠죠?
3: 네. 역시 다 장비빨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일이.
8: 네, 위험하고. 처음 하다 보면요.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3: 그럴 것 같아요.
8: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몸 쪽으로 이렇게 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3: 이렇게.
8: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움켜잡습니다. 네. 자, 칼날이 지금 어디로 와 있죠?
3: 제 쪽을 향하고
8: 안쪽으로.

0: 안쪽 잡기.
1: 자, 그리고 칼을 돌립니다. 자, 칼이 어디를 보고 있죠?
2: 바깥쪽이요.
1: 바깥 잡기.
2: 바깥 잡기.
1: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2: 돌리고
1: 검지를 올리고
2: 세워서
1: 바로 잡기. 안쪽 잡기.
2: 안쪽 잡기.
1: 바깥 잡기.
2: 바깥 잡기.
1: 자, 여기서 힘들 겁니다.
2: 네.
1: 그래서 바로 잡기.
2: 바깥 잡기에서
1: 오, 잘하시네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요.
2: 괜찮나요?
1: 네. 안쪽 바깥 바로 잡기가 자연 자세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2: 아.
1: 네. 약간 연필 돌리기랑 비슷해요.
2: 안쪽
1: 바깥
2: 두 개를 빼서
1: 바로
2: 바로
1: 다시 안쪽
2: 안쪽 바깥 이 뭐라고 이 뻐근하네.
1: 네. 이거 나중에 진짜 뻐근하고 나중에 네. 저 작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2: 아.
1: 네. 이게 바꾸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렇게 딱 이럴 때도 있어. 뭐 이러고 다니 이러고 한 10분 동안 다닐 때도 있어요.
2: 아.
3: 드디어 제가 메울 첫 발굴. 가장 쉽다는 돼지 몸통입니다.
1: 여기다가 먼저 제가 칼집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내줍니다. 목막을 잡고.
2: 아, 쥐어 뜨는구나.
1: 해서 이 콩팥까지 같이.
2: 어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1: 네.
2: 나은 것 같아요. 네.
1: 자꾸 여기 지금 갈매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2: 네.
1: 여기 당겨주면 칼만 대면 돼요. 여기 끝에 쪽 있죠. 여기 요 라인 쪽에 칼만 탁탁탁 대주면서 갈매기살.
2: 제 국모양인데 옛날 그전부터 갈매기살이 왜 갈매기살이에요?
1: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2: 네.
1: 횡경막을 지금 어떻게 질러왔죠?
2: 이렇게 가로질러왔죠?
1: 사이 간짜리에서 간막이살이
2: 있어요. 아, 간막이살.
1: 네, 간막이살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막이살, 그리고 갈매기살로 변천한 거예요. 뼈가 미은 자로 되어 있어요.
2: 네.
1: 미은 해서 안심살을 저기서 합니다.
2: 살살살살살. 하면은,
1: 그러셨습니다. 안심살.
2: 네. 안심입니다.
1: 형으로 그대로 등갈비.
2: 이 코믹 같은 거 할 때.
1: 네, 맞습니다.
2: 아, 이제 느낌 옵니다, 확실히. 껍데기 잘리는 느낌.
1: 그렇죠, 느낌 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2: 뭐지, 이거? 느낌 왔는데.
4: 부위가 살짝 아쉬웠다.
2: 아, 자, 완료했습니다.
1: 이제 여기서 등심하고 삼겹살. 쪽, 배 쪽. 이게 전체가 다 삼겹살이라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 있으면 오겹살. 껍데기가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벗겨지면 삼겹살.
3: 오늘은 저 말고도 수업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1: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식육처리 기능사는 국가 이제 공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그거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5: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만 하다 보니까 매장이나 이제 발주 들어오는 썰어져 있는 고기들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쉽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장 아카데미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 오늘 처음 배웠지만
2: 네.
1: 같이 했던 대표님이랑 한번 뭐 대결 아닌 대결?
2: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갑자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긴 했는데
1: 45분 측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3: 갑작스런 대결이지만 수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1: 색깔이 달라요. 안심사의 경계랑. 왼손이 아파야 돼.
2: 그래야 돼.
1: 네. 무슨 말이야? 여기서 딱 끊어.
2: 아, 그렇죠.
1: 톡톡톡톡, 그렇죠. 잘 따라하시는데요? 몸 쪽으로 당기면 돼.
2: 저기 벌써 제가 끊는.
3: 짧게나마 배운 돼지 발굴 기술. 최선을 다해 발휘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 9분 남았는데 다 끝나셨네요. 자, 지금 나무의 끝난 시간이 이제 9분인데.
0: 네. 네, 끝나고 어차피 제가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손댈 건 없었어요.
1: 다 끝난 상태에서? 어?
0: 다 끝나요.
2: 남았는데. 예, 하나 남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서로 해결했다고 쳤지만 사실은 각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했으니까 예. 아, 땀 나는구나.
5: 땀 많이 나요.
2: 그러니까요. 예. 아까 땀이 왜 나시나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3: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2: 네. 돼지
6: 따라오십시오.
2: 네네. 아, 이렇게 반으로 잘린.
6: 네, 여기 인두채인데.
2: 네.
1: 자, 여기, 여기 안쪽으로.
2: 네.
6: 팔이. 팔이.
1: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2: 네.
1: 탁, 탁, 탁.
2: 발꼬리로.
1: 이렇게.
2: 아, 이렇게.
1: 진짜.
2: 아니, 본인은 쉬운데, 이게. 무거워, 며칠째.
1: 여기서 이제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야 돼.
2: 아, 왼쪽으로?
1: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2: 아, 네.
1: 그러면서.
2: 아, 그 정도?
1: 어느 정도 빼고, 어, 열로 들어오세요. 팔이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좀 더, 좀 더. 야, 들어와서. 야, 이쪽 집어넣고.
6: 하나, 둘.
1: 가운데로 들어오세요. 자, 허리 바꿔세요. 자, 이하. 자, 오, 오, 자, 가시고.
2: 이렇게
1: 해서.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자, 그리고 살짝 빠지시고, 오케이. 아,
2: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1: 이게 45킬로 정도?
2: 아니, 체감상 훨씬 더 무거워요. 아이고, 잠깐만요.
1: 어디서
2: 땡겨서.
1: 땡겨서.
2: 이렇게
1: 그렇죠.
2: 좋네요.
1: 그래서 자.
2: 하나, 둘. 자.
1: 여기서 우리 일단 다시. 일어서. 자, 가운데로 딱. 중심 맞추고.
2: 네.
1: 자.
2: 형이 좋네.
1: 자, 자. 자, 자. 천천히 놓고 빠질게.
2: 오케이. 오. 아, 아니, 정신이 하나 없어요, 지금. 아, 아, 진짜 무겁네요.
1: 45kg 하면 사실 우리 그냥 들 것
2: 그러니까,
1: 같은데.
2: 들 것 같은데,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1: 쫙
2: 많이 앉아피고. 네. 아, 어, 뭐.
1: 복막 기억나시죠?
2: 네. 뜯었잖아요, 이렇게. 팔 좀 넣고.
1: 여기.
2: 쥐어 뜯는 거.
1: 콩팥도.
2: 콩팥까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어, 이제, 네. 맞나요?
1: 네, 맞습니다. 쭉 가서 왼손으로 몸 쪽으로 당겨야지. 계속 자질이 좀 있으신데요?
2: 아, 그래요?
1: 오케이.
2: 아,
1: 이제 완벽하게 해야 돼요.
2: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이거, 그, 턱.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자,
2: 분리, 완료.
1: 아. 자, 그리고,
2: 남은 게, 삼겹살.
1: 직접 작업하면서, 일단은 매일 신선도를 되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손고기를 넘어서 숙성이나 이런 보관, 관리 부분 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3: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고기 박사님을 따라 아무나

0: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1: 경매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돼서.
2: 경매를 따로 또 이렇게 하는군요.
1: 예,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간신히 부탁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는 네, 거예요. 네. 아, 오랜만.
3: 예, 예, 예, 반갑네.
4: 안녕하십니까.
3: 네,
4: 아, 잘 뵙겠습니다. 예,
1: 네, 우리 제 친구.
4: 아, 아유, 누구였어요? 오늘 귀한 분하기가 나오시죠.
0: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경매사와 중매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400마리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5: 단원의 2D 270kg.
0: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곳이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4: 계속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6: 계속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소감을 봤을 때 효과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판단해서 이제 누르는 거죠.
0: 한창 경매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장내가 술렁입니다.
4: 값이 잘 나온 거예요?
0: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된 소들은 대부분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6: 여기가 이제 저희 가공장이에요. 가공장 사고 도체 들어온 거를 저희는 이제 소분할 하고 대분할까지.
4: 분할 때 얼마까지 차이나요?
6: 이런 손질도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뭐 한 2%, 3% 이렇게까지 차이 나요. 어느 부위, 어느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0: 일을 마치고 찾아온 식당, 특별히 최고 등급의 한우를 맛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7: 소플 내에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위자리는 가장 최고 등급.
0: 드디어 영접한 한우 2+9입니다.
6: 등급은 이제 뭐 등외부터도 있어요. 등외부터 있고 등외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완불, 투불 이런 식으로.
4: 그 기준이니까 지방인 거죠?
6: 그렇죠. 이제 마블링을 봤을 때 1등급은 4, 5가 되고 원뿔은 6, 7이 되는 거예요. 투뿔은 7, 8, 9로 이렇게 나가죠. 한 350도에서 한 400도를 경매를 하는데 네. 그중에 투뿔 라인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살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응차를 하겠죠?
4: 네. 그러니까
6: 1원 차이, 막 2원 차이로 뺏기니까 치열하죠.
4: 거의 눈치 게임이네요.
0: 어느덧 정육점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직접 고기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1: 30kg, 50kg 되고 손을 쓰면 뭐 손이 안 남아나죠.
8: 처음에 어떻게?
0: 이거를 넣고
8: 고정시키고
0: 채우고
8: 위 덮개
0: 그래서
8: 올려서
4: 무겁네요.
8: 저희가 계속 눌러 이렇게 해서
1: 쉬워 보이죠?
4: 보기에는 뭐 익숙 잘 되는 것 같은데
9: 다시 멈추세요.
4: 넣는 걸 잘 나가겠구나 빼가지고 네.
9: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4: 템포 너무 못하는데 나 지금 이게 좀 어려 보이는 게 어려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당혹스럽네요.
1: 자,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4: 리듬을 잘 타고
1: 리듬 잘 타실 것 같은데
4: 그러니까
1: 잘 타시네.
4: 리듬 어렵네. 자, 이렇게 들썩 조금 감이 왔는데
9: 땡기고, 그렇지, 땡기고. 자, 우리.

0: 돼지 돼지 돼지
1: 갈비 갈비도 돼지 갈비
2: 갈비 돼지입니다.
3: 소 우둔
2: 소 우둔
3: 설도 불고기
4: 제가 이제 이어 순서대로 둘 거예요. 어. 여기 이렇게 고기 나와 있죠.
0: 네.
4: 세팅할 겁니다.
0: 뒤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4: 뒤에서 왜 그래야 돼요?
3: 전화 좀 받아봐요. 영업실 가요?
0: 지금 9시 되자, 9시도 안 되는데 지금. 8시 59분 되자마자 전화가 와야 돼요.
5: 최대한 보기 좋게 고기를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고기 박사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6: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고객으로 가장 하고 네. 들어왔으니까 저를 한번 접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7: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0: 삼겹살 한 근이요?
7: 네. 네.
0: 652g이고 13,580원이네요.
7: 혹시 이거 하려면 냉동실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 보관해야 돼요?
0: 냉동으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고로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희 상식을 활용했습니다.
7: 여기 오늘 제육볶음으로 먹을 건데 뭘로 해야 돼요?
0: 앞다리살 맛있고요.
7: 앞다리살은 얼마예요?
0: 앞다리살이 한 근에 7,300원이네요.
7: 특수부위 중에
0: 네, 특수부위.
7: 뭐가 부드러워요?
0: 살치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7: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0: 치맛살도 부드럽고 살치살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저희.
6: 부드러운 것들을 하시려면 치맛살로 하시는 게 좋고 좀 고소하고 육향이 좀 강하려면 살치살이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0: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요.
7: 둘 다 부드럽다 그러면은
0: 그렇죠.
6: 아. 그렇죠. 가브리살하고 항정살은 무슨 차이예요?
0: 항정살은 좀 부드럽고 가브리살은 좀 육향이 있어요.
6: 항정살은 좀 지방이 있는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있고
0: 네.
6: 가브리살은 살코기가 좀 있으면서 약간 담백한 향이 있다.
0: 가브리살은 담백, 저희 항정살은 부드럽고
7: 이거 더 고소한
0: 맛이 주인식 교육인데 약간 네. 지금
6: 고객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지구 들어가면 뭐야 초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쵸. 그때부터 그 사람이 써놓은 건 전부 신뢰가 안 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고객이 신뢰를 하고 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5: 드디어 첫 번째 손님입니다.
8: 파테 목살 얼마예요?
9: 목살 지금 한 개 고추인데
8: 파테
9: 들어오셔도 돼요 손님.
0: 지금 한 근에 6,500원이요.
8: 목살이요?
0: 한 근에 7,300원이에요. 한 개에 7,300원.
9: 어떻게 되죠?
8: 사태 한 근이요?
9: 사태 한 근이요? 하나 조금 넘는데 사모님. 네. 8,400원이요.
8: 8,000 가만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0: 아, 그렇구나. 운동하시고. 네.
9: 400원은 포인트로 빼드릴게요.
8: 네?
9: 괜찮은?
0: 네. 어, 딱 좋다.
9: 400 누르시는 거예요? 먹고 넣으시고
8: 손을.
0: 네, 감사합니다. 마시고세요. 네.
10: 2인분이요.
0: 2인분이면 400g 되죠? 네, 네.
10: 썰어주셨어요.
0: 어떻게 썰어드릴까요?
10: 한 입 크기로 하네요.
0: 그 정도로? 아, 네, 썰어드릴게요. 네.
9: 그리고 한.
0: 제가 조금 느린데, 좀, 처음에. 아, 너무 어설프죠? 아,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9: 소불고기 먹은 거. 저도 소불고기 할 때 쓰는 불고기.
0: 네, 네, 썰어주세요. 네, 27,200원이고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9: 네,
0: 네, 네, 드세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11: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6: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사냥을 하면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발굴이나 해체 작업이요.

0: 저희 그 직업 군수로 이제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요리사는 지금 또 셰프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됐고, 우리는 발굴사, 그냥 고기 해요, 정육에서 정육 달라요.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어서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미트 마스터라고 하면 이 고기 전문가로 나서서, 그래, 그 직업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그리고 건강한 직업이야. 그리고 안전한 직업이야. 그리고 위생적인 직업이야.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하에 지금 이렇게 한발한발 걸어가고 있습니다.
1: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다 업무가 달라요.
2: 오늘은 화이트 칼라 품격 있게 입어봤습니다.
3: 오케이.
4: 아, 여기 있어요.
5: 파이팅 넘치게.
4: 알겠습니다.
6: 아무 생각 없이
4: 나는 바로 여기 없어.
7: 아, 실제 상황 진짜 힘들어.
8: 선생님, 괜찮아요?
9: 10년차 공무원.
10: 5년차 사회복지 공무원.
11: 5년차 단오직 공무원이고.
12: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딥이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3: 됩니다.
20: 1인실에 입원해도?
13: 됩니다.
2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3: 되고 말고요.
18: 감기로 입원해도요?
13: 돼요.
22: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3: 되죠.
16: 디스크로 수술해도?
13: 물론 됩니다.
20: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3: DB라면 됩니다.
1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3: 됩니다.
1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3: 됩니다.
1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3: 되고요.
18: 지병이 있어도?
13: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8: 수술비도 된다고요?
13: 됩니다.
19: 암 치료비도?
13: 됩니다.
18: 진단비도요?
13: 되고요.
18: 병원 통원비도?
13: 네, 됩니다.
2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8: 입원 첫날부터?
13: 됩니다.

0: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2: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4: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6: 삼나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7: 이어서 글로벌 아빠 찾아 3만리가 방송됩니다.
8: 자, 복을 주세요. 이거는 시청자님을 위한 거.
9: 정말 이게 대륙의 스케일인데
8: 자랑스러운 국주.
9: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다리입니다.
8: 폭포 뒤에서 물 맞아보는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10: 안 물려져요.
11: 역시 고수는 다른데요.
8: 자, 구름에 떠 있는 것 같고.
9: 봄에는 불꽃이 너무 많아서 봄이랬대요. 너무나 좋은 철에 저희가 찾아왔어요.

0: 나무 막대기처럼 거의 돌덩어리처럼 딱딱했었거든요. 제 팔이 거의 저는 못 쓰게 되는 줄 알았어요.
1: 다리에 약간 염증이 생기면서 폐혈증이 온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2: 림프부전 자체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나빠지는 질환이거든요.
3: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병원이 무너진 곳, 환자들은 힘겨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분쟁의 포화 속에서 의료시설 대부분이 사라졌고 환자들은 마지막 치료의 기회마저 잃었습니다.
1: 함께 치료하는 번호 080-861-9595.
0: 폭력을 피해 국경을 넘는 대규모 피난행렬 속에는 완전히 고립된 채 전기와 물, 필수약품도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분쟁으로 다친 환자들의 곁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가 무너진 병원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후원 문의 080-861-9595.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만능 일꾼이 따로 없다는데요.
3: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4: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2: 아빠는 전직, 엄마는 현직 선생님에다가 할머니도 선생님 출신? 세상에 교육자 집안이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첫째는 영어가 술술, 둘째는 무용신동, 셋째는 세상 귀엽네요. 이렇듯 다재다능한 우즈베키스탄의 3남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일하는 오늘의 아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5: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도 성실히 하시면서 스마트하시고
3: 굉장히 늘 밝으시고 저의 편견을 깨주신 분이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6: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는 에이스를 할 수 있죠.
7: 요건 지금 어디 계신가요?
6: 아, 예, 저 따라오시죠.
2: 드디어 아빠를 만날 차례.
8: 안녕하세요. 혹시 일자라고 똑똑하신 직원분 맞으세요?
9: 아, 좋대요.
8: 왜요? 안 똑똑하세요?
9: 네, 안 똑똑하지 않아요.
10: 가래에게 다슬랍 2022년 센티아블로 아인 오허르다 켈리암만 비열게 켈리스마 아사시 마사드 가래의 마다니아트와 카르스틀는 오리안스 볼리안 문난 타스카르 알바타 풀 슬랍톱스니아트 다함 볼리안 처음 인천 공항에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너무 커요.
2: 아무튼 신기했다는 이야기.
10: 제가 안 들어요.
2: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이자 금속 소선 가공 및 3D 철강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철강 산업 기술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1: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열간 단조 업체입니다. 열간 단조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뒤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기술입니다.
2: 대한민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빠 슈크라트 씨. 슈크라트 씨가 홀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약 35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최동단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안디잔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버지. 뒷좌석인 슈크라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군요. 아직 이른 시각 잠투정 중인 요 녀석이 막내. 이건 학교 준비물인가요? 둘째 사비나와 첫째 셔디야.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정차한 곳은 첫째 셔디아의 학교인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 거밀라 씨도 함께 등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내릴 사람은? 둘 중 누구니? 바로 둘째 사비나의 학교군요. 사비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렴. 다음 차례는 막내 누르무함마드. 할아버지표 특급 등교 서비스의 마지막 손님인 셈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3남매의 등교와 등원을 손수 책임지는 할아버지. 아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3남매의 학교 생활을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최상위 우등생인 첫째 셔디아는 대통령 학교라고 하는 국립 영재 학교에 다닙니다.
1: It costs $15.
2: 입학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 학교에서 셔디아는 영어와 수학 등 심화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셔디아의 영어 실력 조금 더 들어볼까요?
1: My full name is Ikrama Shadia. I'm 13 years old. In my family, we are 7 people. My grandparents, my dad, my mom, and sister, brother, and me. I'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We have English lessons every day at school. That's all. 만 dadam zor dada. Doimo men xohlagan narsalarimni bajaradi, chunki dadam menga ishonadi. Masalan, ko'p suhbat qilayotganimizda ota haqida gap ketsa, doimo dadamni sog'inaman. Boshqa vaqtlarda ham ko'rsatuvlarda otalarni ko'rib, dadamni sog'inaman doimo.
2: 아빠의 든든한 지원 덕에 꿈을 펼칠 수 있다는 건데요. 둘째는 어떨까요? 그런데 웬 음악 소린가 했더니 이곳은 둘째 사비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한다는 예술 특화 학교인데요. 오전엔 예술학교, 오후엔 정규학교를 간다는 사비나는 이곳에서 현대무용과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용을 배우고 있답니다.

0: 딱딱이라고 민슬하게 골사도 베라마.
1: 암요, 암요, 봐야죠. 우즈베키스탄 전국 무용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10살 무용신동 사비나. 사비나의 춤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구오구 잘 돈다. 이곳은 막내 유치원이겠네요. 맞죠? 저기 저기 막내가 보이는데요. 어구어구 모래놀이 하고 있었죠요? 이분은 선생님이신가요? 세심한 눈길로 아이들을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2: 미시 박차는 디렉터라 슈라트 키니스마 Нурмухаммад бақчамызда табиаттан сокин, юмшоқроқ, характери сам оғырроқ бола. Лекин уйга борганда жуда ҳам тупаланчи.
1: 그러니까 막내는 큰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건데요. 선생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킨 걸 보니 막내도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3: 어구 귀여워라.
1: 이렇게 다재다능 개성 만점인 삼남매를 위해 아빠는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오늘도 지게차에 몸을 싣고 땀 흘리는 중입니다.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아빠가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4: 이 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깨끗하지 않아요, 제품. 저도 들고 나서 보면은 제품 깨끗하게 나와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 단조하거나서 아직은 쇼트 안 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해 보면 이거 쇼트 친 제품 너무 깨끗해요.
1: 아빠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작업은 소재 절단.
4: 제일 중요한 거 여기 SCC 여기도 SCC 제일 먼저 소재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맞추는지 확인해야 돼요.
1: 소재 절단 작업에는 원자재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요.
5: 우리 소크라테스 씨나 1인 3역을 한다고 봐도 막 원할 정도로 프레스, 쇼트길, 절단,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1: 일할 때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마음속은 온통 삼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집니다.

0: 특히 매년 이맘때 5월이 되면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아빠.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의 경제적인 지원과 엄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삼남매. 이곳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대신해 하루 한두 끼 삼남매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곁에 계신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어머니, 즉 삼남매의 할머니인데요. 와, 손녀딸들의 숙제를 도와주신다니 참 좋은 할머니시네요.
1: 아빠가 우즈벡에 계셨을 때 아빠도 많이 도와줬나요?
2: 다다맘 타리흐 판단 오쿠투치 볼가니기 춘 타리흐 판단 마사라리 무클리시 보라르
3: 2020년까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속담 있어요. 여름부터 무덤까지 지식 찾으라라고 속담이 써서 많이 배워야 돼요.
0: 배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던 아빠는 할머니에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내이자 삼남매의 엄마 거밀라 씨 역시 교사로 몸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상담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는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소 요리하기를 즐기는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일도 거둘 겸 삼남매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할아버지 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삼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4: 아까 가나가 김길이 왔대?
5: 우리 아기는 김길이 왔대, 그죠? 너는 아이한테 그돈좀 벌어 내려간 나거든. 역사를 안 하셨어.
4: 가나가?
5: 뭐인가? 설가 또 뭐인가? 오늘도.
6: 요즘 역가는.
4: 아나가 약속 말해줘.
0: 막내도 아빠와의 영상통화에 한수 동참하고요. 가족들은 곧 다가올 둘째 사비나의 생일을 주제로 아빠와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6: 엄마, 맨 저대 학자 뭐라 캠 부드니 오나?
7: 알아도 아싸라 오니까.
0: 아빠, 엄마 그만 투닥거리시고요. 아빠와 또다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1: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4: 지기를 바로 고쳐라다 하면 아이라나디 일단 불산 보라다 다시 나르게 치아르디.
0: 그 사이 할아버지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값진 하루를 보낸 삼남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런 부족함 없는 일상이 가능한 거겠죠?
8: 왔던 지시할 때 걔가 허락했다 뜨바 그랬다. 어디 왔으니 샤워슨 걔 여기 결혼 신도함에 들어왔는데.
6: 자, 우즈벡이 오카트는 사건사 우즈벡이 오시고 나를 보라 이렇게 오카트라는 길에만 맨 깃든디.

0: 자, 그럼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는 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숙소에서 만난 아빠와 동료들, 이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네요. 아빠, 어딘지 좀 어설픈데요?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직접 살을 뺏어듭니다. 그렇죠, 칼질은 이래야 맛이죠. 아빠, 밥해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실까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1: 평상시에 요리 잘 못하시나 봐요?
2: 네, 요리는 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안 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제가 막내라서 그거 못했어요, 지금까지.
0: 그래요, 아빠는 나름 귀하디 귀하게 자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죠.
1: 평상시에 슈크라트 씨 네. 요리 잘하나요?
3: 잘 못해요. 맛도 안 좋아요. 지금 조금 가르쳐줬어요. 네, 조금 알아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잘 맛있는데요.
0: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완성! 물론 아빠의 솜씨는 아닙니다. 고마운 동료들의 작품이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든 아빠.
2: 문을 가래. 좀 락스에 취하나.
0: 밥 먹다 말고 딸 자랑? 영락 없는 딸 바보시네요. 예.
2: 잠깐 넘어질 뻔했어요.
0: 그렇게 아빠의 휴일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아빠의 한국 생활은 참 소박하고 검소한데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작은 낙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갠 아빠가 틈이 날 때마다 즐긴다는 취미 생활, 과연 뭘까요?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다름 아닌 축구랍니다. 자, 그럼 아빠의 축구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포지션은 골키퍼? 오, 골도 잘 막아내고. 축구 하루 이틀 한 실력이 아닌 것 같죠? 게다가 잽싼 발놀림. 이제 봤더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제 요리만 잘하면 완벽하겠는데요?
2: 남극에 올 때까지 거의 맨날 축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일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1: 근데 오늘 왜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2: 지난주 수요일 날 축구하다가 조금 다리 다쳤어요. 그 때문에 오늘 골키퍼만 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 가장 좋은 점은 제일 먼저 운동. 운동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아요. 월급은 주로 90%, 80% 부모님한테 보내고 생활비는 3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한 달로.
0: 아빠가 아끼고 아껴 고향에 보내는 돈은 상당 부분 새 집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4: 오토폴드 그냥 무서워하는데 그냥 양기다 놀다 마셔야되는 분이 마셔 수학로 가르치자 불지에 다들 무슨 나서라면 그라면 파스피니 로스 이거 좋아지다 무슨 소라면.
0: 언젠가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주말, 고향의 가족들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두 딸들, 대체 뭘 사러 온 걸까요? 봐도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 바로 아빠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온 건데요. 견과류와 건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다는데요. 잘만 하면 이번엔 아빠에게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5: 우리 가게 마이에 스파다 초콜릿.
0: 예트만스. 아빠 선물 사러 온 김에 장도 넉넉하게 보는데요.
6: 아빠 드리베로니. 아, 너무나
0: 레게. 학교 상담 선생님답게 말에도 위트가 넘치는 엄마 거밀라 씨. 시장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는걸요.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본 엄마와 두 딸들. 아빠에게 보낼 선물 외에도 오늘 특별히 장을 더 많이 본 이유는? 바로 이곳 슈크라트 씨의 큰형님 댁에서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잔칫날의 메인 요리는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 며느리로서의 자리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엄마 거밀라 씨. 엄마에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나저나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첫째 셔디아는 뭔가 보는 중인가 봐요. 둘째 사비나는 누가 춤신 동 아니랄까 봐 춤 연습 중이고요. 근데 진짜 잘 따라한다. 그나저나 셔디아가 지금 뭘 보는 중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어 콘텐츠?
7: 아, 네. 저는 이 사업을
0: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니 셔디아? 어차피 어른들은 식사 준비 중이니 잠시 짬을 내서 3남매 인터뷰를 시도해 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말 안 듣는 세 살. 결국 3남매 인터뷰는 이대로 실패? 1, 2가요?
1: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나요?
8: albatta oldin dadam xohlagani uchun koreys tilini ham o'rganishni boshlaganman. Keyin tez-tez koreys kontentlarini ko'rib turaman. Kelajakda Koreyada o'qishni xohlayman.
9: Qiziqtiraman. Har kuni 20 mingdan qiziqtiraman.
8: Masalan, o'rtoqlarim bilan suhbat qilayotganimizda ular kechagi kuni biz dadam bilan birga dars qildik yoki biror joyga sayohatga bordik desa, men ham dadamni juda sog'inib ko'rgim keladi.
9: Meni ham sayohatlarga borganda, nonushta qilganda, maktablarimga birga ketib, dadam bilan. Ashna hali.
0: 누나들에겐 점점 커져가는 아빠의 빈자리. 막내에겐 어떨까요?
8: 무함마잔, 나다 갔다. 아이트포 인데다 갔다. 나다 갔다. 사물료도 겠겠나? 가까이 겠겠나? 아이트포 인.
0: 결국 누나의 인터뷰도 실패! 한편 메인 요리 담당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오쉬를 만드는 중? 쌀을 붓고 익히는 것이 오쉬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라는데요. 보조 셰프인 엄마가 담당한 샐러드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안디잔의 오쉬는 남다르답니다.
4: 브리치단 수시를 안 좋아한다. 2번째는 호화사 도사. 도다 아트라프스 도학급이요. 3번째는 지금 뭐 그릇을 이끌리는 조화람이지, 약식 조화람이지. 이가 소스는 뭐지? 그릇이 시렐리기다. 나는 오스트게. 우익스탄다 오스 밀리톰 소블라나다. 그 오스트 올드스엠 오스 올드슨 집 막라다. 야브릴라다.
0: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사는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는데요. 특히 잔칫날엔 오쉬를 한 접시에 담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내도 참 잘 먹고요. 큰 누나도 참 맛있게 잘 먹네요.
4: 맨 잡다.
0: 둘째 누나도

0: 할아버지표 오씨 맛에 중독된 지 오래. 할아버지표 오씨 최고예요. 바로 그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 선물이 있습니다.
0: 선물을 확인한 거밀라 씨 만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2: 어떤 점 아이? 다이 이름이 끼카라다. 이름이 끼카라가 될 줄 알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예미션 응겨주셨네.
0: 선물의 정체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이제 엄마와 삼남매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2: 감사합니다. 날리게 알리가타이테 무하바타 카미엔 도엠 사마리아트 우춥 오트간다 ерта билан намаз махал самолет учуп ўтса худодан сўрамин худоим кеча бир ҳафтага бўлса ҳам биз самолетимиз кореяга учсамиз шуна ақил учуп ўтайлик дердим атаки бир ҳафтага бўлса шуни бир йилга демайманми
0: кирогина марио
3: менга туғилган кунимга зўр совға бўлди дадамга ҳам раҳмат сизларга ҳам раҳмат
1: дурун муҳаммад.
0: 아유, 아빠 보러 갈 건데 막내의 소감도 들어봐야죠.
1: 아빠 보러 한국 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0: 3살 막내에겐 아직 실감나지 않을 아빠와의 만남. 아빠를 만나면 달라지겠죠?
1: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2: 오케이, 오케이.
0: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의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잘 추시네요. 우와, 잘 돈다. 뭐니 뭐니 해도 춤하면 우즈베키스탄 1등 둘째. 엄마도 잔뜩 신났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온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막내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4: 동대구역
0: 한국어 속성과에 돌입한 엄마와 첫째 셔디야.
4: 구지 119
5: 안전센터
0: 이번 여행의 길 안내를 책임지기로 한 첫째.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니까 셔디야 화이팅!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아빠에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막내는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아빠한테 가는 첫 발을 내딛고요. 그렇게 엄마와 삼남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단추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동쪽 안디잔에서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 총 7시간의 차량 이동.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하늘길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 과연 엄마와 삼남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빠는 삼남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이 집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까지 불과 약 2시간의 비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될 아이들.

0: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고!
1: 왜? 아, 광명 KTX.
0: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용기를 낸 셔디야.
1: Sorry. Do you know? Sorry. Do you know? Sorry. Sorry. Do you know? KTX.
2: 광명역.
1: KTX. Do you know?
2: 광명역.
1: Do you know? What's
2: that? Let's go this way. I don't know where.
0: 네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길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들을 만난 것 같죠? 천만 다행입니다.
2: To use the bus.
1: Take.
0: 이웃구 시민들의 도움으로 광명역행 버스표 구입 임박! 누나 파이팅! 셔디아가 용기를 낸 덕분에 드디어 첫 번째 관문 통과!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제 버스 탑승 위치를 찾아라! 오늘 참 어깨가 무거운 첫째.
1: 약간.
4: 몰리. 줄룩.
0: 셔디야, 이번에도 잘 찾은 거 맞죠?
1: 안녕하세요.
0: 그리고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 성공! 셔디야, 고생했어. 자, 이제 창밖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볼까, 얘들아? 믿음직스런 첫째 딸 덕분에 제일 신난 엄마. 긴 여정 탓에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데 셔디아는 아직 체력이 남았나 봐요. 한편 막내는 제일 쌩쌩합니다. 잠시 후. 아이고, 어떡해. 긴 여정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지쳐 잠든 가족들. 이제 광명역에 도착했으니 다음엔 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5: 누나, 이번에도 잘해야 돼.
0: 자, 광명역에 잘 도착했으니 이젠 열차표를 살 차례죠? 이번에도 첫째 고고! 약은 약사에게, 티켓도 약사에게? 다행히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6: KTX 티켓 스테이션.
1: 오케이,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셔디야, 운도 좋지만 참 잘 찾아가네요. 그렇지, 노트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하니, 어휴, 진짜 너무 든든하다. 씩씩한 셔디아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여행길, 무사히 아빠를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3: 감사합니다. 갈까? 거라나 듣고 있는 버스라 듣고. 하나, 둘, 셋! 뭐?
0: 근데 오늘 엄마가 더 신나 보이네요.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으신가 봅니다.
3: 보세요. 하나, 둘, 셋! 언니치가 온발 언니께 호약이께 기트 유그링 가야죠 피슬리 유다 치러올리 기트가름즈다남 zor 유다 여트비즈가 아브리치 오른다 타비아트 인솔라르 마음나 마다니아트 타르탑 어조다리게.
0: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싣고 아빠가 있는 대구로 떠날 차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데요.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다들 기운을 회복한 것 같죠?
3: 욕도면 쓰게. 가키티 아빠가 할게. 내 덕이야.
0: 그렇게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삼남매.
3: 너 덕 하니까. 몰이야, 엄마야, 사비나.
0: 1시간 20분여를 달려 드디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셔디아의 손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들려있는데요. 곧장 지나가던 시민에게로 직행.
7: We here in Antisphere.
0: 이번에도 친절한 시민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 찾는 데 성공.
3: 감사합니다.
0: 이젠 아빠의 회사 인근으로 태워다 줄 버스를 탈 차례인데요.

0: 대프리카답게 유난히 더웠던 이날의 대구. 피곤도 한데다 아마도 더워서 그랬는지 막내의 투정이 시작됐는데요. 막내의 짜증을 식혀줄 응급처치에 돌입한 엄마.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해줍시다. 더위도 더위지만 스무 시간이 넘는 긴 여정에 짜증이 폭발한 막내. 맞아요. 투정 부릴만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버스 도착.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공장 인근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3남매의 방문을 환영해주는 건지 오늘따라 화창한 대한민국의 하늘.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약속이다 한들 다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버스에서 내릴 차례.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정말 멋지십니다. 3남매를 만나면 환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겠죠? 바로 그때 공장 마당에 들어오는 대형 화물차 한 대. 적재함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윙바디 화물차가 오늘 깜짝 만남의 주요 무대. 가족들이 화물차 짐칸에 숨을 예정입니다. 한편 버스에서 내린 가족들은 아빠 회사로 점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빠를 만나기 불과 100m 전.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동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아빠는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잠시 후 본격적인 작전 개시.
1: 하나님 대표게 축하하소. 야시몰라무진 다다다 호프마? 호? 사비나.
0: 가족들이 준비된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는데요. 엄마까지 모두 탑승 완료. 자, 이제부턴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1: 다다다야시 못된 것도 못하나. 응? 기회되면
0: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고생한 첫째 셔디야. 이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내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모두 화이팅! 그리고 점차 가족들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지게차. 그렇게 점점 좁혀지는 아빠와의 거리. 아빠는 이제 가족들이 숨어있는 화물차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가족들. 화물차 너머에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몰래 대기 중.

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던가요.

있었던 아빠를 드디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단숨에 화물차로 달려 올라가는 아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오랜만에 안겨보는 삼남매.

0: 오랜 시간 참으며 눌러왔던 그리움을 바로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내는 아빠와 가족들. 그토록 고대하던 아빠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 몽고에서 오신 슈크라트 씨의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자리는 없지만 많이들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0: 아빠의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한 깜짝 환영회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슈크라트 씨 가족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빠의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 사비나의 생일 축하를 위한 깜짝 생일 케이크 도착? 이날이 사비나의 생일 하루 전이었다고 해요.
2: 축하합니다.
0: 사비나 생일 축하해. 아빠랑 함께 생일을 맞이한 것도 축하해.
3: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 상태 어떠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한국말로 힘듭니다, 설명하기.
0: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슈크라트 씨네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책 속에서나 만나던 바닷속 생물을 눈앞에서 만나봤고요.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곳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주행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미리 보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 저런 차 타면 참 편하겠는데요? 물론 가상 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4: 어떻게 됐겠니? 혹시 이렇게 아까다 비디오구나. 아? 비디오를 하셨나? 나 자리에서 이렇게 혹시 앞서 나왔습니다. 민기하고 친하게 혹시.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그리고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린 막내에게는 아빠와의 이별이 더욱 버거울 텐데요. 이 시간의 끝에 언젠가 다시 함께하는 일상이 찾아오기를.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자는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원대로 70만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원, 10년이면 8,400만원을 아낄 수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7: 치매랑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8: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9: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것이 원터치 방식으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자외선 차단 방지는 물론 방수까지 오케이. 원터치 텐트와 휴대가 가볍고 수납이 쉬운 돗자리까지. 원터치 텐트, 돗자리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0: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0: 알고 계십니까?
1: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3: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6: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고사리 뜯는 게 그렇게 좋으세요?
7: 네.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양이 3,400kg.
8: 한 250억 했고요.
9: 몇 매출이?
10: 13억?
11: 한 50억.
12: 나 10억 대 정도 보십니다.
13: 진짜 문어꽃이 활짝 폈잖아요.
14: 해산물과 가진 채소를 섞어서 담갔다 그래서 해물섞었지. 우와!
15: It's magic.
16: 안돼,
17: 미치야, 끝나니, 진짜.
16: 먹어봐, 뿅뿅.
17: 맛있지?

0: 호감도 계속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1: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전부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부담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좋았으면 언니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쉬어도 피곤하네.
2: 운동할 힘도 없네.
3: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로.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설명은 약사님께.
4: 메이킨. 먹을 땐 먹고 비울 땐 비워야
5: 하루가 편하다.
4: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부드럽고 빠르게
5: 오늘 밤 메이킨.
4: 유쾌
6: 상쾌
5: 통쾌
4: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 해결 메이킨.
7: 남방구는 북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전지현도 어쩔 수 없나 봐. 하, 질린다.
10: 요즘 이게 좋대. 하,
9: 영양 채우려 다 배만 차겠네.
11: 엄마가
9: 좋은 말 할 때 먹자. 뉴케어 올 프로틴 액티브 마이키즈. 가족을 위한 영양의 새로운 생각. 이츠뉴 뉴케어. 우리 가족은 케어받고 살아요.

0: 다 거기서
1: 나오듯이
2: 잘못하면 엄청 커.
0: 귀로만 선택하던 임플란트 이제 눈으로 선택하세요. 특허받은 기술로 완성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3: 보이는 임플란트의 시작.
0: 치과에서 찾으세요.
4: 당뇨병 환자라면 대상포진은 물론 대상포진 후 신경통 발생 위험도 높을 수 있다는 걱정에도 꿈쩍도 안 하는 안에
5: 대상포진이 날 잡기 전에
6: 병원 가는 날 대상포진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7: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8: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7: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사포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9: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10: 거대한 대륙을 흘러온 젠탄강이 마침내 바다와 만나는 곳. 간절한 마음으로 세운 탑이 있습니다.
11: 여기에다가 유파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12: 이거 바다파도죠?
11: 예. 네. 그래서 중국 사람도 이걸 귀신파도라고도 불러요.
10: 지체만한 파도가 사람들을 집어삼킬 듯 달려옵니다. 두려우면서도 또 경이로운 자연.
11: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면도
10: 인간에게 준 고마운 선물도 있죠.
11: 우와. 와. 이거였구나.
10: 목화섬도 아닙니다. 합성섬유도 아닙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비단섬.

0: 바람에 떠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1: 물산이 풍부하고 풍경이 아름다워 지상천국으로 불리는 항저우로 갑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젠탄강과 높은 빌딩숲. 최근 IT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항저우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저장성의 성도입니다. 12세기 초 송나라가 여진족에 밀려 이곳으로 수도를 옮긴 후 해상무역과 상업활동을 통해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화려했던 역사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0: 우리가 지금 난숭 위지에 남송어가 초입해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현대 다시칸, 청말부터 다시칸 석판인데 네. 예전에 이렇게 보면 어가가 이렇게 나 있고 그 다음에 하수구도 있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을 옛날 거를 발굴해 가지고 보호하면서 동시에 개방해 놓은 거예요.
1: 1988년 인근에 담배 공장을 지으면서 60m 길이의 유적이 발견됐습니다. 황제가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궁궐을 나와 사당으로 이용할 때 사용했던 전용 도로입니다.
0: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볼록볼록하잖아요. 예. 그러면 천자가 타고 있는 마차가 지나가면 쿠션이 안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걸 걷어냅니다. 임시로 걷어서 전부 다 곁에 쌓아놓고 모래를 깔고 열심히 다지면 어가의 바퀴가 수레바퀴가 안 흔들리겠죠? 그런 다음에 황제가 돌아가면 다시 이렇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황제 전용도로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상점들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니까 마치 우리 종로 6구전 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훗날 번성하고 상가가 생겨난 거죠.
1: 전체 길이가 10리, 4km에 달했는데 양옆으로 관청과 상점이 들어선 정치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남송어가에서 이어지는 또 다른 길, 허황지에. 항저우 최대의 번화가인데 입구에 있는 포대화상의 배를 다들 한 번씩 문지르고 갑니다.
0: 이분 이름이 바로 포대화상. 이분이 왜 그런 포대화상이냐? 포대자루를 되게 메고 많은 선물을 들고 다니다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나눠주셨대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의 산타클로스입니다.
1: 당나라 때 이곳 저장성 출신의 스님인데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분이셨대요. 허황지에엔 오래된 가게가 많습니다.
0: 가까이 가시면 안 보일 정도로 글자가 크네요. 호경여당이라는 이름의 중국 약방 이런 뜻이거든요. 혹시 호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보셨나요? 호서람은요 중국에 근대에 들어오기 전에 청나라 말기에 제일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다는 거상 상인 중에 최고봉.
1: 장사 수완이 뛰어나고 시대를 읽는 능력이 탁월했던 호서람은 1874년 당시 큰돈이었던 은 30만 냥을 들여 약방을 지었습니다.
0: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버님이 아팠을 때 약도 제대로 못 쓰고 돌아가신 게 너무 한이 맺혀서 내가 돈을 벌면은 약방을 열어서 돈 없는 사람들이 아팠을 때 내가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뜻으로 누구라도 오면은 아낌없이 싸게 약을 제조해서 주게 했다고 하는 그런 미담이 전해옵니다.
1: 뛰어난 의사들을 초빙하고 3천여 종의 약재를 엄선해 정성껏 약을 지었다는데요. 재난이 닥치거나 전염병이 돌면 무료로 약을 나눠주었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상비약도 있어요.
0: 您好，您好。
2: 목이 좀 칼칼하고 그래서 뭐 하나 추천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한약재들이 첨가된 촉촉하게 목을 보여주는 차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平时什么人来这个马来看病买东西?
3: 有些人就是来调理的，想要就是养生嘛。对对。啊，那还有游客啊，或者看到这个就比较稀奇啊，那种之类的啊。환절기에
1: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3: 放冰箱冷藏保存。谢谢谢谢。
2: 먹기도 전에 벌써 목이 나은 것 같아요.
1: 항저우에는 서울의 한강처럼 첸탄강이라는 큰 강이 있습니다.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는 욕화탑을 찾아가는 길인데요.
2: 이 욕화탑이 바로 전당강을 굽어볼 수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욕화탑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전당강의 그 거친 파도를 불교의 부처님의 힘으로 조금 잔잔하게 만들어주십사 이렇게 비는 곳으로서 욕화탑을 만들게 됐어요. 벌써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이가탄탄 이가탄
7: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8: 채우면 빠지고 채우면 빠지고 일회용 에너지들은 금세 빠지죠. 그래서 필요한 건 쌓이는 에너지. 쌓일수록 힘이 되는 에너지. Every time. 정관장.
9: 오늘 보고 선수 입장.
10: 멘탈 퇴장.
11: 용기가 필요할 때 들어주세요. 파카.
9: 가지고 한번 해보자.
11: 지금 나를 재생. 파카.
1: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송나라의 고승 지각선사가 부처님의 힘으로 천탄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 불탑을 세웠습니다. 높이 60m, 7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월륜산 정상에 탑이 있어 그 높이가 더욱 아찔합니다.
2: 이 육화탑이 만들어진 전설이 있어요. 옛날에 육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랑 같이 물고기를 잡고 살았대요, 이 전당강에서. 근데 전당강은 바로 바다랑 만나잖아요. 어느 날 너무나 파도가 높게 쳐가지고 그냥 아빠가 물에 빠져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화가 너무 화가 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이 여기 옆 산에서 돌을 바다 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용왕님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걸 쌓아서 제 방을 쌓으리라 하고 집어 던졌대요. 용왕님이 그냥 고민을 하다가 알았다. 이제 돌은 그만 던져라. 내가 너의 어머니 아버님을 다시 살려주리라. 그 고마움을 용왕에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 육화탑을 지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이 황주 시내에 퍼져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바다 파도죠?
12: 네.
2: 그래서 중국 사람들 이걸 귀신 파도라고도 불러요.
1: 조수 간만의 차가 커질 때 강폭이 좁은 첸탄강 하구로 바닷물이 밀려들면서 거대한 해일이 발생합니다. 엄청난 속도와 위력으로 덮쳐오는 귀신 파도. 첨단 기술로도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위력입니다. 중원에서 쫓겨온 남송이 항저우에서 번성할 수 있었던 건 운하를 통한 차와 비단, 도자기, 무역 덕분이었습니다. 항저우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쯔아싱은 비단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2: 아름답게 보이는 이 강이 실은 인공 운하하고 자연 강이 어우러진 곳인데 경황대운하의 길목이에요. 춘추시대에는 아래로 소흥은 원나라의 수도, 위로 소흥은 원나라의 수도.

0: 호주는 온화로의 수도가 있고 그 중간에 강이 있는데 양쪽에서 전부 다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였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5월 동주, 와신 상담 이런 그 역사적 고사들이 만들어진 배경이기도 합니다.
1: 삼국지 속 오나라와 월나라의 격전지로 기억되는 자싱. 우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0: 예. 김구피난처.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독립운동가 있잖아요. 윤봉길 의사, 매헌 윤봉길 의사. 그 윤봉길 의사가 1932년 4월 29일에 상해에 홍코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1: 25살의 청년 윤봉길은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후 3일 만에 상하이로 떠났습니다. 전승 기념식이 열리는 홍코우 공원에 폭탄을 던져 일본 제국주의를 심판하고 전 세계에 우리의 독립 의지를 알렸죠.
0: 그러면 배우 조정 인물은 분명히 김구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김구 그 수석을 그 당시에는 국무령이었습니다. 잡으려고 이제 현상금을 내걸었죠. 그 현상금 액수가 60만 위엔입니다. 60만 위엔 감이 안 오시죠? 현재 가치로 얘기하면 2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상해가 여기서 한 100km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부랴부랴 이곳에 피난 오게 됩니다.
1: 일본 경찰이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자 임시정부 요인들은 지하싱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윤봉길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은신처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0: 이 좁은 데서 어떻게 몸을 씻고 그러셨는지. 180cm, 저보다 키도 크신 이 어르신이 56세인가요? 57세 이 나이에요.
1: 위험을 무릅쓰고 김구와 요인들을 숨겨준 사람은 중국의 항일 애국인사였던 추푸청. 일면식도 없는 외국인을 가족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0: 여기 한번 보세요.
2: 장안선이에요.
0: 저 배 한번 보세요. 이거 배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죠? 이거 뜸배예요. 중국어로는 벙추안인데 위에 햇볕을 가려놓은 대나무 살로 만든 1인 혹은 2명 정도가 숨을 수 있는 그런 배요. 이거는 어떻게 써요? 기동성이 있겠죠. 바로 집에서 피신하고 저 멀리 가고 큰 배하고 연결하고.
1: 200억 원의 현상금이 걸리면서 밀정과 첩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이 피난처를 급습하자 추푸청은 시골에 있는 며느리의 친정집으로 김군을 희신시켰어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이 쓰던 2층 방이에요.
0: 밖에 관찰하다가 밀정이나 순사가 쫓아온다. 그럼 도망가기 편하게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뛰어내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짜잔. 예. 마치 소방훈련하듯이 아래로 몸을 던지고, 예. 이 작은 구멍으로 피신하시는 거죠. 이 생활을 무려 4년 동안 견뎌내신 거죠.
1: 일본의 탄압과 회유가 심해지면서 독립에 대한 열망은 희미해지고 변절과 배신이 판치던 1930년대 독립운동가들은 힘겹게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 어려웠던 시절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애썼던 추푸청 선생에게 우리 정부는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서했습니다. 자싱은 거미줄처럼 이어진 물길을 따라 비단과 도자기 같은 수로 무역이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0: 통나무네요. 바로 이게 한 달 정도 자라고 나면 이걸 따서 우회를 키우는 거죠. 제가 또 촌놈이라서 저 어릴 때 뽕나무 많이 봤어요. 밭에서 키우는 거. 그래서 눈에 딱

0: 들어오네요.
1: 예로부터 양잠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청명절 즈음 뽕나무에 새순이 나면 누에채기가 시작되는데요. 오, 골목길에서 네. 신기한 걸 봤습니다.
2: 이거 보세요. 진짜 여기 면도 와.
1: 하얀 주머니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2: 여기는 보니까 수공으로 비단 그 저기 뭐야 예. 양잠 이불을 만드는 그 제작방.
3: 아,
2: 您是这儿的那个老板吗？啊，是我家呀。呀，是。哇，如果你有空的话，可以里面带我们进去看一下。看一下，你们自己看好了吗？那，还是你的老板，老板啊。不好意思了，我一个人走。那，你们再播，你们再播。请带我。没事，你们看好了啊。일단 허락은 하셨으니까 안에 들어서.
1: 봄이 되면서 바빠진 곳입니다. 젖은 빨래처럼 보이는 게 뜨거운 물에서 삶은 누에고치예요.
4: 선생님, 在做着什么呢？用剪子哦。呀。
1: 보통 누에고치를 삶은 후 비단실을 뽑는데 여긴 좀 다릅니다. 우선 크기부터 엄청 커요. 알고 보니 번데기가 두 개인 쌍누에꽃이. 따뜻하고 좁은 방에서 누에를 키우면 실이 엉켜 한몸이 된답니다.
4: 지금 꼬치에서 번데기를 빼내는 그 과정을 지금 하고 계세요. 따뜻한 물에서. 여기 지금 빠져있는 거는 번데기.
1: 쌍누에꽃이는 실이 얽혀 있어 고급 비단을 만들긴 어렵지만 부피가 커서 이불과 옷의 충전재로 쓰인대요.
5: 里面都有两个，而且有的会有三个、四个。四个。对，四个的也有，它不过呢，那个比例很少。哦。要是不烘干的话，你里面这个蛹它会变成蛾飞出来。是。飞出来之后呢，这个材质的丝会损坏掉了。
4: 是是。
5: 所以一定要把它烘干储存。
4: 是是。
5: 储存呢，就是储存几年，它也是白白净净的。啊哈。我现在解开给你们看一下啊。
4: 물에 담그기 전에 네. 원래 있는 꽃입니다. 아,
5: 是. 네, 烘干了.
4: 是, 烘干.
5: 里面都有两个，给你倒出来。给你. 两个才放够.
4: 바로 물에 담그기 전에
5: 요
4: 상태로.
5: 아,
2: 종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삼각형 원추형으로 돼 있는 거로 팔았어요 저희 시골에서. 그래서 국민학교 마치고 집에 가다가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야, 내가 중국에 와서 이걸 발견할 줄이야.
1: 그동안 쌍누에꽃이는 하품 취급을 받았는데 엉킨 실을 풀지 않고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오히려 환영받고 있습니다. 이불솜으로 만들었을 때 공기층을 머금고 있어 최상품으로 친다고 해요. 이물질을 제거한 누에꽃이는 대나무 모양의 활에 끼워 얇게 늘립니다.
2: 이거 베이스 需要多少个棉豆呢？嗯，那看你要几斤。棉哈，几斤如果四斤的话呢？四斤的话，它要100多张。100多张。像外面晒着的那个要100多张才能给你。我们这些是真正的传统手工艺，但是现在外面市场上机器丝的比例比这个手工的多了。
1: 수작업으로 해야 누에꽃을 얇고 균일하게 펼 수 있고 그만큼 품질이 좋아집니다. 하루 종일 무한 반복. 손목이 남아나질 않겠어요.
5: 小老弟，你什么时候开始学的？我从七岁就开始学这个工序。那么你跟谁学呢？跟奶奶还有妈妈。 我现在57岁，我是七年出生的。啊，지금 57세시래요.
2: 그러면 답이 나오죠? 50입니다.
5: 我让你开，你来做好吗？是。저한테
2: 한번 해보라고. 힘 좀 써보라고 하셨어요.
5: 这个手，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这样。对，一个手放下面，一个手往上拉。对。拉。不是开吗？拉呀。拉。对呀。
2: 안 물려줘요.
0: 풀어.

0: 性是很好的。
1: 我看下来，我力气比你大，但是我怎么这个拉不开呢？
0: 这要用巧劲的呀。
1: 巧劲的。
0: 而且臂力，我这几十年的功力了。几十年坐下来，这手指的关节都变形了。
2: 是啊。
0: 这就是职业病。
2: 是。
0: 职业病。
3: 哎呦。
0: 所以
3: 직업병처럼 이렇게 불었다고 하시는데요. 참 저희 누님 생각나서 안쓰럽고 그러네요.
4: 옹이진 손마디 인생의 훈장이죠. 하루 종일 힘들게 늘린 주머니를 햇빛에 널어서 잘 말리는데요.
5: 세상에나 손잎을 하고는 전혀 촉감이 다른데요. 미끌미끌하다고 할 정도로 부드럽고 전혀 무게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비단이에요.
6: 네.
5: 그러니까 비단 이불인 거죠. 근데 이게 겉을 쌓는 그 포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4: 우유처럼 뽀얀 비단솜 주머니. 이걸 하나하나 겹쳐서 이불솜을 만드는데 마침 도와주실 분들이 오셨습니다. 비단 주머니 수십 개가 들어가는 이불. 사람 손을 여러 번 거쳐야 하는 작업입니다. 비단솜 이불의 역사는 생각보다 길어요. 당나라 때부터 귀족들의 혼수품이었고 남송시대 비단 가공 기술이 발전하면서 부유한 상인들까지 퍼졌답니다.
5: 우와, 이거였구나.
4: 최대한 얇고 균일하게 펴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야 공기층을 많이 머금어 따뜻하고 뭉침이 없어 통기성이 좋아진다는데요. 이렇게 수십 장을 겹칩니다.
5: 이분들은 진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요거. 예. 펼치면서 안 뭉치게.
4: 다들 30년 경력 이상의 전문가들이세요. 지하싱에서 태어나 어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면서 몸에 익힌 기술입니다. 비단솜 여러 장 겹친 후 이불 호청이 들뜨지 않게 손 바느질로 고정시키는데요. 드디어 이불 한 채가 완성됐습니다.
5: 야, 보지 않고. 야. 실제로 제가 팔 한번 넣어봤거든요. 사장님이 권해주셔서. 그냥 구름에 떠있는 것 같고 전혀 무게가 하나도 안 느껴져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이불입니다.
7: 수프 수프.
5: 야, 페이상 수프.
7: 페이상 수프.
4: 이제 큰언니들 퇴근할 시간. 중국 최저시급이 3,000원 정도인데 오늘 일당은 대귀암 2만 원입니다.
5: 이제 수고 받았으니까 집에 가서 저녁 드시겠대요.
8: 你都赚钱回家吃晚饭吧.
5: 아, 再见.
4: 우리도 예전에는 혼수품 목록에 명주솜 이불이 있었습니다. 귀한 대접받는 명품이었어요.
0: 조차고의 상표. 네.
5: 这是你吗?
0: 是我呀，对呀，我的特别什么时候人买送别人的？结婚，对，结婚。不过呢，现在外省的朋友全国各地都结婚都会买彩色币。对，像外地的他是祖父母的，还舍不得盖，但是儿女结婚他们必须买。好啊。
5: 我送你，我送你。我听说你快要结婚。감사합니다。你固定你过결혼예정이라고그래서진짜제가나快要结婚了，跟韩国的女朋友。啊，是吧？是啊，
8: 非常辛苦啊。
0: 那你肯定打工。

0: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가치, 명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다와 접한 저장성 동쪽은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아 수로 교통이 발달한 곳입니다.
1: 야, 이거 제가 이렇게 바다를 건너가는 다리 위를 달리는데요. 이거 보세요, 갯벌 보세요. 항주에서 지하싱을 지나가지고 닝포로 가는 길에 건너는 이게 다리거든요.
0: 예전에는 항저우에서 닝포까지 4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해요. 바다에 다리가 놓인 후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라서 저는 조금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위기도 파악할 겸 시장을 돌아봤습니다.
1: 이거 어디 보니까 네.
2: 고추 아니에요?
1: 고추 같긴 한데?
3: 저 고추야. 예? 저와.
1: 이거 봐요. 저 얼굴만 한데?
0: 싱싱한 채소도 많았지만 시장을 압도하는 이 냄새. 역시 바닷가라서 해산물이 다양했습니다. 와, 맛조개네요. 예전엔 우리나라도 흔했는데 요즘은 귀해졌습니다.
4: 请吃请吃请吃请吃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长子
0: 절교 꼬막처럼 중국에서 알아주는 특산품입니다.
2: 我们的村子里面的肉有带点甜味的.
4: 야.
2: 哎，肉松脆，有一点甜，鲜中带甜。呀。啊，不要什么料理的，水煮开就可以吃。
4: 아, 我们先去那个。 海滩去看一下，看看一下他们怎么做啊？车子下去最多十几分钟时间就到了。啊，下次再来吧。好的，啊，再见。
0: 어떻게 캐는지 직접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5: 早安，请问这儿有没有那个出租车？啊？出租车？出租车？对呀。啊，谢谢。
6: 뭐 물어보신 거예요?
5: 아, 맛조개 캐는 현장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디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 동네 사정을 제일 안 아는, 제일 잘하는 이 택시 기사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맛조개 캐는데 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7: 아, 선생, 신문. 저边 有没有 那个 출주차?
8: 有啊。有啊?
7: 아,
9: 哪里去啊?
7: 我很想去挖
9: 性质的地方吧。嗯，所以我不知道怎么走，所以我那个叫，哎呀，叫那个出租车。嗯，好好。啊，你自己开车吗？我开。哦，反正一部分你开。那车开的。啊，这个。啊。那个指示的。一部分你，哦，驻扎发行人的哟。我等下都。打给我阿哥。给他们，택시운전도하시고。呀。我开车吗？上。谢谢。
0: 上去吧。 요즘 중국은 정부 승인을 받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등록을 하면 개인도 손님을 태울 수 있습니다.
5: 이 맛조개를 캐는 곳을 이 드넓은 중국 땅에서 다 어떻게 찾겠어요? 물어 거기 아는 분 찾고 또 택시 하시는 분 찾아내고 장제의 칭즈 아 요즘은 짜양
0: 非常有名的我们这里是称子之乡哦哈哈哇 저게 다 맛조개를 양식하는 개펄입니다.
5: 好，再见，谢谢，拜拜。哇，哎呦， 옛날에 송나라 때부터 이곳 닝하이 지역이 맛조개로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곳에는 맛조개를 캐서 맛있게 먹고 그 남는 거는 전국 각지로 파는 상인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송나라 때 가정연간의 기록에 있어요. 이 닝하이 지역의 마쪼개 양식장 면적만 해도 16.6제곱킬로미터래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여의도 면적의 6배예요.
0: 천년 전부터 마쪼개로 유명했다는 창지에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금은 양식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5월에 종패를 뿌리고 8개월 정도 키워 초겨울부터 봄까지 수확을 하는데요.
2: 我们是从韩国来的游客。啊，欢迎。啊，我们这里称之很好吃的。是吗？哎，很甜的，很香的。啊，呀。
7: 이거는 맛조개 이렇게 했는 게 아니라 무슨 흙을 파내는 것 같은. 뭐야, 이거 저 보세요, 전부 다 이게. 와, 진흙더미를 파내고 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뭔가 지금 담겨져 있는 게 맛진 것 같긴 한데요? 갯벌에서 바닷가에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탄광에서 광을 캐내듯이 지금.
0: 3, 4월이 한창 제철입니다. 갯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맛조개. 껍질이 얇아서 따로 연장을 쓰지 않고 손으로 작업합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5: 와, 살짝 떨리는데요? 과연 제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0: 맛조개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서 잘 자랍니다. 밀물 때 식물성 플랑크톤이 실려오는데 바닷물이 빠져나가면 맛조개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5: 너무 밑으로 쑥쑥 빠지는데요?
8: 怎么了？这样嘛。哎，那这个放在下面。放在下面，里面有没有橙子？呀呀，这个橙子。啊，这个是橙子。
5: 제가 처음
8: 와 감사합니다.
5: 흙을 이렇게 하는 다음에 이 아래에 이렇게 맛조개가 들어있습니다.
8: 이렇게 이러니 예 조금만 보면 다 보입니다.
5: 와 이건 너무 진짜 분수야 분수.
2: 你看一下是啊我要去看看啊你看一下这个橙子很肥的对对对是不是我们这个泥土很好嘛是吧靠这个海水也很好亲自吃的特别香特别甜的
8: 그냥 손으로 싹싹 문질렀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요 진짜 머드팩.
0: 제 고향 김제도 맛있는 조개가 참 많거든요. 간척 사업 때문에 갯벌이 사라지면서 요즘 맛조개는 구경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여기 와서 원없이 봅니다.
2: 你们每天几点到几点那个挖秤子呢？六点到十一点钟，累的。累啊。累的，正解，很多的。很多。
8: 1공진 多少钱的?
2: 30块.
8: 30块.
0: 현재 맛조개는 알이 굵고 감칠맛이 좋아서 상하이와 후지엔성까지 팔려간답니다. 한창 바쁠 때는 허리 펼 시간도 없이 너댓 시간씩 맛조개를 캐신데요.
10: 哎，你们都辛苦了，辛苦了，我是你们辛苦啊。你们去干什么呢？现在呢？哎，都到哪儿去呢？吃饭了。啊，吃。哇，您才开始的，您老不好看。看起来很好吃。看见了没有？哇，
0: 새참인 줄 알았는데 근사한 밥상입니다. 일이 많아서 아침 식사가 늦으셨대요.
10: 야.
0: 한쪽에선 맛조개를 삶습니다. 제가 왔다고 특별히 신경 써주셨어요.
11: 시. 이야.
0: 저거 좀 보세요. 조개살이 정말 통통해요.
12: 보세요.
2: 네. 네. 你吃一下.
12: 거의 치마.
2: 네, 거의 치. 好不好吃?
12: 我咬几只鱼我快吃哦. 아무런 양념도 안 했는데 네. 간이 배웠어요. 그래서 단단해. 싱거운 맛이 안 나고. 야, 이렇게 쫄깃쫄깃한 건 소리가.
0: 다른 조개에 비해 비싼 편이라 여기 주민들도 자주 먹기는 힘들다고 해요.
2: 자, 谢谢谢谢谢谢谢谢
11: 我们一起吃吧我们一起吃吧
0: 조개가 다 살이 꽉 찼어요.
11: 장이 장봐. 好啊. 这样酥这样软.
2: 去年那个年底就吃这个。 吃了这个5月1号
5: 설 명절 이런 때 잘 먹고 또 그 다음에 5월 1일 노동절 그 다음에 4월 3일 청명절 이럴 때는 이렇게 진짜. 우리 야외에서 이렇게 천막 쳐놓고도 먹고 이렇게 하는 중국 사람들의 예호식품이네요.
0: 맛조개의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인 서시의 혀와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국은 다채로운 음식 문화만큼이나 숨겨진 이야기도 많습니다. 지난 한 달간의 중국 여행, 그 길었던 여정이 끝이 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항저우로 돌아왔습니다.
6: 큰 대자에다가 말마자에다가
5: 길거리 농자입니다.
6: 그래서 큰 말 거리, 큰 말 골목인데 남송 시위 군사마 마사 남송시대 황제를 호위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도 방위 사령부 같은 거에 군마사니까 군용 말을 관리하고 그 기병들이 훈련하던 곳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0: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다마농 시장. 물산이 풍부한 강남의 풍요를 보여주듯 200m 남짓한 거리에 없는 게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항저우에서 마지막 남은 노점 시장이기도 한데요.
11: 산에서 자라는 거, 날아다니는 거, 땅속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있어요. 잉요, 찐요라고 하잖아요. 있을 거 다 있어요. 와.
0: 유독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 있어 가봤거든요. 절기 음식인 청단을 팔고 있습니다.
6: 여보세요. 아이차오 칭민구아라고 썼잖아요. 아이차오가 쑥이잖아요. 쑥으로 만든 청명절에 먹는 과일이라고 했는데 과일은 아니고 떡인 거죠.
11: 시시. 쑥. 이거 하나 또 맛 좀 보라고.
6: 와, 라이스 한국어. 와, 정말 매우 칸다오. 내가
11: 저거 칭민구.
2: 취미야, 취미.
11: 이 안에 이렇게. 예. 아. 두부 말린 거. 그다음에 시래기.
0: 중국의 청명절은 법정 공휴일이라 다들 쉬면서 이런 절기 음식을 먹는답니다.
11: 한번 먹어보니까 만두와 송편의 합체예요.
0: 청단은 쑥이나 보리싹의 즙을 내서 찹쌀과 반죽한 후 다양한 소를 넣고 찐 음식입니다. 청단은 강남 지역에서 한식날 즐겨 먹던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퍼져 봄의 별미가 됐습니다. 우리도 청명에는 쑥떡, 단오날에는 수리치떡, 절기마다 해먹는 음식이 있었잖아요. 명절에 엄마 따라 시장 갔던 생각이 납니다. 참 신기한 게 많았어요.
11: 叫什么?这叫什么?这叫地栗。地栗。地栗。이게
6: 밤이라고요? 딱딱해요.
11: 네.
2: 这个不是这个皮都弄掉

0: 정식 이름이 비치라는데 물속에서 키우는 뿌리 식물이래요. 말발굽을 닮았다고 해서 마티라고도 부른답니다.
1: 이제 맛이 꼭 배를 먹는 기분이고요. 시원하게 우리 마 있잖아요. 마 깎아서 먹을 때 하는 그 맛인데 중국 남부 지방의 물밤입니다. 밤. 밤의 한 종류죠.
0: 시장 구경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다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2: 여기 한번 보셨어요? 부산소흘. 중국어를 읽으면은 부산小吃. 부산 분식인데요?
0: 아니, 항저우에 웬 부산 분식? 만두집인데 손님도 꽤 많았습니다. 혹시 주인이 부산 분은 아니시겠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안우이성에 부산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이 집 만두가 워낙 유명해서 아침에는 줄을 서서 먹는다고 해요. 정젠바오. 물과 기름을 넣고 튀기듯이 익혀서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바삭한 만두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주얼이에요.
1: 这是包子香煎包子 고기 만두를 반이 입 전장 되는 거 아니지?
0: 만두피가 두꺼워서 그렇게 뜨겁진 않았어요.
1: 이거 한 입 먹어보니까 일단 우리 중국 음식 키면 전에 서비스로 하던 군만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이 바닥은 군만두의 파삭파삭한 맛이 느껴졌어요. 근데 위에는 만두피가 상당히 고소해요. 그래서 식감이 마치 찐빵을 처음에 먹는 것처럼
0: 샤오롱바오처럼 돼지 껍데기로 만든 젤라틴이 들어있어 육즙이 풍부해요.
3: 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这个
0: 마찬가지. 음식이 깔끔하고 담백했어요. 가게 이름도 부산이라 괜히 더 좋았습니다. 오래전 천탄강의 일부였다가 토사가 막히면서 호수로 변한 서호. 중국 미인 서시의 미모에 비견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단풍경이 더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2: 비 오는 날 서호에 오다니. 이거 봐. 유람선도 들어오는데요. 이 서호에 밤에 유람선 타는 거는 송대의 시인 묵객부터 황제까지 봄날이면 배를 띄우고 촛불을 밝혀가면서 술도 마시고 시도 짓고 글도 쓰고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0: 황제가 강남 지방을 순행할 때 탔던 호화로운 용선 못지않습니다. 저도 봄밤의 정취를 느껴보고 싶어 유람선에 올랐는데요.
2: 대본 드리겠습니다.

人秉烛夜游，良友已也。况阳春照我以严谨。 제가 젊어서 이 시를 이렇게 공부할 때는 그저 그냥 아 그래 놀기도 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0: бир зардан көрө турган биздин ийип чыккан жерибиз деп.
1: Не маджима корин жижон иттанын ге отто химаги сенгинин катыо. Пеншане нурюнг иттагу дөрөттөдүнё?
2: Тото буйна буйна буйна.
1: То боё.
2: 북한 정신으로 없는 길도 만들어 끝까지 가겠습니다.
3: 원숭이에게
4: 여기 강아지인가?
5: 원숭이처럼 생겼다.
4: 진짜 저 원숭이로 착각했어요. 아, 속았네. 속았어, 강아지야.
0: 안녕.
4: 너무너무 귀엽다.
6: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7: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8: 안녕하세요. 나는 이사벨이에요.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2: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1: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2: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3: 초기 우주의 은하?
2: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1: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2: 맞습니다.
1: 아, 3억 년인데?
2: 네, 맞습니다.
1: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입니다.
2: 오차가 좀 큰데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1: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누가 오차라고 불러?
4: 우주에서는요?
6: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2: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0: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해봐.
1: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서해 바다의 늦은 봄이 한창입니다. 저 밧줄 끝엔 뭐가 들었을까요? 그물 안으로 고기들이 한가득인데요.
2: 야, 여러분, 간잼이 한 마리 들었다.
3: 간잼이.
4: 근데 5월 달까 산란기란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살이 제일 많이 올라오고 부드럽고 제일 맛있을 때.
1: 새콤 달콤한 요 맛 못 잊어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것.
5: 저희 간잼이 무침하고요.
6: 간잼이 무침이요.
7: 간잼이 무침?
6: 네.
8: 나는 최고 좋은 게 간잼이요. 왜냐면은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이게 좋아요.
1: 30년 넘도록 간잼이 무침 만드는 일이 즐거운 건 손님들 칭찬 덕분.
9: 5시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10: 우리 가게가 연매출은 얼마 나와요?
8: 이거 그 정도밖에 안 나와. 저, 왜냐면 여름에 장사 별로 안 하지. 겨울에 두 달 장사 안 치. 그러니까 몇 개월만 하는 거야.
1: 억대 매출의 비결 오늘도 한번 해보자고요. 위로는 충남 대천, 아래로는 전북 군산. 서해바다와 금강이 만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산물은 넘쳐나고 덕분에 북적북적 사람도 끌어들이는 홍원항. 그러니까 일종의 격전지라고나 할까요? 생존 경쟁이 치열한 곳이죠.
11: 문 열 생각하니까 기분 좋으세요?
8: 바람보다 나 돈 버는디. 문 열어면 돈 벌자녀.
11: 흥거래가 절로 나와요?
8: 나는 맨날 그러고 해요. 흥거 아무 거라고 벌레가. 맨날 노래 불러. 앞돌이 높잖아. 맨날 불어. 아무리 힘들어도 화를 안 내고 누구 탓도 안 해. 내 탓이란 이유하고 나는 항심이 돼. 그런 게 좋더라고.
1: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콧노래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8: 밥이나 먹자.
12: 네.
8: 아이고, 또 오늘 밥 먹고 시작해야지.
12: 그렇게 해요.
1: 아들과 함께하는 식사 어떻게 드시나 봤더니 부드러우면서도 찰진 간잼이 찜에 새콤달콤 무침까지 한상 제대로네요.
12: 진짜 부드러워요.
8: 간잼 먹어도 맛있어.
12: 먹어도 안 질려.
8: 아무리 먹어도 안 질려.

0: 그냥 다른 건 몰라도
1: 주춤하고 물에 어머니 그거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틀려요. 일단 양념 자체가
2: 의지 나갔던 아들 어머니 곁을 지키게 된 이유가 있으시대요.
3: 근데 내가 한번 쓰러지니까는 또 겁나니까는 온다고더라고. 그러면 그냥 내려와서 살더라고.
1: 협심증처럼 그 혈관 빠진 것 때문에 쓰러지셔갖고 그러고 나서 내려왔죠. 그래서 그거 아니었으면 엄마 건강 좀 안 내려오고 지금 도시에 살고 있나 몰라요.
2: 이맘때 홍원항 찾는 이들이 한 번쯤 입에 올리는 메뉴는
4: 아, 3번에 차관강 5인.
5: 이게 항상 지금 보면 메뉴가 나오는 게 이 간제미는 항상 앞에는 쭈꾸미하고 간제미하고 회 나오고 뒤에는 간제미하고 매운탕, 우렁매운탕 나오고
4: 필수가
5: 그래서 간제미는 항상 손님들이 거의
4: 여기 나가자
5: 항상 간제미
4: 5인짜리
2: 그래요. 횟집에서 무침 요리 게다가 간제미 무침은 조연급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 집에선 주연 못지않게 맹활약 중이라네요. 그 얘기 듣고 보니 대체 어떤 매력이 있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6: 간제미 무침이다 이게. 네.
2: 아들 며느리 데리고 이거 드시러 오셨대요.
6: 먹어봐. 무침 맛있어.
7: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
6: 원래 제가 회 진짜 좋아하는데 회보다 이 초무침이 더 손이 많이 가고
2: 나도 모르게 자꾸 끌리는 맛이란 거죠.
6: 맛있지?
8: 너무 맛있어요. 신선하고 뼈 씹히는 맛도 없고 야채도 신선하고 이 계절에 너무 딱 잘 어울리는
9: 한 번씩 먹다 한 명 죽어도 모른대.
2: 들어가는 재료라고 해보았자 특별한 건 없는데 요점은 이 구성이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 이 오이 속을 빼야요. 그래야지 아삭하고 맛있고 이게 들어가 맛이 없어요.
2: 오래 익혀온 손대중으로 간제미와 채소의 황금 비율을 맞추신다죠. 무칠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3: 이 손끝으로 살살 채줘요. 살살.
2: 양념 배합의 비율을 완성하기까지 무려 5년.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던 이 비율은 아들에게도 비밀. 주문 들어오면 칼질부터 깨 뿌리는 것까지 전 과정 손수하는 게 비법이랍니다.
10: 아니 어차피 네. 간장에 묻힌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데 네. 좀 미리 묻혀놔도 돼요?
3: 이거 미쳤네. 어쩐 일이야. 그럼 어째 그런 말씀을 하신디야. 예약 때도 난 두 그릇도 안 묻혀. 10상 20상이나 딱 하나씩밖에 안 묻혀. 절대 안 이거 주물럭주물럭 해도 안 돼. 너무 주물럭 해도 국물이 생겨버려. 그리고 음식이 죽어버려. 그러면 내 얼굴이 깎이잖아. 그럼 창피하잖아. 그게 그렇게 안 해. 그게 철칙이야. 나는. 오로지 칼을 묻혀서 그냥 살아있는 음식. 이게 이제 보면은, 어우, 진짜 참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한 젓갈을 딱 집었을 때, 어머, 진짜 맛있어. 하는 그 맛. 그것 때문에 내가 뿅 가잖아. 그 소리 들으려고.
2: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배를 두 척 소유한 선주. 그중 한 척에 올라 바다에서 열리는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른 배들과 마찬가지로 칠흑 같은 새벽을 뚫고 나아갑니다.
11: 지금은 뭐가 제철이에요?
12: 지금은 이제 자연산 광어하고 그다음 창동하고 그다음 간제미하고 그런 거.
11: 식당일 낮에 하고 밤에 이렇게 업하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12: 힘들죠. 그래서 원래는 제가 좀 하다가 도저히 식당이라고 못해서 이제 선장님 구해서 같이 이제 선장님이 하고 저는 이제 뭐 일주일이면 보통 한 4일씩 이렇게 따로 나오고.

0: 제가 직접 하면 손님들한테도 뭐 이제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많이 드릴 수 있고.
1: 역시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나 봅니다. 미리 설치해 두었던 그물을 확인해 보는데요. 선장님 지휘 아래 그물이 올라오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기계의 힘을 빌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조업량이 나빠 보이진 않죠? 기분 좋은 출발.
2: 왼쪽이고. 많이 들었네.
1: 이제 막 건져 올린 것들의 몸짓에서 바다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2: 일반 도다리. 그다음에 간지미.
3: 아, 간지미 작았네요.
2: 네,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그냥 한두 마리씩, 두세 마리씩 그렇게.
1: 서천 앞바다에서 잡은 간재미의 정식 명칭은 홍어. 삭혀 먹는 참홍어와는 다른 어종입니다.
2: 이제 이거 떠드려요?
3: 아, 이거 회 따먹나요?
2: 아, 그럼요.
4: 네, 갖다 놔.
3: 아, 간재미 회도 맛있어요?
2: 아, 그럼요. 회 맛있죠. 야, 집에서도 하고 배에서도 하고.
1: 간재미 손질만큼은 이골이 났다는데 하필 카메라 앞에서 복병을 만났습니다.
3: 아, 이거 회 뜨는 게 어렵네요.
2: 껍데기 벗기기 힘들더니 벤치로 벗겨야 되는데 손으로 벗기려니까. 아니.
1: 두껍고 질긴 데다가 돌기 때문에 비린내가 남기 십상이라죠. 그래서 껍질은 꼭 벗겨 먹어야 한답니다. 방금 전까지 펄떡거리던 간재미 회의에 초고추장까지 듬뿍 묻혔으면 이건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2: 우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바다에서 드신
5: 먹는 거, 육지에서 먹는 거 또 틀려요.
3: 어때요?
6: 와, 진짜 신선해요.
2: 응. 와.
1: 간재미 어획량이 기대에 못 미쳐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 방법이 있으니까요.
0: 그렇습니까? 우리 이제 여기 중매인 하시고 우리 아버지 동생 삼촌 그냥 동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삼촌한테 부탁해서 이거 이제 오늘 양 산 거예요 지금. 이거 200kg짜리 하나. 이게 오늘 다죠?
7: 현재.
0: 현재? 그럼 더 나와요?
7: 아, 이거 다 나왔어요.
0: 이제 다 나온 거예요 오늘? 만약 내일도 한번 되면 내일까지는 한번 더 200kg 사주셔야 돼요. 한 1톤 정도는 더 사야 되니까.
1: 이맘때 아들은 간재미 경매장의 큰 손.
8: 앞으로 잘려야 돼, 잘려요. 천천히, 천천히. 혈압 다치게, 천천히.
1: 오늘 아침 구입한 간재미들을 데리고 온 참입니다. 여전히 펄떡펄떡 살아있는 상태로 말이죠. 활어 상태 유지, 이 집의 천칙입니다.
2: 싱싱하죠?
7: 네.
2: 얘들은 지금 이제 얘들도 산란기 돌아와요. 그러면 살이 많이 찌잖아. 근데 산란기 때는 살이 부드러워. 그리고 얘들이 알을 품잖아요. 품고 나면 살이 말라. 그럼 그때부터 질겨. 지금 드셔야 최고 맛있고 제일 좋을 때.
3: 얘네도 암컷, 수컷이 달라요?
2: 네, 다릅니다. 꼬랑지 하나 있죠? 암컷 세 개, 수컷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얘들을 다 이제 해체 작업, 해체 작업해서 다 냉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맛있을 때 제일 많이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간재미는
1: 지금부터는 시간 싸움. 신선함을 오래 붙잡아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쉽게 벗겨진다고요?

0: 요즘 횟집에서 널리 쓰이는 생선 탈픽이랍니다. 피 빼고 껍질 벗긴 간재미를 어머니에게 넘기면 마무리 손질에 들어갔는데요.
1: 이거 한 마리가 요거요. 일로 떼고 절로 떼고. 다 떼고 나면 요거 남아.
2: 아, 너무 아까운데요?
1: 그... 아니, 그래도 먹을 것만 줘야지.
0: 간재미 무침 깔끔한 맛의 비결이 여기 있었네요. 모든 공정을 마치면 한 접시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비닐에 담아 소분합니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죠.
2: 그 손질한 거 지금 어디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1: 아이고, 냉동시켜야지요 또.
2: 아, 올려놓는 거예요?
1: 네, 올려놔야지 이제. 그래야 간이 안 나올 때 계속 화려하니까. 여기다가.
2: 우와, 엄청 큰 냉동고가 있네요. 네,
1: 여기다가 이제 해서 딱 이렇게 엎어놓는 거예요. 이거 다 이게 되게 딱딱해서 또 팔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오르는 것도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얼려 이렇게 또. 차곡차곡.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놓는 거예요.
2: 지금 이게 얼마나 모여 있는 거예요?
1: 이거 지금 한 600, 700kg? 한 600. 한 600kg 잡았네.
2: 나중에는 이거 꽉 차요?
1: 여기 탁 차야지, 다 차야지.
2: 여기가 우리 보물창고네요?
1: 야, 보물창고에 그냥 여기 다 이거 척척 넣는 거예요. 이거는 안 맺게 누구를. 내가 잘라서 내가 탁 세워서 탁탁 넣어놔야지. 나중에 하자가 없어.
0: 완벽주의자 어머니 곁에 아들이 온 지도 벌써 19년째. 세월이 참 빠르기도 하죠.
1: 여기 참 엄마 생선 장사할 때 여기 참 진짜 타라이 들고 다닐 때가 참 엊그제 같아도 몇십 년이네 벌써.
2: 기쁜 추억이 많아요? 아픈 추억이 많아요?
1: 뭐 아픈 추억이 어디시오? 살아서 여기서 이렇게 해왔으니 기쁜 추억이라고 해야지 참나. 아픈 추억 별로 없이오 그냥. 힘들으면 힘드는 데는 즐겁고 뭐 그런 거지 뭐. 나는 몰라 힘들게 살아도 아프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픈 추억 없어요.
0: 볼수록 참 판박이세요.
1: 어떻게? 아이고 또 이가 또 딸랑 지금 참 행복하네. 아들 손도 잡아보고. 허허이 나이 아들아 고맙다.
3: 엄마한테 처음 듣는 것 같아네 고맙다는 소리.
1: 그럴 때도 있네 참 살다 본 게.
0: 어머니 앞으로 아들 손 자주 잡으세요.
4: 고사리 꺾자 대사리 꺾자 고사리 대사리 꺾자.
5: 너무 행복하죠. 그 사료 보니까.
6: 고사리 일주일 나가는 게 아니에요. 3,400kg.
7: 250억 했고요.
6: 나물 공장으로서는 제가 탑이 되려고 노력해왔는데 지금 탑이 된 것 같아요.
7: 전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활성화 하려고.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8: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0: 안녕하세요, 에바.
0: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10: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래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안녕하세요, 에바.
3: 아빠 껌딱지 6살 지영이. 미숙아로 태어나 듣고 말하는 게 어려워 아빠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2년 전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엄마의 빈자리 속에 홀로 지영이와 은영이를 키우는 아빠. 밤낮 없이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허리디스크 통증은 날로 심해져가고 어린 지영이는 아빠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합니다. 한창 자랄 나이에 끼니만큼은 잘 챙겨주고 싶지만 변변찮은 한 끼를 내어줄 때마다 아빠 가슴은 미어집니다. 곧 입학을 앞둔 지영이에겐 꾸준한 언어치료가 필요하지만 생활비에 치료비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 지영이가 웃음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있습니다.
1: 우리 그레이스는 여장군이라고 정의하고 싶고요.
2: 야, 스윙이.
1: 도전도 너무 멋지게 잘하고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아이인 것 같아요.
2: 그레이스 is very sensitive and kind.
1: 마음이 너무 이쁘고 비단결 같아요.
0: 되게 괴롭다.
1: 우리 그레이스 다리가 편하나 봐. 너무 이쁜데 우리 그레이스 마음?

어디 가면 항상 시선 집중인 것 같아요.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올리비아 쓸 닮았다고 인스타그램에서 엄청 핫했어.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이쁘대요. 우리 엔젤리나는 강한 공주, 강주입니다.

0: 저는 호주 퍼스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엔젤리나 엄마 김수정입니다.
1: 안녕하세요. 쇼입니다. 그레이스 엔젤리나 아빠.
0: 우리 가족은 어딜 가든 항상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소중한 가족인 것 같아요.

0: You're gonna make my coffee? And the water?
1: Yeah. Mm. Mm. You want coffee?
0: Huh?
1: You want coffee?
0: Hi,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어디 내일?
2: 내일.
0: 내일. 얘들아 시리얼 먹을까? 불 가져가고.
2: 엄마.
0: 가져가고 뭐 또 가져가야 돼 뭐 먹으려면은. 뭐가 있어야지 먹으려면은?
2: 스푼.
0: 스푼 가져가야지. 그레이스도. 그레이스도 이거 먹어봐.
2: 난 빅스. 위.
0: 이제 엄마 뭐 엄마 준비하고 있을게. 먹고 있어. 알겠지? 저가 다 해주면은 우리 그레이스 엔젤리나가 저한테 의지하고 저만 쳐다보는 아이로 절대 키우고 싶지 않아요.
3: Teach them to be strong and independent and protect them but not too much. Give them the strength and independence to know how to be strong and what to do. 네. I think I'm ready. 네.
2: 왜?
3: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2: 왜? 왜? 왜? 왜? 왜? 왜? 룬룬룬 워쉬 워쉬

0: 다시마이 그런데 그럼이요 다시마나로 the white one
1: 맛있어 우이
2: 저 입을 정리도 해줘야지
0: 쫙쫙쫙 우후 나 테디도 어디

0: 알았어. 어제 어디?
1: 가자!
2: 스타야, 가자!
0: 네, 선생님.
2: 네, 선생님.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0: 있습니다. 하늘은 알가는 목욕까지도 맨날 타고 하늘에게 뛰었다. 아이가 알겠어요.
1: 엄청 여유롭게 왔다. 여유롭게 왔어 우리.

0: 매일매일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엔젤리나는 제가 출산한 후에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고마운 거는 우리 아이들이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도와주는 거를 잘하더라고요. 너무 저한테 사랑스러운 아이인 것 같아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아이들 달려오면은 저도 같이 뛸 수도 있고. 이거 맞나요?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일로 와.
1: What happened?
0: It's okay, it's okay. 엄마 물 줄게, 일로
2: 왜 어디 다쳤어?
0: 다리 언니 모르고 있어.
1: I think your foot might have hit her. I did that. Yeah, you might. Yeah, you don't know. Yeah.
0: 자, 자. 괜찮아, 괜찮아. 마셔, 괜찮아. 놀자.
1: 아! You quick. Yeah. Swing. Yeah. 이게 that is the easy way.
3: That's not hard.
0: Oh, you doing good, Joshua?
1: 진짜 happy.
0: 스페인에 혼자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여행 후 다시 호주로 여행하다가 데이트앱에서 처음 만났고 이제 이탈리아 레스토랑 앞에서 같이 첫 만남을 했어요.
1: And then I felt really like nervous. 'Cause Sejong's so beautiful and smart.

0: like lights up the room.
1: 신랑 심장 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쿵당쿵당. 너무 귀여웠어요. 일이 끝나면 항상 와 있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먼 거리인데 항상 운전해서 저 보러 잠깐이나 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사랑해주는 그 신랑이었기 때문에 같이 우리 결혼하게 됐습니다.

0: 잠깐. 뭐가 보여?
1: 나 하늘 보고 있어.
0: 하늘 보고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어?
1: 하늘 보고 언제 왔니?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어.
0: 맞아.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지.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영상통화를 하면은 제가 누워만 있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부모님이 항상 속상해 하시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국으로 가가지고 부모님이랑 지냈는데 저희 같이 함께 한 2년 반 정도 정말 우리 부모님이 넓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2: 그래가지고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이 선생님이 부모님 말했어요. 만지지 마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0: 엔젤 그레이스 션. 이렇게 만나요. 엄마 왜? 엔젤 엄마 그레이스 할아버지가 있잖아. 선물 있다.
1: 어떤 거?
0: 쇼핑. 엔젤이나까지 있고 그레이스까지 있고.
1: 할아버지 사랑해요.
2: 형, 뭐 이렇게 해삼해졌어?
3: 아, 감사합니다.
2: As soon as possible, we will meet.
3: Me too, excited.
0: 사랑해요, 엄마.
1: 사랑해요.
0: 엄마 조심히 와. 고마워, thank you.
1: 엄마.
0: 바이. 남보살 또 컸지?
2: 그러니까. 많이, 키가 그냥 쑥쑥 자라네, 그냥. 아유.
0: 파이터 가서부터 보고 싶다.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싶고, 응? 가서 또 맛있는 거 해주고 싶고,
3: 응?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응?
4: 할아버지가 언제 제일 많이 보고 싶어?
1: 할머니, 할아버지 떠나요.
4: 할머니, 할머니 떠났을 때 보고 싶어?
1: 나도 많이. 우리 같이 울어. 많이 기다리고 맨날 맨날 보고 싶어.
2: 자, 이거 뭐야, 이거는?
0: 우리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고 내가 많이 사준다고 수정이하고.
2: 좋아하겠다. 이거 된장이에요, 이거는?
0: 네, 된장.
2: 한국 사람은 된장을 먹어야 돼. 야. 너도 애들 좋아하겠다.
0: 네, 그리스 엔젤이나 엄청 좋아하겠지. 아, 행복하니까 눈물이 나네.
2: 아이고. 네, 가까이 있으면 여보가 요리도 많이 해줄 텐데. 멀리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가지고. 속상해.
2: 응? 엄마 마음은 다 똑같아요. 응? 이거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0: 여보 이거 봐.
2: 어, 뭐야?
0: 이거 이 신발 기억나세요?
2: 응.
0: 이 신발 신고 네. 어린이집 처음에 15개월 때 네.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그레이스하고 엔젤이나 또 얼마큼 컸는지 그리고 그냥 다시 또 한 번 또 예쁜 추억도 쌓고 싶고.
2: 이제 가져가야지. 튜닝 한번 해보고. 괜찮아요, 소리?
0: 예, 네, 괜찮아요. 좋아요.
2: 취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를 다 하고 싶어요.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진짜 제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노래하고 이제 플롯을 제일 좋아하고 배드민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수영.
0: 그냥 재밌어요. 즐기는 사람, 잘 즐기는 사람. 우리 아빠 어디 간 거야? 우리 아빠 진짜.

0: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너무 좋아요. 제 인생을 너무 재밌게 살아요. 공항으로 출발. 빨리 가고 싶네. 어우, 꽉 차네, 꽉 차.
1: 그레이스 엔젤리나로 출발.
0: 영화 다 왔어요?
1: 네.
0: 네, 준비.
1: 네. 갈 때마다 설마 설레. 나 소름 끼쳤어. 닭살 돋았어.
0: 그래서 엔젤리나가 얼마나 기다리겠어, 지금 우리를. 응. Welcome. Please select the scan passport.
1: 야, 여보가 영어할 줄 아니까 너무 좋아.
0: You may remove your passport from scanner. 합소가 두 장 받아요, 두 장. 하나는 싱가포르 가는 거, 하나는 퍼스 가는 거. 갑시다.
1: 이제 출발해볼까요, 호주로?
0: 갑시다.
1: 우리 그레이스 엔젤이라는 곳에 가볼까요? 그레이스 엔젤이나, 우리 할아버지랑 우리 이제 너희들 보러 간다. 조금만 기다려.
0: 총알처럼 달려갈게. 기다려. 사랑해요.

0: 따진 거 없지?
1: 네, 없어요.
0: 응?
1: 응.
0: 여기 플라이트 넘버 가자. 3터미널.
1: 3터미널
0: A13 가자. 몇 시인가 그랬지? 12시라 했지?
1: 응.

0: 정말 힘내요.
1: 네, 파이팅. 알았어요. 갑시다.
0: 할 수 있어. 할머니, 할아버지 도착했을 것 같은데? 이제 곧, 그치? 어떤 잡아가?
2: 나 먼저 뛸 거야.
0: 어? 나 엄마가 제일 먼저 뛸 거야.
2: 나 더 빠를 거지?
0: 엄마가 제일 먼저 뛰어갈 거야. 할머니가 도착했나? 랜드.

0: 엄마 언제야?
1: 이제 싱가포르 사람들 나왔잖아. 이제 곧 나올 거야. Then you smiled over your
0: shoulder. For a minute, I was stone cold sober. 이제 왔다.
2: 하루 아직.
1: 들린다.
3: 들린다.
1: 들린다. 진짜
3: 어디 갔어? 이렇게 갔어. 아이고. 와. 넌 너무 커가지고 이 새끼야.
4: 넌 그래. 애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이렇게 많이 커가지고 안기는구나 했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뿌듯하고.
0: 나 이거 끌 수 있어.
1: 끌 수 있어. 끌어.
0: 끝내.
1: 그래서 끌어. 그래. 역시 그레이스야. 그레이스 컸어.
3: 그레이스도 야 다 컸다. 네가 하나 트렁크도 갖고 다니고 야. 엔젤리나가 그냥 어? 할아버지 선물 이렇게 해줬어. 너무 고마워.
0: 엄마 우리 방금 끝이어서 너한테.
3: 그래 맞아. 근데 너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0: 할아버지한테.
3: 너한테 그런 거 너한테 그런 그거는 친구한테 하는 거고. 할아버지한테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무거워. 너 무거워서 안 돼. 고마워. 할아버지 집어넣을게. 쫙! 할아버지 선물 많이 갖고 왔어, 할아버지가.
0: 안 해가네?
3: 응?
0: 이제 코코 차지 마.
3: 응?
0: 어? 코코 차지 마.
3: 어, 알았어.
1: 와, 하늘 봐라.
3: 되게 많지, 물건이. 어? 이거 갖고 온다고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는지 알아?
1: 수고했어, 고마워.
3: 자, 자. 하야, 타, 이제.
1: 안전벨트 매시고.
5: 자, 엄마 함께 놀아보자.
1: 우리 뭐 어제 본 것 같아, 그치?
3: 맞아.
5: 2년 봐도 어제
1: 맨날 전화해.

0: 으쌰 갖고 가고 여보 갖고 오고 나 갖고 가고 가자.
1: 야, 집 진짜 좋다.
2: 집 좋지?
1: 어.
2: 이거 걸지 여기.

0: 어, 태극기 있네. 이야.
1: 여기는 이제 엄마 아빠가 잘 있고.
0: 여기 우리 보금자리예요.
2: 네.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2: 아, 뭘 누워래.
0: 여기 한번 누워보세요. 푹신한 거, 푹신한 거.
2: 완전 두 배네, 두 배. 두 배.
3: 여보.
2: 네.
3: 엉켰어요.
2: 제가 뿌듯한 거예요. 너무 좋았죠.
0: 얘도 이제 한 해 가정을 잃었잖아요. 옆에 지켜보는 것만 해도 좋아서 아주 그냥 흐뭇했습니다.
1: 얘들아. 할아버지가 뭐 사왔는지 한번 볼까, 우리?
0: 그래.
1: 어때?
3: 예.
0: 뭐 사왔는지 보자.
1: 한번 보자.
0: 자, 우와.
1: 네. 우와, 진짜 예쁘다.
0: 이거 누가 한복이야, 이거? 이거는? 이거 네 거.
1: 엔젤리나 한번 이거 입어볼래?
2: 우와, 이쁘다.
0: 우와, 딱 맞네. 딱 맞아.
1: 머리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고
0: 일어났다가
1: 다시 또 앉아
0: 앉아 이제 앉아
1: 이렇게 앉고 어. 옳지
0: 아이고 우리 엔젤리나 이제 몇 살 됐어요?

0: 5살 건강하게 잘 자라세요. 엄마 말씀 잘 듣고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1: 감사합니다.
0: 2개 줘? 2개. 다음 그레이스. 그레이스. 자.
2: 많이 받으세요.
0: 그러니까 일어났다가 앉으세요. 자, 우리 그레이스도 엄마 말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잘 하세요.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자, 고맙습니다. 그래야지.
2: 네. 가졌어?
0: 아, 그랬어? 야, 너 그것도 아닌데, 너도 하나 더 주자.
3: 이거 내려가고.
0: 미안해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해주면은 바로바로 지적해요, 너.
4: 엄마, 이제 우리 시작할까? 어떤 말 할래?
5: 깎아주세요.
4: 엄마, 우리 솜씨를 오랜만에 뽑아줘. 우리 아빠가 우리 애들이랑 놀 때 제일 행복해. 우리 아이들, 그치? 응.
0: 떨어지면 뭐가 있어? 오케이!
4: 저렇게 잘 놀았는데, 이제.
2: 할머니,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2: 몽키버스. 놀아줘, 몽키버스.
0: 어? 해봐. 해봐. 해봐. 뭐야, 그게?
2: 이게 잘 좋아. 이거
0: 열어. 가봐. 미쳤어. 그쵸, 가보자.

미끄럽지? 하나 잡아줄게. 미끄럽지? 어? 걸레, 기다려봐. 하나 걸레 갖고 올게. 아, 이거 빠를 거야, 괜찮아. 그랜파더 왔다, 그랜파더. 후대, 그랜파더 coming now. 자, 탄다, 그래, 있어. 잘 올라간다. 걔들만 보면, 막, 몸에 힘이 막 솟아나. 걔들 나한테 에너지 주는 것 같아, 막. 예!

0: 이게 딱 엄마가 요리한 냄새 이거. 엄마의 요리야 진짜. 아빠 도와주세요.
1: 야.
0: 우리 아빠 오늘 고생했죠? 잘 먹겠습니다, 엄마.
2: 맛있게
0: 드세요.
2: 고마워.
0: 그 여기다 넣을까?
2: 그렇게
0: 사?
2: 알았어.
0: 그거 다 먹을 거야? 엔젤이나 먹는 거만 이렇게 쳐다봤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배가 배부른 것 같아서. 손 어때?
3: 괜찮은 거 같아.

0: Sean, do you have to change the clothes?
1: Yeah.
2: 뭐 든든히 입혀야 뭐 이제 어? 애들도 아침을 먹여야 돼 든든히. 그럼 아침 든든하게 먹여야 돼 애들. 애들 든든히 먹였어? 뭐라도 먹여.
0: 아빠 목소리도 좀 진정하면 더 얘기해 진정해. 이렇게 흥분 하고 싶어가지고 흥분됐어?
2: 자, 문 열자. 이거는 물 열고 나가요. 정신이 없어. 나한테 오른쪽에 하는 거 나 힘들어. 아우.
0: 아빠, 아빠, 왜 그래? 어? 아빠, 내려, 내려, 내려. 아빠, 내려, 내려, 그냥. 아빠, 그냥 뭐 사고 치지 말고. 그냥 사고 치지 말고 내려. 아무것도 하지 마.
3: 고봐, 오반 달지.
2: 가자,
4: 빨리
2: 나와.
4: 아, 내가
2: 힘들어. 엄마. 빼봐. 팔 엉덩이 들어간다, 엉덩이.
4: 아야, 아야. 아프잖아.
2: 아, 잡은 닫아.
0: 가자. 수영 가자.
4: 네, 치워.

0: 스타시니까 나 내가 스타 대접 해줄게 한번.
1: 네.
0: 전 do the right things. Do it like that.
2: 그래서 흔들어, 흔들어.
0: 전 do the right things. 전 do it like this. Okay.
1: 여기서 불어?
0: 네.
1: 여기서 불라고? 됐다 이제. 산 만대 가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스카보르 비치 거기 가서 딱 가가지고서는 딱 연주했지. 그때 내 플루트 쫙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는 거야. 처음으로 했거든 그거를. 그래서 좀 못하더라도 내가 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좋네. 그다음부터는 막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재밌어가지고 그게 시작된 거야.
3: 쩍쩍 고르고
0: 쩍쩍
1: I'm very happy to play the my flute concert. First time I play the music Amazing Grace.

0: I play the Nella Fantasia.
1: Nella Fantasia.
2: (웃음) 제가 지장 날릴 때 협심증이 왔었어요. 근데 야외에서 제가 축구하다가 쓰러졌어. 그다음부터 심장에다 공포가 있는 거예요. 공포.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0: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요. 전화 오는 것도 저 싫은 거야. 전화 자체 받는 것도 싫고 다 단절시키고 나 혼자만 있는 거예요.
1: 너무 걱정이 돼서 한국에 갔는데 아빠가 진짜 누워만 계시더라고요. 아빠 이제 호주 가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나랑 같이 아이들이랑 재밌게 지내자. 여기 와서 치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0: 파랗잖아요. 그냥 파란 하늘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 그러면 마음이 이게 빵 뚫려. 그리고 우리 손주들 보면은 걔들은 하루 종일 웃는 거 아침 저녁까지 막 웃어. 그 모습 보면서 아 저게 사람의 삶이구나. 그래서 걔들 보면서 마취가 된 거예요.

0: 갑시다, 갑시다. 렛츠고, 렛츠고. 무리해서 안 해도 돼. 그래도 아빠가 버킷리스트잖아.
1: 나의 버킷리스트 하나야.
2: 굿모닝.
0: Yeah.
2: Good, ready? So you are my surface today.
3: 인생이라는 거 한 번밖에 안 사는 건데 서핑하는 거를 저는 로망이죠, 로망. 하다 저 언젠가는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수정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말을 해줘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0: 파도 지대로다.
1: 아, 오늘 장난 아닌데?
2: If this was any bigger or any windier, we would just no go.
1: 아, 아, 예. 파도가 너무 많이 커가지고 제가 봐도 무서웠는데 무릎은 안 좋으시지만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네 한번 그래도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2: Alright, so we're gonna walk in together. One at a time, okay?
3: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는데 사람이 몰입하다 보니까요, 이게 느낄 생각 없어. 뭔가 도전을 해보고, 느낄 성취감. 이런 거 있어야지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지. 내가 이래주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다.

0: 엔젤 여기 봐봐. 또 다른 데 가자. 먹고 싶은 거 얘기해봐. 어, 내가 다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일로 와.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잖아.
1: 애들이 못 잡게 아빠 뛰어다니는 거야?
0: 애들이 이제 나를 잡으러 오면 이거 뛰는 거구나?
1: 응, 맞아.
0: 나를 잡기 좀 힘들 거 나와.
1: 자, 준비됐어?
0: 우와!
2: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 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5: 기다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안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4: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6: 기다릴게요.
3: 예.
5: AIA 생명.
3: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6: 이동하실게요.
3: 네.
5: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7: 다시 들어간다.
5: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7: 하!
3: 수고하셨습니다.
7: 감사합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8: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9: 이어서 EBS 다큐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러죠.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먹는 체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1: 먹으니까 편하겠죠.
2: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1: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0: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0: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습니다.
1: 4,500선도
2: 4,850선까지 사상 처음으로 5,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3: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 한국 증시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4: 올해는 증권시장 개장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회의도 방문했습니다.
5: 코스피 4,000포인트 돌파는 숫자 그 자체보다 우리 자본시장에 뭔가 이렇게 터닝포인트를 맞고 있구나.
6: Cospi's up

0: 70% for the year. It was fascinating.
1: 바야흐로 지금 대한민국은 주식의 시대입니다. 개인 투자자 1,500만 시대. 성인 3명 중 1명이 주식 투자를 하는 셈이죠.
2: 실시간으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차트가. 뭐 살아있다는 거, 역동감?
3: 돈이 복사가 되는 기분.
4: 아, 돈을 이렇게 쉽게 벌어도 되나? 수익은 없어요. 마이너스.
5: 제 마이너스 92%.
3: 이거 다 영혼되는 거 아닌가?
4: 뭐 화성에 뭐 우주 정거장이 지어지면 그때 터지지 않을까요?
6: They're trying to get rich quick, so they're making big bets. And it doesn't end well.
0: It's better, but it's still a loser's game.
1: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 주가는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만 저조할까?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투자 심리의 비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0: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기업 상장식인데요.
1: 오늘 큐리오시스의 상장은 우리의 꿈에 다가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0: 상장이란 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요. 상장이 되면 일반 투자자도 쉽고 안전하게 주식을 매수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가 상승을 바라며 빨간색을 챙겨 입은 직원들. 긴장감 속에 첫 주식 거래가 시작되는데요.
2: 5, 4, 3, 2, 1.
0: 과연?
2: 네. 현재가는 88,000원입니다. 이제 큐리오시스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0: 상장은 기업에 특히 중요한데요. 주식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자금은 저희 연구개발비, 증축비로 쓰면 충분히 더 많은 매출과 우리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자하시는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회사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0: 자본시장이란 기업이 주식, 채권 등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는 이를 거래해 수익을 얻는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4: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안이 있는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돈을 어떻게 해서 조달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되는 거고, 자본시장이 이제 커지면은 기업들은 자본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윈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주식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17세기 초 유럽 국가들은 값비싼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인도양으로 향했는데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먼 백기를 항해하려면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죠.
5: One of the first countries to create a company or the corporate form was in the Netherlands, so the Dutch East India Company. One of the reasons that you want to set up a company is that one individual doesn't have the resources to do it themselves. And so what you want to do is have invite lots of different partners on board or lots of different shareholders on board to invest their capital in the company. So this means that you can have more ships, more voyages.
0: 동인도 무역회사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모았고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해 이익을 나눴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마련한 네덜란드는 단번에 유럽 최고의 부국이 됩니다. 1602년 설립된 동인도 무역회사가 바로 주식회사의 시초입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 주식과 같은 금융자본은 자본주의의 핵심으로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5: Financial markets are rightly at the center of modern-day capitalism. And without those financial markets, we wouldn't have capitalism.
0: 우리나라에는 대형 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코스피 시장과 중소 벤처 기업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을까요? 1956년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되면서부터입니다.
1: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0: 당시에는 주식보다 국채의 비중이 컸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과 함께 주식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2: 재무부는 1969년을 자본시장 육성의 해로 정하고 국민의 산업투자 의욕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전한 재산 증식의
0: 1970년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식시장 확대에 나서면서 주식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죠.
3: 한국거래소가 설립이 된 이유 자체가 기업이 필요한 투자 자금을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을 만들자 하는 게 그 취지였습니다.
2: 대통령께서는 고로에서 쇳물이 쏟아지는 순간
0: 자본시장을 통해 모인 막대한 산업자금은 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국가경제에서 자본시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4: 주요 국가들이 AI 시대를 맞아서 첨단 전략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그 기술 전쟁의 실체는 사실은 투자 전쟁입니다. 기술의 성공도나 사업화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감내하고 또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장기자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의 중심에는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경제에 전망이 좌지우지될 정도의 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0: 한국 증시에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무척 높다는 건데요. 전체 시장의 무려 56%,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전 9시, 주식장이 열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 울고 웃습니다.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하고 또 수익률은 어떨까? 모집글을 올리자 일주일 만에 241명이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성별, 연령, 투자 경력,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최종 25명을 선발했는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5: 안녕하세요.
6: 저는 주식 경력 4년차 권우리라고 합니다.
7: 주식 경력 7년차 김대호라고 합니다.
8: 한 20년은?
9: 6년차, 5년차,
10: 2년차, 4년차,
11: 10년,
12: 5년,
13: 4년,
14: 7년,
15: 5년,
16: 6년,
17: 5년,
18: 10년,
19: 15년,
20: 5년,
21: 10년,
22: 20년.
23: 주식 경력 0.5년차?
24: 1년 반 정도 된, 한 10년 된 것 같은데요.
0: 경력 0.5년차부터 20년차까지 투자에 진심인 분들, 그들의 주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5: 흔히 말하는 그 벼락거지가 어느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피땀 흘려서 본 돈만이 진짜 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커피 이렇게 마시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식 하나로 몇십만 원 벌었으니까 오늘 커피 내가 살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 느꼈죠. 아, 너무 무직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6: 엄청나게 수익을 보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27: 예적금이 너무 그 퍼센트가 낮아가지고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계속 가난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뭐 나도 해야 되는 건가?
0: 평범한 개인 투자자 이정님. 지금은 잠시 육아휴직 중인데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오전 9시 그의 진짜 하루가 시작됩니다.
28: 아, 오늘 상장하는 거 한번 봐야겠네.

0: 했는데 이제 한 5,500원 정도 해서 한 180% 정도 지금 오른 상태이고.
1: 더 오를까? 아니 지금 팔아야 하나?
0: 현재가보다 조금 높게 해서 이거를. 바로 체결이 돼버렸네. 갑자기 올라버렸네.
1: 순간의 판단이 아쉽기만 합니다.
2: 오빠 오늘 공모주 팔았어?
3: 난 팔았어.
2: 나 안 팔았는데?
3: 내가 지금 판교보다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나 그거 팔아서 점심값을 내가 벌었잖아.
2: 얼마 벌었는데?
3: 한 3만 원 정도?
2: 진짜?
1: 아내도 급히 매도를 합니다.
2: 팔았어.
3: 팔았어? 매도 버튼 눌렀어?
2: 응. 오늘 2만 5천 원.
3: 2만 5천 원? 저녁값 팔았네.
4: 주식은 변동성이 높은 위험 자산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기도 하고 손실을 입기도 하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권우리, 김대호 부부는 종종 주식 이야기를 나눕니다.
5: 잘 익었는데?
6: 막 괜찮으니까. 나 쿠팡 팔아야 돼, 어떡해.
5: 응?
6: 쿠팡.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8% 떨어졌어.
5: 그것 때문에 8%나 떨어졌다고?
6: 어.
5: 지금 난리 났겠는데, 커뮤니티.
4: 미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
6: 아, 좀 고민이야, 이거. 또 터지면 이제 내 평단가보다 아래로 내려갈 거거든. 제 평단가가 한 24불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
5: 곧이네.
6: 곧이야, 곧.
5: 이게 지금 거래량 보면 만주도 안 되는데 8% 떨궜는데.
6: 아니, 다시 일어설 거야.
5: 다이빙 나오게 생겼구만, 이거.
6: 다시 일어설 거야. 너무 아쉽네.
7: 주식 위험하죠. 손해볼 위험이 항상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만큼 위험한 거고. 근데 주식은 위험한 대신에 수익률이 더 높아요. 위험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내가 이 정도 위험을 감수하고 저 정도 수익률을 쫓아갈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제 판단은 투자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4: 2025년 세계 증시 상승률입니다. 한국 코스피는 75.6%로 세계 1위를 기록했는데요. 과연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어떨까요?
5: 31.9%입니다.
8: 마이너스 6.58%입니다. 만족 못하죠.
5: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로는 주변에 휩쓸려서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결국엔 마이너스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마이너스 0.4% 아니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9: 2.5% 10% 정도입니다.
10: 플러스 21.4%라고 나와 있습니다.
4: 25명 참가자 대부분 수익률이 시장 상승률보다 훨씬 낮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벨 경제학상이 밝혀낸 실험을 진행해보려 합니다. 바로 투자 심리에 대한 것입니다. 과연 투자 심리는 실제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1: 첫 번째, 상금 실험입니다.
12: 상금? 오.
4: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는 상금을 100% 확률로 3천만 원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받거나 20% 확률로 0 원을 받는 것입니다. 확실한 상금이냐? 위험한 모험이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13: 80%에 20%에 0원.
4: 상금 실험에는 총 20명이 참가했는데요. 확실한 상금을 선택한 분도 있고
14: 100% 3천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그 3천만 원을 잃었다라는 그 쓰라림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15: 48이 32, 3,200만 원의 기대값.
4: 다른 선택을 한 분도 계십니다.
16: 80% 확률로 4천만 원 받는 걸 선택했습니다. 4천만 원에 80%니까 기대값은 3,200이고 저쪽은 100%로 3천만 원. 사실 기대값이 여기가 조금 200만 원 높긴 한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저도 그 방식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4: 과연 다른 분들은 어떨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0: 확실한 이익과 불확실한 모험의 경계.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와, 놀라운데요? 100% 확률로 3천만 원을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 말 그대로 100%라는 건 확실하다는 말이니까 무조건 100% 3천만 원 상금으로 선택했습니다.
2: 이거 보자마자 그냥 100%니까 사실 상금이 300만 원이어도 여기로 왔을 것 같아요. 그냥 확실한 걸로.
3: 저는 투자 성향이 안정적인데요.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리스크가 제로.
0: 한 가지 실험을 더 해보겠습니다.
4: 다 같이 뒤를 돌아볼까요? 두 번째 벌금 실험입니다.
5: 이게 뭐야?
0: 이번에는 반대로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벌금을 내는 방법 역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100% 확률로 3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80% 확률로 4천만 원을 내거나 20% 확률로 0원, 즉 벌금을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5: 아까보다 훨씬 어려운데요. 이쪽은 이득이고 이쪽은 손실이라서 느껴지는 감이 완전히 달라요.
6: 천만 원 차이라.
0: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 참가자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상금과 달리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마지막까지 선택을 바꿉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예상 바뀝니다. 20% 확률로 벌금을 내지 않는 불확실한 선택이 더 많았습니다.
1: 왜 끌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상금 실험에서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너무 마이너스로 와닿으니까 지금 제 그냥 마음으로는 이 20%의 불확실성 0원에 희망을 걸고 싶어요.
7: 여기서는 이제 얻는 게 아니고 내 거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내 거를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뭔가 거기에 걸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 그거는 플러스 게임이고 이건 마이너스 게임이잖아요. 저는 이거를 두 개의 금융 상품으로 봤어요. 80% 4천만 원 손해이지만은 이 옵션이 20%예요. 안정성 옵션이 20%라고 하면은 해보면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0: 상금이냐 벌금이냐에 따라 참가자들의 선택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금, 즉 이익일 때는 위험이 전혀 없는 확실한 쪽을 선택했지만 벌금, 즉 손실일 때는 위험이 있는 불확실한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8: So this pattern they call dual risk attitudes because the attitude towards risk is different in the gain domain from in the loss domain. So I can make $100 or I can make $200. Then people are risk averse. But the surprising part is that if the gamble is in the loss domain instead, where I can either lose $100 or I can lose $200, then people actually like risk and show that people make systematic mistakes in making decisions under risk.
0: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은 최초로 심리학자인 대니얼 커너먼 교수가 수상했는데요. 그가 연구한 전망이론의 공로를 인정한 것이죠. 전망이론의 핵심은 전망이 좋은 이익의 상황에서는 위험을 회피하지만 전망이 나쁜 손실 상황에서는 오히려 위험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손실일 때 위험을 선호하는 걸까요? 100만 원을 벌 때의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을 때의 고통이 두 배 이상 크기 때문입니다. 즉, 이익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에서도 손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9: People sell their winners at a much higher rate than their losers. Very strong, you know, psychological drive that when you sell for a loss, you feel bad. When you hang on to it, you can tell yourself, I haven't lost yet. That was the thing, is that people, they frame narrowly and they care about gains and losses. And it's a much more emotional story too.
0: 손실 회피 편향은 실제 투자에서 어떤 영향을

0: 가능할지가요.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연구정책기관인 자본시장연구원. 이곳에서 국내 최초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1: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주가 이렇게 오르는데 왜 내 수익률은 이런가. 실제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이용해서 분석한 논문이나 보고서는 저희 보고서가 최초입니다.
0: 2020년 코로나 시기, 개인 투자자 20만 4천여 명의 주식 거래 내역을 이용해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를 분석했는데요.
2: 제일 놀라웠던 결과는 당시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빠르게 반등하고 상승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어요.
1: 개인 투자자의 42%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에 신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60%가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0: 2020년 당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금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이죠. 코스피가 무려 980포인트 넘게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성과가 좋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6.8%,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무려 5배나 높았고 주식 보유 기간도 매우 짧았는데요.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사서 그날 파는 단기 매매가 전체 거래의 50% 이상이었습니다.
1: 개인들이 수익률 성과가 부진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게 지나치게 많은 거래를 한다는 거죠. 주식 거래할 때 거래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탁 매매 수수료라고 해서 증권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거래세라고 이제 나라에 내는 세금 비슷한 게 있는데요. 근데 그 금액, 그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거래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0: 당시 개인 투자자 전체의 평균 수익률은 18%. 하지만 거래 비용을 제외하자 14%로 줄어듭니다. 특히 신규 투자자의 경우 거래 비용을 제외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습니다. 결국 과도한 거래가 저조한 수익률의 원인이었습니다. 매수매도 타이밍도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언제 가장 많이 매도했을까요? 바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지나 0%가 되는 순간, 즉 원금을 회복할 때였습니다. 반면 손실 주식은 오래 보유했죠.
1: 처분 효과라는 건데요. 수익이 난 주식은 빨리 처분하고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그래서 상승장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이익을 충분히 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익이 난 종목을 서둘러 매도하고 손실이 난 종목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처분 효과도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원금을 회복하는 순간 바로 팔아버리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3: 3년 정도 버티다가 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가지고 3년 만에 2% 먹고 예, 매도를 했습니다.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손해는 안 봤다. 요거 오기 전에 주식창 이렇게 들어보니까 다시 2020년 수준 올라왔더라고요. 들고 있었으면 30% 그거 할 수 있었는데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4: 그 삼성전자 주식을 좀 몇 년 정도 막 물려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1년?
5: 한 4년 넘었어요.
4: 4년?
5: 이게 100주나 들어가 있으니까 못 팔고 있었어요. 약간 기억에서 지우고 있다가 네, 다행히 구조대가 왔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0: 7만 4천 원의 매수. 4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자 7만 6천 원에 바로 매도한 것이죠. 하지만 주가는 16만 원까지 급등했습니다.
5: 진짜 한 20만 원인가 밖에 수익 못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려있던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너무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0: 지우고 싶어서 그냥 팔았어요.
1: 처분 효과는 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2: 계좌가 있는데
1: 한 직장 동료들의 점심시간. 다들 주식 계좌를 보느라 여념이 없네요.
2: 하고 나서 바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제 진짜 최고점이었거든요, 이거?
3: 96%예요.
4: 우와. 와,
5: 상대가 안 되네요.
3: 아, 그래도 25%는 그래도 성의가 나셨네.
1: 동료들의 수익률에 소희님은 부러운 눈치입니다.
6: 저는 그냥 계속 그 갖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그게 넷마블인데.
7: 넷마블이 아직도 있어요?
6: 요즘 아직 그래도 살아있는데 못 팔겠어요. 마이너스가 너무 세서.
3: 36%라고?
1: 20만 원에 매수한 주식은 4만 원대까지 폭락했습니다.
8: 제가 넷마블을 최초에 산 게 여기 20년도 말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급격한 그 약간 폭락을 맛보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타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여기서 내가 한 200주만 더 구매하면 그러면 27% 아니야 더 넣어 500주 사버려 20%가 된단 말이에요.
1: 물타기를 하는 건 원금을 회복하고 싶어서입니다.
8: 대부분 빨갛게 양전이 된 걸 보면 바로 다 매도를 해버려서 쭉정이들만 남아있는 느낌?
1: 손실이 난 주식은 오래 보유할수록 오히려 수익률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쉽게 처분하지 못할까요?
9: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 매수, 매도 시점이잖아요. 이익이 난 종목을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해가 난 종목은 너무 오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이 처분 효과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손실 회피 성향이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걸 실현을 하면 이제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언젠가 오를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겠죠.
1: 이번에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어렵다는 주식 매도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여기 수익이 다른 4개의 주식이 있습니다. 플러스 20%,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까지. 그런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반드시 한 가지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매도하시겠습니까?
10: 전체를 판다.
11: 반반은 못하는 거죠.
12: 경력이 짧다 보니까 매도 경험이 없어서 난생 처음이에요.
1: 익절이냐, 손절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익이 난 주식을 파는 것이 익절, 손실 주식을 파는 것이 손절입니다.
13: 사실 제가 지금 주식 5년 차인데 매도를 정말 못해요.
1: 고민 끝에 매도할 주식을 골랐는데요.
14: 저는 20% 수익이 난 종목을 팔겠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제일 먼저 제 목표를 달성한 종목을 매도하겠습니다.
15: 수익 10% 된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계속 갖고 있다 보니까 약간 정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정을 빼야 되나?
16: 저는 마이너스 10%인 주식을 팔기로 결정을 했고 마이너스 한 5%에서 10% 오히려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던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서
1: 각자의 투자 경험을 기반으로 매도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17: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 정도 일단 손실이 나오면 그 손절하는 대상에 넣고 검토를 해요. 그래서 개선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1: 주식 매도 실험에는 총 23명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신중하게 선택을 마쳤습니다. 수익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손실이 난 주식을 팔 것이냐. 집단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떨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18: 두 번째 실험, 주식 매도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19: 저는 주식 투자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1: 베테랑 주식 투자자의 선택은?
19: 벌써 20% 확정적인 수익이 난 상태잖아요. 똑같은 기대치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이미 더 많은 수익을 창출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1순위가 될 것 같아요.
1: 한 분 한 분 매도할 주식을 선택하고
4: 여기 있고 싶어요.
1: 23명 모든 참가자들의 선택이 끝났습니다. 과연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20%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12명, 10% 수익 주식을 매도한다 3명, 10% 손실 매도는 1명, 20%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한다 7명입니다. 익절과 손절로 나눠보면 수익이 난 주식을 매도하겠다 15명,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가 8명. 즉 15명은 손실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데요. 손실이 난 주식을 팔지 못하는 이유, 바로 손실 회피와 처분 효과 때문입니다.
5: It is very hard to beat the market. It turns out that investors lose money because of the disposition effect. Professional investors or sophisticated investors often use a stop-loss rule, which says that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beyond a certain point, I will automatically sell. Then just setting up in advance a rule that says if the stock price goes down more than 10%, I'm going to sell. That could be a very convenient way to get around the bias. There can also be a rule about taking gains on the upside and saying, well, if the stock goes up by more than 10%, then I'm going to just hold on to it, that I don't have to take the gain.
1: 다시 상금 벌금 실험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부분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상금 때는 확실한 쪽을, 벌금 때는 위험을 선택했죠. 여기 다른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신정철님은 상금 실험에서 기대값이 높은 쪽을 선택했고,
7: 사실은 100% 3천만 원이 상당히 마음이 끌렸어요. 훨씬 안정적이고 하니까. 근데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를 따르라.
1: 벌금일 때는 기대값이 낮은 쪽을 선택했습니다.
7: 저도 저 20% 너무 커 보여요. 그래서 되게 절로 가고 싶은데 그래도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로만 보자.
1: 주식 매도 실험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수익 주식이 아닌 손실 주식을 매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7: 손절매는 없다라는 식으로 투자를 했었는데요. 그런 결과 6년 정도 가지고 있었더니 마이너스 50%까지 떨어지더라고요.
1: 손실 회피 성향도 처분 효과도 보이지 않은 건데요.
7: 작년 5월에 퇴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업으로만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됐죠.
20: 디컬 AI 봅시다. 넌 왜 그렇게 흔들리냐.
1: 오늘도 신정철님은 손절매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7: 이거는 팔아야지라고 아침에 주식창을 엽니다. 근데 실제로 매도를 하려고 보면 이걸 내가 지금 이게 누른 순간 손실로 확장이 되니까 정말 뭐 팔 하나 잘라내는, 손 하나 끊어내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사실상 손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1: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7: 적당한 선에서
20: 매도를 진행해볼게요.
1: 1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했지만 원칙을 정하고 손절매를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부터입니다.
21: 매도주문 접수완료.
7: 10% 이상 떨어지고 이 종목이 한 2, 3년 내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안 보이면 차라리 손실을 줄이려는 쪽으로 해서 손절을 진행합니다.
1: 손절매도 분할 방식으로 진행해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 후 수익률 또한 점차 안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22: 어떤 종목은요, 2%, 1% 이렇게 떨어져요. 크게 빠질 때. 어떤 건 10%씩 빠져요. 그럼 막 마음이 쓰리거든요. 그럼 그 순간 저는 절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어려운 말로 리스크 토너런스라고 하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 그거는 선험적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직접 겪어보면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0: 이게 그래서 투자 대상도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 궁합이 맞는 게 있어요. 내 성향에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럼 그런 애들은 제외를 하고 새로운 후보군을 끼우는 거죠. 그럼 이런 경험치들이 쌓이게 되잖아요. 긴 호흡으로 여러 개의 자산을 가져간다는 게 어떤 힘을 주는지 이런 것들은 실전을 통해서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세계 금융의 중심이라 불리는 미국 월스트리트. 수많은 금융회사와 뉴욕 증권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한 글로벌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에 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오징어 게임 주식시장이라는 충격적 제목. 벼락부자가 되기 위해 엄청나게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 개인 투자자의 투자 행태에 우려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그 주인공을 직접 만났습니다.
2: Hi, I'm Owen Lamont. I'm a senior vice president at Acadian Asset Management. Crazy things have been happening in Korea since at least 2007. I think the Squid Games shows the social impetus behind some of the stock market investing. So what happens in Squid Games? You have ordinary people who are trying to get rich quick, and so they're taking big bets, big risky bets, and it doesn't end well, which is on average they lose money. So I think that the motive for the characters in Squid Games is they're poor and they're just trying to change their life. I think Korean retail investors are just like retail investors everywhere. They're just more aggressive.
1: 미국 증시에서 한국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두 배, 세 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는 비율은 30에서 40%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가 왜 공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하는 걸까요? ETF는 상장지수 펀드입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위험 분산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ETF 앞에 레버리지가 붙는 순간 고수익, 고위험 상품이 됩니다. 두 배, 세 배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두 배, 세 배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2: So in finance, we like return and we don't like risks. High return and low risk. And that's the principle of modern finance. And what retail investors, including Korean retail investors, do is they've got the opposite. They are buying risky stocks and risky levered ETFs that are very volatile. Sometimes the stocks are small cap stocks. There's not that many stocks in the US that are involved in quantum computing, but the Korean retail investors love them. And for some stocks, they own 40% of those stocks. And so I would say that that phenomena, especially being concentrated in young people, is a troubling signal that we're in a speculative period.
1: 두 배, 세배 레버리지 ETF 투자는 남성들, 특히 20, 30대 젊은 청년들에 집중돼 있는데요. 20대 직장인 정현암 님도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3: 24년도쯤부터인가 이제 새로 두배 레버리지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때 다섯 배가 있었으면 제가 다섯 배를 투자했을 것 같기도 해요. 가장 큰 목표가 고수익률을 가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코수익을 가질 수 있는 상품이 뭘까?
4: 이게 메타를 두 배로 추정하고 있는 레버리지인데요. 사실 고점 대비 거의 40% 하락이 나와서 어떤 분은 되게 위험하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1: 효남님은 현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면서 상승장에서는 고수익에 기뻤죠. 하지만 하락장에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3: 하락장 때 거의 죽음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동원해서 또 매수를 했었는데, 예금 있었는데 없애고, 적금 든거 취소하고, 카드값 못 내기 전까지 제가 돈을 다 끌어다가 썼었습니다.
5: 그 전까지 엔비디아 두배 레버지를 들고 있었는데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뭣도 모르고 샀는데 사실 수익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상 제가 엑소에

0: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지금 하는 이유는요. 결혼자금 만들고 싶어서 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지금 우리 청년 세대들이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주식시장밖에 없어요.
2: 20대는 과연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에 좀 꽂혔던 것 같아요. 평생 벌고 돈을 안 써야지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집을 못 살 거다라는 공포가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아무래도 20, 30대한테 주식 투자는 새로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닐까요?
0: 자본시장 연구원에서 개인 투자자의 해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3: 3배 이상 고배율 레버리지나 인버스 비중이 2020년에 압도적으로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해외 ETF 투자자는 평균 25% 이상 수익을 낸 반면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평균 33%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3: 저희 결과에 따르면 레버리지와 인버스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 상품에서의 수익률이 30% 손실이 나타났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해서 인버스에 투자하고 떨어질 때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레버리지에 투자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한 번 정도 맞추는 거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이 시점을 맞춰서 투자를 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0: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026년 코스피는 5천이 넘었고 주식에 대한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월급만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4: 저한테 주식 투자는 약간 노후 대비입니다. 제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20년 넘게 했고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이 좀 그 여유가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걸 보충하는 수단으로 주식을 지금 선택을 한 거고요.
5: 이 주식이라는 게 나중에 한 20, 30년 뒤에 저는 이제 제 노후에 와이프랑 행복하게 살라고 꾸준히 모으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제 용돈을 줄 주체로 주식을 믿고 있습니다.
6: 이제 이자율이 꽤 낮은 수준에서 우리가 꽤 오래 살았죠. 예전에 이제 이자율이 충분히 높았을 때는 은행에다 적금을 붓는다든가 해가지고 충분히 부의 증식을 이루어낼 수가 있었죠. 부동산이 가장 좋을 때는 부동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거고 예금이 좋을 때는 예금으로 가는 거고 주식이 좋을 때는 주식으로 가는 거죠. 요즘은 주식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위험을 감수한 만큼 수익률로 보상이 돼야 하는데 수십 년간 한국 증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2000에 18년, 다시 3000에 14년 동안 갇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기업은 핵심 부서를 빼내서 쪼개기 상장을 하고 수많은 오너 리스크에 비일비재한 주가 조작 사건까지 그때마다 주가는 하락했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7: 그 CG워치라는 보고서가 2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국가별 기업 거버넌스 평가 보고서인데요. 12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8등을 한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그 총수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고 주주 중심의 기업 가버넌스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8: 16년 동안 437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배임 횡령이라든지 뭐 탈세라든지 이런 이유로 이 회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죠. 장기 보유했을 때.
0: 지난해 3월.
9: 저는 오늘 이 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염원하는 1,500만 주식 투자자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알짜 사업부를 떼어내서 중복 상장하고 핵심 계열사를 총수의 회사와 헐값에 합병하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자본시장의 밸류업이 가능하겠습니까?
10: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적 보호장치가 2025년에야 마련됐습니다.
11: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0: 흔한 질환이거든요.
1: 평범한 사람, 딴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그냥 지내고 싶어요.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 Welcome to EBS, We Dae Han Suop, Great Minds. Hi, I'm Daniel Ziblatt. I'm a professor of government at Harvard University. In recent years, much of our attention has focused on how to defend democracies in moments of crisis. What do we do when democracy is under siege, when the threat is already inside the gate?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2: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1: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저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역사를 새롭게 읽는 미국사 학자 김봉중입니다. 요즘 미국 우선주의라는 말이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것 같죠. 여러분도 뉴스에서 자주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외치면서 America First 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게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에 단골로 등장하고 있죠. 미국 우선주의는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이 건국할 때부터 고립주의를 내세웠죠. 그땐 국력이 아직 약해서 유럽 정치나 군사 문제에 휘말리면 손해가 크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부터 챙기자는 전략이었습니다. 또 미국은 신이 선택한 특별한 나라라는 예외적인 지위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예전과 조금 다릅니다. 이번 강의에선 미국 우선주의의 역사적 뿌리와 전통적인 의미, 그리고 트럼프식 우선주의 차이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독립으로 가는 길에 사상가였던 토마스 페인의 상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식은 궁극적으로는 미국 독립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했지만 그 저변에는 미국 우선주의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페인은 영국의 절대 군주제를 엄청 신랄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두가 평등하게 태어났고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과 완전히 결별하고 공화정을 세우자고 주장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들어도 상당히 급진적이잖아요. 그런데 페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유럽 열강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인의 이런 메시지는 당시 많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독립 의지를 불태우게 했습니다. 결국 상식은 미국이 외부 세력에 얽매이지 않고 자국 이익과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미국 우선주의의 철학을 확립한 중요한 문헌이 된 겁니다. 미국은 독립과 함께 스스로 주도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는 트럼프 때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라 건국 시점부터 시작된 가장 오래된 미국적 사고방식인 겁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은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서 나온 미국 우선주의 사상을 적극 받아들여 미국만의 길을 걷는 고립주의 외교 원칙을 세웠죠. 워싱턴은 미국은 미국의 일에만 전념해야 한다라며 유럽의 복잡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려 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미국은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적인 국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 초창기 외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는 자리에서 고별사를 남겼는데 이는 미국 고립주의 정책의 교과서 같은 말이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얽히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 같지 않나요? 실제로 워싱턴은 어떤 국가와도 지나치게 깊은 동맹관계는 맺지 말자. 자칫하면 그들의 전쟁터에 끌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 무역만 하되 군사적인 분쟁엔 절대 손대지 말라는 단호한 주문도 했습니다. 워싱턴의 이 고별사는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유럽의 복잡한 정치 싸움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인 길을 갈지 알려주는 이정표적인 선언문이었답니다. 토마스 페인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뿌려놓은 고립주의 정책은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의해 충실하게 지켜집니다. 제퍼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얽매이는 동맹은 피하자고 밝혔죠. 워싱턴 대통령은 중립을 강조하며 군인다운 실용적 접근을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좀 더 철학적인 쪽에 가까웠죠. 농업 중심의 평화롭고 자급자족한 나라를 꿈꾸며 유럽의 복잡한 정치판에 우리까지 끼어들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선언했던 것이죠. 제퍼슨의 생각은 미국이 특정 나라와 군사적인 의미에 묶이게 되면 자유와 독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 동맹이라는 이름의 족쇄보다는 자기 길을 가는 독립적인 미국을 원했습니다. 이건 지금의 미국 외교 논쟁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논리입니다. 즉, 워싱턴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국익을 수호하자고 했다면 제퍼슨 대통령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자주성을 지키자며 고립주의를 다듬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두 대통령 덕에 미국은 유럽의 끊임없는 싸움판에서 떨어져 나와 독자적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고립주의의 토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미국 초기 외교의 고립주의를 얘기할 때면 왜 워싱턴 독트린 혹은 제퍼슨 독트린이라고 하지 않고

제5대 대통령인 먼로의 이름을 빌려서 먼로 독트린이라고 할까요? 비록 워싱턴과 제퍼슨 대통령이 고립주의 원칙을 처음 세웠지만 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서 의회의 공식 정책으로 명확히 천명한 사람이 5대 제임스 먼로였기 때문입니다. 워싱턴과 제퍼슨의 고립주의는 주로 개인적 연설이라든지 대통령의 정치 철학 그런 수준에 머문 반면 먼로는 1823년 의회 연두교서에서 미국이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대륙 간섭을 반대하고 신생 독립급의 주권을 보호한다는 공식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당시 라틴 아메리카 독립운동과 맞물려 미국이 신대륙에서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적 외교 방침이었습니다. 먼로 독트린은 미국이 직접적으로 유럽 세력 배제 선언을 통해 국제 무대의 고립주의를 구체적으로 각인시킨 최초의 공식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먼로 독트린으로 명명하며 워싱턴이나 제퍼슨 독트린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거죠. 즉 먼로는 만든 사람이라기보다는 정식으로 선언한 사람인 셈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통 먼로 독트린인 미국 고립주의 외교의 결정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이 유럽으로부터 떨어져 고립 혹은 중립을 취한다는 것보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후에 등장한 미국 우선주의와 똑같은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미국이 20세기 초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경험은 미국에게 깊은 상처와 회의를 남겼습니다. 이는 이후 전개될 미국 우선주의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사적 배경입니다. 미국은 처음부터 유럽 전쟁에 개입하기를 꺼렸고 실제로 전쟁 발발 후 거의 3년 동안 중립을 지켰습니다. 1917년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참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중요하지만 미국이 전쟁 발발 후 근 3년이나 전통적인 고립주의 기조를 지키려고 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 미국 사회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사회엔 일종의 전쟁 멍 같은 게 크게 퍼졌어요. 어떻게 멍이냐고요? 사람들이 큰 충격을 먹은 거죠. 원래 윌슨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자꾸 먹을 것 챙기려고 싸운 건가 싶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아 이거 완전 유럽에 속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전쟁을 끝내면서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미국인들은 이 조약이 불공평했다고 보았습니다.

전쟁은 유럽 모든 나라가 다 책임이 있는데도 독일에게만 책임을 물어 독일의 식민지 모두를 승전국들이 나눠 가졌고 무엇보다도 천문학적인 전쟁 배상금을 독일에게 부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싸움에 괜히 미국이 참전해서 아까운 미국의 젊은이들이 희생하고 말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가 피를 흘렸지? 이런 냉소가 퍼진 겁니다. 이런 분위기가 미국을 하여금 국제연맹 회원국이 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국제연맹은 사실 윌슨 대통령이 피땀 눈물까지 쏟아부어서 만들었던 기구였죠. 윌슨 대통령은 베르사유 평화협정 과정에서 유럽 승전국들의 이해관계에 실망했지만 그가 주창한 국제연맹만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세계 평화를 보장할 것으로 믿었죠. 근데 미국

상원이 미국이 해운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그 중요한 기구에 정작 미국이 빠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까? 베르사유 회담을 지켜보면서 미국인들의 전반적인 고립주의 정서가 되살아나면서 미국 상원이 국제연맹에 미국이 해운국이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게다가 전쟁이 끝난 후 고립주의 정서를 부추기는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어요. 바로 죽음의 상인 이론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전쟁이 무기를 만드는 회사랑 은행가들 배만 불려줬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쟁은 아무런 이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배경은 1934년 공화당 상원 의원 제럴드 나이가 이끄는 조사위가 내놓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진짜 현장감이 넘치는 자료들이 가득했는데 예를 들면 전쟁 기간 중 무기 제조업체들이 매출이 몇 배로 뛰면서 수백만 달러의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대기업 군수업체들이 전쟁 시작 전후로 주가가 폭등한 사례도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가들도 전쟁 자금 대출로 엄청난 이자를 받으며 부자가 됐다는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런 증거들이 공공연히 드러나자 미국인들은 크게 분노했죠. 이른바 죽음의 상인들이 벌인 족쇄에 묶여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를 접한 미국인들은 다시 한번 나라 밖 문제에는 손을 떼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답니다. 이번엔 절대 속지 말자. 이런 정서가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죠. 특히 1929년 월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대공황은 고립주의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뿌리부터 흔들었습니다.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외 개입보다 국내 경제 회복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의 엄혹한 현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다시는 외부 갈등에 휘말리지 말자는 분위기를 확고히 심어주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의 정치적 부담과 맞물린 이 경제적 충격은 미국이 1930년대 내내 세계 무대에서 거리를 두고 고립주의 노선을 견지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막대한 비용과 희생을 치른 1차 세계대전을 교훈삼아 이번엔 더 이상 외국 문제에 휘말려 국가적 고통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고립주의가 절정에 달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고립주의는 특히 중서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치 세력을 결집하며 강력한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보통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당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고립주의는 민주당과 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범국민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산업과 대학생, 신문 발행인, 농민, 노동조합 지도자, 반뉴딜 인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고 의회 내에서는 특히 상원이 고립주의의 중심 무대였습니다. 주요 언론사인 시카고의 추리분과 허스트 언론도 이 정서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1935년부터 38년 사이 고립주의자들은 정치 무대에선 한껏 목소리를 냈죠.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고립주의자들은 상원에서 그것을 막았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상원은 중립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전쟁 중인 나라들은 무기조차 못 사게 의무적 무기 금수를 확실히 못 박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국이 완벽한 고립주의에 빠져서 위험에 빠진 영국과 프랑스를

돕지 않는다면 히틀러의 독일이 마음대로 유럽을 유린할 것이라고 우려했죠. 그러나 의회는 단호하게 대통령의 제안을 뿌리치고 대통령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1938년에는 정말 미국 역사에서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러들로우 결의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국민 투표를 해야 한다는 거죠. 결의안은 의회에서 매우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부결되었지만 만약 통과되었다면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려면 전 국민의 찬반 투표를 거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법안 상상이나 되세요? 그만큼 당시 미국 사회와 정치에서 전쟁에 대한 반대 감정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결국 1939년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고립주의도 한풀 꺾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립주의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9년 무기금수 조치 폐지를 이끌어냈지만 고립주의자들은 미국 우선 위원회 AFC를 조직에 반대했습니다. AFC는 1940년 9월 예일대 법대생 R. 더글라스 슈튜어트 주니어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졌고 당대 저명한 다양한 인물들이 참여한 전국적 비개입주의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1929년에 단독으로 대서양 횡단 비행에 성공해서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된 찰스 린드버그 외에도 노먼 토마스, 제럴드 포드 외에 다른 주요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죠. 유명 언론인인 로버트 린드와 일부 보수적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미국의 군사개입보다 자극 방어와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과 소련 같은 해외 동맹국 지원이 미국을 전쟁 속으로 밀어넣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AFC는 약 80만 명의 회원과 450개 이상의 지역 지부를 거느린 대규모 조직으로 성장했고 루스벨트 행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전쟁으로 몰아간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고립주의가 끝나게 된 계기는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비개입주의를 비애국적 행위로 규정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즉각 전쟁에 참여했죠. AFC는 4일 후 해산하며 이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선언했습니다. 전쟁 이후 미국은 국제적 협력과 상호 의존을 추구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며 고립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이 고립주의를 끝낸 것이죠. 정리하자면 1930년대 고립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상처와 경제적 불안 속에서 미국 사회가 외부 갈등에 신중히 대응하고자 했던 시기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그들의 미국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지키려 애썼으나 결국 세계적 위협 앞에서는 고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 역사는 오늘날까지 미국 외교 정책에서 균형과 선택의 어려움을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연합국의 승리를 이끌면서 미국의 국제적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쟁 직후 미국과 소련 간 긴장이 고조되며 냉전이 시작되면서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버리고 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펴게 됩니다. 먼로 독트린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났죠. 특히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은 이 변화의 상징입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소련 주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으로 미국의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군요. 세계는 더욱 가깝고 좁아졌으며 세계화는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등을 외치며 이런 세계화를 주도했죠. 물론 이른바 탈냉전 시기 미국 내에서는 이제 소련이라는 미국의 주적이 없어졌으니 국제 문제에 한 발 물러나서 어느 정도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정치 엘리트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여러 국내 환경을 볼 때 완전한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는 누구도 강하게 외치지 못했죠. 미국의 경제나 군사력 등 미국의 국력은 세계 최강이었기에 만약 어떤 대통령이 이러한 구호를 외친다면 미국인들이나 미국 밖의 사람들이 호응할 리가 없었죠. 그런데 2016년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면서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를 부활시키며 외교 정책과 국가 정체성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의 세계관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의를 의미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정책이 고립주의가 아닌 미국 우선주의임을 명확히 하며 미국 국민의 이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현실주의적 접근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20세기 중후반부터 이어져온 국제주의와 다자주의를 거부하고 민족주의와 보호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신고립주의 혹은 일방주의로 평가받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우선주의 2.0이 시작된 것이죠.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전통적인 고립주의와는 달리 미국의 주권과 이익을 중심에 둔 대전략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글로벌 공동체가 아닌 국가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경기장으로 규정하며 동맹관계를 일시적인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제로섬 사고방식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중시하던 과거 공화당의 국제주의 노선과도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 뉴스를 찾아보면 미국이 또 탈퇴했다 이런 제목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나토 동맹국들이 미국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국방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했고 주요 국제협정에서 미국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에서 한 발 물러나고 일방주의를 강화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경제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는 강력한 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산 제품 구매와 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 무역 전쟁을 벌였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무역 압박은 그의 무역 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는 1930년대 스무트 홀리 관세법을 연상시키는 수준의 관세 인상으로 경제계와 학계에서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 경제의 단기적 보호를 목적으로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과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슬로건은 20세기 중반 제2차 세계대전 비참전주의를 주도했던 미국 우선주의 위원회 AFC의 전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미국 건국 초기에 뿌리내린 고립주의 전통에서 출발합니다. AFC는 강한 민족주의와 일방주의를 내세우며 유럽전쟁 개입을 거부했고 이러한 역사적 뿌리는 트럼프 시대 미국 우선주의로 부활하며 반세계주의와 내셔널리즘의 극우 보수주의의 강한 결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등장은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종종 1930년대 고립주의와 혼동되며 마치 그 시절 사상이 되살아난 것처럼 여겨지곤 하는데요. 사실 두 시기의 미국 우선주의는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핵심은 전혀 다릅니다. 1930년대 미국 우선주의와 고립주의는 미국 건국 이래 이어져 온 외교 원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혼란하고 타락으로 물든 유럽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자국의 이상과 가치를 지키려고 했죠. 그 시절 우선주의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방어 전략이었던 것이죠. 즉, 과거 미국의 우선주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립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무역에서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미국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각기 다른 시대가 낳은 전혀 다른 동기와 목적을 지닌 별개의 현상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우선주의의 미국인들 대다수가 호응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국민 다수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메시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이 구호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지키는 현실적인 대응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도덕적 리더십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쉬운 말로 좋은데 좀 불안하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이죠. 탈냉전 시기 미국은 세계화를 주도했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미국 내에서 세계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세계화로 인해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휘청거리게 되면서 무역 불균형 이슈가 커지기 시작한 것이죠. 1990년대부터 미국이 나프타,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같은 무역협정으로 세계와 연결고리를 묶으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선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무역수지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의 위기설이 돌면서 이러한 정서는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것을 트럼프가 제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미국 우선을 외치면서 미국이 먼저 챙기겠다라고 선언한 셈인데 이게 참 양날의 검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론 미국이 자기 집 앞마당 정비하느라 열심히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세계화를 공유했던 국제사회와의 관계가 대면대면해졌죠. 미국 우선주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편에선 미국이 글로벌 리더 할래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은 미국 이익만 챙기겠다라는 극단적인 미국 우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이제 선택지가 두 개뿐이죠. 국제사회와 함께 세계화를 이어가지만 미국의 이익은 확실하게 챙긴다. 아니면 미국은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며 미국이 만든 규칙만 고집한다. 이것이죠.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미국이 앞으로도 국제협력과 다자주의를 완전히 팽개치긴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가 워낙 촘촘히 얽혀 있어서 극단적인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를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미국이 나만 챙기기, 같이 살기, 이 둘을 어떻게 조절할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미국 사학자 김봉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기획강연 청년에게가 방송됩니다.
1: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2: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1: 저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2: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3: 초기 우주의 은하?
2: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1: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2: 맞습니다.
1: 아, 3억 년인데?
2: 네, 맞습니다.
1: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4: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고.
2: 오차가 좀 큰데요?
4: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정말.
1: 근데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대보다 오차라고 몰라.
4: 우주에서는요?
5: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제가 되는 우주에서.
1: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2: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1: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0: 사람들 계속 긁어가지고 그때부터 아 분리불안이 있구나 했는데
1: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있는 모습 좀 보고 싶어요. 그냥 불안도만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0: 땅 불라 여기 땡 여기 이쪽으로 사랑해.
2: 스스로 다치게 하지 않고 이대로 좀만 더 건강하게 자라면 좋을 것 같아.

0: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1: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2: 무쌍인 게 좀
0: 무쌍이 제일 매력적인데
2: 그냥 복생해서
0: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3: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4: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2: 큰일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저희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있는 상태로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 있어서 그 관람하는 분들은 그 편안한 마음 이 중생을 구제하려는 이 보살이 갖고 있는 아주 절대자가 가질 수 있는 편안한 미소를 느끼게 되는데 한 가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정면에서 보고 뒤로 돌아가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돌아가서 보면은 두 불상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이 앞으로 쫙 그 빨려드는 것 같은 긴장감이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은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비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의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칫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이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청자는 비색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 딱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청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청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매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

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술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이든 인문정신이 들어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맥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벨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0: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1: 이어서 지식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헌조. 팽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퀴키 크리에이터 팽수예요. 요즘 피부가 자꾸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진다고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줄... 아니! 그 건조가 피부 건조 아니었어? 가만히 있어! 건조란 대기 속의 습도가 몹시 낮아짐을 말하는 건데요. 실외 습도 3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주의보를, 실외 습도 25% 이하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이 예상될 때 건조경보를 발표한답니다. 습도가 낮아지면 코나 목 등 호흡기가 건조해져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건조한 날씨는 피부까지 푸석푸석하게 한답니다. 평소보다 보습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세요. 대기 중 습도가 낮아지면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요. 산림 밀접 지역에서는 야외 치사, 쓰레기 소각, 담배꽁초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볕집 태우기를 하지 말고 소화기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발생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를 목격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화재 진압에 동참해주세요. 건조한 날씨가 가져오는 피해, 펭수의 촉촉한 피부처럼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호르지 지진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띄엄띄엄 포지텐트리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유후.
0: 와, 한 주 뭔가 이렇게 wrap up,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날인데요.
1: 너무 잘했죠.
0: 여행 영어로 우리 wrap up 해야 됩니다.
1: 그래요. 열심히 했으니까 좀 떠나야 돼요.
0: 그럼요.
1: 예.
0: 자, 오늘 제목은요. 공항과 유모차. Part 1입니다.
1: 오~
0: 자, 공항 직원에게 유모차에 관해서 물어볼 텐데요.
1: 네.
0: 이제 아무래도 뭐 슬기 씨도
1: 저도
0: 뭐 아시겠지만
1: 그렇죠. 유모차 사용을 지금도 하고 있고
0: 네.
1: 또 이제 여행 갈 때 유모차가 진짜 큰 짐이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아~
0: 그래서 이제 특히나 비행기에 가지고 타야 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1: 네.
0: 이제 뭐 넣을 수도 있겠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이트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앞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
1: 도어 투 도어라고 하던데요.
0: 그거를 영어로 우리가 표현 한번 해보도록
1: 아우,
0: 하겠습니다.
1: 맨날 문장으로 얘기 못해가지고 단어로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오늘 졸업할 수 있겠네요.
0: 오늘 기회입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입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물어볼 수 있겠죠, 당연히. Right.
1: 그쵸.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1: 와우.
0: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잖아요, 그렇죠?
1: 그쵸, 그쵸. 저도 항상,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은데, 뭐가 감사한지 그저 땡큐만 하고 있어요.
0: 안 됩니다.
1: 안 되죠.
0: 오늘은 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1: 네.
0: 자, 그렇다면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는지 직원에게 물어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이 유모차.
2: Are you asking about this?
1: Yes,
2: What about it?
1: this baby car,
2: Baby car.
1: baby car,
2: Okay.
1: I will bring to gate.
2: You will?
1: It's okay?
2: Oh, you're
1: Yes,
2: asking? Oh,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step.
2: Yeah,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at the gate.
1: toss step.
2: Don't toss it, just give it to them.
1: give.
2: Okay?
1: Okay.
2: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1: You can
2: You can pick it up
1: get up.
2: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know,
1: plane.
2: when you arrive,
1: Drive
2: you
1: and
2: get
1: then
2: off,
1: I
2: you pick it
1: pick.
2: up.
1: 오케이. 오,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it's too simple.
2: Too simple?
1: Yeah.
2: You don't like it?
1: No, I like it.
2: Oh,
1: So simple.
2: so simple.
1: Yes,
2: Yeah,
1: thank you.
2: no problem.
1: 되게 까다롭다.
0: 네, 오늘 실용 영어 많이 배우시게 될 겁니다.
1: 네.
0: Don't worry, don't worry.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4: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3: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오늘 굉장히 실용적이고 특히나
1: 맞아요.
0: 어린 자녀가 있는 그런
1: 네.
0: 부모님이라면 꼭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실제로 제 동료나 아니면은 저랑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 이거를 틀어놓고 아침 등원 준비를 하더라고요.
0: That's nice.
1: 그래서 이런 문장은 진짜 너무 실용 영어.
0: Okay.
1: 그분들께.
0: Very, very nice.
1: 네.
0: 오, 오늘 또. 파이팅이 넘치게 되네요.
1: 그쵸.
0: 예. 자,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라는
1: 네.
0: 질문 해보겠습니다.
1: Can I take this? 이거 가져가도 되나요? 어디? To the gate, 게이트까지. 그러면 이 유모차겠네요, 여기. 유모차는 그거잖아요. 애기 자동차. Baby car. Yes. 화살표도 또 잊지 말고요.
0: 아기 자동차.
1: Baby car.
0: To the gate.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카 약간 눈물이 날려고 그러는데요. 네,
1: 왜요?
0: 베이비카
1: 애기가
0: 타는
1: 타는
0: 차니까요. 아,
1: 차예요.
0: 그렇군요. 자, 정답은
1: 어?
0: stroller. Oh, come on.
1: 왜 롤러가
0: 이거는
1: 나와요?
0: 무조건 알아야 되죠.
1: 어머, 왜 롤러가 나오지?
0: stroller. stroll 한다는 게 이렇게 거니는 겁니다. 그래서
1: 아.
0: stroller이라고 쓰게 되죠.
1: 와.
0: 베이비카는 왠지 이런 느낌이 좀 나오잖아요,
1: 아,
0: 그렇죠?
1: 카니까.
0: Right. So
1: 어머.
0: stroller 이란 단어는 여러분 뭐 유모차, 이제 유아차라고 하죠. 꼭 알아둬야 되는 기본 단어입니다.
1: 저는 맨날 베이비 카 했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베이비 카
0: 베이비가
1: 이러면서 계속 굴렸는데.
0: 굴리면서 그냥 stroller 하면 오케이 바로
1: 아,
0: 나왔을 텐데. 그렇죠. 자,
1: 그렇군요.
0: 앞으로 알아두시면 되죠.
1: 네네.
0: 자, 근데 발음할 때 스트롤러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 아쉽네요.
0: 이 모양을 좀 많이 모아서 R 사운드 제대로 돼서 약간 치읓 비슷하죠? 스트롤러처럼
1: 네.
0: 살짝 변하게 여러분들 이 모양 모으시고 혀 많이 당겨주세요. 자, 발음 갈게요. 스트롤러, 스트롤러.
1: Stroller.
0: There you go. 자, 참고로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1: 네.
0: 이렇게 접이식 유모차, 유아차는
1: 네.
0: collapsible stroller. 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Collapsible.
0: collapse 한다는 게 원래 무너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접이식은 이렇게 무너지듯이 돼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foldable 쓰셔도 괜찮아요. foldable, right?
1: Foldable.
0: 접을 수 있는
1: 네.
0: or collapsible stroller. 알아두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take this stroller

0: 가져가다. 어디로요?
1: To the gate.
0: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1: Yes.
0: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그것을 가져가는데 어디로다가요? To 어떤 곳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뭐라 그럴까요? 그 가방을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처음에 거기서 이제 미리 물어보는 거죠. 저기 게이트까지 갈 건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가 갖고 지금 절로 가져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1: 네.
0: 자, 중요한 것도 take의 과거형 뭐죠?
1: Take of took.
0: Took. 얘도 알아야 이병작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
1: 네.
0: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right? 이 책을 가져가라. 근데 어디로 가져가냐면 그 도서관으로 가져가라.
1: 아하.
0: 자, 도서관 영어로 뭐예요?
1: Library.
0: That's it, right?
1: 네.
0: So 이 책 가져가.
1: Can you 가져가. Take this book.
0: Take this book. 그 도서관으로.
1: To the library.
0: That's it.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1: 네.
0: 이렇게.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쓰면 뭐라고 다시 한번요?
1: Took.
0: Took. 혹시 수의사 영어로 뭔지 아세요? 스펠링 세 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1: Van.
0: 비슷해요. Van?
1: Van 아니에요?
0: 비슷해요. Vet.
1: 아, vet.
0: V-E-T.
1: 아,
0: vet.
1: vet.
0: 자,
1: 아.
0: 나는 내 개를 데려갔어요.
1: 예.
0: 어디로? 그 수의사에게로.
1: 아, I took my dog to the vet.
0: There you go.
1: Oh, yeah.
0: Take 아니라 I took my dog. 누구에게로? To the vet. 완벽합니다.
1: 네.
0: Alright. So, 여기 그리고 여기 끊어주면 되겠죠.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1: 네.
0: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1: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0: I took my dog to the vet.
1: I took my dog to the vet.
0: Okay. 자, 이번에는 질문으로 바꿔볼게요.
1: 네.
0: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1: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 그러니까 직원이겠죠, 그쵸?
1: 네.
0: 네. 그냥 거기 저희 직원들에게 맡겨주세요.
1: Oh, yes. Just leave it. With our there. Leave it. 그냥 그거를 leave. 그냥 두세요 같은데. With our 직원들. 거기에 있는. 그죠? 그럼 직원이니까 our 직원?
0: 뭐 이거는 사실 다양한 단어가 올 수 있긴 한데
1: 네.
0: 공항에서도 많이 듣죠.
1: 일하는 사람이니까 worker 아닐까요?
0: Okay.
1: Yeah, worker. With our worker there.
0: Okay. Alright. So just leave it. With our worker there. 이걸 딱 들으면
1: 네.
0: 사실은 여기서 worker이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직원들이라고 했죠.
1: 아, 맞네.
0: 이 직원들을 나타내는 하나의 단체를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체의 의미로 쓰는 거. 이건 100% 알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1: staff.
0: Staff. Right? staff는 이 자체가 이미
1: 복수죠.
0: 이, 맞아요.
1: 오.
0: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복수라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나타내는 그쵸, 거를 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태프도 스태프스가 가능해요.
1: 그래요?
0: 그거는 다양한 팀들인 거예요.
1: 아하.
0: 맞습니다. 그래서 스태프 자체는 하나의 팀을 나타낸다. 그래서 직원들이 될 수도 있고 뭐 스태프 뭐 흔히 말하는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한 명을 얘기를 할 때는 스태프 멤버이라고 하셔야 돼요.
1: 오.
0: 이렇게 한 명이고 she's our staff 이렇게 하면 좀 어색하게 돼버리는 겁니다. 팀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는 가능하죠. She is one of our staff. 우리의 staff 중에 하나다. Right? 근데 저는 staff member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네. 사실 근데 crew도 마찬가지죠.
1: 아, crew 많이
0: member
1: 들어봤어요.
0: 이렇게
1: 네.
0: 자 누구한테 맡겨라라고 얘기를 썼죠 지금. Leave 네. it with our staff there. 자 leave 한다는 거가 남겨두는 거 아니에요?
1: 그쵸.
0: Right? Okay. 자
1: 남기라.
0: 이거를 남기는데요.
1: 예.
0: 누구와 함께 남겨두냐면
1: with someone.
0: Yes. 그래서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게 수트케이스가 네. 있을 때 그것을 남겨두는데 남기면 지금 슬기 씨가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직원에게 이렇게 그 사람과 함께 그 물건이 있을 수 있게.
1: 아.
0: 그래서 의역이 되면서 이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기다. 이 정도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leave로 해도 이해가 가죠, 그죠?
1: 네.
0: 남겨도 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거 나한테 맡겨.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가지고 있을게.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남겨라?
1: Leave it.
0: Leave it, right? 나와 함께.
1: With me.
0: Leave it with me.
1: 오.
0: Right? 그럼 나와 함께 있게 되는 거죠. 그 물건이
1: 그쵸.
0: 뭐가 됐든 간에. 나 그 열쇠 그 여자분한테 맡겼어.
1: 오.
0: 자, 그러면 나는 그 열쇠를 남겨뒀어.

0: I
1: 과거로
0: left the key.
1: I left the key.
0: Yeah.
1: 그 여자분, 레이디와 함께.
0: With the lady.
1: 그죠?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Make sense?
0: 네.
1: Alright, so 키를 이제는 누가 갖고 있어요? 그 the
0: Lady.
1: lady. You know?
0: 예.
1: 그래서 전치사 with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you guys.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Leave it with me.
0: Leave it with me.
1: Oh,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0: I left the key with the lady.
1: 자, 제가 누구와 함께 있게 그냥 둬라
0: 네.
1: 하는 걸 계속 강조했잖아요. 직역으로.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맡기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0: Yes.
1: Leave it with me. 그리고 leave it to me. 이게 있어요.
0: 네.
1: 이거는 뭐예요? 물건을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결국 상대방이. 그래서 보통은 물건을 맡긴다라고 할때 이걸 쓰게 돼요.
0: 아하.
1: 근데 얘는요,
0: 예.
1: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할 수 있어.
0: 오.
1: 그럴 때 맡긴다라는 느낌이에요. 물건을 맡긴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거를 내 쪽으로 던져줘라. 그래서
0: 아하.
1: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는 의무, 임무 같은 거 있잖아요. 미션 같은 것을 나에게 던져줘. 그럼 내가 그걸
0: 네.
1: 해결할게라는 느낌.
0: 요게요?
1: 이해하셨어요? 이게. 얘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얘는
0: 네.
1: 물건 맡기라는 뜻이고요.
0: 그쵸.
1: 차이가 있죠, 그죠? 오케이.
0: 네.
1: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0: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By the way, 여기서 there이라고 하는 게 at the gate가 되겠죠, 그쵸?
0: 네.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1: 자, 그리고 extra info를 줍니다. 뭔가 정보가
0: 네.
1: 더 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신 후에 찾으실 수 있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0: You can pick it up. 그것을 pick up 할수 있어요. 여기서 끊을게요.
1: 근데 언제 할수 있어요?
0: After, 뭐한 후에요. You on the plane. 그 플레인에서 내린 후네요.
1: 오케이.
0: 내리다 하니까
1: 네.
0: 여기서 you 내리다. You
1: 뭘까요?
0: 그 저기 테이크오프랑 겟오프 둘 중에 하나인데요.
1: 오!
0: 둘 중에 하나 있죠?
1: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0: Yes.
1: 맞습니다.
0: 그자 근데 제 생각에는 온더 플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겟이에요.
1: 온더 플레인인데? 겟? 오케이.
0: 겟 오프.
1: 오케이. 올라잇.
0: 왜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는. 예.
1: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so
0: 아니다.
1: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완전히 맞습니다.
0: 우와!
1: Very, very nice.
0: 우와.
1: Takeoff는 이륙하다는 뜻이죠.
0: 아, 그래요?
1: 네, 그것은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0: 어?
1: 그래서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take란 단어랑 헷갈린 거 아니야?
0: 그럼
1: Take the
0: 내릴 때는
1: bus.
0: 뭐예요?
1: Get off.
0: Get off 하나밖에 없어요?
1: Get off.
0: 아,
1: Or get
0: 그래요?
1: out.
0: Get out.
1: 그렇지만,
0: take는 없어요?
1: take는 안 돼요.
0: 아, 그래요?
1: Get off or get out입니다.
0: 아, 옷을 벗다 할때 take off 있나요?
1: Yeah.
0: 아, 맞네.
1: 그거랑은 관련 없습니다. 지금
0: 헷갈렸네요.
1: 이것저것 막 완전 믹스업이 돼
0: 왜냐면
1: 있는데.
0: 오프 돌림이라서.
1: 라이 오프 돌림. 오케이. 자, 우리가 내리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0: 네.
1: 그것은 get off를 쓰던가, get out을 쓰면 되는데, 아무거나 쓰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이렇게 여러 명이 타서
0: 네.
1: 마치 무슨 하나의 판 위에 올라가서 가는 것 같은,
0: 네.
1: 뭐 예를 들어 비행기, 버스, 배,
0: 응.
1: 열차, 이런 것들은 거기서 out 한다고 안 하고, 이렇게 비접촉이 된다 해서 off를 쓰게 돼요.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안에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몸을 빼서 내린다라고 할 때는 get out을 쓰는
0: 아웃.
1: 거고요.
0: 그럼
1: 근데
0: 택시는 get out이에요?
1: yeah, course,
0: 아하.
1: right? 그렇지만 plane이니까 여러 명이 판에 앉아 있는 느낌.
0: 네.
1: 그래서 들어갈 때도 get in이 아니라 get on이
0: on.
1: 되겠고요. 내리는 거는 get
0: off.
1: off가 되는 겁니다. Very, very
0: 아,
1: nice.
0: 네네네.
1: Alright. 자, 그것도 하나 같이 여러분들 참고로 필기해 두실까요? 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거는 플레인에 타다.
0: Get on.
1: 그렇죠. Get on the
0: 네.
1: plane.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Okay.
0: 네.
1: Again, 택시, 뭐, 일반적인 자동차 이런 거는 get in.
0: Get in.
1: Alright. 자, 우. 요거 나왔어요.
0: After.
1: 이거를 저는 이제 확장형 패턴이라고 불러요.
0: 네.
1: 문장 두 배가 되는 거, 그쵸?
0: 예.
1: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여기, you can pick it up. 말 되죠?
0: 예, 찾으세요.
1: You can pick it up,
0: 예, 찾을
1: right?
0: 수
1: 근데,
0: 있어요.

0: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기 위해서 그쵸. 언제요?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know? 네. 그래서 after 뒤에 you get off the plane은 평소문 딱 갖추고 있죠. 평소문이죠.
1: 맞아요. 맞아요.
0: That's right. So after 한 다음에 물론 이제 뭐 시간도 쓸 수는 있어요. 뭐 after 11 뭐, 뭐 날짜 같은 거 after 뭐 Tuesday or something. But 오늘은 평소문을 넣어서 뭐뭐인 후에.
1: Yeah.
0: 예를 들어 이거 엄청 많이 써요. 끝나고 전화해. 이걸 영어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 오.
0: 그렇지 않아요?
1: 예.
0: 끝나면 전화해. 너 픽업하러 갈게. 이런 거 있죠?
1: 네.
0: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1: 예.
0: 다 마치는 거, 끝난 거를 done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I'm done.
1: done.
0: Are you done? Right? 자, 나한테 전화해.
1: Call me.
0: Call me. 내가 done. 한마디로 다 끝난 후에.
1: After you are done.
0: You're done. Hey, call me after you're done. 엄청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1: 아,
0: 그렇죠? Call me after you're done. So, after the you are done. 완벽한 평소문이죠.
1: 네.
0: 자, how about this? 그는 도착했어.
1: 네.
0: 내가 떠난 후에.
1: 아하.
0: 자, 그는 도착했다. 그걸로 쓰세요.
1: 예. He arrived.
0: He arrived.
1: Yes.
0: 내가 떠난 후에.
1: After you leave.
0: Leave.
1: Left.
0: Left. 왜냐면
1: 과거.
0: That's right.
1: 예.
0: Okay.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So 이렇게 이렇게 두 배.
1: 우와.
0: 길어지는 확장 패턴
1: 네.
0: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Call me after you're done
1: Call me after you're done
0: He arrived after you left
1: He arrived after you left
0: 그렇죠 So 여기서는 after you get off the plane 하고 나서 pick it up 해도 된다
1: 네.
0: 자 우리가 픽업은 무조건 사람을 자동차에 태운다 뭐 내가 너 5시에 픽업할게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에요
1: 그쵸.
0: 네 이거는 물건을 찾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네.
0: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티켓 예약해놨다. 그런데 그거 픽업만 하면 된다 하잖아요.
1: 그렇게 써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래서 사람만을 상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1: 네.
0: 그리고요 반대로 만약에 물건을 찾는 게 아니라 어디다 맡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람 내려주는 거랑 똑같은 거 쓰면 되거든요. 혹시
1: 그쵸.
0: 아세요?
1: 물건을
0: 보통 많은 분들이 픽업은 아시는데 이 반대 걸 모르시더라고요.
1: 그러게요.
0: 어디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주는 건데.
1: 드롭.
0: 드롭하고 전치사도
1: 드롭 업.
0: 드롭.
1: 아, 드롭 오프인가 보다.
0: 어허.
1: 예스. 드롭 오늘 오프 때문에 오늘 제가 애를 많이 먹네요.
0: 오케이.
1: 드롭 업.
0: 여러분 교재에 꼭 필기를 해 주시고요.
1: 네.
0: 드롭 업. 근데 off는 안 쓰기도 해요. You can just drop it over there.
1: 아하.
0: 떨어뜨려도 된다는 걸 그런 의미로도 많이 씁니다.
1: 네네.
0: off가 좀 강조를 해주는 것뿐이에요. So drop something off or just drop something 이러면 아 맡기다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좀 많이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1: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0: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Yes.
0: 아주 심플하고 중요한 겁니다.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1: 오,
0: 네.
1: 와우, 편리하네요. 이 편리하네. 오, 아 편리하네요니까. 와, 그거잖아요.
2: 아, 오, 좋아,
1: how comfortable. Yeah, 와 이거 진짜 편안하네요인가 이거는? 모르겠다.
0: 그러니까 거기 갑자기 소파가 있나 봐요. 여기서 how comfortable. 네.
1: 왜냐면 이렇게 엄마들 막 짐을 이구지구 하다가 갑자기 유모차 딱 간다. 편안해.
0: 아 편안해.
1: 느낄 수 있어요.
0: 오케이.
1: 네, thank you까지.
0: 그렇게 느끼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단어기 때문에.
1: 맞아. 네. 아 이게 생각이 안 나요.
0: 그죠. 이 comfortable은 뭔가 몸이 편안한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 이랑 같이 있으면 뭐 마음이 편안해 이런
1: 네.
0: 근데 용도가 굉장히 편리한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convenient라는 단어.
1: Convenient.
0: ATM 같은 것은 ATM은 아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게 아니죠?
1: 네.
0: 편리한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Convenient.
1: Convenient.
0: VE에 강세를 찍고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발음 해보도록 할게요. VE에 강세 주고요.
1: 네.
0: Convenient. Convenient.
1: Convenient.
0: Convenient. 자 그리고 참고로. 편의점은 영어로 뭐죠? 이거는 뭐 기본으로 알아야 되겠죠. 편의점, 편리한
1: 상점.
0: 가게죠. 예, 그렇죠.
1: 그러면은 컨닝을 살짝 할게요.
0: 아, 괜찮아요.
1: convenient store.
0: 오케이. 자, 거의 맞았습니다. 얘는 사실은요, 명사를 섞었어요. convenient store. 그래서 이 부분이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0: 소리가 겹치면서.
1: 네.
0: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convenient랑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1: 그러네요.
0: 왜냐면은 걔도 발음을 할 때 T 사운드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얼핏 들으면 두 개 차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미리 이 단어를 알아두고 그다음에 적용을 해야겠죠. convenience store, right?
1: 네.
0: 자, 마무리로요. 감탄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온 how 다음에 이 편리한. 이거 그 품사가 뭐인 것 같아요?
1: 형용사.
0: That's right.
1: 네.
0: How 뒤에 형용사를 쓰면 와, 엄청 뭐뭐하네.
1: 그쵸.
0: 그러니까 이거 사실 직역해도 그런 감탄 느낌이거든요.
1: 네.
0: 하, 얼마나 뭐뭐한가.
1: 어~
0: 직역하면 원어민들은 하, 얼마나 편리한가요? 이렇게 얘기를
1: 네,
0: 한 거예요.
1: 네, 네.
0: Yes? Not bad, right?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엄청 이상하네. 얼마나 이상한가.
1: How weird.
0: How weird or how strange.
1: How strange.
0: 이런 느낌. 어, 엄청 친절하시네요. 얼마나 친절한가.
1: How kind.
0: How kind. 이렇게 가능하겠죠.
1: 네.
0: 자, 연기 한번 해볼게요. How strange.
1: How strange.
0: How kind.
1: How kind.
0: 아, 본문으로 갈게요. How convenient. Thank you.
1: How convenient. Thank you.
0: Very,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How convenient. Thank you.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right, 미션 정리해보겠습니다.
1: 네.
0: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0: 그렇죠. Stroller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1: 네.
0: 두 번째, stroller. 엄청 편리하네요. 감사합니다. 감탄하는 느낌.
1: How convenient. Thank you.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2: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0: How convenient. Thank you. How convenient. Thank you.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1: 응?
0: Take something. 보통은 어떤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1: 아, 네네네.
0: 가져가는 거.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셔야 되고요.
1: 네.
0: 틀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개를 수의사한테 데려갔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나는
1: 네.
0: 내 개를 데려갔어.
1: I took my dog
0: 그 vet에게
1: to the vet.
0: To the vet. 이러면서 VET도 알아두시고요.
1: 네.
0: 두 번째, 이 책을 도서관에 가져가. 이 책 가져가.
1: Take this book.
0: 그 도서관으로.
1: To the library.
0: To the library. 이 유모차를 게이트까지 가져가도 되나요? 제가 이 유모차 가져갈 수 있을까요?
1: Can I take this stroller
0: 그 게이트로
1: to the gate.
0: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I took my dog to the vet. Take this book to the library.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Mm-hmm. 자, 다음은요. 감탄하기.
1: 네.
0: 감탄. 자, 엄청 친절하네요.
1: How kind.
0: You got it. 엄청 이상하네.
1: How strange.
0: How strange. 응? 엄청 편리하네요.
1: How convenient.
0: Yes. Mm-hmm. 읽어보겠습니다. How kind. How strange. How convenient. 아, 수고하셨어요.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Can I take the stroller to the gate?
4: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3: How convenient. Thank you.
0: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Can I take this stroller to the gate?
2: Yes, just leave it with our staff there.
5: Oh.
2: You can pick it up after you get off the plane.
5: Oh, how convenient. Thank you.
2: No problem.
0: 수고하셨습니다. 아, 금요일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되다니
1: 그러니까요.
0: 너무 뿌듯해요.
1: 우리 Very 시청자 nice. 여러분들도 뭔가 yeah. 이게 보람될 것 같아요.
0: Of course.
1: 네.
0: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사진에 이 숙녀분은 누구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Okay.
1: Who is this lady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Who is this lady in the picture? Mm-hmm.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1: 네.
0: Take, 목적어, 그다음에 to, 명사.
1: 아.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
1: 오호.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 번 영어 문장 써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같이 해주시고
1: 아, 중요하죠.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1: 네.
0: See you on Monday.

0: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이런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비닐 제조 공장은 아예 멈춰섰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은 급등했는데요.
3: 동양제 봉투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이란 전쟁으로 나프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건설 현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지리산 그 너른 품에서 신낱같이 가볍게 살고 싶었답니다.
1: 자, 위로 올라가는 가지는 아까운데 이게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고. 여기 이제 사과봐. 이게 780 정도 돼요. 해발이. 여기에 또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이. 해발이 높다 보니까.
0: 눈앞에 보이는 것에 얽매여 살다가 지리산에 스며든 지 11년. 슬슬 딴짓이 하고 싶어지더랍니다.
1: 제가 즐기고 하는 놀이터예요. 여기.
0: 누가 상상이나 할까요? 이 높은 곳에 온실이 숨어 있을 거라고.
1: 바로 완전 바로 놀이터지 뭐.

0: 그지? 이게 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 좋아서 하니까.
1: 놀다 보니 어느새 삶이 그림이더랍니다. 구불구불 이어진 고갯길을 오가며 옛 고승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여 이름 붙은 지리산 지일관문 오도제 너머에 그의 집이 있습니다.
0: 기분 좋으냐 나오니까.
1: 이끼로 뭘 하려는 걸까요? 산에서 주워온 고목도 챙겨듭니다.
0: 이거 한번 해볼까? 이끼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2: 죽은 나무 아니에요? 아,
0: 죽은 나무인데 이제 이게다가 죽었지만은 또 여기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식물을 심어서 오늘 또 하나 작품이 나온다니까 이거 하면 해요.
1: 나무에 식물을 붙여서 키우는 목부작을 만들 참입니다.
0: 그냥 간단합니다 이거 만들기도. 이 식물을 뿌리를 감싸기 위해서 고정시키고 하기 위해서
1: 뿌리를 보호하고 수분을 유지하는데 이끼만한 재료가 없다네요.
0: 지금 아까하고 완전 틀리잖아요. 이게 생명 불어넣은 거잖아요. 하나의 썩은 나무에다 죽은 나무지만은 얘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물을 뿌려보면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1: 죽은 나무에 꽃을 피워내는 기쁨, 그 매력에 홀랑 마음을 빼앗겼다죠.
0: 어디 뭐, 뭐 큰 산에 산맥 바위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정말 뭐 하초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2: 근데 선생님 이 안에 많이 있는데 이게 다 직접 만드신 것들이에요?
0: 그죠. 이거 직접 이 소재 이런 것을 주워 와서 저 일일이 하나씩 다 저기다 심은 거예요. 저렇게
1: 온 실을 제작한 후 2년에 걸쳐 틈틈이 실내 정원을 갖고 왔다는데요. 그의 온 실은 온통 초록빛 세상, 사시사철 푸르른 정원을 만들고 싶었다네요. 그래서 이 정원을 아우르는 주인공도 있습니다. 남극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강한 생명력, 바로 이끼입니다.
0: 그 초록과 연두의 비슷한 색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쁘고 그 연두색 있을 때 보면. 그래서 이끼를 좋아하게 된 거죠.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이끼 이래가지고 감싸면 돼요. 감싸면.
1: 화분 대신 이끼를 활용.
0: 낚싯줄로 이제 감아야 돼.
2: 식물이 잘 살아요?
0: 물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잘 살더라고 보네요. 이게 이발을 이렇게 해줘야 깔끔해서 예쁘더라고. 이렇게 여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1: 이끼 하나 둘렀을 뿐인데 근사한 작품이 됐죠?
2: 식물 관련 쪽 일을 하셨던 거예요?
0: 아, 저는 카센터를 했죠. 카센터를 군대 가기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카센터만 했어요.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1: 자동차 정비소를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들어온 지 올해로 11년째. 온실 아래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2: 여기는 어디예요?
0: 아, 여기는 내가 사는 보금자리. 이게 지금 옥상이거든. 아까 거기가 우리가 식물 있는 데는 지붕 위에 옥상이고 제가 여기다 땅을 파가지고 이 집을 땅 속에다 지었어요.
1: 하루도 쉬지 못하고 밤낮 없이 일만 했던 지난 날, 돈이 아닌 행복을 찾고 싶어 산으로 왔답니다.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산비탈 땅을 파고 반 토굴 형태로 집부터 지었습니다.
0: 아니 여기 딱 누워서 보면은 다치리 산이잖아요.
1: 이 풍경에 반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죠.
0: 그리고 눈 떠서 그냥 보면은 지리산이잖아요. 거기에 들 필요도 없이 비 오면은 좀 더 자고 운무가 끼어서 너무 예쁘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촬영 그 지리산 영상에 담고.

0: 펑펑 내리고 있어요. 월요일 아침 8시. 진짜 눈 많이 왔어요.
1: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위안이 되는 풍경.
2: 이리 와, 이기 와. 올라와. 올라와. 응, 앉아. 앉아. 네 묵을 거 아니야. 기분 좋아? 하품하고 기분 좋아? 응?
1: 괴로운 마음도 상처도 모두 내려놓게 되더랍니다.
2: 혼자 사니까 처음에는 뭐 힘들었지만 여기 와서 살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요. 뭐 밑에 있을 때처럼 막 일을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고 있으니까.
1: 산은 그의 오랜 꿈. 자연의 순리에 맞춰 온몸으로 계절을 느끼며 살고 싶었다죠. 향긋한 두릅이 봄 소식을 전합니다.
2: 날씨가 좋으니까 이게 금방 피어요. 아, 여긴 그래도 여기 밭이 같이 됐지만은 원래 자생으로 이게 자란 두릅밭이라고 보면 돼요. 이 자연산이 이게 정말 좋잖아요.
1: 조금만 바지런하면 반찬 걱정은 없답니다.
2: 좀 힘들지만 근데 재밌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또 두릅이나 이런 거 따가지고 애들 주고 뭐 좋아하는 지인들 나누면서 먹고 그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고사리밭이 풍경이 너무 좋은데요. 정말 전망 하나는 끝내줍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이.
1: 집에서 보는 풍경과는 또 다른 멋이 있다죠. 타고난 천성이 부지런해서 그럴까요? 이번엔 조명 등을 만들 거라고요. 요즘 한창 맛들린 그의 새로운 딴짓.
2: 무늬가 딱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뻐요, 이게. 그걸로 주면. 자유롭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또 바쁘다 보니까 잡는도 없어요.
3: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어요?
2: 하다 보니까 생각이 자꾸 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응용하는 게 뭐 특별한 손재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좋아하다 보니 된 것 같아요.
1: 자동차 정비 일을 해서 기본적으로 공구 다루는 게 익숙한 덕도 있답니다. 조명 등도 그의 놀이터 온실에 설치해 두려는 거죠.
3: 여기 꽂으니까 좀 분위기 있는데요?
2: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불통이 또 살아났다 아닙니까? 전국에 전기가 들어오니까.
1: 이 조명 등 모두 폐 벌통을 재활용한 거랍니다.
2: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색다르잖아요. 또 여기 다음에.
1: 이게 다 어디서 난 걸까요?
2: 한 15년 전에 이렇게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토종벌이 병이 걸려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마을마다 가면 이 벌통이 폐벌통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걸 갖다가 군불 떼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 이거 너무 아까워가지고

0: 줄 수 없냐 하니까 가져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벌통으로 화분을 만든 거예요. 이제.
1: 그에게는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 자부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2: 아니 꽃이 이거 이렇게 긴이라?
0: 예, 그게 대명석 꽃인데.
3: 오, 냄새 난다.
2: 나요?
3: 어.
2: 의자리 묻을 때는 안 나던데.
3: 난다. 냄새 나.
1: 산 아랫마을에 사는 형님들이 놀라오셨답니다.
2: 이걸 돈 주고 살락하면 힘 되겠습니까?
4: 그러니까요. 안 되죠. 아, 정말 진짜 잘한다.
2: 힘도 알다시피 산에 썩은 나무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서 그러지 뭐. 돈 들고 그런 거.
4: 대도 있네. 아, 잘해놨고 이거 뭐 가차게 살아서 이게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니까 아주 뭐 진짜 이게 마천 여기 그 보물이 되겠는데 이게.
2: 형님, 이게 뭔 거 알죠? 전남산.
5: 우리 토종은 하얗단 말이야. 나도 이 처음에 몰랐는데 이게 제주도 그 천남생이네. 이거 잎도 이렇게 넓고
6: 그 꽃이라
5: 꽃이 색하네요.
6: 지금 꽃이라
5: 이게 꽃이라 이게
1: 이끼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에 어울리는 꽃을 찾아 심는 일이 또 요즘 하나의 낙이라죠.
2: 이거 하나 뽑아먹자.
4: 어떤 거?
2: 아, 그거 아니야? 이거?
4: 이게 저 산양산이에요. 제가 여기다 심어놓은 거예요.
2: 형님 보이는가 본데요.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3: 벌써 많이 컸네. 물 다 따뽕 줄 알고 뭐 하나 뽑아먹자 이거지. 볼 때마다 이제 항상 뭐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뭐 하나씩 새롭게 뭐 바뀌어 있거나. 저도 이제 대지가고 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저도 이제 약간 산 쪽에 약초 뭐 이런 쪽에 하긴 하는데 이런 거는 뭐 보는 건 좋은데 이게 내가 한다 하면은 어려울 것 같아.
1: 그저 좋아서 시작한 일. 그래서 그의 온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답니다.
0: 뭐 제가 저 혼자 보려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보고 공유하고 그러고 싶어서. 이 전망 좋고 이 좋은 곳을 갖다 혼자 보면 뭐 할 거예요. 오늘 뭐 삼겹살 파티나 한번 해봅시다.
2: 아, 앞에 삼겹살 정도 갖고.
0: 아이고 뭐 불도 있고.
1: 손님 찾아오는 날이 곧 잔칫날.
4: 이 고사리 어디 산 고사리야 이거?
2: 아, 예, 어제 여기 해가지고 고사리 뜯었어요. 아, 뭐 오늘. 꾸무고 고사리 같이 꾸무고 맛있더라고요.
4: 엄청 당기고 전해.
2: 예.
3: 삼겹살하고 고사리 꾸무가?
2: 예,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0: 이게 또 마천 지리산 돌이라 이게 우리 고장 금정돌.
1: 삼겹살도 지리산 흑돼지. 여기에 지리산 고사리까지 더하면 게임 끝.
2: 고사리는 돼지기름에 이렇게
0: 돼지기름에 이렇게 볶으면 맛있어요.
1: 보기만 해도 구운 침이 절로 도시지요.
2: 이거는 이제 표고밥. 네, 표고밥인데.
3: 오, 이야.
1: 올 봄에 직접 딴 표고, 지리산이 이 한 상에 다 담겼습니다.
3: 잘하지, 씨.
4: 너무 맛있다.
3: 이 맛이야. 오, 맛있다. 고사리 턱에 맛이 확 나네.
4: 이 동생이 아주 뭐 요리를 아주 잘했고.
1: 맛있는 음식에 양념으로 절경 한 스푼 더하니 금상첨화.
2: 오늘 진짜 날씨가 좋잖아요. 저기.
4: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고.
2: 저 삼복꽃이 이제 피어 올라가는 중이에요. 저 천왕봉 쪽으로.
4: 마음 편하게 살고 그냥 사람들 오면은 구경하고 뭐 내가 난 또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 살고 싶은 거죠. 큰 욕심 안 버리고 살면 되지.
1: 마음이 시키는 대로 오늘을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 그가 지리산에서 찾은 행복입니다.
6: 우와! 와, 이게 동해 문화군요.
7: 매출이 13억?
8: 한 250억,
9: 50억? 한 10억대 정도 것입니다.
10: 야, 역시 이 집은 맛이 안 보이난다. 오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1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고품격 상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1: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12: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1: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우의 세 번째 생일날. 홀로 정우를 키우던 엄마는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폐와 림프, 뇌까지 빠르게 전이된 암세포. 온몸이 뒤틀리는 통증에 잠시 서 있는 것조차 힘에 부칩니다. 6살, 아직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정우를 지키기 위해 고된 치료를 버텨보지만 점점 쌓여가는 치료비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1: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중학생이 아니어도 되니까.
0: 엄마가 정우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치킨 먹을 땐 먹고
1: 비울 땐 비워야
0: 하루가 편하다. 생약과 양약 성분으로
1: 부드럽고 빠르게
0: 오늘 밤 메이킨 유쾌 상쾌
1: 통쾌
0: 아침이 달라집니다. 변비엔 메이킨.
2: 정신은 바짝 드는데 전승 자고 지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멈출게요. 아, 바람이

0: 열합니다.
1: 아,
2: 호랑이 한 마리 딱이네요. 샹그릴라 포도형. 와.
0: 두 시간의 짧은 비행만으로도 갈 수 있는 이웃 나라 중국. 하지만 저의 목적지는 중국에서 가장 외지고 척박하기로 이름난 서남부의 윈난성입니다.

0: 윈난 북부는 거대한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여행자에겐 이동이 쉽지 않는 여행지입니다. 그렇게 얼마를 달렸을까요? 흙의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붉은 대지를 뒤덮는다는 하얀 유채도 만발한 걸 보니 마침내 홍토 공원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곳 똥촨 홍두디는 신비로운 풍광 때문에 전 세계 사진 작가들이 찾아오는 곳. 실제로 와서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1: 하얀 유채꽃에다가 먼 산에 여러 가지 색깔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예술이군요.
0: 오랜 세월 흙 속의 철분이 산화되고 침전돼 붉은 빛깔을 띠게 된 홍토지는 땅에 심는 작물에 따라 그 색깔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 여기는 삼계람식 계절별로 농작물을 다르게 심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통 하얀 색깔로 뒤덮여 있는데요. 계절이 바뀌면 또 다른 색깔로 덮여서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세계 사진 찍는 분들이 아주 즐겨 찾는 사진 장소 중에 하나랍니다.
0: 그야말로 자갈반, 흙반의 척박한 땅이었다는 홍토지. 돌과 자갈을 골라내어 이처럼 비단결 같은 농경지로 변모시킨 건 결국 인간의 노력과 의지였습니다. 저 멀리 마차를 끄는 마부가 보입니다.
2: 니하.
1: 你们 去 哪里야?
2: 我去采点外面采点土豆。啊，我可以跟着去看一下吗？
1: 可以可以。可以去啊。我可以坐吗？可以。可以坐呀。我说这样坐吧。哎呀呀，哎。哈哈哈哈哈哈。감자캐러간다고해가지고요。한번쫓아가보려고요。외지인을
0: 경계할 법도 한데 부부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흔쾌히 저와의 동행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1: 부모님, 예, 장坐这个马车吗？
3: 坐啊。
1: 每次出去干活的时候都坐。啊，那老公呢？你是在牵着马还是坐着马走？有时候牵着，有时候也坐着。啊，坐着。啊，那坐在马上面的时候，看见老公帅不帅？没多帅。哈哈哈哈哈哈。
0: 웃고 떠드는 사이 부부의 감자밭에 벌써 도착했습니다.
1: 아, 여기 石头是 土豆啊。 这个啊带红色，哇！
0: 붉은 흙에서 자란 감자는 색깔도 붉은 빛을 띠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감자는 중국에서도 품질이 우수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1: 아우, 这么大的，아주 큰 거 하나 했습니다. 아, 再我来一把，可不呀？

0: 好，我来吧。
1: 40년 동안 칼질만 해보았지 곡괭이질은 처음입니다.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2: 쓰자.
0: 대박이다 이거.
1: 양손 가득 수확의 기쁨을 누려봅니다.
0: 수확을 했어.
3: 감자는 태어나서 처음 키워봤네 진짜. 쓰기는 많이 쓰는데.
2: 好收获。这这地也蛮好。那，내려갑시다.
1: 사진으로 먼저 접했던 홍토지는 그저 예술 작품 같아 보였는데 이런 생생한 삶의 모습이 담겨 있을 줄 몰랐습니다.
0: 아이 맛이 콜라.
1: 내친 김에 부부의 집까지 쫓아왔습니다. 집엔 마차 끄는 말 한 마리와 큰 돼지 세 마리와 작은 돼지 세 마리 그리고 양시오똥 씨의 아버지가 자식처럼 길들이고 키우는 황소 두 마리가 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식사하기 전 가축들을 먼저 챙기는 것도 순서입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릴 감자를 깎는 중입니다. 중식 조리사 경력 40년, 감자 깎기는 자신 있습니다.
3: 밥이 과다 봐봐. 아 역시 칭찬을 받아야지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1: 그 시간 며느리 쩡쉐미 씨가 요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리 시설이 참 정겹습니다. 쫑쉐메 씨는 매 끼니 때마다 가스가 아닌 땔감을 이용하는 아궁이로 밥을 짓습니다. 기름도 돼지 비계 기름을 모아뒀다가 식물성 기름과 함께 그때그때 번갈아가며 사용합니다. 이야, 소리와 빛깔 어느 것 하나 먹음직스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가스레인지처럼 불이 두세 개가 아닌 하나이다 보니 모든 조리도 솥 하나로 해결합니다.
3: 전통만 드시고요. 볶음이나 뭐 끓일 때나 많이 쓰는 거라서 저건 사실 저희가 상당히 편하죠.
1: 다음은 오늘 캔 감자로 볶음 요리를 할 거라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기름은 홍토지의 다락밭에서 딴 유채를 짜 만든 기름입니다. 유채기름에 볶다가 소금 후추로 간을 한 후 다시 볶아주면 노릇노릇 색깔 고운 감자볶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리는 매콤한 양념에 두부를 볶아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마파두부 그리고 달걀 품물에 토마토를 함께 넣어 볶는 토마토 달걀 볶음까지 내 식구의 푸짐한 한 끼 식탁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저까지 다섯 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3: 이거는 제가 아까 딱 했을 때 그 고구마 같은 색깔이 나가지고 보니까 기름에 튀기고 살짝 파를 넣고 이렇게 했더니 바삭한 거 그대로 살아있고 식감도 아주 실하고 맛이 되게 좋습니다. 식감상 되게 좋아요.
1: 먹는 내내 이거 감탄이 멈추질 않습니다. 이제 저에게 홍토지는 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0: 목적지로 향할수록 길도 길가의 풍경도 심상치 않습니다.
1: 중국의 한 어느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산 위쪽으로 쭉 가게 되면 아마 티벳이 나온다 하는데 어떠한 그림들이 나올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0: 해발은 이미 3000m가 넘었고 저희를 태운 자동차도 숨을 헐떡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요? 그곳은 시작부터 마음의 준비가 단단히 필요한 곳. 오르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느낌마저 듭니다.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주고받던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교역로로 꼽히는 차마고도입니다. 이미 현대화된 도로가 옛길을 덮고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덫인 일대의 차마고도는 아직도 그 원형이 보존된 채로 마을과 마을을 잇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길입니다.
1: 여기를 보시면 이런 동물들의 배설물이 그대로 돼 있네요. 가축들을 많이 몰고 다니나 봐요.
0: 수천 미터에 이르는 험준한 산맥들이 사방을 가로막고 있는 깊은 협곡. 옛 중국인들은 외부와의 소통을 위해 이 깊은 협곡, 산비탈에 아슬아슬 길을 내며 산 너머의 외부 세계, 즉 바깥 세상과 통하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 길의 주역들처럼 저도 이번 여행을 마치면 제가 개척한 저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1: 고비 고비마다, 계곡 계곡마다 제일 높은 공우를 지나면은 또 과연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전경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0: 살아있는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수없이 오르려 했으나 오를 수 없었던 산. 그래서 옛 티베트인들에게 신이 된 산에 닿게 됩니다.
1: 아, 멋있다.
0: 바람이 읽어준다는 티베트 불경이 새겨진 타르초. 그 사이로 보이는 신비의 설산. 해발 6,700m, 인난 최고봉의 산, 메일리쉐산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영혼의 시간 속을 걷는 것 같은 넓다란 품. 산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모두를 보듬습니다.

0: 시원하게 탁 트인 대평원, 샹그릴라는 3200m 고지대에 숨어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누군가는 낙원의 땅이라고도 하는 이 도시에 오늘 특별한 행사가 있답니다. 오늘 행사를 누구보다 간절히 기다렸다는 샹그릴라의 소수민족들. 그 행렬을 따라 도착한 곳은 체육관 앞입니다.
1: 여기는 윈난성에서 하고 있는 제10회 소수민족 운동대회랍니다. 원래는 샹그릴라 자체, 이 샹그릴라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동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그 윈난성에서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윈난성 전체에 있는 많은 소수민족들이 이 운동회를 참가를 하러 왔다 합니다.
0: 샹그릴라 지역에선 매년 9월 중순경 샹그릴라 현지에 사는 소수민족들 간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자체적으로 소수민족 운동대회를 열어왔는데요. 올해는 윈난 전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모두 참가하게 돼 대규모로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행사의 가장 큰 볼거리는 소수민족들이 펼치는 바로 이 전통 공연. 춤과 음악, 그리고 복장 하나하나에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황하 유역의 유목민족으로 알려진 쫑주부터 태국인들과 그 뿌리가 같은 따이주, 그리고 영화 동방불패에 등장해서 유명해진 묘주까지 윈난의 25개 민족이 공연을 위해 샹그릴라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공연에 참가한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공연의 형태로 알릴 이 기회를 위해 먼 길을 달려 이곳 샹그릴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마친 단원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숨을 거칠게 쉬며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는 참가자들이 여기저기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산소 부족으로 두통과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고산 증세가 올 줄도 모르고 격렬하게 춤을 춘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공연하는 이 순간 자신들의 공연이 곧 자신들의 정체성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0: 샹그릴라는 원래 티베트 영토였던 지역. 그중 지디초는 티베트 소수 민족인 장족이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산 마을입니다.
1: 여기는 해발이 3,000m가 넘는데요. 높은 지대에 이렇게 넓은 평야 같은 데다가 마을이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자체도 상당히 예뻐요.
0: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길. 이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합니다. 마침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1: 你好. 你们是去采熊蛹过来的吗? 去采熊蛹啊.
0: 현지 가이드로부터 샹그릴라에 송이 철이 왔다는 얘기를 듣는 참입니다.
1: 송롱.
2: 송롱.可以看一下吗?
1: 嗯，看看，可以看。哎，采了很多。
2: 장수是枝松树，枝松。
0: 크기로 먼저 기선제압을 하는 지디촌의 대형 버섯.
1: 이게 좀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요. 나는 한국에서 이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0: 마을 산에는 지금 그 기아디 기아다는 자연산 송이뿐만 아니라 야생 버섯들이 지천입니다. 송이철에 그것도 30분만 반짝 선다는 송이 즉석시장. 마침 곧 장이 선다는 얘기에 아주머니를 따라 구경 가보기로 했습니다.

새벽 5시. 동이 트이면 한참 더 있어야 하지만 출발을 서두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간 사람이 앞서 캐버려서 아무것도 찾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km를 달려 도착한 곳은 산과 산 사이로 물이 흐르고 아름드리 소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소나무 숲. 지디촌의 오래된 원시 산림입니다.

0: 계곡을 건너자마자 길이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고산병 증세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이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1: 천천히 가면 그럴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이라 숙련되고 그래갖고 너무 빨리 올까 못 찾아가겠어요.
0: 길을 서두르던 그때였습니다.
2: 이제 저 아니에요.
1: 손을 놓으면 안 되겠네. 손을 놓으면 안 되겠어.
0: 카메라 감독이 그만 미끄러졌습니다.
1: 아유. 예.
0: 가파른 산을 평지처럼 오르는 두 여인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3: 你怎么样？没事吗？没事，没事，我是，我们是已经习惯了。
0: 송이버섯을 캔다는 것은 운이 필요한 일입니다. 품질이 좋은 송이버섯은 땅 속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1: 저기 사셨대요. 가볼게요.
4: 사다오 축하해샤.
1: 저기 지금 여기
0: 송이 개수는 많아도 갓이 펴졌기 때문에 이 송이들은 품질이 떨어집니다.
1: 지금 뭐에 잘봐. 이거세요. 아, 드디어 저도 하나, 물론 갓이 폈지만 저도 하나 왕 큰 걸로 하나 건졌습니다.
0: 송이는 기후는 물론 일조량, 습도에도 영향을 받을 정도로 생장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품질 좋은 송이를 캐기 위해 거친 산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3: 两位都是从这里那个长大的，出生在这里。哎，对对，出生在这里。哦，七岁开始就找松茸。
0: 이번에도 송이가 몰려 있습니다.
3: 와, 정도야.
5: 아, 저도 이거다.
0: 크기는 조금 작지만 갓이 전혀 피지 않아 꽤 값을 좋게 받을 수 있는 품질 좋은 송이들입니다. 예로부터 송이는 오염이 없는 고산지대, 소나무 뿌리 근처에 자라는 귀족 중의 귀족 버섯으로 꼽힙니다.
6: 한 100만 원 정도도 갈 거예요. 키로에.
7: 오늘도 돈
6: 안 받아. 와. 진행도 很好的.

0: 저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 중 하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협곡 가득 울려 퍼지는 굉음. 윈난 대자연의 상징과 같은 대협곡입니다. 산책로를 따라 좀 더 걸어 들어가면 그 진면목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해발 5,000m가 넘는 윈난의 두 설산이 쪼여놓은 좁은 틈으로 양쯔강 상류인 진사강이 흘러들면서 만들어진 길고 거대한 천연 협곡 후대오샤입니다. 높이는 2,000여 미터. 그 길이는 16km에 달합니다.
1: 파도가 장난 아니네.
0: 제 시선을 압도하는 뭔가가 또 있습니다.
1: 호랑이 한 마리 딱 있네요. 샹그릴라 포도협.
0: 포도협이란 이름의 유래를 가져다 준 호랑이인데요. 재미난 전설이 내려옵니다.
1: 돌을 딛고 뛰어나봤다 그래서 포도협이라고 합니다. 호랑이 호자에다가 더 뛰어넘을 도, 그다음에 협, 협곡. 와, 정말 장관입니다. 물소리가 엄청납니다.
0: 강 상류와 하류의 낙차는 무려 170m.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탁 트입니다. 마치 포효하는 호랑이의 울음소리 같습니다. 거친 물살 탓에 물빛마저 황토색인데요. 수량이 적고 물의 흐름이 느린 건기엔 옥빛으로 변한답니다. 거대한 물살은 호랑이가 박차고 건넜다는 지체만한 바위도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거친 강줄기에서 불어오는 물보라가 세찬 비바람이 되어 날립니다. 윈난 고원의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 압도적인 자연의 힘을 실감하고 떠납니다.

바이족이 모여 사는 이곳 딸이 일대는 윈난에서 가장 먼저 국가가 발생한 지역으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중국에서도 내륙 깊은 곳에 위치한 윈난. 그런 윈난에 내륙의 바다라 불리는 광활한 물의 터전이 있습니다. 한라산 정상보다 조금 높은 해발 1976m의 고지대. 중국 담수호 중 일곱 번째로 큰 호수이자 백리 뱃길을 가진 고원의 호수 얼하이호입니다.

0: 여기는 이제 빠이주, 즉 백족이라고 하는데요. 빠이주들이 또 많이 살다 보니까 빠이주들이 어떠한 음식들을 또 즐겨 먹는지 돌아다녀 보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 안길을 따라 쭉 구경하다 보니 자주 눈에 띄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과자 같기도 튀김 같기도 한 이 음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목격된다는 건데요. 딸리의 길거리표 간식 중 최고로 꼽히는 루산이라는 음식이랍니다. 먹방 식객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바삭한 것, 부드러운 것 모두 재료는 같습니다.
2: 가오 굽다. 우유 루오 산.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가오 루산. 우유로 만든 부채. 그래서 아마 이름식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0: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부채.
2: 그래서 우유 부채. 아, 먹기도 하고 바람도 쐬입니다.
1: 가오 루산은 응고시킨 우유를 펼쳐 만든 유제품의 일종인데요. 애초에 만들 때부터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튀기지 않아도 바삭바삭한 식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튀겨 더욱 바삭해진 부채 치즈. 맛은 어떨까요?
2: 자, 드디어 루산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소스는 장미 설탕을 넣어갖고 했다 합니다. 그래서
1: 한 번 맛보면 중독돼서 자꾸만 먹게 된다더니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2: 바삭바삭하고요. 또 우유하고 치즈가 들어있기 때문에 뒤끝이 약간 시큼한 그런 맛이 나네요. 근데 이제 이 장미 꿀 혹은 장미 설탕의 단맛이 이걸 휙 감기 때문에 뒤끝에 상당히 고소한 맛으로서 여운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1: 그런데 마을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에 초상이 났다 해서 가는 길입니다. 우선 고인의 가족을 찾아 인사를 드렸습니다.
2: 你好，你好。 여기 상가집이라서 우리 저희들 지나가다가 한번 그 또 이런 풍속도 한번 볼 겸해서 한번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1: 조문객을 맞는 등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마을 주민들입니다. 망자는 빠이족 마을의 연세 많은 할아버님이신데요. 아직 상주를 보지 못했습니다. 도외지에 나가 살고 있는 망자의 가족 대신 마을 주민들이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엔 돼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살을 발라내다가 돼지의 껍질을 따로 발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돼지를 잡을 때 겉을 태워 익히긴 했지만 이건 생소한 모습입니다. 생각보다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2: 아, 맛있습니다. 소금을 찍어 먹으면 맛있긴 한데 소금은 없고요.
1: 돼지는 빠이족 사람들에겐 귀한 일꾼이자 재산. 뿐만 아니라 귀한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0: 소고기도 아닌 생돼지고기를 먹는 건 빠이족의 전통 음식의 하나입니다.
1: 이거는 이제 백족들만 해서 이렇게 먹는 거래요.
0: 생으로 먹고 삶아서 먹고 구워서 먹고 돼지 한 마리로 조리법도 다양합니다. 삶고 튀기고 또 삶고 요리사인 제가 봐도 참 번거로운 일인데 저마다 제 일처럼 거둡니다. 떠난 이의 빈자리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면서 채워갑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이들을 대접하기 위해 장만한 음식의 양도 엄청납니다. 이날 하루 퍼낸 탕과 고기의 그릇 수만 수백 그릇입니다. 우리처럼 조의금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해 봅니다. 조문객들의 조의금이 특이합니다. 돈이 아닌 쌀로 조의금을 대신하는 것. 우리의 장례식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인데요. 장지로 가는 길, 마지막 순간까지 빠이족 주민들이 함께합니다. 이성에서의 마지막 순간. 저승길에 배 두둑히 채워가라고 재쌍 가득 음식도 올리고 망자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축원을 끝으로 다시 장지로 향합니다. 산에서 태어나 다시 산에 묻히는 것. 그것이 빠이족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평안하시기를 빌어봅니다.

0: 페루는 정말 여행자들의 선물 세트.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인카트레인 시작되는 거죠. 드디어 마침 찍었습니다. 드디어.
1: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아, 이번 신상안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안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2: 아, 이래도 되나?
4: 준비할게요.
2: 예.
4: AIA 생명.
2: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2: 네.
4: AIA 생명.
2: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간다.
4: AIA 생명.
7: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0: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0: 아, 이번 신상 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3: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0: 아, 이래도 되나?
4: 보여줄게요.
0: 예.
4: AIA 생명.
0: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5: 이동하실게요.
0: 네.
4: AIA 생명.
0: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6: 다시 들어가봐.
4: AIA 생명.
0: 이건 정말 AIA 모델 오래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2: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1: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자기가 공주고 자기 너무 예쁘대요.
8: 안녕하세요. 나는 저 베이스예요.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팀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팀바.
2: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와 섬 친구들.
1: 제이와 친구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2: 아이고, 하나도 안 잡히네.
3: 곧 잡히겠지.
2: 어? 으유, 자, 하, 하, 아, 크다.
4: 축하해, 제이.
3: 너희도 곧 잡을 수 있을 거야.
5: 끼룩. 어? 끼룩. 끼룩.
6: 갈매기잖아.
3: 안녕? 배고파?
5: 끼룩.
3: 자. 잘 가.
6: 겨우 잡은 걸 치면 어떡해.
3: 괜찮아.
6: 좀 아깝다.
3: 또 잡으면 돼.
4: 저기 좀 봐. 뭐 하는 거지?
6: 길을 잃었나?
3: 저쪽으로 가보자.
4: 왜?
3: 갈매기가 뭔가 알려주려는 것 같다.
6: 여기도 안 잡히는데.
5: 잡았다.
4: 나도 잡았어. 여기 물고기가 많은지 어떻게 알았어?
6: 그러게.
3: 갈매기 덕분이야.
6: 정말?
4: 신기하다.
3: 이제 우리 집 갈래?
5: 좋아.
3: 자. 섬 구경시켜줄까?
6: 응.
4: 그래.
3: 숲속에 멋진 폭포가 있거든.
4: 가보자. 와, 코코넛이네.
6: 우와, 정말
3: 맛있겠다.
6: 내가 따볼게.
4: 응. 자.
3: 아휴, 어쩔 수 없지.
4: 해리, 괜찮아? 내가 해볼게.
6: 우와, 잘 올라가는데. 힘내.
4: 안 되겠어.
3: 그럼 내가 해볼게.
4: 그걸로 따려고?

0: 뭐지? 원숭아, 코코넛 좀 따줄래?
1: 오케이.
0: 다녀와.

0: 제이, 원숭이도 친구야?
1: 응, 노래를 불러주면 부탁을 들어주거든.
0: 그랬구나.
2: 자꾸 같은 곳을 도는 것 같은데.
0: 이 길 맞아?
1: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걱정 마,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0: 왜? 눕히잖아.
1: 호피, 가만히 있어.
0: 가만히? 왜?
1: 움직이면 더 빠지거든.
0: 그렇구나.
2: 그럼 이제 어떡해?
1: 아,
2: 방법이 있어?
1: 아니, 폭포로 가는 길이 생각났어.
0: 뭐?
2: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바람이다!
1: 왔구나. 오랜만이야. 이번에도 늪에 빠졌어. 좀 도와줄래? 친구들도 부탁해. 고마워.
0: 고마워. 잘 가. 제이는 친구가 많구나.
1: 응, 섬에 사는 애들은 전부 친구야.
2: 와, 멋지다. 제이, 벌들도 친구야? 그럼 꿀 좀 달라고 하자. 친구잖아.
1: 그래, 잠깐만 기다려. 안녕, 꿀 좀 가져가도 될까? 대답이 없네. 그럼 조금만 가져갈게.
2: 빨리 먹고 싶다.
0: 나도.
1: 얘들아. 도망쳐. 빨리.
2: 주의 엄청 빠르잖아. 도망쳐. 벌도 친구라면. 얘들아! 호비, 제이! 괜찮아.
1: 저게 내가 말했던 폭포야.
0: 멋지다.
2: 힘들게 온 보람 있네.
1: 그치?
0: 시원해.
2: 정말.
3: 제이와 친구들이 물놀이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2: 와, 맛있겠다.
1: 이제 먹을까?
2: 아까 그 갈매기잖아.
1: 너희도 왔구나. 다 같이 먹자.
0: 좋아. 맛있어. 잘 먹었다.
2: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네.
1: 집으로 들어가자.
0: 안녕. 비가 많이 오네.
1: 걱정 마, 금방 그칠 거야.
0: 정말?

0: 아쉽다.
1: 또 놀러 올게. 뭐? 배가 없어.
2: 으악, 정말.
1: 바람에 휩쓸려 갔나 봐.
2: 어떡하지.
0: 다른 거 타고 가면 되지.
1: 다른 거?
0: 잠깐만.
2: 뭘 타라는 거지?
1: 그러게.
0: 자, 여기 있어.
2: 그걸 타고 언제 가?
0: 천천히 가면 되지. 나도 같이 갈게.
3: 친구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뽀롱뽀롱 마을로 향했어요.
2: 아휴, 이러다 밤에 도착하겠네. 죽은! 우리 배가!
0: 고래가 찾아줬나 봐.
1: 정말?
0: 응, 고래도 친구거든.
2: 우와, 이제 빨리 갈 수 있겠다.
0: 왜 저러지? 재채기를 하려나 봐.

0: 내가 미안한가 봐.
1: 괜찮아.
0: 어쩔 수 없지. 하, 고래야. 뽀롱뽀롱 마을까지 태워다 줄래?
1: 우와. 고마워.
0: 고래야, 아주 아주 커다란 고래야.
2: 호비와 해니가 제이 덕분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네요.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크롱. 크롱.
4: 어, 이거 넣어주려고 만들었어.
2: 크롱.
4: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2: 크롱, 크롱.
5: 버튼도 눌러봐.
2: 크롱.
6: 최고야.
2: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2: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수프야.
2: 크랑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2: 크랑.
3: 그럼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조리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시야.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다 나은 거야? 다행이다.
0: 걱정했어.
1: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4: 좋아.
1: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2: 크롱, 뭘 그린 거예요?

0: 재밌었다.
1: 어? 안녕.
0: 무슨 일이야?
2: 크롱 힘내.
0: 크롱.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2: 애들은 천재야.
0: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크랑크랑. 괜찮을 거야.
1: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0: 크랑크랑. 왜 저러지?
1: 몰라.
3: 크롱이 이번엔 패티 집을 찾아갔어요.
0: 크랑크랑.
4: 자, 여기 있어.
0: 크랑크랑.
4: 그 색깔밖에 없는데.
0: 크랑.
4: 뭘 만들려고?
0: 크랑크랑.
4: 잘 가.
0: 크랑.
3: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5: 잘 자, 크롱.
4: 잠꼬대인가? 무슨 소리지? 크롱.
0: 크롱. 크롱.
4: 뭐 하고 있었어?
0: 크롱.
4: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0: 크롱.
4: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0: 응가 크랑크랑. 응가 크랑크랑.
4: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0: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6: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7: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0: 뭐 하려는 거지?
8: 얘들아!
0: 크롱아!
4: 왜 그래?
7: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0: 그게 뭐야?
6: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7: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6: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7: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4: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9: 그래!
0: 크롱,

0: 하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1: 맞아요.
0: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2: 응.
0: 어서 가자.
3: 크렁이 기다리겠어.
0: 재밌겠다.

0: 추워.
1: 바람이 너무 세.
0: 그러면 괜찮을까? 서두르자. 그럼. 어, 저기. 어?
1: 괜찮아?
2: 맞지, 그랑크루라.
0: 정말 엉망이 됐네.
2: 그랑크루라.
0: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3: 저건. 그롱, 여기 찾았어.
2: 그랑?
3: 이거야.
2: 그랑크루라.
4: 누구 선물인데?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이건.
3: 우와.
0: 우와. 귀엽다.
2: 정말. 크랑,
0: 크랑.
2: 그롱이 만든 거야?
0: 크랑, 크랑.
4: 나랑 똑같이 생겼네.
2: 근데 색이 다른데?
4: 아,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2: 크랑, 크랑.
1: 그랬구나.
4: 그래도 멋져.
0: 고마워, 크랑.
2: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4: 크랑, 크랑, 크랑.
2: 어, 여기 있다고?
5: 어?
2: 어?
4: 크랑, 크랑.
2: 이게 왜 이러지? 했지.
4: 크랑, 크랑.
2: 아니, 크랑.
4: 걱정 마, 크롱.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6: 맞아!
4: 크랑.
2: 크롱.
4: 크롱, 이것도 찾았어.
2: 크롱.
4: 크롱, 노래하게.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멋지다.
1: 제법인걸. 증거 대체.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1: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1: 크롱.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작품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던진 도둑이었었지.
2: 뭐?
0: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새로운 영웅의 탄생.
5: 빌리, 더 일찍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0: 성장의 추억!
1: 다요! 어쩌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당장 내려와!
2: 그럴 순 없어! 나한텐 내

0: 태우도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데
1: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2: 응? 아, 그런데 빌리는 어디로 갔지?
3: 아, 맛이 어떠냐? 어, 무슨 일이지?
0: 어? 어? 태우가 위험해!
4: 주인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3: 주인? 내가?
4: 당신에게서 슬픈 마음이 느껴지는군요.
3: 친구들을 돕고 싶은데 나한텐 아무런 힘이 없거든.
4: 악당들이 무섭지는 않나요?
3: 악당은 무섭지 않아. 정말 무서운 건 친구들을 잃는 거지.
4: 자신보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과 불의에 맞서는 용기. 역시 당신은 제 주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3: 근데 왜 자꾸 날 네 주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4: 주인님께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어?
5: 좋았어! 바로 그거야!
6: 좋았어! 설마 타워를 통째로 날려버릴 줄이야?
7: 역시 레인저스의 대장은 뭔가 다르네요.
5: 그게 무슨 뜻이지?
7: 아이, 우리 대장 닉스님에겐 상태가 안 된다고요.
2: 타요!
8: 타요!
2: 어? 저게 뭐지?
4: 당신의 마음에는 욕심과 이기심만이 가득하군요.
5: 그렇지 않아. 자,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고.
4: 그런 마음을 가진 이는 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5: 안 돼! 어디 가는 거야? 당장 돌아와!
7: 하긴 닉스님이 좀 이기적이긴 하지.
6: 욕심은 또 얼마나 많으신데.
5: 이것들이 까먹지 못해.
4: 주인님, 깨어나실 시간이에요.
3: 넌 꿈인 줄 알았는데.
4: 전 다섯 번째 에너지 잼인 마음의 잼이에요.
3: 뭐? 다섯 번째 에너지 잼?
4: 순수하고 용기 있는 타요님에게 제 힘을 빌려드릴게요. 저와 하나가 되어 레인저스가 되어주세요.
3: 한번 해볼게! 당신 전설의 레인저스! 정의로운 마음이요! 어둠을 밝힐 빛나는 용기를!
2: 대체 어쩌려고?

0: 언제나 듬직했던 빌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겠죠. 대장이라는 책임감으로 늘 무거웠을 빌리의 마음을 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젠 혼자서만 짊어지지 마세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함께 헤쳐나가요.
1: 빌리, 우린 네가 필요해.
2: 제발 다시 돌아와줘.
3: 얘들아,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4: 빌리!
1: 돌아와, 돌아!
4: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3: 뭐야? 너희 왜 그래?
5: 잠깐, 빌리! 총공격을 준비해라! 최대 전력!
2: 으아! 미스민! 이러다 우리까지 통구이가 되겠어요!
5: 시끄러워! 내 손에 구워지고 싶나보지?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면 차라리 다 부숴주마!
0: 이 에너지는... 닉스가 최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모두 조심하세요!
6: 이런...
7: 이대로는 도시 전체가 위험해져.
2: 어떡하지?
1: 모두 침착해. 이제 타요까지 합류했으니 분명 우리의 힘은 더욱 강해졌을 거야. 모두 준비됐지?
4: 물론이지.
5: 이제 다 끝이다. 발사!
4: 모두의
5: 힘을 모아 하나로.
0: 용사님들 힘내세요.
5: 내가 질 줄 알고.
0: 우린 반드시 이길 거야.
5: 이럴 수가!
1: 당장 우리 지구에서
4: 사라져!
5: 가! 레이저스 녀석들 죽어보자!
0: 용사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1: 타요, 어?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하던걸?
0: 응? 모두가 함께해주신 덕분이죠.
7: 타요가 레인저스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2: 무슨 소리야. 어? 타요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지.
3: 저, 얘들아. 어? 그동안 너희 마음을 몰라준 거 사과하고 싶어. 멋대로 떠났던 나를 다시 받아줄래? 만약 싫다면.
8: 빌리는 은근히 걱정이 많다니까.
2: 그래서 우리랑 잘 어울리지만.
1: 아까 말 잊었어?
4: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3: 얘들아.
0: 이제 타요도 합류했으니 앞으로는 걱정 없겠어요.
9: 아하, 타요라니 용사님이라고 해야지.
8: 뭐?
9: 따라해봐. 타요 용사님. 자, 어서.
0: 전설이나 어린 꼬마를 용사님이라 불러야 한다니. 아이고, 대신세요.
5: 이 지역은 반드시 대갚아주마. 베레보스님.
10: 결국 실패한 거냐.
5: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그럼 반드시 에너지짐을 모아서.
10: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EBS 어린이 프로그램에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잘한다. 터치로 말로 카메라로 스마트 패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아이돌의 삼형제 신기한 집.
1: 강한 강수와 강풍 같은 심한 대류성 날씨가 예상되니 모두 유의해야 해.
2: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 곤충들에게 비조심하라고 해야겠어. 빨리 가보자.
3: 응.
2: 잠자리야 조심해.
0: 비가 많이 온대. 조심해야 해.
2: 날돌이야 안녕. 오후에 비가 많이 와서 위험할 테니까 미리 피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
4: 아, 안녕. 알려줘서 고마워.
3: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4: 아, 집을 짓고 있어. 우리 날돌이들은 몸을 보호할 집을 지어서 이렇게 얹고 다니거든.
3: 우와, 신기하다.
5: 아유, 답답해.
4: 형.
5: 집 짓기 시작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0: 가라고.
1: 근데 집이 너무 가벼워서 떠내려가면 어쩌지?
2: 떠내려간다고?
0: 응, 오후에 큰 비가 내리거든.
2: 비 정도는 까딱없어.
0: 까딱없지. 알려줘서 고마워. 고맙긴. 그럼 우린 가볼게.
3: 안녕.
0: 다 했다.
2: 이제 놀러 가자.
4: 형들 잠깐만. 아까 다이노들이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형들도 돌집을 짓는 건 어때? 돌로 집을 지으면 더 안전하고 튼튼할 거야.
2: 나뭇잎으로 지어도 문제없거든.
0: 맞아.
4: 그래도
2: 몰라 우린 간다.
0: 돌집이나 열심히 지어.
4: 형 나 혼자서라도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지.
0: 아, 정말 재밌었다.
2: 어? 막내 어디 갔어?
4: 형들아!
2: 정말 돌로 만들었네?
4: 응, 튼튼하고 정말 좋아.
0: 너무 무거워서 힘들걸?
2: 맞아! 우리처럼 가벼운! 진짜 비가 오네?
0: 물살이 점점 세져!
4: 형들, 이쪽으로 와!
2: 그쪽으로 못 가겠어!

0: 내가 좀 그쳐가는 것 같아.
1: 도와줘!
2: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날돌이 형제 목소리 같은데? 빨리 출동하자!
0: 응!
2: 고고다 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3: 헤이즈! 베르다 엠시!
2: 넥스 슈퍼이빠이! 야, 날돌이야 괜찮아? 집이 정말 튼튼하다.
0: 난 괜찮아. 우리 형들 좀 구해줘. 오래 떠내려갔어.
2: 뭐? 어? 내가 볼게. 저기 있다. 집게 발사.
0: 어떡하지? 어떡해? 도모 파워 불도저! 핑!
2: 불살이 너무 세!
4: 빅키 터보 엔진 가동! 빅키 튜브 발사!
2: 내가 갈게! 우선 저 돌에 매달리자!
4: 어? 저게 뭐지?
2: 얘들아! 물고기가 있어!
1: 물고기가 왜?
4: 우리가 작아진 게 문제지!
1: 아, 우리 지금 작아졌지?
4: 도망쳐!
2: 어? 얘들아, 날 잡아! 렉스, 슈퍼 갈고리 발사!
0: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 어떡해.
2: 안 되겠어. 고고가디언, 얼른 출동해줘.
5: 알았다, 렉스. 고고가디언, 모션 파워 결정.

0: 병들을 구해줘서 고마워 고고다이너. 무사해서 다행이야.
1: 막내야 미안해. 네 말을 들었으면 떠내려가지 않았을 텐데.
2: 집을 빨리 짓고 놀러가고 싶은 마음에.
1: 우리도 너처럼 성실하게 튼튼한 집을 지을게.
0: 돌집 짓는 방법을 전부 다 알려줄게.

0: 말해줄까? 물 속에 들어가면
1: 머리 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미라 공주 미리.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0: 친구의 하나씩.
1: 자, 링 앞에 서봐요.
2: 네!
1: 하나씩 나눠줄게요.

0: 하나씩. 그럼 무엇이 또 필요할까요?
1: 내가 하나씩 나눠줄게.

0: 왜 두 개지? 어? 아, 하나는 내 거구나.
1: 한 친구에 하나씩.
2: 이제 씨앗을 만들어요.
0: 씨앗을
3: 만들어요?
4: 그건 사과인데요.
0: 사과! 나 사과 좋아.
2: 잘했어요. 사과를 먹으면 이렇게 씨앗이 남는답니다.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0: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펀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키키키키.
1: 타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콩지마빗 디럭스 하우스. 와,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날. 콩지마빗 유치원 버스 타고 출발. 와, 2층에도 앉을 수 있어. 스톱, 친구들 어서와. 미끄럼틀 타고 슝. 시속 타고 그네 타고 귀엽고 짝 콩지마빗 가방 유치원. 내일 또 만나. 원앤원.

0: 목욕은 언니랑 하자.
1: 복스포드 팡. 주유소 사고 발생. 혈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3: 곰돌이 소풍 가는 날.
4: 파파 가족은 오늘 소풍을 갑니다. 아빠가 점심을 준비하셨죠.
5: 파파, 조지, 가서 놀 건 다 챙겼니?
3: 네! 전 곰돌이 데려가요. 군용.
6: 인형 갖고 갈 거면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
3: 네, 엄마.
5: 모두 준비됐지?
6: 네, 됐어요.
5: 그럼 출발한다.
3: 군용이야.
4: 조지가 공룡 선생을 깜빡했군요.
6: 조지, 엄마가 아까 공룡 인형 잘 챙기라고 했잖아.
3: 군용!
5: 뭐또 빠진 거 없지? 이제 정말 갈 거니까 잘 확인해봐라.
7: 네, 없어요.
3: 곰돌이가 없어요.
5: 곰돌이를 어디에 놓았는데?

0: 왔는데?
1: 아까 거기 식탁에 놓고 왔나 봐요.
2: 페파, 엄마가 아까 곰돌이 잘 챙기라고 했지?
1: 곰돌이!
0: 이번엔 진짜 간다. 모두 준비됐지?
3: 준비됐어요.
0: 자, 그럼 간다.
4: 드디어 도착했네요.
0: 다 왔다.
3: 야호!
0: 아, 난 여기로 소풍을 나오는 게 좋더라. 이렇게 조용하고 편한 데가 없잖아.
4: 얼룩말 조이가 아빠랑 왔군요. 조이 아빠는 우체부예요.
1: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희한테 편지 왔어요?
5: 편지 배달하러 온 거 아닌데, 오늘은 쉬는 날이거든.
6: 우리 아빠랑 소풍 나온 거야.
1: 어, 우리도.
0: 잘 됐네. 점심을 다 같이 먹으면 되겠구나.
6: 네.
4: 와, 정말 푸짐한 점심이네요.
1: 조지랑 저 이제 다 먹었어요. 조이랑 놀아도 돼요?
2: 그래, 가서 놀아.
1: 조이, 우리 곰돌이도 소풍 왔다?
6: 우리 원숭이도 왔는데.
7: 군냥.
6: 소꿉 장난할 것도 가져왔는데 너희도 이거 갖고 놀래?
1: 어, 오리들이네. 얘들은 우리가 소풍 가는 데마다 따라오더라.
6: 너희도 마실래? 오렌지 주스라 치고.
1: 이것도 먹을래? 케이크라고 치고.
6: 너희도 이 케이크 먹어보라니까. 정말 맛있어.
4: 어처럼 오리들은 가짜 케이크에는 관심이 없나 봅니다.
1: 실은 먹지 마. 우리 원숭이랑 공룡이랑 곰돌이 다 먹으라고 하지 뭐. 맛있다.
6: 우우우. 우리 원숭이 말이 이 케이크 정말 맛있대.
2: 아, 조지, 집에 가야지.
1: 우리 갈게, 조이.
6: 그래, 잘 가.
0: 다 탔으면 간다.
3: 네, 출발하세요.
5: 자, 그럼 우리도 집에 가게 준비할래, 조이?
6: 네, 아빠. 컵이랑 접시랑 원숭이랑 곰돌이. 어, 잠깐! 곰돌이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4: 팔팔가 또 곰돌이를 빠뜨리고 그냥 갔네요. 팔팔가족은 집에 도착했죠.
0: 아, 하루 종일 운전했더니 좀 피곤하군. 다 왔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 소파에 다리 쭉 뻗고 TV나...
1: 아, 곰돌이! 곰돌이가 없어요!
2: 아, 페파, 곰돌이를 또 놓고 오면 어떡해. 아빠가 또 거기까지 운전해야겠니?
0: 어, 해야지. 뭐 어쩌겠어.
1: 우체부 아저씨다. 조이 아빠요.
0: 오늘은 쉬는 날이라 편지 배달 안 한다면서요, 조이 아빠.
5: 오늘 쉬는 날 맞는데요. 우리 조이가 꼭 배달할 게 있다고 해서 같이 왔어요. 바로 우리 페파 양한테요.
6: 자, 페파 이거 받아.
1: 뭔데, 조이? 우와, 곰돌이다!
6: 아까 너 곰돌이 두고 갔더라. 그래서 우리가 데려왔지.
1: 고마워, 조이.
2: 덕분에 우리 곰돌이만 신나는 모험하고 좋았겠네. 근데 페파, 다음부터 곰돌이는 네가 꼭 좀 챙겨?
1: 네, 엄마. 곰돌이 너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또 그럴 거야, 아니야. 너 혼자 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된다. 미안해, 페파. 다신 안 그럴게. 페파는 명탐정.
4: 페파가 가족이랑 제일 좋아하는 연속극 감자탐정을 보고 있습니다.
8: 저는 전 세계가 알아주는 명탐정 감자입니다.
9: 탐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꽃이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8: 지금 아가씨 머리에 있는 것 같은데요.
9: 오, 고마워요, 탐정님.
1: 저렇게 쉬운 건 나도 하겠다.
0: 그래, 페퍼 너라면 잘할 거야.
1: 아빠, 나 이 다음에 크면 저렇게 유명한 탐정 될래요.
4: 조지도 탐정이 되고 싶다네요.
0: 탐정이 되고 싶다고? 그럼 모자를 하나씩 써야겠네. 탐정은 원래 모자를 쓰니까. 우와, 이러니까 진짜 탐정들 같은데.
1: 모자 말고 딴 것도 있어야죠. 뭐든지 크게 보이는 거예요.
2: 아, 돋보기 말이지? 주방 서랍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진짜 탐정이 쓰는 돋보기요.
1: 우와! 어떻게 쓰는 거예요?
2: 뭐든지 크게 보고 싶은 거에다 대기만 하면 돼.
4: 돋보기를 대니까 작은 물고기가 커 보이죠?

0: 돋보기를 대니까 조진훈도 엄청 커 보이죠?
1: 돋보기도 있으니까 이제 사건을 해결하러 가볼까?
2: 아빠, 사건이 뭐예요?
1: 사건이 뭐냐면 탐정들이 잘 푸는 수수께끼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거.
2: 아, 그럼 우리 조지 공룡 선생 찾을까요? 조지가 잘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3: 공룡.
0: 공룡 선생은 여기 있는데요. 어쩌죠?
2: 그럼 우리 아빠 안경 찾을까요? 안경 잘 잃어버리잖아요.
1: 미안해서 어쩌지. 아빠 안경은 여기 있거든.
2: 아이 참, 뭐야. 그럼 우리 사건 못 푸나?
1: 아빠가 사건 하나 만들게 풀어볼래?
2: 네, 아빠.
0: 아빠가 재밌는 사건을 맡긴대요.
1: 자, 탁자에 뭐뭐가 있지?
2: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요.
1: 그래, 맞아. 다시 한번 잘 보고 뭐가 있는지 잘 기억해두렴.
0: 물고기 어항이랑 곰돌이, 깜짝 상자랑 공룡 선생이죠.
1: 확실히 다 기억했니?
2: 네.
1: 좋아, 그럼 모두들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래? 준비 다 되면 부를게.
2: 아빠가 2층에 올라가는 소리 같은데? 지금은 다시 내려오시나 봐.
1: 다 됐다. 이제 안으로 다 들어오렴. 아까 있던 게 하나 없거든. 뭔지 알겠니?
2: 공룡 선생은 있는데요. 물고기 어항이랑 깜짝 상자도.
1: 그럼 뭐가 없어졌지?
2: 곰돌이요.
1: 그래, 맞아. 곰돌이가 없구나.
4: 와, 우리 페파 조지 잘하네.
2: 이런 건 식은죽 먹기죠. 우린 명탐정이잖아요.
1: 아하, 근데 아직 사건을 푼 건 아니거든. 곰돌이는 어디 있을까?
2: 모르겠는데.
1: 바닥에 떨어진 이 자국은 무엇일까?
2: 케이크 부스러기요.
0: 돋보기를 대보니 확실히 케이크 부스러기가 맞군요.
1: 곰돌이가 케이크를 먹다 흘린 건가?
2: 이쪽으로 먹으면서 갔나 봐요. 케이크 엄청 많이 먹었나 보다.
0: 부스러기를 따라가니 팔팔한 조지방이네요.
2: 여기서 그쳤어요. 곰돌이를 어떻게 찾죠?
1: 궁금한 건 나한테 물어보렴. 맞다 아니다로만 대답해 줄게.
2: 네, 아빠. 곰돌이 이 방에 있어요?
1: 맞아.
2: 그럼 조지 침대에 있어요?
1: 아니.
2: 그럼 어디 높은 데 있어요?
1: 맞아.
2: 내 침대에 누워있네.
5: 만세!
0: 이걸로 사건은 해결.
1: 지금도 이 다음에 크면 탐정이 되고 싶니, 페파?
2: 탐정 되기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음부터는 제가 풀기 어려운 사건을 만들어 볼래요. 아빠가 방금 한 것처럼요. 조지의 친구.
0: 팔팔한 친구들이 놀이터에 왔습니다. 팔팔한 수지, 다이는 땡땡이를 탔죠.
6: 네.
1: 모두 준비됐니?
7: 됐어요.
1: 좋아, 그럼 돌린다.
0: 조지는 아직 어려서 뺑뺑이는 못하고 그네를 타고 있어요. 토끼 친구 레베카도 남동생 리처드를 데리고 왔어요.
8: 안녕 얘들아.
9: 안녕.
8: 저도 이 뺑뺑이 타도 될까요?
1: 당연하지 레베카.
8: 아주 아주 빨리 돌려주세요.
0: 리처드도 뺑뺑이를 같이 타고 싶었죠.
2: 리처드를 태워주면 우리가 빨리 돌 수 없는데 어쩌지?
8: 리처드는 조지랑 놀라고 해.
4: 리처드, 저기 가서 조지랑 놀자.
10: 싫어.
4: 조지도 너처럼 공룡 인형 있는데 왜? 가서 한번 볼까?
0: 리처드랑 조지는 나이가 같습니다.
4: 리처드한테 공룡 좀 보여줄래, 조지?
10: 와우, 공룡.
4: 조지, 리처드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10: 싫어.
4: 리처드, 조지한테 네 공룡 좀 빌려줄래?

0: 둘 다 서로 자기 공룡을 빌려주기 싫어했죠.
1: 조지, 번갈아 갖고 놀아. 그럼 더 재밌고 좋아.
2: 우리 조지 정말 착하구나.
3: 공룡!
0: 조지는 내키지 않았어요.
2: 리처드, 이제 조지가 다 갖고 놀라고 하자.
0: 리처드도 내키지 않았어요.
4: 어이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우니?
3: 얘들은 왜 이래요? 같이 놀다가 툭하면 울잖아요. 어려서 그렇지 뭐, 어떻게 노는지 몰라서.
2: 어떻게 노는 건지 누나들이 좀 가르쳐줄래?
3: 네, 아줌마. 누나들이 모래성 만드는 거 도와줄까?
4: 그거 좋지. 지금 당장 만들러 갈까?
0: 조지랑 리처드는 모래놀이를 좋아하죠.
3: 조지, 리처드, 잘 들어. 우리가 모래성 만드는 거 가르쳐줄게. 먼저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야 해. 그리고 이제 양동이를 뒤집고 가볍게 손으로 톡톡 때려봐. 됐어. 이제 양동이를 들어봐. 짠! 됐지!
0: 리처드가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3: 짠! 됐지!
0: 조지도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4: 그것 봐. 친구랑 같이 노니까 더 재밌지?
0: 저런, 잘 놀다가 왜 또 저럴까요?
3: 네 동생 정말 너무한다. 우리 조지 모래성을 갑자기 왜 무너뜨려? 누가 할 소리? 네 동생이 먼저 내 동생 거 무너뜨렸거든.
4: 얘들아, 누나들이 이러면 안 되지. 동생들한테 사이좋게 노는 법 가르쳐준다고 해놓고.
3: 아, 맞다. 우린 누나들이지.
5: 얘들은 아직 어려서 친구랑 어떻게 노는지 잘 모르나 봐요.
1: 그래, 좋은 수가 있다. 조지, 여기 놀이터에서 어떤 걸 제일 타고 싶니?
3: 제일 타!
0: 조지는 시소를 좋아합니다.
3: 제일 타!
0: 그런데 시소는 혼자 타고 놀기는 좀 힘들죠. 리처드도 시소를 타고 싶어하네요.
3: 조지랑 리처드도 사이좋게 잘 노네. 시소, 시소, 시소, 시소, 시소.
0: 조지는 리처드가 좋았어요. 리처드도 조지가 좋았죠. 둘 다 같이 노는 걸 좋아하게 됐어요.

0: 참새와 허수아비.
1: 파파랑 조우진은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왔어요.
0: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2: 아버지.
3: 호호, 아이고 우리 예쁜 손자 손녀들 왔니?
0: 할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3: 아, 이걸로 꽃밭을 만들까 하고. 이 꽃씨를 심으면 자라서 아주 예쁜 꽃을 핀단다. 일단 이 꽃씨를 뿌린 다음 그 위에 흙을 살짝 덮어주는 거란다. 으? 다 어디 갔지?
1: 꽃씨가 다 사라졌네요.
3: 그거 참 희한하네. 분명히 내가 여기에 꽃씨를 뿌렸는데.
0: 네, 할아버지. 저희도 봤어요.
3: 근데 왜 지금은 없을까? 할 수 없지. 다시 또 꽃씨를 뿌려야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단 이렇게 땅에다 꽃씨를 뿌려.
1: 참새가 와서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먹고 있어요.
3: 저리 가, 이 나쁜 참새야. 꽃씨가 어디 갔나 했더니 참새 짓이군.
0: 몽땅 참새 뱃속에 간 거예요?
1: 두 마리가 더 와서 할아버지 꽃씨를 먹고 있네요.
0: 오, 할아버지.
3: 예, 호이, 호이.
4: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3: 글쎄 말이야, 참새들이 내가 뿌린 꽃씨를 다 쪼아먹었어.
0: 그래서 우리가 다 쫓아냈어요.
4: 쫓아내도 소용없을걸? 다시 또 올 텐데 뭐. 봐, 허수아비를 세워야겠어.
0: 허수아비가 뭔데요?
4: 지푸라기로 만든 파수꾼이란다. 참새들이 겁나서 못 오게.
3: 아하, 역시 우리 할머니 천재라니까. 당장 만들어야겠군. 자, 모두 따라와요.
0: 잘 있어 참새들아. 우린 허수아비 만들러 간다.
1: 여기는 할아버지네 헛간입니다.
3: 허수아비 만들 건 이 안에 다 있으니 찾아보자꾸나. 일단 긴 막대 두 개랑 묶을 끈이 필요해.
0: 저희가 찾을게요.
1: 팔파는 긴 막대 두 개를, 조지는 끈을 찾아왔어요.
3: 옳지. 이제 이 막대를 묶어서 몸통을 만들자꾸나.
1: 할머니는 지푸라기랑 자루를 가져오셨죠.
3: 옳거니. 이 자루에 지푸라기를 채워서 머리를 만들어야겠군. 이제 허수아비한테 옷을 입혀야 하는데.
4: 여기 낡은 옷 모아둔 거요.
0: 우와.
1: 조지가 원피스를 찾았어요.
0: 뭐야 조지, 이걸 입히면 새들이 무서워하겠니?
1: 파파는 외투를 찾았어요.
3: 이게 좋겠다 페파.
1: 조지가 모자도 찾아냈죠.
4: 잘했다 조지.
0: 허수아비 얼굴은요? 그려야 되나?
3: 아, 그려야지. 조지랑 네가 허수아비 얼굴 좀 그려줄래?
0: 네, 할아버지.
1: 눈이랑 코는 조지가 그리고 파파는 입을 그렸어요.
3: 아이고, 잘 그렸구나.
1: 허수아비가 완성됐네요.
5: 만세!
1: 새들이 할아버지가 뿌린 꽃씨를 계속 먹고 있어요.
0: 참새들이 또 왔어요.
3: 걱정할 거 없어요. 이제 이 허수아비가 다 쫓아줄 테니까.
1: 할아버지 말대로 허수아비가 참새들을 다 쫓아냈군요.
5: 만세!
3: 다행이다. 이제 저 녀석들이 내 꽃이 못 먹겠지?
0: 할아버지. 근데 참새들이 불쌍해 보여요.
3: 그러게, 배들이 많이 고픈가?
4: 걱정 말아요, 이게 있으니까.
0: 그게 뭐예요, 할머니?
4: 새 모이주는 통이란다. 여보, 이 꽃씨 좀 여기 담아줄래요? 이리 온 새들아, 점심 먹자. 참새들도 이제 먹을 걸 줬으니 됐지?
0: 야호! 새들도 이제 좋은가 봐요.
1: 파파는 할아버지 꽃씨가 무사해서 기뻤어요. 하지만 참새들이 굶지 않아도 된다는 게 더 기뻤죠.
0: 바람 부는 가을날
1: 파파 가족이 공원에 놀러 갑니다.
0: 오늘 정말 춥다.
3: 그래, 정말 춥구나.
6: 안 되겠다, 따뜻하게 입어야지.
1: 날이 추워서 팔팔아 죽은 모자랑 목도리 외투를 입었죠.
3: 지붕은 닫아야겠지.
4: 히터도 틀까요?
3: 어때? 이제 좀 따뜻하지?
2: 네, 오빠!
3: 자, 그럼 갑니다.
1: 공원에 다 왔네요.
3: 다 왔어요.
2: 만세!
0: 엄마, 근데 나뭇잎이 왜 다 알록달록해요?
4: 가을이라 단풍이 든 거야.
1: 가을이 되면 나뭇잎 색이 알록달록 변하죠.
3: 바람 한번 쳐다. 추운데 단백이 운동할까?
0: 먼저 찬다. 저쪽으로 찬 게 아닌데 저리 가네.
1: 바람 때문에 공이 반대로 갑니다.
0: 웅덩이에 빠졌어요.
3: 아빠가 이 막대기로 꺼내줄게.
0: 조금만 더요, 아빠.
4: 조심해요. 빠지겠어요.
3: 걱정 마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0: 아빠, 물에 빠지니까 추워요?
3: 약간.
1: 바람이 불어서 공이 물 밖으로 나왔어요.
0: 다행이다.
3: 그러게. 그나마 천만 다행이군.
4: 바람이 점점 더 세게 부네. 모자들 꽉 잡아요.
1: 저런. 바람에 조지 모자가 날아갔네요.
4: 걱정 마, 조지. 아빠가 모자 찾아주실 거야.
0: 빨리 와, 아빠.

0: 아빠가 올라가서 내려줄게.
1: 나무가 약해서 당신이 올라가면 부러지지 않을까요?
0: 그럼 조지 모자를 어떻게 내리지?
1: 참, 흔들어서 떨어뜨리면 되죠. 좀 더 세게 흔들어야겠는데.
0: 나나 당신이나 거기서 거기네 뭐.
1: 지금 웃음이 나와요?
2: 웃긴 걸 어떡해요, 엄마.
1: 그래, 좀 웃기긴 하다. 근데 조지 모자는?
2: 엄마 머리 위에요.
1: 여기 있다, 조지. 다음부턴 꽉 잡아라.
3: 바람이 불면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네.
2: 이것 봐봐. 누워도 안 넘어진다.
3: 어찌나 바람이 센지 하트가 넘어지지도 않네요. 바람 때문에 조지도 안 넘어지고요.
2: 아빠, 아빠도 해봐요.
0: 아빠는 무거워서 안 될 텐데.
2: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재밌어요.
0: 좋아, 그럼.
3: 바람이 세서 아빠도 안 넘어지네요.
0: 어이, 정말 이거 재밌는데. 뭐예요, 여보? 당신도 해봐요.
1: 바람이 그쳐서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0: 바람이 그치긴 왜 그쳐요?
3: 바람이 그쳤는데요?
0: 지금 웃음이 나요?
1: 웃긴 걸 어떻게 해요, 여보?
2: 바람도 그쳤는데 이제 뭐 하고 놀아요?
0: 너희는 뭘 제일 하고 싶은데?
2: 물장구치기요. 이렇게 퐁당퐁당. 근데 여긴 물웅덩이가 없네. 낙엽더미밖에 없어요.
0: 낙엽더미만 있을 땐 뭘 하고 놀게?
2: 뭘 하고 노는데요?
0: 불쏙불쏙 낙엽 튕기기.
3: 아빠가 낙엽을 튕기면서 즐거워하죠. 팔팔로 뛰면서 낙엽을 튕깁니다. 온 가족이 훌쩍 뛰며 낙엽을 튕기네요.
2: 가을에도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구나.

0: 원님은 암흑 보석 에너지가 지구에서 관측됐어.
1: 암흑 보석이요?
0: 결코 악당손에 들어가서는 안 돼. 서둘러라, 번개맨!
1: 암흑보석, 대체 어디 있는 거야?

0: 벗겨 벗어. 벗기면 나한테 돌려줄래?
1: 싫다면.
0: 사랑아, 돌려줘. 어? 거기 안 서 있.
2: To heaven in a little rowboat. 보석만 손에 넣으면
3: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4: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넣은 도둑이야.
4: 그래, 서풍팅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5: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6: 아, 불이 났어요.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1: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1: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1: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한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빌더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2: 응?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장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3: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쌓기 챔피언 마이티!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5: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1: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응? 어디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5: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6: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4: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7: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5: 또 시작이네.
1: 와, 저것 좀 봐.
7: 얘기 안 끝났거든.
1: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0: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딩 출동.
1: 게다가 너무 위험해.
7: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0: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7: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3: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7: 잡았어.
1: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7: 좋았어!
6: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7: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0: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채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3: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6: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7: 보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1: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6: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7: 특별하다고?
1: 이 마이티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6: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0: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4: 고철들이 봄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5: 빨리 막아야 해!
0: 기가 빌더! 변신!
1: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5: 베이봇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잡았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부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1: 안 돼!

0: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진행하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3: 속보입니다. 기가 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4: 모든 고철을 다 사용해서요.
3: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 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5: 기가 빌더! 오늘도
6: 이모
5: 완주!
6: 한여름 밤에

0: 제이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면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들던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리.
8: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1: 자, 가자!
12: 우릉!
13: 우리만 믿어!
12: 출동!

0: 이거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마이티!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다리더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수원아.
1: 기가 밀더. 어떤 수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3: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1: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2: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4: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2: 어? 저게 좋다.
0: 우와, 진짜 예뻐.
1: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0: 나도.
2: 어? 저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4: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5: 저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0: 그래.
1: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유성체를 막자!
6: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4: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7: 리본 리더!
8: 호키봇 변신 완료!
9: 라이티봇 변신 완료!
10: 레이봇 변신 완료!
11: 스케일봇 변신 완료!
12: 부스터 발사!
1: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9: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7: 그래!
6: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9: 거의 다 왔어.

0: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페라시트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산산조각 난다고?
2: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3: 제이, 대피해야 해, 빨리!
2: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비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4: 어디?
2: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4: 와!
2: 유성이 다시 떨어졌어!

0: 도와줄게.
1: 야, 우리가 해냈다.
2: 정말 용감했어, 스키.
3: 함께 해낸 거야.
4: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2: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3: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3: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다시 돌아왔어.
1: 다이어란.
0: 그런데 이번엔 무시무시한 악당들도 함께 찾아온 거 있지. 다이어 살려.
2: 다이어, 악당들은 우리에게 맡겨.
0: 이 목소리 중장비들이잖아.
1: 닉스에게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을 구해라.
3: 내게 맡겨.
1: 전설의 용사가 된 중장비들이 펼치는 타요의 새로운 시리즈.
4: 빌리, 포커, 크리스, 맥스, 변신 중장비 레인저스.
5: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6: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7: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8: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과.
0: 있어, 외계인 있다고.
5: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9: 말하고 싶지 않아.
5: 쉽게 무서운 걸 잊었어.
10: 내가 한 시간에 뇌를 바꿀
8: 도대체 예술이 뭔데.
5: 선택해라.

0: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서펑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삼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삼총사!
1: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나 어때? 쇼핑백을 채워줘!

0: 내가 조종사를 해도 괜찮을까?
1: 그래, 네가 우주를 제일 잘하니까 좋아. 러스티, 그럼 네가 선정해줘.
0: 알았어.
2: 나는 뭘 하지?
0: 혹시 우주과학자 하는 건 어때?
2: 우주과학자가 하는 일이 뭐야?
0: 모든 것을 알아내려고 하지.
1: 그리고 고장난 것도 고쳐.
2: 좋은 것 같아.
1: 우리 어디로 갈 거야?
0: 화성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랙홀로 갈 수도 있어.
1: 그럼 화성으로 갈까? 거기엔 외계인도 있어.
0: 아니, 아닐 거야.
2: 근데 블랙홀이 뭐야?
0: 태양 같은 건데 아주 작은 구멍이 있을 거야. 아마도.
2: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
0: 아무도 몰라.
1: 외계인이 있을까?
0: 아니, 없을걸?
1: 그러면 화성으로 가자.
0: 러스티, 화성에는 외계인 없다니까. 블루이, 이번 이야기는 우주.